0: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소장이 미국에 대한 저항과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국민이 영웅적인 저항으로 적을 무력화했다면서 전장에서도 외교에서도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보행자가 후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 제주에 폭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충청 최대 80mm, 남부지방 최대 100mm입니다. 남해안에는 15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28도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3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 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부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일찍 출근하셨습니까?
1: 어제가 대체 휴일이어서 오늘은 꼭 월요일 같은데 우산은 또 챙기셨을까요? 오늘 전국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만큼 산림청에서는 부산과 광주, 전남, 경남 등지에 내린 산사태 위기 정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 날씨를 보니까 뭐 유럽은 5월부터 폭염이라던데요.
2: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역대 가장 더운 5월 날씨를 기록하고 있고 남미는 남반구라 가을인데요. 특히 페루는 계절상 늦가을인데 기온은 36도.
0: 오.
2: 와, 그러니까 지구촌 어디나 날씨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지역에 따라서 폭우에 천둥, 번개, 돌풍도 세다는데 안전을 위해서 날씨 살펴주세요.
1: 네, 이번 한 주 다시 열심히 달려야 하니까 기운나게 우리 축구 생각할까요? 이제 월드컵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달 11일에 개막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2: 네, 우리 대표팀도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은 누님 학교 다닐 때 왕복 달리기라고 해보셨어요?
0: 그런 거 없었는데요.
2: 없었어요. 네. 그래서 출발 저기 찍고 다시 돌아와서 찍고 다시 돌아오고.
0: 아, 그런 거 없었어요.
2: 예, 저는 체력장에서 이제 왕복 달리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0: 아.
2: 요즘도 학교에서 한다고 하는데.
0: 아하.
2: 자,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들 체력을 키우느라 셔틀런이라 부르는 왕복 달리기를 매일 열심히 하고 있대요. 한 20m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달려가서 찍고 다시 찍고. 예, 반복해서 달리다 보면 체력이 높아지듯이
0: 네.
2: 일도 반복하다 보면 고수가 되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한번 달려볼까요?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3: 한인제약.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3: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4: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당진시청, 휴원수 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올품,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슬림웨이 다이어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5: 으라차차차!
6: 네.
5: 온몸 기지개로 몸을 좀 깨워주세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기분 좋게 몸을 늘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개운해진 몸으로 오늘은 등 운동을 좀 챙겨볼게요. 건강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등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4: 아, 그럼요.
5: 자, 두 팔을 다시 위로 만세 하듯 올렸다가
4: 예?
5: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끌어내리면서 몸의 모양을 영어 알파벳 W자로 만듭니다. 이렇게 W. 네. 이때 포인트는 손이 아니라 양쪽 날개뼈를 가운데로 꽉 조여주는 거예요.
4: 예.
5: 등 뒤에 주먹만한 귤이 하나 있다 생각하고 그걸 날개뼈로 즙을 짜낸다.
4: 오, 날개뼈로 내가 즙을 짠다. 우와.
5: 네, 겨드랑이 아래를 꽉 조여줍니다.
4: 오, 오 시원해. 쭉 짜진다, 쭉 짜진다.
5: 오.
4: 예. 자, 이렇게 어깨가 안으로 말린 분들, 나도 모르게 등이 자꾸 굽는 분들에게 너무 좋을 것 같은 스트레칭입니다. 자, 여성시대와 아침 수다 나누실 분들은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세요. 참여번호 문자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5: 오늘은 오후에 비 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상품권 준비했습니다. 1, 2부에 소개된 분들께 우산도 사실 수 있고 간식도 사실 수 있게 편의점 이용권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아, 그나저나 어제가 이제 대체 휴일이었어가지고
5: 그렇죠.
4: 오늘이 꼭 월요일 같잖아요.
5: 네, 착각이 들 정도예요.
4: 해서 많은 분들이 월요일인 줄 알고 행운 번호를 저희가 월요일마다 나누는 이제 행운 선물에
5: 기뻐요. 네,
4: 번호를 보내주고
5: 저 같은
4: 계신데.
5: 분들이 계시구나.
4: 어제 나눴습니다. 어제가 월요일이었어요.
5: 어제는
4: 여러분.
5: 뭐 우리 나와서 일했으니까 착각은 네. 안 들죠.
4: 맞아요.
5: 근데 이렇게 착각 가능합니다.
4: 그래요?
5: 그러실 수 있어요. 진짜.
4: 어제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는 그 강원도의 굴삭기 기사님께
5: 네.
4: 돌아갔었죠.
5: 전굴련 전국 굴삭기 연합회 그분들 진짜 여성시대 많이 들으시거든요. 전굴련이라고 네. 해요.
4: 아, 그렇군요.
5: 고맙습니다. 정말.
4: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문자미니 소개된 분들께 편의점 상품권 나누겠습니다.
5: 네. 7853님. 아우, 저 오늘 아침에 기지개 하다가 등 근육에 쥐날 뻔했는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아직도 결리는 내 등짝. 유유유. 아. 그러셨어.
4: 예, 이게 저 서서히 풀어주셔야지.
5: 네, 확 한 기지개 키면 네. 네.
4: 어느 뭐 근육 하나가 이렇게 삑 네, 느낌이
5: 맞아요.
4: 나는
5: 맞아요. 네.
4: 오, 그냥 지난 것처럼.
5: 그렇지. 게다가 오늘 날씨가 또 이러니까 몸이 더 좀 무겁죠.
4: 네.
5: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서 첫 사연 저희가 듣겠습니다.
4: 당당이님으로 소개해드릴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으로 아이 둘을 키우는 여성입니다. 시아버님이 은퇴식을 하신 뒤 시어머니는 마치 그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며칠 후 졸혼을 선언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사실 가부장적인 아버님을 볼 때면 어머님이 안쓰럽기도 해서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집에 오셔서 며칠 쉬고 가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아버님의 부엌 출입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 시어머니가 딱하기도 하고 대단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맞서 싸우시지 않았을까? 왜 아버님을 바꿀 생각은 안 하실까? 이해도 안 됐고 원망도 됐어요. 그런 부모님 모습을 보고 자라선지 남편도 요즘 시대 보기 드문 가부장적인 사람이거든요.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이 오롯이 적당한 동정심과 공감을 섞어 무심코 내뱉었던 저의 말. 우리 집에 오셔서 며칠 쉬고 가시라를 들은 시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어느 날 짐을 싸들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아버님과 살 수 없으며 특히 은퇴한 아버님한테 삼시세끼를 차려주기 싫다고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 침묵이 지혜랬어 생각하고 남편에게도 별말하지 않고 웃으며 문을 열어드렸어요. 오신 첫날 밤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아드리기로 했어요. 같은 여자로서 어떤 마음이기에 딸 집도 아닌 아들 집에 오셨을까 생각을 했죠. 저희 시댁에는 딸이 없기도 해요. 또 제가 뱉은 말이 있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 한 달이 되어갑니다. 처음엔 종일 잠만 주무셨고 그러다 아이들과 놀아주시기도 하셨죠. 매일 제가 차려드리는 밥상만 기다리는 어머니는 상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하며 며느리 집캉스를 즐기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밥상에 고기 반찬이 있으면 집어서 아들 앞에만 두십니다. 생선을 구우려고 하면 가장 큰 토막은 늦게 오는 아들 몫이라며 따로 담아두셔요. 용돈을 드리면 삼시세끼 밥 차려드리는 제 눈은 쳐다도 안 보고 아들 고마워 하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남편 셔츠를 세탁소에 맡기면 나는 평생을 세탁소에 안 맡기고 손빨래에서 입혔다 하십니다. 아이들이 먹다 남은 밥이 아까워 저와 남편이 먹겠다고 하니 땡! 가장을 그렇게 대하면 못 써! 하고 소리 지르셔요. 시어머니 댁 가족은 가장을 그렇게 극진히 대하다 이 사달이 난 거 아닐까요? 평생을 참고 사시다 골마 터져버린 걸까요? 가부장적인 남편을 피해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며느리가 차린 밥을 드시고 계신 시어머니.
5: 아이고.
4: 지긋지긋하다면서 당신 스스로 현실을 타파하시고 당신에게는 신식을 적용하고 싶어 하면서 왜 저에게는 요즘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구식을 강요하시는 걸까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저희 집은 그러길 원치 않으시는 걸까요? 평생을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오신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가 있기에 남편도 어엿한 성인으로 자랐고 그런 남자가 멋져 보여 결혼도 했습니다. 그 덕에 이렇게 예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남편도 엄마를 매일 볼 수 있으니 마음이 차차 편안해지나 봐요. 이제 눈치도 별로 안 보네요. 슬쩍 앞으로의 거처를 여쭤봤더니 원룸에 들어가고 싶으시대요. 원하시는 동네에 딱 짚어두신 오피스텔이 있대요. 그 근방에서 제일 좋고 공간이 넓게 빠졌더라고요. 문제는 매물이 나와도 남서향이라 싫고 남동향이라 싫다 하십니다. 오로지 정남향 매물만 기다리고 계셔요. 그만큼 아들 집이 편하신 거겠죠? 그만큼 제 속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로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만 중요하고 당신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는 투명 인간인가 봐요. 저 어떻게 하죠? 네, 맞아요. 인정할게요. 솔직히 저 스스로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따스한 말을 하고 싶은 충동에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대가를 한 달째 치르고 있어요. 어머님은 정말은 원룸으로 들어가기 싫고 저희 집에 있는 동안 아버님이 저 자세로 와서 용서를 구하고 데리고 가시길 바라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머님을 이해해야 할까요? 시대가 변하는 과도기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일이라 생각하고 시간이 가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저도 시대가 달라졌다고 외치며 어머님처럼 이 상황을 타파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이 키우는 8년 동안 오전 시간 저의 힐링 시간이었고 80년대 후반생인 제가 엄마 세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여성 시대가 저 좀 도와주세요. 아유, 아유 이를 어째 이를 어째.
6: 0798님이 어머니 결혼하시려다 아들부터 이혼시키시겠어요.
4: 아유 그러니까요. 아이 뭐 그래 저 며느리 입장에서 아유 어머니 그럼 며칠 좀 쉬다 가셔요라는 말을 네, 처음에 할 수 있죠.
5: 그럼요.
4: 그건 진심이었고.
5: 진심이고.
4: 근데 지금
5: 같은
4: 한 달째,
5: 여성으로서.
4: 근데 지금 한 달째 그것도 그냥 계신 것도 아니야.
5: 사사건건 그 가부장적인 네. 남편에게 스트레스 받고 살아온 그것을 그대로 또 며느리한테 불편하게끔.
4: 그러니까 며느리
5: 강요
4: 집에 와서
5: 강요, 뭐.
4: 그냥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러고 계신 거잖아요.
5: 큰 고기 덩어리 뭐 생선은 어쨌든 아들 몫으로 남겨놓고 응?
4: 예.
5: 뭐, 호통을 또 치시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서 참 견디다 견디다 조론을 하셨으면서 그래 참
4: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아우 내가 읽으면서도 많이 불편하네.
5: 그래요?
4: 예.
5: 마채정님이 어머님도 가부장적인 시아버님께 모르는 새 고스란히 물려받으셨나? 어우 힘드시겠어요. 그러셨어.
4: 그러니까 제가 실은 주말 연속극이나 이런 드라마 보면서 특히 학창시절 더 그랬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였어요. 왜 그 아주 맵게 저기 시어머니 역할 하시는 그분들이 나 때는 뭐 더 힘들었다 이런 말씀하실 때는 아니 본인이 그렇게 힘드셨으면 며느리한테는 좀 잘해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5: 어렸을 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4: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5: 자기가 힘든 걸 그대로 또 답습을 시키는 것이야. 그렇게
4: 내가 힘들었으면 아랫세대에겐 좀 안 힘들게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5: 근데 시집살이 좀 세게 하신 분들이 며느님들한테 좀 그렇게 좀 세게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옛날 얘기가 그래.
4: 그래요?
5: 그렇게 똑같이 당한 사람이 또 며느님한테 그대로 물려주신다는 얘기지. 당하면서 배우는지 어떻게 그게 그냥 몸에 익어버린 건지.
4: 야 이걸 어떻게 며느리로서 한번 나서야 되는 시아버님을 한번 만나서 실제로 정말 조론을
5: 하실
4: 아버님도
5: 거냐고?
4: 네, 하실 건지 아니면 태도를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아들이 나서야 되는데 이것도.
5: 그러게. 근데 아들은 또 뭐 엄마가 계시니까 맨 처음에는 또 눈치를 봤잖아요.
4: 아 당연히 눈치.
5: 애기 엄마 눈치를 보지.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편안해.
4: 편한가? 편할까?
5: 편하지. 그럴까?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런데 글쎄.
4: 자, 우리 당당히 여러분들의 조언, 지혜를 그렇죠. 구하는 사연입니다.
5: 네. 노래 듣고 올 동안 네. 문자나 미니로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연 주신 며느님 입장이라면 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4: 지금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몸만 가득 차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거라도 좀 날아가라고 네. 노래 신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빅뱅의 하루하루.
6: Yeah. Finally realize that I'm not.

0: Say goodbye.
1: 아, 이 구구호님이 아무 말 말고 떠나가라. 이 어머님 그렇지. 들으시라고 나오는 노래인가요?
2: 아유 그렇게 예. 된 거
1: 같아요. I cry, cry. cry. 운대잖아요 지금. 빅뱅이 하루하루 아유, 들어보셨고요.
2: Say goodbye. 4383님이 친정에 가서 한 달 쉬다 오세요.
1: 아 친정으로 가는 거야. 예. 3948님도 친정 나들이 가서 한 달 쉬세요. 그러면 남편이 눈치 챙기겠죠.
2: 3398님 기회입니다. 모든 살림 맡기시고 휴가 떠나세요.
1: 오, 이렇게 그래 친정 찬스를 한번 써라.
2: 그래.
1: 그 또 다른
2: 뭐
1: 분은
2: 친정이 아니면 뭐뭐 네. 뭐 친정 언니라도 하여튼. 네.
1: 아니면 저 친정 어머님도 한번 모셔라. 그분의
2: 아유 어떻게 견디라고.
1: 7700님 시대가 달라졌고 며느리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참다가 터지듯이 악으로 하지 말고
2: 그래 그래
1: 좋은 말로 찬찬히 말씀 나눠봐요. 그래,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조경아님 시어머니도 아직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러니 대화로 알려드리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요?
2: 그럴까?
1: 예, 해주셨습니다.
2: 어른을 어떻게 뭐 알려드리면서 변하기를 바란다는 건 참 쉽진 않더라고요.
1: 쉽진 않아요.
2: 쉽진 않아요.
1: 예.
2: 0885님 며느리분은 절대 나서지 마세요. 이건 남편이 해결할 부분인데 남편은 지금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1: 그러게요.
2: 그러면서 남편분과 이제 대화를 한번 해보시라 하는 조언도 많아요.
1: 아니 그리고 미니로 이수미님이 일중씨가 나서야 될 땐가요? 라고 어떻게 일중이가 간다. 이 댁에 한번 가서 제가 남편분하고 한번 얘기를.
2: 그런 말 하지 마. 또.
1: 제가 전문가분과
2: 함께.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
1: 우리 남편분과 대화를 한번 제가 해보고 올까요?
2: 안 말려요 우리.
1: 아, 말려줘.
2: 자 그거 가서 녹음해갖고 또 상탑치다.
1: 아니야 말려줘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우,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당당이님께서는 결혼식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식장이 아무래도 가장 많겠죠. 성당이나 교회, 절에서도 하셨을 겁니다. 예복은 드레스와 양복, 아니면 원삼과 족두리의 삼호관대?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는요, 소개팅은 절에서 하고 싶고 결혼식은 성당에서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거나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등장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젊은 층의 바람을 수용하는 뜻에서 불교계는 소개팅 프로그램을 이어갈까요? 성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자들끼리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데 천주교계에서는 문턱을 좀 낮추게 될까요? 범사회적으로 연애와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인데 국가 데이터처에서 낸 이혼 집계는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혼 건수가 6년째 줄어드는 가운데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서 역대 가장 많았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황혼 이혼은 대개는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어떤 요소들을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결론에 이른 그런 결과라는 해석도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결혼해서 함께 늙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에서 주례 선생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셨죠. 검은 머리가 파풀이가 될 때까지 사이좋게 사시라. 옛날 분들은 파뿌리가 길고 하얗니까 백발에 비유하셨나 봅니다. 백년 해로

믿으시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무리할 필요 없죠. 전과 달리 폭력이나 권위적인 태도를 계속 참아서도 안 되고 재산 분할이며 경제적인 면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 또 서로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도 하십니다. 특히 노부부는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서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하는 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들 하시네요. 그래서 은퇴한 형님들께서 매일 산에도 가시고 바둑두러도 가시고 낮에 자꾸 나가려고 하셨군요. 사랑, 사랑.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사랑은 길게, 아주 길게 봐야 하는 종목인가 봅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 가지 네. 듣고 왔습니다. 아 이덕진 씨의 그 역시 뒤에 긴 머리 이렇게 잘 길러가지고 아. 신성호 씨와 양대 산맥이었죠, 그죠?
1: 아 예. 장발 해본 적 있어요?
0: 못해요, 곱슬머리라.
1: 생각하면 웃다. 아니 뭐 곱슬이면 어때? 길러보면 되지. 서양 사람들은 쥐의 곱슬인데도 장발이구만.
0: 그 모발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예. 예.
1: 모발 다르구나.
0: 아 8176님이 이야 테리우스 이덕진 씨 노래 너무 좋아서 첫 문자 남겨요. 여성시대 매일 듣고는 있어요.
1: 그러니까 해주셨습니다. 보면은 매일 듣고는 계신데 참여는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특히 남성분들이.
0: 아 맞아요. 우리 네. 형님들.
1: 좀 이렇게 확실하게 아우님. 표현 좀 해주세요.
0: 표현해서 둘러. 예. 그래도 그 마음을 움직인 게 또 이덕진 씨 노래로 그렇지. 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1: 그렇죠.
0: 아 그리고
1: 공구 이사님이
0: 내용들.
1: 네.
0: 예.
1: 아 그 첫 사연을 들으시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이라지만 부부간의 신뢰와 존중 예의가 깨지면 같이 살기 힘들 듯합니다. 너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은 듯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 첫 사연에서의 그 조론 얘기에 이어서
0: 네.
1: 그잖아요. 창가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죠.
0: 백년해로 해로 동혈 심지어
1: 그러니까.
0: 같이 묻히기까지 한다.
1: 야. 그래 같이 묻히기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여자 그러니까, 중엔.
0: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시고 아이고 뭘 죽어서까지.
1: 까지 그래 그래 바로 그렇게.
0: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지.
1: 아니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
0: 그래요?
1: 난 같이 묻히기 싫다.
0: 어.
1: 그래서 뭐 존중했어요 어머니의 의견을.
0: 그렇죠. 네. 정말 부부끼리는 그냥 단순히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해서
1: 예.
0: 백년해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1: 쉽지
0: 게
1: 쉽지 않은 거야 어쨌든
0: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8353님 남편을 위해 참고 자식 위해 참고 참고 사는 게 집안의 평화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던 인식이 이제 나의 소중함을 알고 행복하자라는 인식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죠?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 아닐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련, 좌절이 있었다는 게 마음 아픕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태어나서 우리 행복하고 싶은 게.
1: 아, 그렇지. 혼자 살아도 괜찮았는데 둘이 살면 더 좋아야지. 아유.
0: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 드린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하는 지혜.
1: 아, 이거 좋아요.
0: 예, 부부끼리도.
1: 네, 좋아요. 네, 필요해요.
0: 중요할 것 같고.
1: 친한 친구끼리도 필요해요.
0: 네.
1: 이렇게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바람이 또 지나가야 꽃도 피고 네, 쑥쑥 자라기도 하고.
0: 맞아요.
1: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애막골길의 박영수님 사연이에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나 중요한 존재였다니. 뭐 신체 부위 중 하나니까 어쨌든 중요하긴 하겠지. 하지만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눈? 눈 더 중요하지. 손? 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허리? 한번 나가면 인생 끝장이지. 근데 엄지발가락은 당최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 그냥 발끝에 붙어있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 엄지발가락 하나 때문에 지금 내 일상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사건은 며칠 전 저녁이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서 애는 방에 들어가 공부하고 남편은 소파에 퍼져서 TV 보고 있고 난 주방에서 삼겹살 먹은 것을 정리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치우는데 손 많이 가는 삼겹살을 구워 먹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정신이 없던지 그렇게 설거지까지 끝내고 주방에서 나오던 바로 그 순간 삼겹살 기름이 바닥에 많이 튀었는지 갑자기 발이 쭉 미끄러졌고 중심을 잡으려다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주방 원목 모서리에 쾅 하고 정통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진짜 그 아직도 그 감촉이 생생하다. 그 순간 아!
0: 아우 진짜
1: 진짜 집이 떠나가라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남편이 소파에서 TV 보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니
0: 아우 뭐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대체 왜 그러는데.
1: 나는 본능적으로 발을 붙잡고 주저앉아서 아 말 시키지 마 아파 죽겠단 말이야. 남편이 한번 쓱 보더니
0: 아이 발가락 찌은 거 가지고 또 오바한다.
1: 와 그 말 듣는데 진짜 열이 올랐다. 오바라니 어? 나만 아파 죽겠는데 당신이 한번 이 모서리에 찌어봐.
0: 그 칠칠 맞지 못하게 조심 좀 하지 그랬어.
1: 아유 정말 나만 아파 죽겠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삼겹살 사 먹자 그랬잖아.
0: 왜? 아니 잘 먹은 삼겹살이 여기서 갑자기 왜 나와?
1: 삼겹살 구운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서 발가락 부딪힌 거니까 그러지. 그러자 남편은 무안했는지 아무 말도 못한다.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아픈 엄지발가락 붙잡고 끙끙대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멍이 새까맣게 들고 퉁퉁 부어있었다. 그제서야 좀 무서워졌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른 아침부터 쩔뚝쩔뚝 정형외과부터 찾았는데 엑스레이 찍고 난 후 의사의 한마디.
0: 미세골절이네요.
1: 네?
0: 네, 여기 보시다시피 금이 살짝 여기 갔고요. 이쪽 끝부분은 미세하게 골절이 있어요. 반깁스 하셔야겠습니다.
1: 그리고는 처방된 생전 처음 보는 장비. 발에 차는 반깁스. 어찌나 불편하든지 이걸 글쎄 일주일 내내 차고 다녀야 한단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속으로는 에휴 그래도 뭐 엄지발가락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큰 착각이었다. 가뜩이나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걸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걸 차고 걸으려니 왜 이렇게 느린 건지 의사가 많이 걷지 말라 해서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걸 차고 운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날부터 남편 출퇴근 시간 맞춰 장보러 갈 때 태워달라 해야 하고 혼자 잠깐 어디 나가는 자유가 그냥 다 사라져버린 느낌이다. 그리고 주말에 큰맘 먹고 잡아놨던 가족 글램핑 겨우 날짜 맞춰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내가 절뚝거리면서 어딜 가겠냐고 결국 취소할까 하다가 남편이랑 애라도 다녀오라고 했다. 아휴 나도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며칠 집에만 있으려니 너무 답답하고 고등어 조림이 너무 먹고 싶어 대형마트에 가기로 했다. 원래 택시 같은 건 돈 아까워 잘 타지도 않는데 이 상태로 버스 타고 다니는 건 더 무리라 큰맘 먹고 택시를 탔다. 근데 하필 마트 들어가자마자 방송이 나오는 거다.
0: 자 지금부터 한우 특가 한정 판매를 진행합니다.
1: 세상에 원래 또 이런 건 놓치면 안 되지. 듣자마자 줄 서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가려는데 아니 반깁스 한 채로 빨리 걷는 게 되냐고. 내 마음은 뛰고 있는데 몸은 쩔뚝쩔뚝 결국 거의 맨 끝자락에 간신히 줄을 섰다. 한참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내 차례. 그런데 직원분이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0: 고객님 죄송합니다. 오늘 물량이 다 소진됐네요.
1: 네? 어찌나 허탈하던지 이놈의 반깁스 때문에 가족과 여행도 못 가. 비싼 택시 타고 마트까지 와. 나 혼자 한우 특가까지 놓쳐. 아우 정말 불편해 죽겠다. 게다가 운동도 못하지. 씻는 것도 불편하지. 화장실 갈 때마다 쩔뚝쩔뚝. 잘 때도 이불만 스쳐도 욱신욱신. 엄지발가락 골절 하나 때문에 여기저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건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거다. 일주일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병원 가니까 상태를 더 봐야 한다며 지금처럼 계속 반깁스 유지하라고 한다. 하, 요새 정말 많이 깨닫고 있다. 눈, 손, 허리만 중요한 줄 알았지 엄지발가락도 참 소중한 내 몸이었구나 하는 걸 새삼 알게 됐다. 예전에 발끝에 달린 하찮은 존재쯤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속으로 빈다. 엄지발가락아 제발 빨리 좀 낫자. 응?
0: 아우
1: 중요해요.
0: 그럼요.
1: 쩔뚝거리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죠. 뭐 엄지발가락 하나 뭐 새끼발가락 뭐
0: 그래 새끼발가락도 맞아.
1: 그것도 쩔뚝거리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몸에 하나도 허투른 게 없어요.
0: 1681님이 저도 그런 적 있어서 그런지

0: 사연 듣는 내내 다 나은 제 엄지발가락이 괜히 아파오는 것 같아요.
1: 그러시구나.
0: 이래 이거 한번 좀 경험해보세요. 뭐 이렇게 문지방이나 이런 데 팍 찧어본데.
1: 아 얼마나 아파.
0: 야. 근데 1443님이 어허 저 이 집 남편도 좀 혼나셔야겠네요. 좋습니다. 아유 무슨 발가락 찧었다고 그렇게 오들갑이야.
1: 1219님 하지 않아야 될 말. 아가 조심 좀 하지. 내 그럴 줄 알았다.
0: 그럴 줄 알았다. 이랬지.
1: 그럴 줄 알았다.
0: 맞아 맞아.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하면 진짜 부하가 더 나죠.
1: 이정님님이 사연자님 이번 기회에 공주놀이를 하셨어야죠.
0: 아 그러네.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나 물 좀 여보. 나 맛있는 거 좀. 나 리모컨 좀. 예. 나 화장실까지 좀 업어줘. 뭐 이런 거.
1: 안 돼. 우리 남편은 나 못 업어. 아이고. 장보기, 밥하기, 청소하기 다 쉬세요.
0: 그러니까 좀 쉬세요. 진짜 네, 집에서.
1: 바로 올려놓고 있어야 좋을 거라마. 이불 조금 이렇게 개켜서 그 위에다가 엄지발가락 다친 발 조금 올려놓는 게 붓기도 좀 덜할 거예요.
0: 네네.
1: 아니 그러더라고 진짜. 이게 발가락이 하나 골절된 게 너무너무 사람을 골탕을 진짜, 먹이더라고.
0: 진짜 불편하죠.
1: 그리고
0: 진짜
1: 계속 불편해요. 일 보러 다니잖아요. 안 나요 잘.
0: 오히려.
1: 네.
0: 맞아요. 예. 자중하시옵소서.
1: 그렇습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0: 네. 빨리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0: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0: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0: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0: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0: 보헤미안 바기축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세트,
0: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0: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1: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박영순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0: 그나저나 이 발가락 다쳤다는 사연을 들으시고 지금 게시판에 보라색 발가락 사진이 엄청 오고 있다고 합니다.
1: 세상에.
0: 이 발가락 다쳤던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1: 그래요.
0: 참 이런 표현 그런데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늘. 나도 다쳤었는데. 나도 아픈데.
1: 그 사진 막 찾아갖고. 아플 때 그 당시 사진도 다 찍어두시고.
0: 그러니까.
1: 네. 하여튼 이따가 비 오는 길. 네, 빗길에 다치지 않게 더더더 조심하세요.
0: 진짜 빗길에 미끄러진 거 조심하세요.
1: 네, 네.
0: 2488님. 학교가 직장인 당당입니다. 오늘 아침 방금 삶은 달걀 먹으려고 껍질 까는 중입니다. 1교시 없어서 여성시대도 듣고 달걀도 까먹고 좋아요. 악뮤의 후라이의 꿈 신청이요. 하셨습니다.
1: 네. 3, 4부에는 아주 반가운 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0: 힌트를 좀 드릴까요?
1: 네.
0: 여기까지가 끝인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보라 켜고 10시 5분에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V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바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서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 유족, 박종철 열사 유족, 광주 시민 또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스타벅스 현장 직원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마케팅 경위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 휴대폰 노트북 포렌식 검증과 교차 신문을 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직원 5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표와 담당 임원은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수원지법에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성과급 합의에 반발하는 반도체 외 완제품 DX 부문 직원들이 동행노조로 대거 가입하자 초기업 노조가 동행노조를 투표해서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면 DS 부문은 연봉 1억 원 기준 약 2억 1천만 원에서 6억 원의 성과급을 받지만 DX 부문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가 지급됩니다. 소방공무원 노조가 감찰을 받고 있는 김승용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완도 화재로 현장이 피눈물을 흘리던 5월 12일부터 16일 긴급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국외 출장은 호화 외유성 갑질 관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현장 경험 없이 간부가 되는 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미 현충일 기념식 연설에서 이란 공격 작전인 장대한 분노 과정에서 미군 장병 1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남녀 장병들은 세계 최고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추도했습니다. 이란 핵무기 금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종전협상 최우선 조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협상에

0: 에서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현지 시간 24일 양해각서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자산 동결이 해제돼야 하는데 미국이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와 전남부터 시작한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10에서 60mm, 호남은 30에서 80mm입니다. 영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는 150mm 이상이 예보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개발 사업을 벌일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서 짧은 기간 만에 주먹구구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예컨대 두루미는 겨울철새라 한여름에 찾아볼 수 없고요. 개구리는 동면을 해서 한겨울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이 같은 습성을 외면한 채 동물이 살지 않는다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어리석음. 자연의 이치를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관.
4: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6: 세탁일 하시는 당당이님들 꼭 들어주세요.
8: 자, 우리 당당이님들 듣고 계시죠? 오늘 음성편지 일준이가 모십니다.
9: 네, 저는 성동구에서 세탁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탁 기름값이 한 드럼에 7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탁소들이 옷도 많이 맡겨주지 않는데 기름값은 많이 오르고 굉장히 힘들다고 본사에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가게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어느 호텔에 무슨 과장인데 자기네 호텔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침대 시트 100개, 뭐 이불피 100개, 벽에 몇 개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온다고 세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에 연락을 했고 지사에서는 본사의 호텔 클리닉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만 받고 종족을 감췄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세탁소를 계속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막아주세요.
8: 예, 이예수님 그래도 너무 다행인 상황인 거 맞죠? 그 전화를 그렇게 받고 지사에 직접 연락을 해보신 거잖아요.
10: 그렇죠.
8: 그렇죠.
10: 우리 예. 이런 사건 많이 전했는데
8: 사연으로도 왔었잖아요.
10: 네, 사연으로 많이
8: 공무원
10: 와서
8: 공무원 사칭, 뭐 군인 사칭.
10: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물량을 어떻게 하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안 되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물량을 많이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8: 네, 네.
10: 그래요. 이 음성 남겨주신 이혜숙님 진짜 알려달라 이런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제대로 들으시고 꼭 이런 분의 전화가 오면은

0: 잊지 마세요.
1: 아니면 네. 그 담당 부서나 이런 데 진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0: 그렇죠. 예,
1: 이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이런 건이 정말 진행 중인가요?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자, 이혜숙님 여성시 대표 쌀에 간장 액젓까지 묶어서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1: 자, 전국에 자랑하고 싶은 우리 동네 이야기부터요. 다 같이 꼭 지켜줬으면 하는 생활 속 에티켓, 조심해야 할 안전수칙, 보이스피싱 사례, 여름철 유용한 냉장고 털이 레시피까지 우리 당당이님들이 이런 건 좀 알리고 싶다 하는 이야기라면 뭐든지 환영합니다. 여성시대 열린 서서함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0: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열린 화요일 특별 초대석 이어집니다. 뮤지션 김광진 씨 모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겁니다.
1: 여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청혼아이스, 유니베라, 고향가구 박람회,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 한국세무사회, 노무법인폐, 동국제약 회라민큐와 함께합니다.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네 오늘 모신 분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십니다 남들은 하나도 하기 힘든 일을 동시에 두 개나 성공적으로 해낸 분 뮤지션이자 증권가 애널리스트 음악도 잘하는데 금융 전문가로 라디오 경제방송 진행도 했고요 79년도에는 고등학생 때 장학 퀴즈에 출연해서 주 장원도 했었답니다
5: 이력이 화려합니다 장학 퀴즈 출신이다 근데 이제 연도를 보시면서 지금 계속
4: 79년도
5: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계시는데 자 이분의 인기 화제성 요즘 MZ들 사이에서 거의 뭐 코스피 지수 저리 가랍니다.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는 돌아온 음악 천재. 열린 화요일의 주인공 뮤지션 김광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정말 반갑습니다. 아, 네.
6: 야근 선배님 이제 처음 인사드립니다.
4: 네, 우리 네. 처음 만나는 사이에.
5: 진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4: 믿어지십니까?
5: 네. 가요계 양대산맥 두 분이 처음 뵀다는 것도 그러니까. 정말 여성 시대도 처음이시죠.
6: 네, 처음입니다.
4: 그렇죠.
6: 아, 네. 김은총 씨 그 예전에
5: 예.
6: 그 저희 시대에는
5: 네네.
6: 그 양희은 퀴즈라는 그 세대가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셨죠?
5: 양희은 퀴즈 알죠.
6: 네. 그 뭐냐면
5: 예.
6: 통기타를 처음 배울 때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으로 보통 시작하거든요.
4: 아유,
5: 제가 그네를 그, 모르고
6: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저희는 그 예.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통기타 처음 치면 그 노래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5: 네네. 네,
6: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5: 지난번에 확실히 느꼈었죠. 자탄풍 형님들 나오셔가지고
6: 아, 네네네.
5: 예, 그 세 분이 공이 말씀하셨어요.
6: 아 그래요?
5: 기타 배울 때 아, 이루어질 수 없는
6: 그러니까.
5: 사람으로 연습하겠다.
6: 맞습니다. 예.
5: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하고
4: 네,
5: 있는데
4: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5: 역시나 요새 우리 김광진님 하면 음악도 네. 음악이지만 요새 이 패션, 네. 스타일,
4: 네.
5: 이 의상이 굉장히 확 바뀌셨어요.

0: 네, 한 3년 전부터 저희 지인의 그 헤어 디자이너 하시는 네. 분이 스타일을 이제 해주셔서
1: 네. 네,
0: 평소에도 좀 신경 많이 쓰라고 하고 계시고요.
2: 예.
0: 중요한 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간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1: 맞아요. 그건 강조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2: 근데 그런 네. 또 어떻게 보면 네. 조언 아닌 이런 것들을 바로 받아들이셨나요? 원래 기존의 스타일은 네. 약간 정장 느낌의
1: 그렇지. 정장 느낌
2: 깔끔한 맞지. 그냥 수트 네. 이런 느낌이셨는데
0: 네.
2: 예. 지금은 마치 야 정말 그야말로 MZ 세대
1: 좋아요, 좋아.
2: 모자 쓰시고 꽃 안경 이렇게
1: 너무 마음에
2: 쓰시고.
1: 들어.
2: 크로스백도 굉장히 소중하게 지금 메고 계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1: 마음에 안 들면 나갈 네. 거야, 뭐 이런 건가.
0: 그 좀 좋은 게 약간 그런 덕분인 것 같긴 한데요. 공연에 엄마랑 같이 간다 이런
1: 젊은이들 네,
0: 메시지들.
1: 아,
0: 아빠랑 공연을 같이 갑니다.
1: 아~ 예.
2: 어떻게 보면 네, 부모님 세대가 좋아했던 노래를 바로,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함께
1: 그렇지 네. 함께 네. 즐긴다는 얘기죠. 네.
0: 그건 좀 약간 그 스타일 하시는 분의 공헌이 큰 거 아닌가
1: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럼 원래 팬분들의 그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는 젊은 세대 취향에 맞게 스타일도 딱 바꾸신 거네요.
0: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약간 예전 팬 중에서는
2: 예.
0: 그냥 옛날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1: 아 그래요 옛날이
0: 있습니다.
1: 더 좋았다
2: 오빠 네. 오빠 왜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 주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0: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친구를 통해서
2: 예.
0: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팬은 그만하겠다 뭐 이런 분도
2: 그
0: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득해 드렸어요.
2: 어떻게 네, 설득을 해주셨습니까?
0: 그러니까 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1: 아니 뭐 아,
2: 네. 웃으실 때 근데 약간 네. 이렇게 입도 가리면서 웃으시고
0: 네. 아, 그렇습니다.
1: 뭐 고요 때 백가랑 비슷하다.
2: 고요
0: 때 아, 네네네.
1: 축구 선수 김병지와 비슷하다.
2: 아, 머리도 이렇게 약간 네. 이게 뒤에까지 길어져가지고.
0: 네. 네. 아니 뭐 많은 분들이 등장합니다.
1: 네, 네. 그럼요. 네.
0: 김동현 씨.
1: 아 김동현
0: 네, 격투기.
1: 씨.
0: 격투기.
1: 네. 네. 네.
2: 아. 아 눈매랑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0: 네네.
2: 그 와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래도 닮은꼴 있으세요 혹시?
0: 아 예, 뭐 다 좋아하는데 백가 씨랑 또 우연히 라디오. 방송하다 만났는데
2: 오, 네.
0: 제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2: 오, 네. 네,
0: 그래서 가끔 연락하고 있는데
1: 오,
0: 네, 얼마 전에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1: 네.
2: 백가 씨로부터
1: 네,
2: 네.
0: 형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2: 왜, 왜요?
0: 누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아 우리 같이 뭐 하나 해요 그래서 아, 그래 너 같이 뭐 하나 하자 같이 하라 네, 그랬어요. 뭐 네. 하나 일을 벌릴까 봐요.
1: 네 좋죠.
2: 김광진과 백가의 만남.
1: 오 네. 좋다.
2: 예.
1: 근데
2: 도플갱어의
1: 팬들은...
2: 만남.
1: 뭐?
2: 도플갱어의 만남.
1: 도플갱어 맞죠. 아니 옛날 팬들이 좀 낯설다 그러지만 또 많은 분들이 친근감 느끼고 있어요.
2: 맞습니다.
1: 요즘 공연계가 정말 불황이라 그러는데 김광진님 공연만 하면 매진 매진.
2: 오.
1: 게다가 이제 10대 팬들의 응원도 있고. 한동안 좀 활동을 쉬셨잖아요.
0: 네. 오랫동안 네. 활동을 안 했었습니다.
1: 이유가 뭐예요? 네.
2: 왜 투잡이 거의 투잡 쓰리잡 하시는 왜냐면
0: 아 약간 좀
2: 애널리스트로 네. 또 이렇게 또 하시고
0: 네 사실은 이제 마법의 성이 워낙 반응이 있어서
2: 예.
0: 그 이후에 나온 앨범도 뭐 괜찮았는데 이제 체감으로 느끼기엔 너무 이렇게 판매량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 나는 인기가 없나보다 좀 많이 실망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2: 네. 예.
0: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사실은 제가 이번 5월 달이 데뷔한 이후 최고의 스케줄을 했던 것 같아요.
1: 와 그래요.
2: 네네. 그래요.
0: 네 공연 방송 뭐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너무 막 매일 매일 감사하면서.
1: 네.
0: 네네.
2: 뭐 예전에 뭐 역주행이라는 표현도 약간은 어색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엄청난 지금 왕성한
0: 네,
2: 스케줄이.
0: 아니 저는 이제 뭐 공연을 맨날 하고 싶어는 했는데
1: 네. 네.
0: 공연이 잘 항상 이렇게. 적자폭이 너무 막 커가지고
1: 네.
0: 계속 못하고 있다가 그냥 이제는 그냥 제 공연 실황도 막 이렇게 그냥 올려서 그냥 다
1: 네.
0: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
1: 네.
0: 거를 뭐 공연인데 숨겨가지고 뭐 공연장에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네.
0: 이제 뭐 시간이 뭐 무한대가 아니니까
1: 네.
0: 자꾸 올렸는데 그냥 음원도 안 나온 그 처음 느낀 그대로 라이브가 조회수가 700만이 나왔어요.
1: 와우 멋있다.
0: 네,
1: 네.
0: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다 같이 그냥 공개하면서 하고 있어요.
2: 이게 뭐 패션도 항상 유행도 돈다고는 하지만 네. 이 음악도 이 명곡은 어떤 세대가 들어도 좋은 음악이기에 이렇게 또 찾아서 듣고 하다 보니 아 이렇게 또
0: 예.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찾아서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1: 그건 몰라요 가수가. 그걸 알면 회사 차려서 기획을 하겠죠.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이들이 그 감각까지는 없어요 다.
2: 아, 네. 네. 후배 가수들도 워낙에 리메이크로 네. 네. 우리 김광진 씨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1: 뭐 편지도 그러고 네네. 많이 네. 불렀는데
0: 그 덕분도 큰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노래가 좀 후배들이 많이 불러줘서 익숙한 노래인데 아, 누가 불렀는지 다시 모르다가
2: 원곡을 듣고 싶은 거지.
0: 저 아저씨가 원곡이었구나 그러면서 좀 반겨주시는 예.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2: 그러니까 거의 뮤지션들의 뮤지션 같은 존재.
0: 예. 네, 음악하는 후배들이 많이 항상 성원해 그렇죠. 준다는 느낌을 맞아요. 많이 받습니다.
1: 그 노래 리메이크 한 사람만 20명이 넘으니까요.
2: 네. 찾아보니까 네. 이제 편지 네. 같은 곡은 편지. 커버곡으로 부른 가수만 20명이 넘는다.
0: 정말 많습니다. 네.
2: 예, 예.
1: 하여튼 김광진 씨가 이제 오리지널인데 다른 가수가 너무 잘 불렀을 경우에 흔히들 하는 말이 노래 뺏겼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가수 있으세요 혹시?
2: 아, 나보다 네, 뭐 잘 부르네.
0: 아니 다들 이렇게 조금씩 다른 감각으로 부르기 때문에
1: 네.
0: 저도 그런 걸 이제 봐서 아,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부르는구나 뭐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2: 예. 아니 네, 뭐 원곡 편지, 원작자로서 네, 제일 좋아하는 그
1: 그거 쉽지 않아.
2: 커버곡을 부르는 후배 가수.
0: 그 편지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불렀는데 악동 뮤지션의 수현 씨도 되게 버전 좋았던
2: 예.
0: 것 같고요.
2: 예.
0: 그다음에 비비.
2: 비비.
0: 예.
2: 예 예. 예. 그 어둠의 아이유 아니 별진 씨. 아무튼
0: 그 경연대회 나와서.
2: 예. 예.
0: 그리고 신지훈이라는 스케이트 탔던
2: 신지훈
0: 분이 그
2: 아 트로트 가수 지금 하는
0: 아니요
2: 아닙니까?
0: 그 발라드
1: 예. 네. 네
0: 그 편지 불렀을 때도 되게 이렇게 담백하게 불렀는데 박진영 씨가 굉장히 좋아했던
1: 아네
2: 이야 알겠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정말
1: 근데 광진 씨가
0: 네
1: 많은 가수들이 이렇게 불렀지만 네. 광진 씨가 좀 불러보고 싶다 하는 남의 노래도 있을까요?
0: 좀 있습니다.
1: 네.
2: 예를
0: 제가
2: 들으면.
0: 잠깐 그 제가 좋아하는 가요곡을 조금 이렇게 커버나 리메이크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냥 저만 좋아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나만의 네. 플레이리스트.
0: 그 중에서는 저는 강수지 씨의 잊혀지겠지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1: 네.
0: 예, 네. 네. 그 심상원 씨 작곡이거든요.
1: 네.
0: 약간 그 클래식 전공하신.
1: 네네.
0: 그 노래 한번 다시 불러보고.
2: 저희 후배 가수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강수지님 얘기 나와가지고.
0: 아니,
2: 후배 가수.
0: 아니 강수지님 제가 이제 팬이어가지고.
2: 아, 예. 예.
0: 그래서 이제 처음 나와셨을 때도 기억나고.
2: 네.
0: 얼마 전에 작년인가 콘서트도 갔었어요.
2: 오, 아, 네네.
0: 네.
1: 그러시구나.
0: 근데 네 잊혀지겠지 안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꼭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1: 오.
2: 잊혀지겠지.
0: 네. 네네.
1: 수현, 비비, 강수지
2: 씨까지
1: 여자 네. 가수들 세 사람을 거론하셨는데 남자 가수 중에는 없으신가요?
0: 아 남자 가수 중에는 제가 최근에 뭐 좀 뭐 홍의삭 씨랑 소수빈 씨 다 만났는데
2: 예, 예. 네,
0: 두 분 다 좋은 아티스트인 것
2: 홍의삭
0: 같아서.
2: 소수빈
0: 네네 오. 소수빈 씨 그 노래하는 스타일 되게 좋더라고요.
2: 예.
0: 네 홍의삭 씨도 아주 개성 있고. 그래서 이제 활동하니까 그런 후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래하는 프로그램도 나가면
2: 네.
0: 되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2: 후배 가수들과 또 함께 어울리는.
0: 네. 예.
1: 그게 참 좋아요.
2: 네. 아니 그러면 공연 가면 혹시 네. 부르고 싶었던 곡, 다른 가수의 곡도 이렇게 커버곡을 한번 들려주고 하시나요?
0: 그런 계획이 있고 지금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팝 곡을 한 곡씩 불렀는데
1: 네. 네.
0: 지난번 공연에서 제가 그 전희의 스티브 페리 아시잖아요.
1: 네.
0: 스티브 페리가 요즘에 공연 안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스티브 페리를 좀 샷아웃 했어요.
2: 네.
0: 다시 무대에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티브 전희의 페이스풀리를 제가 불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다음에 좀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1: 아,
0: 공연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AI한테 물어봤거든요.
1: 네, 네 AI.
0: 네. 이 사람 지금 노래가 안 돼서 공연을 안 한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전희가 이제 새로운 싱어를 구했어요. 그래서
2: 아, 네,
0: 그 필리핀 출신의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저는 원래 그 원 가수의 노래를 좀 꼭
1: 네.
0: 다시 듣고 싶더라고요.
2: 뭐 담당 소속사나 기획사에 여쭤본 것도 아니고 AI에게 요새 왜 이 가수가 공연을 하는지를.
0: 네, 예. 특별히 뭐 목이 상한 건 아니고 약간. 아, 네. 그 공연 중에 약간 트라우마? 너무 힘들고
1: 아,
0: 그래서
1: 아, 네. 올 수 있어요 트라우마.
0: 네. 네. 저도 조금 이해는 가요.
1: 네.
2: 어, 왜요?
0: 아 왜냐면 왜? 아니, 그런 가수들은 정말 1년에 200일 투어하고 막 그런 가수들이고.
1: 그렇죠, 맞아.
0: 예. 네, 저는 지난 5월에 좀 바쁘게 이렇게 데뷔 최고의 스케줄을 했는데
2: 예.
0: 아,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2: 아, 5월 한 달 너무 바빠가지고 잠깐 좀 쉬고 싶으셨어요?
1: 가능해요, 가능해.
0: 네네.
1: 그렇죠. 그럴 수 있어.
2: 완급 조절을 잘 해나가시면서.
0: 그럴 수 있어. 네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예. 네, 맞아요. 체력 싸움이에요, 결국엔.
2: 맞습니다.
1: 네.
2: 아니, 우리 김광진.

0: 씨 노래하면 편지부터 네. 마법의 성 진심 동경소녀 여우야 히트곡이 워낙에 많으신데 그리고 본인 노래 외에도 작사 작곡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렇단
1: 이승환
0: 얘기는.
1: 뭐 이소라 등등 노래들도 있죠. 또 네네. 이소라 등이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0: 네, 처음 씨. 느낌 그대로.
2: 네, 이승환 씨 덩크슛.
1: 덩크슛.
0: 이승환의 덩크슛. 네. 한동준님의 사랑의 서약.
2: 사랑의 서약.
0: 야, 이런 걸 다 만들었어.
1: 그 노래 너무 좋아.
0: 감사합니다. 이렇다면 네. 이게 저작권 쪽으로도 굉장히 또 강한 면모를 지니실 것 같은데 효자곡이 정말 있을까요?
2: 편지 마법의 성 여우야 비슷한 것 같아요.
0: 아 네. 역시 네. 예 트로이카
2: 여, 예, 여우야가 좀 여우야가 좀 꾸준하게 그 좀 젊은 아~ 세대들이 좋아하는
1: 네. 오~
0: 네. 여우야가 뭐예요? 줄임말 아니죠?
2: 아 줄임말입니다. 이게 이게 비 오는 날 떠나간 여인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인데요.
0: 예
2: 여자 여자 비웃자 밤낮자 그거의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근데 대중의 인기 뭐 이런 거 또는 뭐 저작권 수입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따로들 있더라고요 가수들은. 네. 어떠세요?
0: 어떤 곡이 그럼 가장 예쁜 손가락이에요? 이 많은 곡들 중에.
2: 아 좀 어려운.
1: 아 그래요?
2: 네. 네. 그냥 좀 열심히 만들었는데 좀 반응 없었던 노래들도 좀.
1: 그렇죠. 아쉬우면서 정이 가죠.
2: 네네. 네.
0: 그러긴 너무 다 잘 돼서 지금 아픈 손가락은 없군요.
2: 아니 아픈 손가락은 많이 있습니다.
1: 있죠.
2: 많이 있습니다.
1: 네,
2: 많이 있습니다.
0: 네. 예. 그런데 아,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히트곡 가운데 네. 오늘 그래도 추천곡을 하나 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함께 듣고 싶은데.
2: 아 네. 이번에 그 제가 라이브 앨범을 냈거든요.
1: 네. 네.
2: 최근 4월달에
1: 네.
2: 그 앨범 중에서. 네 어떤 노래든 한 곡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어떤 노래든 한 곡이요?
2: 네
0: 하나 콕 집어주시면 안 돼요?
2: 네 아, 진심 들을까요?
1: 진심 좋아요.
0: 네, 네. 진심 네.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의 초대 손님 김광진님의 진심 듣겠습니다.
0: 라이브 앨범에 수록된 곡.
1: 네. 곡입니다.

0: 데세.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쏘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3: 문의 052-204-1812.
5: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6: 아버지, 어머 줄까? 나만 믿어.
5: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6: 조심해. 걱정 마요.
5: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6: 천천히 와.
7: 할 수 있어.
5: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6: 천천히 오라니까.
7: 괜찮아요.
6: 괜찮긴 뭐가 괜찮아.
5: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7: 예, 119죠?
6: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여성시대 열린 화요일 오늘은 돌아온 음악 천재 변신의 귀재 가수 김광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광고 전에 들었던 음악 진심 올 4월에 발표한 라이브 앨범 The Pulse 수록곡이었습니다. 이 라이브 앨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 네. 제가 공연을 2023년부터 좀 3년간 작게 시작해서 이제 팬들이 좀 반응이 오면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공연을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참 열심히 공연을 했고요. 그래서 공연 중에 라이브 중에 좋았던 그런 버전만 골라서
1: 네.
2: 새로운 앨범으로 14곡 담은 앨범입니다.
1: 네, 이야, 그렇구나.
0: 새로운 곡으로 14곡을요?
2: 네, 근데 아니요. 그 앨범 그 주로 발표했던 곡인데 이제 새로운 녹음을 했는데
0: 새롭게 녹음해서
2: 근데 예, 그 근데 음악을 좀 오래 하면서 이렇게 밴드들하고도 이제 녹음도 했던 그런 이제 세션 밴드들과 주로 이제 공연을 하는데 한 곡을 한 30년 하니까
1: 그렇죠.
2: 좀 완성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예, 그렇죠. 네,
2: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음원보다는 라이브가 훨씬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0: 오, 더 펄스.
2: 네.
0: 예, 라이브 앨범. 아, 네. 들어봐야겠는데요.
1: 8150님이 질문을 해오셨어요. 광진님께서 공연과 방송에 열심히 하시면 주식은 매도 타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셨어.
0: 아니 왜냐하면 워낙에 금융인으로서의
1: 알려져 있잖아요.
0: 아, 네. 활동도 네. 하셨으니까.
2: 네, 그 예전에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음악을 좀 취미로 열심히 했는데요.
0: 예.
2: 네, 이제는 음악 열심히 하고. 네. 금융은 좀 그냥 아주 작은 취미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작은 취미.
0: 아, 그래요 이제. 네. 네. 비중이 이제 확실히 이제 나는 이제 음악인.
2: 네, 이제 예. 네, 음악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네. 위해서도.
0: 그러면 저랑 똑같이 개미이신 건가요, 이제 그냥?
2: 네, 저는 그냥 개미입니다.
0: 그죠?
2: 네.
0: 그래도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1: 네, 요즘 뭐 주식 시장 뜨겁잖아요. 무슨 네.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2: 아, 예. 뭐
0: 어떤 걸 제일 많이 담고 계세요?

0: 네, 아 저는 예전에 이제 중소형주 펀드를 했었어요.
1: 예,
0: 아.
1: 펀드를.
0: 네, 그래서 이제 그 펀드 자기가 했던 그 버릇을 잘 못 버리기 때문에
2: 네.
0: 네, 주로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장을 많이 못 따라가고

0: 경주 위주로 끌고 가니까 요새.
1: 그렇죠. 네네.
0: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는 전문 음악인. 그죠?
1: 네. 저는 그냥, 예, 그냥 음악 언제나, 열심히 언제나.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예. 3640님도요. 아, 김광진님 노래 진심이 팍팍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제 나이가 들수록 노래 가사도 쏙쏙 더 잘 들리고 들을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좋은 노래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2: 아, 네. 네.
1: 정말 공연장에서 많은 분들이 우십니다.
2: 아, 좋아요.
1: 아, 네. 네. 그냥
0: 그래요?
1: 왜 그렇게 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2: 모르죠.
1: 네, 본인의 과거와 제 노래 추억이 있지 않나.
2: 그렇게.
1: 네.
0: 제가 진짜 어디선가도 그 얘기... 명곡은 네. 야 진짜 노래 잘한다 진짜 노래 좋다가 아니라 그 노래를 들으며 나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곱씹을 수 있게 하는 게 명곡이라고 하더라.
1: 그러니까 네.
0: 그 팬분들이 다 그걸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음악을
1: 네, 들으면서. 그 특히 이제 댓글을 보면 이제 본인의 사랑 이야기들을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2: 그렇죠.
1: 네.
2: 아.
0: 나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는 곡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2: 아, 근데 그치? 이렇게 얘기할수록 참 대단하네 하는 느낌. 공부 잘해.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줘. 고맙게 또 많은 가수들이 받아 부르면서 또 큰 히트를 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나의 새 앨범, 새 노래 이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0: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2: 소개해
0: 앨범.
2: 주세요.
1: 네, 이제는 이제 새로운 앨범을 낼 좀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예전에 좀 곡을 쉽게 쉽게 썼다고 하면 요즘에는 좀 아 이게 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좀 했는데 아, 저 사람 이제 완전히 좀 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기도 하고
0: 아, 네,
1: 그런
0: 네.
1: 것들이 좀 두려워서 이제 좀 작업이 좀 활발하지 않았는데
0: 예.
1: 그런 걸 좀 내려놓고 그냥 좀 편하게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0: 워낙에 명곡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기에 지금 새롭게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이 창작자로서 애들 불안감이 있으시고
1: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좀 아무래도 음악도 트렌드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0: 예.
1: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어느 정도는 따라가면서 제 것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2: 쉽지 않죠. 네,
1: 그리고 이제 곡을 이미 좀 많이 썼거든요. 저도 한 100여 곡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르면서 좋은 거를 해야 되니까 네, 또 비슷한 곡을 쓰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2: 그렇죠.
1: 네네 네.
0: 그런 고충이 있으시겠다 진짜.
2: 네. 진짜 있죠. 근데 뭔가 좀 뭔가 영감이 필요해. 나한테 네. 좀 뭔가 가슴이 말랑말랑해지는 뭔가가 필요해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에너지
1: 저는
2: 충전을.
1: 좀, 저는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곡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0: 아, 오히려?
1: 네.
0: 그럼 마감 시간을 좀 정해주고.
1: 네네네. 그런 것도 예. 그 시험 보기 전날 조금 불안하고 그럴 때 좀 곡을 썼던 것 같고요.
0: 오.
2: 시험 보기 전날.
1: 그저께인가 야구를 그 역전 끝내기로 끝내기 홈런으로 지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0: 아,
1: 가사가 좀 나왔어요.
0: 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역전패를 당하면서
1: 네. 한 3시간 야구 이렇게 보다 봐 중요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다 이긴 건데 이렇게 저기 9회 말 투아웃에 플라이 하이 플라이볼을 놓쳐갖고 졌어요.
2: 키움.
1: 네네네. 그래가 져가지고. 엄청 제가 이거 이렇게 치면 안 되는데 진짜 좀 열받아가지고요. 막
0: 예.
1: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가사를 좀 썼어요.
0: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아, 스트레스를 외부에서 받고 아 그게 가사로 풀어내는.
1: 네.
0: 오 진짜 신기하다.
2: 자 김용수님의 질문입니다. 김광진님 최대 빨리 곡이 나온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셨어.
1: 예 마법의 성도 제가 이렇게 약간 첫 부분 흥얼거렸는데 제 아내가 이거 빨리 정리하고 잘하고. 옆에서 꾹꾹 쳐가지고
2: 예.
1: 이것도 한 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2: 와 네. 그렇구나.
0: 옆에서 스트레스를 주셨구나.
2: 빨리 자.
0: 빨리 하고 좀 자. 그러길래 후루룩 한 시간 만에 나온 명곡 네. 마법에서.
2: 혹시 와. 컴플렉스 같은 것도 있어요?
1: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뮤지션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른 뮤지션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 윤상 씨 되게 좋아하고요.
2: 예예. 예.
0: 윤상님.
1: 예, 윤상 씨의 윤상 씨는 되게 멜로디가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0: 예.
1: 뭐 화성도 되게 고급지고 오. 그리고 이제 약간 또 저는 작곡가 중 신재홍 씨 되게 좋아하거든요.
2: 네.
1: 예,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뭐 원하고 원망하죠. 뭐 엄청 히트곡.
0: 네.
1: 네. 예. 네. 그분은 되게 좀 팝적인 느낌이 나는데 제 노래는 약간 좀 구전 약간 그런 거 같고 약간 좀 좀 좀 팝적이진 못해요 제가. 저도 이제 그래.

0: 그런 면 좀 부러운 점 갖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동시간에 지금 구춘 가면 윤상님 지금 생방 중이시거든요.
0: 아, 네, 맞아요. 윤상씨 너무 좋아하고 전 윤상씨 보컬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좀 이렇게 그냥 말하듯이 너무 예. 이렇게 세지 않게 탁탁 뱉는 그런 분 되게 좋아합니다.
2: 그렇구나.
1: 하긴 그죠. 나와는 다른 색깔을 가진 다른
0: 네,
1: 사람을
0: 네. 네. 예. 좋아합니다.
1: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변우석을 좋아하고.
2: 숟가락 얹지 마시고.
1: 아니 저는 이제 배우 얘기나 음악은 뭐 1도 모르니까. 네.
2: 아이고 참. 김광진 씨, 윤상 씨하고 한번 콜라보 해보자.
1: 진짜 차라리 이렇게 두 분의 만남. 네.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니까.
0: 윤상 씨가 그 무슨 윤상 씨 특집 뭐 프로그램 하면 네. 제가 나가서 한두 곡 부르고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1: 오, 그러세요?
0: 네, 윤상 씨 특집 하면 제가 이제 제 목소리로 제가 좋아하는 윤상 씨 노래를 좀 부르면 어떨까?
1: 네. 아, 두 분의 콜라보는 이 여성시대에서 하면 참 좋은데.
2: 욕심내지 말고 숟가락 얹지 말고. 아,
1: 윤상 선배님이 이미 또
2: 자기 프로에서 하겠지 우리한테 하겠어. 부모님 잔소리는 거의 안 들었을 것 같은 뭐, 모범생
1: 네. 워낙에 알아서 본인이
2: 그래 너무 잘했을 테니까.
0: 네, 네,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이 지금도 잘 안 지켜지는데요.
1: 네.
0: 아 너는 약속에 조금만 빨리 가면 좋겠다. 그것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 꼭 늦어요.
2: 꼭 예. 늦어요.
0: 네네.
2: 왜 늦을까요?
1: 원래 천재들이 그게... 자기들만의 시간이 있어.
0: 아니 그게 아니야. 제가 있어.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이 핸드폰에 봤거든요.
1: 예.
0: 제가 약간 ADHD 같아요.
2: ADHD.
0: 네네.
1: 저도 있어요.
0: 주의력 산만에. 근데
2: 저도 좀 있어요. ADHD들이 주의력 산만들이
0: 늦는데요.
1: 그래요?
0: 네, 항상 그 시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늦게 출발하는 거죠.
1: 예.
0: 그래서 뭐, 아,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고 갔는데 항상 늦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늦어요 보면은.
1: 어, 그러긴 오늘 너무
2: 너무 잘 오셨네.
0: 아 오늘은 또 야기 선배님 만나니까 제가 약간 마음의 준비를 좀 다르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자극과 스트레스가 있으셔야 돼.
2: 그렇구나.
1: 네.
2: 네.
1: 저희 맞습니다. 여성 씨의 로고송 좀 부탁드릴게요.
0: 노력해 보겠습니다.
2: 하트 숟가락을 계속 얹어.
1: 네. 아니 뭔가 좀 기한 마감 시간을 주시면 딱 만들어 주실 것 같아가지고.
2: 네. 약속에 늦는다니까 하는 말씀인데 제가 네. 아는 지인은 약속 시간에 자기 집에서 출발해요.
1: 예?
2: 아니까 친구들이 다 알아 이제.
0: 아 그래요?
2: 어린 날부터 그러니까 12시 반에 만나자 그러면 12시 반에 자기 집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한 2시쯤 만날 거를 12시 반으로 얘기를 해요.
0: 아,
1: 차라리
0: 미리 준비를 다
2: 네네. 네,
0: 대체 키워서 하시는
2: 잘 아는 친구들이.
0: 네.
1: 근데 그런 건 나 스스로는 못 속여. 그죠?
0: 아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아 이런 성향이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 이렇게 정보를 보니까
1: 네.
0: 약간 위안은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나는 원래 그래서 좀 그런가 보다. 제 잘못을 조금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셨어요.
2: 네. 약속에 늦는 사람이 긍정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0: 아 그런가요?
2: 네.
0: 아 네 네.
1: 아 저희 그 서천석 박사님이
0: 네.
1: 예 해주신 말씀입니다.
0: 네.
1: 예.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이시거든요.
0: 알고 있습니다.
2: 아니, 늦어도 네.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 뭐 네. 늦는다고 본 일이 있겠어?
0: MBTI가
2: 네.
0: ENFP거든요.
1: ENFP.
2: ENFP.
0: 네. 이게 이제 약간 좀 계획성 없고 감정적이고 예, 좀 즉흥적인데 좀 활발한 사교적인 약 그런 성격이거든요.
1: 예.
0: 네. 근데 제가 요 그 얼마 전에 제 그 SNS에다가 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2: 많이 나와요.
0: 제가 아는 요 가요계 방송계에 그 아나운서 분들이 저랑 친한 분들이 비슷한 성향이 많더라고요.
1: 예, 많아요?
0: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약간 좀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좀 호감을 느끼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서천석 박사님한테 다음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1: 아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이게 같은 MBTI 사람들한테 좀 호감을 느끼나 실제로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1: 아 근데 네. 저희가 놀라운 건 E라는 말씀에. 네. 워낙에 저희 지금까지 이미지로는 아이.
0: 그러니까 저는 완전입니다.
1: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
2: 완전이에요?
0: 저는 완전입니다. 저는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1: 그래요?
0: 네.
1: 저는 못해요.
0: 근데 저는 저희 동네에 그 외국인들 아침에 브런치 먹으러 가면 가서 아 여기 커피 리필 되니까 요 예. 영수 증 갖다가 줬다 제출하면 커피 한 잔 더 준다고 말을 겁니다.
1: 그런 오지랖까지 이렇게 네. 쓰시는 거예요?
0: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외국이니까.
1: 어 진짜요?
0: 네, 네. 저는 완전입니다.
2: 진짜? 연예인 중에서 네. ENFP를 찾아봤어요.
0: 많을 걸요?
2: 이효리. 어. 댄서 아이키.
0: 아, 아이키 씨 저 만났는데 방송에서.
2: G.O.D의 박준영. 오. 다들 ENFP. 엄청 밝고 활발하죠.
1: 네.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진짜.
0: 아이돌 좀 분들 많이 있다고 그렇구나. 들었어요. 네. 네.
1: 그럼 뭐 이렇게 생일 파티 이런 것도 막 좀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좋아하시겠네요, 그런 거.
0: 근데 생일 파티는 제가 좀 저희 가족이 약간 그런 기념일을 안 챙기는 편인데. 예. 이제부터 좀 하고 싶어요. 네. 올해부터는 좀 하고 싶습니다.
1: 지인들 불러다가 진짜.
0: 네, 네. 같이 이제 파티처럼. 뭐 또 얼마나 하겠어.
2: 맞아, 앞으로 얼마나 하겠어. 몇 회나 해보겠어. 네, 뭐 이런 거
0: 열심히
2: 거지.
0: 해볼까 봐요. 네. 네.
2: 이미아님이 몇 살부터 곡을 쓰셨는지.
0: 아, 제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반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써오겠습니다 썼던 기억이 있고요.
1: 그게 시작이군요.
0: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통기타 가지고 곡을 쓰면서 노래 발표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몇 곡 만드셨는지 아까 100여
0: 곡. 네, 한 100여 곡 정도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뭐 작곡가로서는 진짜 많이 쓰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2: 그래요? 네, 네.
1: 이지환님, 김광진님의 자유로움에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P, 이 MBTI P가 정말
2: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1: 계획보다는
2: P가?
1: 조금 네. 더 자유로운.
0: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1: 저는 틀에 박혀 있지 네. 않은 뭐 이런.
0: 그 대신에 이제 무슨 일을 계획을 세우면 진행은 안 됩니다. 제가 예, 제 노래로 뮤지컬을 하고 싶어서 한 20년 전부터 그 말씀을 했는데요.
1: 예.
0: 매번 또 AI랑 같이 스토리도 짜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준비는 하는데 하나도 진행은 안 됐습니다. 20년 동안. 네.
1: 아이디어는 있는데 지금.
0: 네, 약간 예. 실행력, 계획력 이런 거는 많이 없는.
1: 그런 건 이제 제이 좀 계획적인 분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0: 맞습니다. 네.
1: 예, 스트레스 줘가면서.
0: 네, 옆에서 좀 뭐 예. 콕콕 찔리면서 곡도 써라 그러면 곡도 하루에 쓸 것 같기도 한데.
1: 예,
0: 네.
1: 예.
0: 그렇습니다.
1: 야, 지금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곡 달라는 그 가수 동료분들도
2: 네, 많았죠.
0: 네, 네,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는 너무 이게 창작력이 떨어져서 사실 제 노래도 발표를 못 하고 있어서요.
1: 예.
0: 근데 정말 좀 난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의지를 갖고 하면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1: 5월이 네. 정말 바쁘셨나 봐요.
2: 아, 이제 뭐 다 갔어요, 5월.
1: 정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시느라.
0: 아니, 특히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전참 씨를 찍었거든요.
1: 맞아, 맞아. 예,
0: 네,
1: 예.
0: 그 스타일링 해주시는 분들 위주로
2: 오~
0: 네.
2: 오~
0: 또 재밌는. 근데 정말 야, 기대도 되고 약간 걱정도 됩니다. 제 그 좀 좀 추한 모습도 많이 나고
1: 일상적인 모습이 이제 또 공개가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0: 아, 네네네.
1: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 김광진 씨가 생각하는 네. 김광진의 최고 리즈 시절, 그러니까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0: 네, 5월달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1: 네. 데뷔 때보다
0: 네,
1: 더요?
0: TV 방송도 했고
1: 예.
0: 또 그 여러 곡 짧게 부르는 그 유튜브
2: 네.
0: 그것도 했고 그것도 제가 하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것도 했고요.
1: 오.
0: 공연도 했고요.
1: 예.
0: 네, 또 예능도 찍었으니까
2: 예.
0: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2: 네.
0: 네. 마법의성 나왔을 때는 직장인이었거든요.
2: 아,
0: 네네.
2: 그렇죠. 할 수가 없죠.
0: 할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아.
2: 파리공화나님, 아저씨 노래 들으며 어른이 된 45세. 두 딸을 둔 엄마 어른이 되었네요. 독서실 가는 길 속상한 일 있을 때마다 마이 카세트 돌려놓고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받곤 했는데 지금까지 계셔주시고 또 활동해 주셔서 감사해요. 노래 실력은 더 느신 것 같아요. 항상 쭉 응원할게요. 그러셨네.
1: 진짜 팬이죠. 그죠?
0: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리공예님. 감사합니다.
1: 아 그리고 장혜경님이 역시 우리랑 한편.
0: 네.
1: 야 김광진님 와우 여성시대 로고송 기대할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예, 말씀이 없으시죠?
0: 아, 네. 아, 예. 스트레스
2: 받고
0: 네.
2: 있습니다.
0: 스트레스 갑자기 말이 없어지네요.
2: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 너무 드렸죠? 네.
2: 곧 나오겠습니다.
1: 예.
0: 네.
2: 자,
1: 여유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0: 네.
2: 예. 네.
1: 김광진님 노래 중에 듣고 싶은 곡이 정말 많은데 네네. 끝으로 한 곡 더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0: 제 이번 라이브 앨범 중에 제가 타이틀곡으로 정했는데요.
1: 네. 네.
0: 네 타이틀곡은 정했지만 뭐 홍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으로만. 제 이별 덤덤이라고 이 더 클래식 1집에 수록돼 있었던 곡인데 제가 이번에 다시 편곡해가지고
2: 네. 네
0: 앨범 내는데 저희 팬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어서
1: 오,
0: 네, 한번 들어봐.
1: 이별 덤덤.
0: 네 덤덤한 이별입니다. 네 이별 덤덤.
2: 알겠습니다. 오늘 첫 만남 반가워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거든요. 밖에 우리가 다 봤거든요. 오는 문자를. 네. 이쪽 컴퓨터에 실리는 건 이제 추려서 실리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시대 첫 출연 이 마지막으로 당당이들께 인사 전해주세요.
0: 아, 오늘 출연해서 너무 즐거웠고 또 선배님들 또 김일중 아나운서 처음 뵀는데 너무 잘 반겨줘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앞으로도 꼭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지금까지 뮤지션 김광진님과 함께했습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7: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0: 유동 골뱅이.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0: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 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 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 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 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
7: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6: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6: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7: 이 하나님이요. 아, 김광진 씨 가방 메고 총총 걸어가는 모습 너무나 귀여우세요. 친화력도 천재시다. 이렇게 또 조우수님도 말씀 주시고요.
6: 네, 진짜 다정한 오지라퍼의 슈퍼 티. 새로운 모습 많이 알게 됐다 그러셨어요.
7: 맞습니다.
6: 자, 새로 만들어줄 음악도 기대하면서 이별 덤덤 오늘 끝곡으로 듣고 내일 아침 9시 5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새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한다. 털갈이도 그중 하나다. 조류학자 필리프 디부아의 말입니다. 오리도 그중 하나로 봄이 되면 털갈이를 하는데요. 이 기간엔 육체적으로 취약해지고 일시적으로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위험한 일도 생기지만 결코 털갈이를 멈추지 않습니다. 겪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한껏 몸을 낮춘 채 기다리죠.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걸 새들도 아는 걸까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 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 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평화가 전제되지 않은 성장은 사상 누각이라며 각자 도생 양육강식의 국제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서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족, 박종철 열사 유족, 광주시민 또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스타벅스 현장 직원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마케팅 경위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 휴대폰 노트북 포렌식 검증과 교차 신문을 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직원 5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가 감찰을 받고 있는 김승용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완도 화재로 현장이 피눈물을 흘리던 5월 12일부터 16일 긴급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국외 출장은 호화 외유성 갑질 관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현장 경험 없이 간부가 되는 제도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수원지법에 노사 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성과급 합의에 반발하는 반도체 외 완제품 DX 부문 직원들이 동행노조로 대거 가입하자 초기업 노조가 동행노조를 투표해서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면 DS 부문은 연봉 1억 원 기준 약 2억 1천만 원에서 6억 원의 성과급을 받지만 DX 부문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가 지급됩니다. 오전 8시 기준 노사 잠정 합의안 투표율은 87%, 내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25일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남부지역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기뢰부설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해 공격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반다르 아바스 등 여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적대 행위 중단을 선언하고 60일간 핵 협상을 벌이는 내용의 양해각서 초안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간 25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미 현충일 기념식 연설에서 이란 공격 작전인 장대한 분노 과정에서 미군 장병 1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남녀 장병들은 세계 최고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주도했습니다. 이란 핵무기 금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종전 협상 최우선 조건입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수장이 미국에 대한 저항과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국민이 영웅적인 저항으로 적을 무력화했다면서 전장에서도 외교에서도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와 전남부터 시작한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10에서 60mm, 호남 30에서 80mm, 영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 150mm 이상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7도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0: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6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자,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 6월 3일 지선 당일까지요. 매일 오전 11시 5분에 정치 인싸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인사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3: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4: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1: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11: 열혈강호 온라인.
1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5: 네, 여러분께서는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있었던 뉴스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전 국민 앞에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논란이 있고 8일 만에 국민들 앞에 선 건데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요. 사실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모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약을 하면 고의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내부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은 확인됐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뭐 이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6: 사실상 그 2차 사과문에 있어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는 조금 그 이 눈에 거슬렸던 게 다를 수 있다. 어떤 역사적인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5.18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담론 형성된 거는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측면이라서 이거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고 아니 고의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스템 개선하겠다. 그게 좀 안 맞아요. 역설적이에요. 고의성이 없었는데 그냥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처음에 1차 사과문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투명하게 어떤 절차와 경로를 거쳐서 5.18 데이에 그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 네.
6: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사실상 본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사과를 했던 이유도 그냥 경제적인 어떤 매출 감소 그다음에 최근에 광주 쪽의 4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하지 않았냐 싶은데 이게 그 정용진 회장이 운영하는 그 신세계 이마트 쪽에 전체의 흐름 자체가 이게 조금 석연치 않은 게 기업하는 분들이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용진 회장은 멸콩 논란도 있었고 그 전에 제가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이마트 부천점에서요. 전태일 평론집이 발견이 됐는데 그거를 그 직원이 상부에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불온서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태일 평론을 불온서적이라고 보고할 정도면 지금 현재 정용진 회장의 이 회사는 어떤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지 좀 연결이 돼요. 전태일 평론을 불온서적. 그다음에 멸콩 논란. 그리고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어떤 폄훼, 조롱. 되는 마케팅 논란. 이 부분들은 사실 다름이 아니라 선을 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참 부족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5: 이번에 논란이 어쨌든 정용진 회장의 과거 행적이 누적되면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7: 정용진 회장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과에 굉장히 인색하다 그러잖아요. 특히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과에 인색한가? 원인을 놓고 보면 정말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꼬투리 잡아서 진정성이 부족하다. 사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꼬투리를 잡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스타벅스의 그 5.18 관련 마케팅 그거 대단히 잘못됐죠. 그래서 당장 그 담당했던 임원 해임했고요. 사장도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정용진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장의 영역에 맡겨야 되는데 정치권이 여기에 계속 개입할수록 이 사태가 커지고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이익을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정용진 회장이 그동안 일정 부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대중에게 거침없이 노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태일 평전과 관련해서 그때도 국회 나와서 그 전태일 평전을 불온소적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됐다. 자신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그분들 다 복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멸콩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뭐 기업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더라도 이념과 관련해서 나는 공산당에 반대한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죠. 다만 그것이 대중에게 이런 스타벅스 마케팅처럼 정말 정립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지, 개인적인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은 뭐 일정 부분 용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 그 국민의힘 인사들이 스타벅스 이용 독려 행보를 한 게 도마 위에 올랐는데 장동혁 대표가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 가자고 제안했고요. 김기현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스타벅스 마시는 사진 올리면서 스타벅스 챌린지까지 하자 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세요?
7: 전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벅스 마케팅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자꾸만 유불리를 따지고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뭐 대중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선전선동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부나 민주당에서 자꾸 이렇게 뭐 스타벅스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스타벅스를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괜히 눈치를 봐야 하는 이상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그건 정말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에 반대해갖고 내가 스타벅스 가는 사람은 정통 우파의 지지자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하려고 하는 것도 반대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논란은 기업가가 분명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했고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뭐 그 고의성이 없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조치를 마련하느냐, 그게 고의성이 없더라도 실무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걸러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튼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고 분명히 넘어가야 할 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거, 그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뭔가 네. 노리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6: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념 충돌을 촉발해서 결국에는 지지층이 결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층의 어떤 투표장으로의 발길이 목마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념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스타벅스에 대한 그 5.18 논란 자체가 이걸 해결하려기보다는 이걸 정치적으로 소비하려는 쪽이 국민의힘이에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 그다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5.18의 민주정신이 훼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입장은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무책임한 일이에요. 얘기를 해야죠. 정부가 불매에 대한 의견을 한 것이 강제하진 않잖아요. 불매에 대한 의견. 뭐 스타벅스 마신다고 국민들이 처벌합니까? 비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정부는 5.18의 역사인식을 폄훼한 이 브랜드 마케팅을 한 스타벅스가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리고 어느 정도 사회본보기로서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에서의 선을 던져준 것뿐인데, 저는 그 정도를 국민의힘이 받아서 아 우리는 그런 거 인정할 수 없어. 뭐 좀 하면 어때? 5.18이 별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는 인정할 거야. 우리는 마실 거야.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쪽에 표를 얻겠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일간베스트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공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제 윤어게인을 넘어서서 일배당이 돼버린 거예요.
5: 그러니까 반정부 의사를 표명하는 어떤 행보로서 지금 이런 이벤트를 그렇죠. 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중도층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과연 이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일베를 옹호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거잖아요.
7: 저도 이 선거를 이념 선거로 갖고 가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봐요. 그동안 국민의힘이 쇠락하는 과정을 보면 2020년에 황교안 대표가 총선 이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 체제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2024년 총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반국가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념 전쟁으로 가면은 절대 다수당이 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5: 네.
7: 별로 좋은 그 선거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하고 신세계 전반에 대해서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이 스타벅스 마케팅을 한 손정현 사장을 바로 잘랐어요. 근데 지금 그 북한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는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독자적으로 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그것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근데 정용진 회장은 손정현 사장 바로 자르고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경기 부지사가 했던 일이라 난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어떤 얘기할지 궁금합니다.
6: 역사 인식에 대한 회곡 폄훼와 그 어떤 개별 사건하고 비교하는 건 그건 좀 적절치도 않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스타벅스가 한 만행이 뭐냐면 헌법 전문에 실으려고 했던 5.18 민주정신에 대해서 조롱하고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용인됐을 때 결국에는 반 5.18의 혐오 정서가 용인되는 사회가 되면 대한민국 사회가 병들어요. 후져져요. 그 기준을 정부는 세워줘야 될 책임이 있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 정부의 책임이요.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간섭을 하지 않는 게 맞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준하는 그런 민주정신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지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마치 아, 왜 사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섭하지? 그게 무슨 무정부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지훈 회장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모두 책임이라면 본인은 무슨 책임을 지겠냐 그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너 일가에 대한 책임 하나도 없고 그냥 정무직으로 임명한 외부 인원들 잘라낸 것뿐이에요. 그리고 실무 직원 중에 누가 이거를 제안했는지 뭐 내부 폭로도 지금 나온다는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실체적인 진실을 하나도 밝히지 않고 솔직히 좀 쉬운 말로 퉁치고 가는 거잖아요. 다 내 잘못에 잘못했어. 제가 이제 책임지고 더 잘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제 그만해라. 근데 그렇게 용인하면 또 내년 5월 18일 되면 알겠습니다. 5월에 강조는 매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내냐 그거죠.
7: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신세계가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 마케팅 진짜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오너가 직접 사과했고 관련 책임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문책했어요. 이것이 정말 의도적이고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나 아니면 그룹 전체가 이 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앞으로도 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제재해야죠. 그러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단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잘못된 부분 분명히 반성한다라고 하는데 자꾸만 이 이슈를 끌어가는 이유가 불온하다는 거죠.
5: 계속해서 이 이슈를 끌어가는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합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치적인 갈등을 증폭시킨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6: 정용진 회장이 지금 그 이 싫어요가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누구한테 장동혁, 김기현, 김민전, 이수정.
5: 싫어요가 늘어난다고요?
6: 아니 이분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5: 아 그러니까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그렇죠.
5: 이들의 행보가.
6: 네, 국민이 가만히 있어야 정윤 회장도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날 텐데 이게 못 벗어나게 생겼어요.
5: 아 예.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사이트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못했던 거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6: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일간베스트나 이런 그 사실 사회적인 기본 통념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게 이 사회의 건강한가라고 고민한 차원에서 없애는 것도 기준을 삼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뭐 다른 종교에서 하면 어떻게 또 막을 거예요. 계속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잣대, 기준.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거라서 주저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 그 장동혁 대표가 왜 일베만 공격하냐 또 이렇게 반발을 했던데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단 자꾸만 일베 이미지 본인이 극우의 이미지 이런 거를 또 극강화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들 보시는 것 같아요.
7: 그러니까 그동안 좀 포용적인 메시지를 장동혁 대표가 내왔다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만 그 약간의 강성 지지자들의 휘둘리는 그런 메시지들을 냈으니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좀 상실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두 가지 가장 큰 축은 법치주의와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거는 사실 진보 진영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일베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징계,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 자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이렇게 동의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이게 전 국민들이 동의한 어떤 역사 인식에 대해서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선거 이야기 좀 넘어가 보면 네. 장동혜 대표가 요즘 선거 유세 현장 열심히 다닌 것 같던데 현장에서는 사실 더 바쁜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충청권까지 찾았던데 부울경 또 강원도까지 가는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원 유세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실제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7: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 지자체 후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원권과 부울경까지 가겠다는 계획을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현실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영향력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자산이라는 게 자본과 부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적어도 가는 지역은 플러스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도 요청하는 걸 보면 마이너스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뭐 경기 인천 이런 지역은 아무리 친박 후보가 뛴다고 하더라도 요청 안 할 것 같은데요.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여기 모시려고 하겠습니까?
5: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요청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사실 탄핵 2017년 이후에 TK 이외 지역에서 공개 현장 유세 나서는 게 처음이다 이렇게 꼽히던데 9년 만이에요.
6: 네. 그러니까
5: 판세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세요?
6: 일단 뭐 조금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보수의 직결이라는 측면에서는 박근혜 향수가 있는 보수층에서는 사실 직결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있을 법하지 나머지 지역에서는 박근혜라는 그 전직 대통령이 과연 국민적인 용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정치적 사면을 당한 것뿐이지 법률적으로 이게 무죄가 확정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탄핵을 당했을 때 온 국민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뭐 정치 경제적인 여파는 정말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정농단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사실 국민들한테 면목이 있다면 대구까지는 뭐 집 앞이니까 그런데 저도 전국을 도는 이런 선거제 나오는 게 온당한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나왔을까? 무엇을 위해 나왔을까? 누구를 위해 나왔을까? 질문을 던져봤을 때
5: 왜라고 보세요?
6: 보수결집 그리고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뭐 방해를 하려고 나오진 않았겠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도움을 되려고 했지 한동훈이라든지 보수층에서 나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를 돕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까지 가는 겁니다.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윤오게인, 윤석열을 지키자.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박근혜 전직 대통령은 이에 찬성하는지 묻고 싶고 그 행위는 지금 윤오게인을 보존하겠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그가 역사의 죄를 지었던 부분들을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또다시 두 번의 역사의 죄를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이 정치인이 기회를 줬을 때 사면이 됐으면 그 고향에 돌아가서 마지막을 국민들한테 송구한 마음으로 시간을 마무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한참 잘못된 선택을 했다. 좀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에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5: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윤어게인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7: 글쎄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탄핵에 반대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지방 권력이 지금 유일하게 야당이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크게 패배할 경우에 정말로 모든 권력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스스로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탄핵은 잘못됐다. 이거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한 이야기는 맞지만 탄핵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탄핵 대신에 조기 하야 질서 있는 퇴진 이런 것들을 유도하려고 했었던 것이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대로 권좌에 있었어야 옳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뭐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 그러니까 보수 결집 외에 또 다른 노리는 효과가 있을까요?
6: 장동혁 살리기 외에는 없어요.
5: 장동혁 대표 살리기.
6: 생명연장이에요. 결과적으로.
7: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만약에 선거가 승리로 간다면 또 그렇게 되죠.
6: 근데 정공주 대변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5: 우리 광고 듣고 올까요?
6: 아, 그렇군요. 예.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의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7: 네, 정치인사 2부 자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북구갑으로 넘어갈게요. 어제 CBS 노컷뉴스에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이 사무실을 빌려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선거 사무소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고발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이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8: 이게 선관위에서 현장 조사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포시장 내에서도 비슷한 일을 다른 그 지지자들이 한 적이 있었어서 그때 구두 경고를 하고 넘어간 사안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한동훈 후보나 또는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이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면 공직선거법 당연히 위반이 되고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겠지만 후보 측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서 이 선관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을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조승래 그 민당 사무총장도 모를 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직접 나서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여론의 동향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나? 뭐 쫄렸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9: 뭐 쫄릴 게 뭐가 있어요? 쫄릴 건 하나도 없고요. 사실 이게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이 유사 사무실이라는 거는 선거에 지대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유사 사무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 유급 사무원이라든지 아니 자원봉사라도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 바로 후보직 박탈입니다. 그만큼 선거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아마 이제 자원봉사자나 이제 지지자들이 본인들 실력을 쉼터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나름대로 좀 평이하게 보고 구두경고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폐쇄 한번 했거든요. 예전에 비슷한 거. 근데 또 생긴 거예요. 근데 구두경고가 쌓이면 이건 선거법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건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런 부분을 알고 지적한 것이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작은 거에서 이게 균열이 생기면 지금 뭐 추격세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 유사사무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다가 끊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관위가 이것도 구두경고로 끊는 문제는 아니고 이게 이 말하자면 이 상습범이잖아요.
7: 예.
9: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
8: 그러니까 상습범이라면 예. 그 사람이 누차 범행을 해야 상습범이죠. 그렇죠? 근데 구포시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쉼터를 마련했던 사람들과 지금 운영했던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라는 게 유권자들의 축제가 돼야 되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자발적으로 응원하는 거 오히려 격려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이 그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그럼 당연히 선거법으로 의유를 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서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한 것까지 어떻게 법적인 문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전 이건 뭐 선거법 선관위에 가서

0: 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그냥 아주 중간 불법 여부로 처벌을 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더 하면 그때는 경고로 안 끝납니다. 이게 구두경고거든요. 근데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근데 동일인이 한다면 이게 또 뭐 몰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괜찮지 않냐? 안 그래요. 뭐냐면 전체 범위 내에서 한동훈 후보라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집단 자체가 이와 같은 유사한 행위들을 하게 되면 그게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는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파악해서 못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뭐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더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좀 권유하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관위에서 뭔가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일부 막바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또 다른 어떤 보수 집결 외에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효과 뭐 이런 것을 노리고 있냐 그 얘기를 하다가 넘어왔는데 제가 발언권을 못 드렸어요. 말씀하세요. 네.
0: 뭐 그냥 안 줘서 안 주는 값 다 했어요.
1: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고 그때 장동영 대표의 연장 말씀하시다가 그 넘어왔거든요.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말하자면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탄핵에 뭐 반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는 저도 인정해요. 본인 힘으로 안 했죠. 근데 행동이 그 메시지잖아요. 지금 이 선거 중 이 막바지에 뛰어든 거는 보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장동영을 살리고 장동영을 살리는 건 윤 어게인을 살리는 것이고 결국에 현재 있어서 윤석열 지지하는 많은 그 윤 어게인의 그 지도부와 국회의원들과 지지층 예를 들면 태극기의 짠물 지지층을 소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굴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한동훈 후보 쪽에 탄핵을 찬성했던 쪽으로 지지를 뭐 한번 가서 방문했다거나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의 이득을 대기 위한 또 말하자면 출격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역사의 죄를 짓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 장동혁 대표의 노선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는 명확한 메시지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왜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등판함으로써 지금 뭐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한 서너 군데 아니면 네다섯 군데 이렇게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결과가 이어진다면 장동혁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된다. 도움이 되겠죠. 지난번에 그 단식을 하는 과정에서 단식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데 그때 명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 중단 권유였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몇 가지 사안이 좀 겹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을 낳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번에 네다섯 군데 이길 수 있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네다섯 군데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2: 결국에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니, 적어도, 그렇죠. 예.
2: 적어도 14대2는 아니다. 그러니까 14대2라는 건 TK 두 지역만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1: 예.
2: 14대2는 아닌데 그게 11대5가 될지 12대4가 될지는 앞으로 진짜 남은 8일간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부산, 울산, 경남, 서울 이런 지역들 지금 충남 빼면 안 됩니다. 또 김태우 후보가 굉장히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좀 붙어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붙어있는 게 과연 열심히 붙어와서 역전이 가능한 게 붙은 건지 아니면 열심히 따라왔지만 결국에는 몇 표 차이로라도 지는 건지 이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1: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건 이제 쌀로 밥 짓는 얘기니까 끝까지 지켜보도록
2: 하고요. 그럼 제가 확신을 말씀드립니다. 네. 한 12대 4 정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1: 그렇게 예상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0: 12대 4. 벌써 국민의힘이 오만해졌어요.
2: 아, 12대 4면 제일 겸손한 표현이에요.
1: 아 그러세요? 예.
0: 잠깐만요. 예전에는 15대 1이다 했을 때도 반론을 못했던.
1: 아 그럼 민주당 지금 겸손 버전 한번 가주세요.
0: 사실 12대 4로 보고 선거를 치러야 돼요. 아니 이제 심사는 아니고 제가 봐서는 한 14대 2 정도 저는 봐요. 지금 현재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1: TK만?
0: 저는 15대 1로 저는 마무리를 해야만 이게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도에 부합되는 결과일 텐데 이 추세와 흐름 자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선거가 흘러가고 있지? 라는 생각할 만큼 답답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이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니에요.
1: 예.
0: 물론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지방을

0: 선거가 뭐 좀 나름대로 결과치가 뭐 표출이 되겠으나 결국 선거를 치르는 건 당 지도부입니다. 그럼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 좋은 어떤 이 구도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야 된다. 근데 그 선택과 집중이 조금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12대4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뭐 좀 답답도 하고 화도 나지만 예. 저는 이제 아직 시간이 D-8일이면 지금 것 같아도 이게 선거 막판에 몇 번은 출렁거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민주당이 초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1: 오늘로 이제 8일 남았어요.
0: 네. 네.
1: 대한민국 선거판에서는 8일이면 시간이 짧게 남은 게 아닙니다.
0: 그래서 8번 출렁일 수 있어요.
1: 예. 아까 저희가 이제 북구갑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주제가 조금 옆으로 갔는데 북구갑에서 이상한 여론조사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최근에 공표된 특정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이 인위적으로 왜곡 반영됐다. 그러면서 명태균식 여론조사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2: 근데 여론조사와 관련해 갖고 자꾸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여론조사에서 잘 안 나오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2024년에 제가 총선 치를 때 그 당 대변인으로 있었는데 당시에 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여론조사를 다 나름 분석했을 때 한 110석에서 115석 얻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도 위에선 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뭐 한 135석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가 일관되게 같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가 튀게 나온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박민식 후보가 튀는 숫자가 하나 나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한동훈 후보가 40% 넘는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구도는 2강 1약 내지 2강 1중으로 확실해진 거예요. 근데 그 뒤처진 후보가 자꾸 여론조사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그 말하는 진정성이 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게 그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1: 아유, 또 우리 대변인께서 굳이 수치를 언급하셔가지고
2: 40% 넘는 것.
1: 네, 이건 올 리서치 의뢰로 비전 코리아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한동훈 후보가 41.5%로 1위, 그리고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4.5%, 그리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18.9%, 이렇게 순위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게 나온 그 조사를 언급하면서 명태균식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거론했다는 게 좀 묘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명태균 씨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같은 당 후보에게 부담을 주는 발언을 한 셈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0: 일단은 박민식 후보는 본인이 살아야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은 본인 먼저 살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한 것 같고요. 사실 한동훈 후보의 어떤 추격세 흐름은 부인할 수 없는 거는 같지만 박민식 후보가 굳이 징징댈 이유는 없어요. 본인은 지금 20이 무너져서 속상한 것 같아요. 늘 20 정도를 지키다가 그 밑으로 10단위로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박민식 후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한동훈 후보를 어떻게 바지가랭이를 잡고 끌어내렸냐.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이거 튀는 게 하정우 후보를 지금 겨냥한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거예요. 나왔다라는 뭐 뉘앙스예요.
0: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좀 뭐 박민식 후보가 마지막 그 혼신의 문단에서 한동훈 끌어내기에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뭐 그냥 뭐 좀 없어 보이긴 해요.
1: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전 코리아 여론조사는 23일 하루 조사에서 24일에 공표된 여론조사라는 부분을 또 첨언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어제 또 논란 하나가 부산에서 있었는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지원 유세를 다니다가 여학생들에게 잘생긴 오빠들이 많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박민식 후보 지원 유세를 함께 다니고 있던 장면이었어요. 김 의원은 여학생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무서워하지 말고 편하게 지나가라 이런 뜻으로 내가 말했는데 이게 왜곡돼서 보도가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던데 제가 그 직접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굳이 그냥 지나가라고 하면 되는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지나가라고 하는 그거는 왜 얘기를 했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의아하던데요.
2: 저도 왜 그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오빠라는 논란이 지금 하정우 후보가 내려가서 정청래 당대표랑 다니는

0: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됐잖아요.
1: 네.
0: 그리고 그게 하정우 후보가 뭐 여하튼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몇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민정 후보는 박민식 후보 도 김민정 의원은 박민식 후보 도우러 가갖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뭐 좀 억울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난 그런 뜻으로 의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치에서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2: 인식이 중요하다.
0: 네, 인식이 중요한데 이건 충분히 그 하정우 후보의 오빠 논란과 겹치면서 박민식 후보나 김민정 의원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오빠 논란 한창 있을 때 김민정 의원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을 했던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아,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 그걸 비꼬려고 한 건가? 뭐 이렇게도 들리던데.
3: 뭐 저도 뭐 그런 부분의 측면도 생각해 봤는데 그러기에는 상황이 비꼬기에는 굉장히 어설퍼요.
2: 그리고 좀 시간도 지났고요.
3: 시간도 지났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그러려면은 이 영상을 내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은연중에 그 본인이 학습된 태도가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저렴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되는데 이후에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했다. 저는 김민전 의원은 주무시는 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늘 생각했는데 아 이분이 깨어있어야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되겠구나. 스타벅스부터.
2: 민주당 지금 지원 유세하는 건가요?
3: 저는 거의 뭐 이제 깨어 있으면 민주당이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서 이제 주무시지 말고 좀 깨어서 좀 열심히 돌아다니셔라. 좀 그런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2: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 평택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에도 이 이야기 다뤘었는데 지금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유튜브에서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수익이나 배당 한 푼 받은 게 없다. 법적 책임도 다 질 수 있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경영에 관여하거나 불법 행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김 후보가 하고 있는 요 해명들은 불거져 있는 의혹에 대해서 충분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그 김용남 후보가 대부업체 운영과 관련해서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그것을 반박하는 아주 적나라한 그 음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쏟아져요. 저는 이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몇 차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TV조선에서 계속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녹취라는 것도 이 내밀한 속사정을 아는 지금 뭐 김영남 후보는 가족관계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리대금업 그거 망국의 징조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 대부업체라는 게 법정 최고 이유를 받습니다. 아마 당시에 24%를 받았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 공직에 나오려고 했었던 사람이 그래서 뭔가 꺼림직하니까 이름도 뭐 본인의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보좌진의 이름으로 하고 지금 뭐 송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그 지금 폭로하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자꾸 진영화시켜서 앞으로 뭐 선거 8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같이 뭐 참 친하게 지냈던 분이기도 한데.
2: 이게 이제 후보 거취와 관련해서는 네. 불법성 여부가 핵심일 텐데 네네.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떤 불법성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3: 네. 불법 자체가 밝혀진 거 없잖아요. 명확하게 의혹이죠. 주장이고. 뭐 가족 간의 통화 녹취 자체도 그냥 행간 없이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전체 맥락 자체 가족 간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법성이 있다고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주당 오늘 뭐 강준현 의원 수석대변인도 밝혔지만 이건 이제 후보가 뚫고 나갈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후보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논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게 불법적인 여부는 클리어된 게 김용남 후보도 율사 출신이고요. 법을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사실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고 알 거예요. 그런데 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배당 수익하고 똑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과 배당을 받은가 한 푼이 없으면 경영에 참여 안 한 거예요. 경영에 참여했다는 것은 수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영에 참여를 안 했는데 수익이나 배당이 있다면 이건 경영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면 배당 수익은 계좌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불법성은 없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 금리 중에 최고

0: 고민을 받으신 대부업, 물론 이제 대부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인식 자체가 아이고 공직자에 나오시는 분이 이 대부업에 관여가 됐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이미지는 솔직히 타격을 입는 거. 여기에 대한 유감 표명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불법으로 흐르는 것은 어느 정도 단호하게 차단하고 대부업과 관련돼서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그랬더라도 공직자로서 대부업에 관여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감 표명을 하고 가면 이게 크게 평택을 선거에서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거다 아니다. 이제 예측이 분분한데 오늘 내일 또 이제 평택 을 지역은 공개 토론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 주제가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큼 어떤 입장으로 대응하는지 거기에 이제 달렸다고 보입니다.
2: 네, 의혹이 불거진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혹 수준이지 이게 불법으로 규명된 건 아니죠. 수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사실 마음만 먹으면 수사하면 2, 3일이면 자금 흐름 다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다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국 후보도 본인이 법학 교수 출신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 재판 과정을 거쳐서 또 저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정통 민주당 출신의 후보였다면 아 어떻게든 우리 후보 끌고 간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아 그래도 민주당 후보 찍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김용남 후보가 불과 민주당 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평택 지역에 있는 진성 민주당 당원들이 아니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 이런 후보 그래도 우리 당 후보니까 찍어줘야 돼? 아니 우리 당 후보랑 또 조국 후보는 내가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조국 후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이제 김용남 후보가 율사 출신이라서 그걸 피해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법을 잘 알기 때문에요. 또 검사의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기소도 해봤고 형사소송 절차를 잘 알고 형사법 잘 합니다. 본인이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두 번째 후보 등록 기간에는 검찰 수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꾀하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자꾸 왜 수사 안 하냐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무죄수치거나 아니면은 뭐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서 사실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팩트는 팩트대로 클리어하되 최소한 대부업에 관련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관련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만 이 문제는 사실 평택을 해 선거에 있어서의 큰 어떤 이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법꾸라지들 아닙니까? 법 기술 활용해 갖고 모든 뭐 논쟁을 피해 가는 거. 지금 만약에 김용남 후보가 이런 법적인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다 이거 피해 갔다. 이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할까요?
1: 그 어쨌든 피해 간 건지 아니면 뭐 명백하게 어떤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건지 이제 토론회를 보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더 듣고 이야기는 하도록 하고 시간이 이제 많지는 않은 인데 서울시장 선거에 지금 새 변수가 되고 있는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예요. 네. 이게 결국 핵심은 서울시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네. 정원호 후보 측이 오세훈 후보가 행정 실패 책임이 있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고 오세훈 후보 측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인 건데 오세훈 후보가 공공공사 현장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취적으로 내세웠는데 이번 사태 이제 철근 없는 채 누락된 채 콘크리트 타설되는 장면이 영상에 찍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즉각적으로 이런 거 필터링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치적이 되냐 이런 공격이에요.
0: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그 후보 입장에서는 추격세를 좀 나름대로 흐름을 잡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GTX의 이 삼성역에서 완전 발목이 잡혔다.
1: 우리 지금 어떡하죠? 20초밖에 안 남아.
0: 아, 그래요?
1: 이거 우리 내일 계속 이야기하는 걸로 할까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3분 남은 줄 알았더니.
1: 짧게 말씀하세요.
2: 뭐 저는 시민들이 이미 네. 괴담에 충분히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잘 판단하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여론조사 말씀하시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올 리서치가 포털신문 의뢰로 23일 하루 무선 100% ARS 조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1위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데 제가 1위라는 표현을 잘못 썼다는 점들 때문에 다시 고지드립니다. 광고 들으시죠.
3: 여기가 뉴욕.

0: 어디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 리서치 포털신문 의뢰로 비전 코리아의 조사를 아까 언급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거 너무 요즘에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라서요. 네, 지금까지 서용주 정광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3: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에세이.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개장과 함께 8천선을 탈환하고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낙관론에 국제 유가도 하락하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로 빚어진 물의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파장이 계속되자 직접 사서 고개를 숙이기로 한 건데 신세계 측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탱크데이 행사가 고의로 기획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 6.3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피 강세 등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강조하며 직장인들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지옥이 일상이 됐다며 정권 견제론을 강조했습니다.
2: 제주도 서귀포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 최대 250mm, 경남 남해안도 150mm의 폭우가 예상되는 등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UU. UU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1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1: 깜빡 말고 쾌팍시부.
1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6거래일 만에 다시 8,000선을 넘은 코스피가 장중 8,100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에 중동 긴장 완화 전망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2: 코스피가 다시 8,00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8,000선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키우면서 장중 8,131선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지난 15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치도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반도체주 강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처음으로 200만 원을 돌파하며 이른바 200만 닉스 시대를 열었고 삼성전자도 30만 원 선을 웃돌았습니다. 3.45% 오른 200만 8천 원으로 출발한 SK하이닉스는 208만 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전기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며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장 초반 매도세였던 외국인은 순매수로 돌아서 12거래일 연속 이어졌던 매도세를 멈췄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순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증시 급등의 배경에는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기간 연장과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난 겁니다. 국제 유가도 급락했습니다. 간밤 브렌트유는 7% 넘게,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속에 상승하며 장중 12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와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원 내린 1515원에 개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3: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8일 만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직접 공개 사과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 등으로 기획의 고의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4: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먼저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을 일일이 호명하며 신세계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분노를 느끼셨다는 것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 회장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저를 포함한 신세 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해 5.18 폄훼까지 다른 생각이라고 옹호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멸공 논란 등 자신의 과거 행보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단체들은 즉각 정 회장이 평소 자신이 보여온 정치적 성향과 행보에 대해 이런 반구조차 없었다며 사과는 했지만 경영진 책임으로만 돌린 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휴대폰,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검증과 교차신문을 한 결과 해당 직원들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갖고 마케팅을 기획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탱크데이란 이름을 제안한 직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그룹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5명 직원 모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향후 경찰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밝혀지면 직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도 지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회장입니다.
1: 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여의도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 덕에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며 직장인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지옥을 겪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6: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출근길 여의도역에서 공동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안 돼 주식을 두세 배 올리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 주식계좌에 천만 원 있던 분들 3천만 원, 4천만 원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 아니겠습니까?
6: 그러면서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준 정원호만이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서울시정을 잘할 수 있다고 정 후보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후 정 대표는 보수세가 강한 경기 여주와 이천을 차례로 찾아 시장 후보

0: 유세에 나선 뒤 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까지 찾아 오늘 핀셋 유세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지옥이 일상이 됐다며 정권 견제론을 재차 내세웠습니다.
1: 정부가 코스피 7천을 자축하고 있을 때 7%를 넘어선 주담대 이자에 한숨을 쉬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0: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성공의 비용이라고 말한 데 대해 오만한 발상이라며 이 정권이 국민의 삶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현실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처음으로 성동, 마포, 강서 지역을 돌며 서울 유세 현장에 나서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별도 일정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로 재미를 봤던 과거 기억을 잊지 못하고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또다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스타벅스를 공격하고 정부와 경찰이 총동원돼 달려드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냐며 인민재판을 벌여서 재판 취소 특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스타벅스로 덮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5.18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모독한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의 망동을 선거판까지 끌어들여 혐오와 조롱을 선동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장 대표는 이쯤 되면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에 가깝다며 극우에게 표를 구걸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보수의 괴멸이라고 말했습니다.
2: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강한 바람도 예상돼 시설물 안전에 각별히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정숙 기자입니다.
4: 현재 제주 산간과 제주 남동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현재까지 제주 서귀포 진달래밭에 129mm, 한라산 남벽에는 117.5mm가 내리는 등 제주 산간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를 발령했고 오전 8시에는 제주 남부와 남부 중산간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고흥,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완도 등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 남해안은 150mm 이상, 전남 남해안은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늘 낮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대구 경북은 10에서 60mm, 광주 전남은 30에서 80mm,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50에서 100mm입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제주도 지역은 특히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육상에는 강풍주의보, 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또 남해 먼바다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고 3.5m의 높은 물결이 예보돼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부산, 울산, 경남과 광주, 전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숙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안보를 지키는 자주국방 의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경제전략 수립 과정에서 물가 안정과 양극화 완화 등에 힘쓰겠다며 적극적 재정 집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달라

0: 낮은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되겠다며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주와 전라권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은 250mm 이상, 남해안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 지방도 최대 100mm 이상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1: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박맹우 후보에게 보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거듭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박성민 시당위원장은 지역 당협 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분열의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단일화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맹우 후보 측은 단일화 협의는 국민의힘의 잘못으로 끝난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시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시내버스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경영 서비스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 대상은 경영 관리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 정류소 정시성과 버스 운행 시간 현황 등으로 버스 탑승 현장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재정 지원금 일부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대형 건설 현장에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위한 영업활동을 벌입니다. 울산시는 건설주택국장 등 공무원 3명과 건설협회 관계자 등 7명으로 영업팀을 꾸려 오는 28일까지 대형 건설사 6곳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의 올해 하도급률 목표는 37%로 참가 건설사에는 최대 20%의 용적률 혜택과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국가 지정번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두 달 동안 지역 공동주택 승강기 모니터에 홍보 영상을 송출합니다. 홍보 영상은 산속 조난한 등산객이 국가 지정번호로 신고해 구조되는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번호는 산악 해안 지역 등 건물이 없는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안내해주는 고유 번호입니다. 산림청 남북권 국가산불방지센터가 다음 달 3일 지방선거 기간까지 산불 대응 태세를 유지합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모두 9건의 산불이 발생해 4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억 9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센터는 야외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선거 당일까지 대응 태세를 유지해 대형 산불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의 컨테이너 수출 물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화물은 울산항이 아닌 인접한 부산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울산의 컨테이너 화물 수출 실적은 지난 2024년 1,890만 톤에서 이듬해 1,912만 톤으로 6.6%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울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같은 기간 40만 TEU에서 34만 TEU로 15% 감소한 반면 인근 부산항은 처리 실적이 3.6% 증가했습니다. 업계는 선사나 무역선을 울산항으로 유인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의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43.8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후부터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밤까지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4: 콘서트 늦겠다. 뜰차.
5: 뭐라는 거야?
3: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6: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7: 아, 사람 많다.
3: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6: 야, 왜 안 와?
3: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6: 아, 오늘 재밌었다.
4: 와, 이거 봤어?
6: 야, 뭐해, 빨리 와.
3: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6: 뭐야?
3: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미국의 별난 백만장자가 있는데 젊어지는 법을 알아내려고 해마다 수십억씩 들여서 수많은 실험을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 사람이 결국 오랜 실험 끝에 장수 비결을 공개했는데 하! 제일 중요한 게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절제된 식습관. 좀 허탈하죠? 다 아는 걸 새삼 왜 알아냈나 싶지만 한편으론 다행이죠.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이건 백만장자가 아니라도 우리 모두 할 수 있잖아요.

건강관리 잘해서 오랜만에 만나면 이 소리 듣고 싶죠. 야, 용됐구나. 나태주의 노래였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고 모두가 아는 상식 같지만 그게 비결인 이유는 그걸 지키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단 얘기겠죠. 아까 그 백만장자도 추가로 강조한 게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해라, 자기 한 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쓰지 마라, 설탕이랑 가공식품, 튀긴 음식, 음주 말고 채소, 과일, 견과류, 베리 류를 많이 먹어라. 이 중에 모르는 거 우리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이거를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것. 아, 이게 그냥 결국에는 실천하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최후의 비결 같습니다. 김정란님께서 맞아요.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는데 우리 딸은 오늘 1시간밖에 못 자고 학원에 갔어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아 1시간밖에 못 잤다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1시간 자고 어떻게 하루를 활동할 수 있나요? 사이사이에 조금 이제 쪽잠이라도 꼭 자길 바라고요. 이게 몸이 졸려가지고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거는 몸이 보내는 경고예요. 예. 너 지금 힘들다. 너 지금 피곤해. 나 지금 잠깐 뭐 수면 모드 들어가야 돼 하면서 이제 몸이 보내주는 신호인데 이런 거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1432님께서 테디가 얘기해 준 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쉬운데 왜 안 될까요? 한 개라도 실천해 봐야겠어요. 맞아요. 그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막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 만약에 핸드폰을 좀 보다가 잘 거면 오히려 반쯤 이제 몸을 좀 일으킨 상황에서 불을 다 켜놓고 하면 좋대요. 예. 근데 이게 불을 꺼놓고 그 핸드폰에서 나오는 불빛으로만 있다 보면 뇌는 지금 아직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몸은 자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안 좋은 작용들이, 그리고 또 결국에는 잠도 안 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8225님께서 연휴를 쉬고 오니 오늘이 꼭 월요일 같아요. 단골 남학생이 해산물을 잘못 먹어 장염 걸려서 커피를 일주일 동안 못 마셨다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네요. 음식 때문에 장염에 걸리기 쉬운 계절, 모두들 음식에 주의하셔요. 정말 먹는 것도 우리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막 그냥 결국엔 아니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폭식하는 것도 정말 안 좋고 아예 단식하는 것도 안 좋고 참 어렵죠. 3445님께서 여수는 지금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아요. 하늘이 컴컴해요. 3082님도 전주는 비 온다더니 비는 안 오고 덥고 장마철 기분이네요. 우리 손녀 비 온다고 장화 신겨 보냈다는데 괜찮겠죠? 오늘 또 그 곳곳에 비가 올 거라는 그 예보가 어제부터 좀 있었는데 뭐 비교적 여기 서울은 그래도 전혀 그런 낌새가 보이지 않지만 또 이제 여수, 전주는 약간 느낌이 오나 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요. 오늘 연휴를 다 쉰 분들은 조금 몸이 무거울 것 같아요. 요 점심시간에 잘 먹고 산책이나 체조 좀 하면 컨디션 되찾는데 도움이 좀 된다죠. 그냥 하면 좀 심심하니까 귀에 손틀어 꼽고 함께 오늘 달려보실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손트라 유튜브 채널 생방송으로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치시면 이렇게 빨갛게 생방송 중이다 라고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그거 누르면 보면서 즐길 수 있다는 점. 벌써 1부가 반이 지나갔네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빅토스, 하이퍼스, 한국 MST, 캣박시브,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에드피아, 기온스클로

0: 글로벌, 도드람 한돈, 현대해상 화재보험, 열혈강호 온라인, 유니베라,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백조싱크, 정식품, 한국세무사회, 롯데렌터카, 주식회사 두드림 에센시,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유동골뱅이, 고향가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연휴가 끝난 화요일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실까요? 오랜만에 일터에 간 분들 다시 일상에 적응 잘 하셨는지 아니면 일이 많이 쌓여있는 거 아닌지 궁금하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식사나 하셨는지 메뉴는 뭐였는지 요새 뭐가 철인지 시시콜콜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03-0450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각 얼음 만드는 회사입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더 바쁘네요. 일찍 출근해서 얼음 포장하고 있어요. 쉬고 싶어요. 진짜 이거 각 얼음 만드는 곳들 보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진짜 이게 얼음이 보통 이게 무게가 꽤나 나가거든요. 오늘도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빠져서 기분은 좋으시겠죠? 1644님께서 70대, 80대 둘이 행주 산성 걸으면서 손트라 듣고 있어요. 아이코 덥네요. 노래는 알아서 좋은 걸로 들려주세요. 파이팅! 근데 저 왠지 느낌이 이 두 분 있잖아요. 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인데 그냥 말을 70대, 80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야, 반갑습니다. 7344님께서 여긴 아산 영인면 신운리에 있는 땅콩밭입니다. 농촌생활을 200% 즐기면서 나만의 위한 장미정원도 가꾸고 있어요. 예쁘죠? 하셨는데 지금 장미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야 이거 거의 뭐 손바닥만큼 큰 것 같은데 엄청 크고 그 꽃잎 그게 결이 너무 예쁘게 자라가지고 이야 정말 이거는 특별한 관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느라 운동하느라 뭐 농사 짓느라 꽃 가꾸느라 아마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시죠.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그 땀 싹 다 닦아드릴 수 있는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방송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 신청곡 얹어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4411님께서 23일 토요일에 초등학교 칠순맞이 동창회를 공주에서 무사히 치렀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니 칠순잔치 겸 동창회도 하네요. 이용복의 어린 시절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바로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0: 이용복의 어린 시절 오랜만에 듣는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또 지금 유튜브에 댓글로 써주시네요. 이게 참 그 뭐 시대별로 아 내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언제 들었는데 다 이게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거 그 개그 프로그램 거기서 나왔던 노래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뒷부분은 생소하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네. 전곡을 한번 오랜만에 보내드렸습니다. 3026님도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데 어린 시절 노래 들으며 저의 마음은 시냇가에서 동무들과 발 담그고 놀고 있어요. 아, 그 상상만으로 그냥 미소 지어지겠어요.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 지금 어디서 제 목소리가 흐르고 있는지 뭐하고 계시는지 지금 점심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3626님께서 여수시 화양면인데요. 남편이랑 갑오징어 낚시하러 왔는데 꽝이네요. 근데 옥빛 바다랑 고흥 파령산도 보고 전망은 끝내주네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이야,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낚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꽝이 아니라 곧 있으면 터질 겁니다. 터질 거예요. 오늘 이렇게 소개도 됐고 그리고 아니 근데 어제 보니까 어제 우리가 가든 스튜디오를 했잖아요. 근데 유난히 다른 사연들 말고 그 귀농하겠다 하는 부부 남편은 바다에서 낚시하겠다 얘기하자마자 막 웅성웅성 그러면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엄청 좀 불만이 많았어요. 네. 이 낚시에 대한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편견이 있으신 건지 너무 어제 웃겨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네 저도 뭐 낚시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667 하나님께서 어제 같이 사는 양반이 당귀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먹는지 몰라요. 알려주세요. 같이 사는 양반 남편분이요. 예, 뭐 당귀야 이게 원래는 이게 한방으로 많이 쓰여졌던 그런 채소잖아요. 근데 당귀쌈 요새 많이 싸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손트라의 우리 인생 선배님들. 이게 향이 워낙 진해가지고 당귀쌈도 있고 아니면 절여서라도 아니면 무침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혹시 드시나요? 뭐 나중에 지금 문자 들어오면 제가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받고 있으니까 얼른 보내주시고 우리 2부에서도 함께 해요.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0: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갑니다. 미션 여보세요.
1: 보들입니다.
0: 손트라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뜸 미션을 드리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아니 우리 그 당귀 관련해서 요리 뭐가 좋냐 막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미션. 이어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아, 오늘은 전화 연결이 되자마자 제가 대뜸 이렇게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럼 거기 계신 분들 성함을 그냥 쭉 나열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이러면 박영수, 김미자, 정숙이 함께 있어요. 또는 뭐 김정자, 박민수 그리고 강아지 럭키랑 같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같이 있는 분들 이름을 쭉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에, 그렇다고 저희가 막 갑자기 어디 학교에 전화를 하던가 어디 유치원에 전화를 하던가 이러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 누구한테 갈지는 모르지만 잘 기억하고 옆에 내 곁에 누가 있는지 생각 잘 하시고 대답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미션 성공한 분들께는 잡곡 세트, 매운 제비김치, 그리고 치킨 두 마리 상품권까지 선물 3종 세트 나갑니다. 성공한 분들께가 아니고 오늘은 분들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원래 성공한 분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아마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근데 다음 분에게 선물이 하나 더 얹어서 가고 그 다음에도 실패하면 또 얹어서 더 더해져서 누적으로 갑니다. 자, 바로 도전해볼게요. 전화번호 02-368로 시작합니다. 도전!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과연 처음부터 성공을 할지. 이어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2: 나 이인준 혼자 있어요.
0: 아니 다시 한번 어디 사시는 누구시라고요? 성함 한번 부탁드립니다.
2: 충주에 사는 이인준이에요.
0: 이인자 준자.
2: 네.
0: 아, 반갑습니다.
2: 신태진 씨.
0: 너무 반가워요.
2: 너무 반가워요.
0: 아니 전화가 갑자기 이렇게 딱 울렸을 때 어떠셨어요? 놀라셨어요?
2: 아니요, 저 차에서 지금 계속 듣고 있는 중이에요.
0: 아, 그래요?
2: 네네네.
0: 아, 지금 만약에 운전 중이시라면 잠시 옆에다가 차를 세워주시고.
2: 네네. 네, 아니, 세웠어요.
0: 저희가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친구들이랑 김밥 사고 치킨 사서 중앙탑으로 소풍 가요 해서 네네. 친구들이랑 있겠지 싶었는데 왜 혼자세요?
2: 아, 지금 이제 태우러 왔어요.
0: 아, 지금은 이제 태우러 왔어요. 아, 친구들 그럼 누구누구 만나나요? 한번 외쳐주세요.
2: 김명억.

0: 하연옥, 정유성.
1: 야, 아니 근데 이렇게 네. 넷은 어떤 친구들인가요?
0: 아,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예요.
1: 이야, 그러면 벌써 알고 지낸 지 몇 년 됐죠? 한 10년밖에 안 됐을까요?
0: 아, 10년은 넘고 중학교는 40년, 50년 됐고.
1: 이야, 정말요. 네. 아니, 네네. 근데 이렇게 우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키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넷은 늘 같이 함께 다녔던 거예요?
0: 네, 거의... 요즘에 와서는 거의 붙어 다녀요.
1: 아이고.
0: 제주도도 같이 놀러 갔다 오고.
1: 네. 아니 근데 약간 그 당시에는 네. 어렸을 때는 막 뭐 칠공주가 있듯이 뭐 사공주.
0: 아, 그런 건
1: 없었어요.
0: 그런 건 아니고. 네. 예, 예. 나이 먹어서 만나서.
1: 아.
0: 예, 돈독해졌어요.
1: 오히려 이후에. 알고는 예, 예. 지냈지만 나이 네.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다시 또. 네. 어디서 다시 그렇게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0: 아,
1: 막 동창회를 주로 뭐 간다든지 아니면
0: 아, 동창회란 거보다는 제가 친구들을 좋아해서 네.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모았어요.
1: 이야, 아니 어쩐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지금 본인이 네. 직접 운전해서 픽업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친구들.
0: 네, 네.
1: 이렇게 일일이 데리러 가지 않으면 잘 안 모이죠.
0: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차가 없는 친구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충주 거리가 좁으니까
1: 네.
0: 이제는 금방 갈 수가 있거든요.
1: 아우,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네, 네. 인주님이 내가 봤을 때 정도 많고 배려도 많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친구들도 아, 되게 그 고마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0: 충주 중앙탑 아시죠?
1: 중앙탑이요? 네네.
0: 네네.
1: 거기서 만나기로 접으러 오라고요? 지금 약간 얘기하시는 게 네. 중앙탑 아시죠?
0: 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1: 아니 오늘 충주 날씨는 좀 어떻나요?
0: 아 지금 괜찮아요.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이에요.
1: 아 그래요? 아니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네.
0: 아직은 비가 안 오니까 도시락까지는 먹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그래도 네. 오늘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뭐 재미난 추억거리 네. 하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방금 오면서
0: 네, 너무 감사해요.
1: 라디오에다가 너희들 이름 다 외쳤다 이러면서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아, 우리가 또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게 친구들한테 한마디 좀 해볼까요?
0: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봅시다.
1: 아우 그냥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하고 네. 서로 행복한 게 최고죠. 자 앞으로 그 친구분들도 손트라 자주 들어와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0: 네네.
1: 오래오래 우리 인주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선물로 잡곡 세트 매운 실비김치 치킨 두 마리 상품권 이 모든 거 사실 친구도 옆에 있었으면 혼자 갖기 조금 애매했을 텐데 다
0: 나누죠 뭐.
1: 네. 아 뭐 나눠 먹든 네네. 뭐 한번 그 다음 소풍 때 이렇게 들고 가서 그때 받았던 거다 이러면서 나눠줘도 되겠네요.
0: 네네네.
1: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충주 중앙탑에서 저 김밥 맛있게 드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화이팅.
1: 오늘 미션 여보세요. 아,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성공을 하면서 아우 그냥 손쉽게 끝났네요. 요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거 미션을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뭔가 노력은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뭐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 그럼에도 일단 저는 전화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5766님께서 오늘 엄마 팔순 생일이에요. 지금 부모님 두 분 모시고 식사하러 가고 있어요. 축하해주세요. 근데 5766님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떤 거 드시러 가신지 모르겠지만 또 아마 고민 많이 해서 부모님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6501 님께서 포항서 택배하는데 저녁이 비 온다고 해서 그런지 날씨가 습하고 더워서 힘들고 졸립네요. 잠이 확 깨게 미스 정의 좋습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잠이 확 깨는 거는 일단 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한번 채워보았습니다. 아니 근데 1부 마지막에 당귀를 남편분께서 사왔는데 뭐 어떻게 해먹는 게 가장 맛있냐, 뭐가 좋냐라는 얘기에 제가 우리 선배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0: 좋나요? 여쭤봤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진짜. 이야.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당귀가 이렇게나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나요? 우리 7700님 당귀 고추장에 넣어두시면 고추장 향도 좋고 맛도 좋아요. 우리 2142님 장아찌 담가서 고기 먹을 때 좋아요. 5170님 당귀 잎은 삼겹살 싸먹으면 최고예요. 6555님 당귀 장아찌 소고기의 느끼함을 싹 잡아줍니다. 8240님은 당귀를 그 삼계탕이나 오리탕 아니면 차로도 끓여 먹어도 맛있다고. 1383님은 그냥 들기름하고 고추장에 비벼 먹으면 그냥 최고라고. 야. 1686님은 당귀 전, 그러니까 밀가루 조금, 당근 양파 넣고 전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니 맛나더라고요. 우리 7088님 당귀 끓는 물에 줄기를 3분 삶다가 잎사귀를 넣은 후 삶아서요. 된장 고추장 반반에 들기름 파 마늘 넣고 무치면 향도 좀 약해지고 좋아요. 거의 레시피를 보내주셨네. 아, 그리고 8150님 당귀는 담금주로도 너무 향이 좋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야, 근데 진짜 이렇게나 많이 보내주신다고. 이거 외에도 정말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약간 가장 군침 도는 거는 왠지 그 7088님께서 그 아예 메뉴를 입 그 레시피를 해줬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약간 좀 뭐가 될까요? 약간 그냥 찌개가 되지 않을까요? 약간 당귀찌개 느낌 아니에요? 이거 뭐 무쳐도 되고 비빔밥으로도 되고 거기에다가 물 넣으면 그냥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우리 당귀 레시피 보내주신 모든 분들 아주 통 크게 한번 쏩니다. 다 김치 보내드립니다. 아, 야,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376 하나님께서 손트라님 남편 7순인데 자동차 5천만 원짜리 계약하고 나서 남편과 둘이서 라면 먹고 있어요. 제 회사 쉬는 방에서요. 계약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좋은 선물 되길 바라고요. 우리 타월 세트 보내드리면서 우리 34분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은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권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한치성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모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일상을 위협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명쾌한 치료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 맞출 정원호 서울시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대표는 여의도역 앞에서 정 후보 등과 출근길 유세 차량에 올라 오세훈 후보가 시장을 세 번 넘게 했는데 잘한 건 기억 안 나고 한강버스, 세비둥둥섬, GTX 철군 누락만 생각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쟁 한복판에 설 오세훈 후보 말고 민생 한복판에 설 정원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로 재미봤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또 국민에 선동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공포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공격하고 정부, 경찰에 잘 달려드는 건 대통령 재판 취소 특검에 대한 국민 분노를 덮으려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커피 선택 자유까지 빼앗길 판이라며 주치폭행 정원호, 까르띠에 전재수, 드루킹 김경수 등 의혹 많은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재명 독재 도우미가 될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울산시장 단일화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는 단일화 여론조사에 특정 정치 세력의 조직적 개입 우려 제보가 있었고 역선택 방지 조항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락 경위를 알아보니 진보당의 강력한 요구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진보당은 실무협의에서 모든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제안을 김 후보 측이 흔쾌히 합의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족, 박종철 열사 유족, 광주 시민,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스타벅스 현장 직원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마케팅 경위 조사 결과를 밝혔는데 휴대폰, 노트북, 포렌식 검증과 교차신문을 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민주노총은 유체이탈식 사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총수 면피용 대본, 현장 노동자를 방패막이 삼아 동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병을 알아온 쌍둥이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새벽 다가구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50대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고통받아 목숨을 끊으려 했는데 형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형에게 집을 얻어주고 생활비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제주와 전남부터 시작한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10에서 60, 호남 30에서 80mm입니다. 영남과 제주 일부 지역엔 150mm 이상이 예보됐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6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0: 얼마나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요즘의 미니멀 라이프, 뭐든지 잘 버리고 털어내는 게 대세죠. 나쁜 감정도 쌓아두지 말고 여기에 탈탈 털어버리시죠.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지금부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어이없고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 접수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모실게요. 지금 또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보면서 즐기실 수 있고요. 바로 우리 손트라 살롱 주인장 윤시연 씨 모시고 돌아올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0: 큰맘 먹고 헬스장 정기권도 끊었으니까 이제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지.
1: 예! Yeah. 하나, 둘, 으아! 이야, 셋! 으아! 운동 많이 된다!
0: 오, 깜짝이야! 어머, 입으로 운동하는 거야, 뭐야? 아, 그럼 난 가볍게 사이클부터 탈까?
2: 아, 잠깐, 스톱!
0: 어, 네?
2: 그거 제가 쓰고 있는 중이에요. 수건 걸어놓은 거 안 보이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덤벨 들고 계시길래. 네, 아유, 그럼 일단 스트레칭 먼저 해야지.
2: 잠깐 스톱.
0: 예?
2: 자세가 틀렸네. 아, 그렇게 하면 전혀 운동이 안 된다니까. 자,
0: 예?
2: 잘 봐요. 이렇게 숲. 이렇게. 아, 오케이. 아, 나 좀 멋진데. 아, 주희, 나 사진 좀 찍어줄래요?
3: 야. 사진 말고 이거 그냥 팔꿈치로 찍어버릴까 보다.
2: 파풀이 석풀이 분풀이가 필요한 당신을 위해
0: 오늘도 영업합니다.
2: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0: 오!
2: 아, 쉽지 않았어요. 아, 잠깐 일단 잠깐 먼저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엔 귀여운 수달 얼굴이지만 손트라 가족들 사연 소개할 때만큼은 진지한 삼장법사가 됩니다. 트롯 폭주 기관차 한류스타 홍삼여인 윤주형.
4: 손트라 살롱입니다. 이 집의 마담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트라 살롱의 마담 윤마담 가수 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이야.
0: 아, 오늘 운동 좋았어요. 아, 오늘 운동이랬다. 연기 진짜 좋았어요. 고난이도였거든요.
2: 오늘 너무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0: 오, 좋았어요.
2: 사실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시끄러운 사람밖에 안 되는데요.
0: 아, 이게 진짜 근데 네. 운동할 때 이런 걸 내본 사람이야. 손태진 씨가 어때요? 아, 진짜 잘 알더라고.
2: 아, 있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힘이 있는데
0: 예.
2: 그래서 운동을 좀 세게 하면 확실히 목이 가요.
0: 운동을 하는데 목이 가요?
2: 저는 이게 힘을 온갖 압을 다 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 근육도 나중에 쉬더라고요.
0: 치아가 또 나갈 수 있겠네요.
2: 치아도 나갈 수 있어요. 무조건 폴리봅니다. 네, 오래 다니면. 그래서 최대한 소리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0: 그렇죠. 네. 헬스장에서 그리고 또 서로 아시니까 네. 짧게 끊는 뭐 이런 소리들 여기저기서 들리죠.
2: 예. 근데 이게 호흡을 하면서 하는 것도 원래 그 운동법이다 보니까
0: 맞아.
2: 이게 어쩔 수 없이 내는데 유독 조금 크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헤드폰 딱 쓰고 자기가 내는 소리가 얼마 큰지 모르는 거야.
0: 아, 그러셔서 또 크게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2: 그런 사람들도 계세요. 예. 우리 임경님님께서 모든 운동을 아로 다 하네요. 맞아요. 다 그러면 됩니다.
0: 그렇죠.
2: 아, 근데 또 근황 좀 여쭙자면 우리가 또 한번 SNS를 들어가 봤어요.
0: 참.
2: 근데 또 오랜만에 또 사진이 올라왔는데
0: 누가 팔로우를 하신 거야?
2: 그러니까.
0: 작가님.
2: 아니, 인형 뽑기 하는 모습. 이제 가챠 뭐 이렇게 가챠 뽑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0: 네.
2: 뭐 좀 잘하는 편이신가요?
0: 아니, 제가 그때 금산 행사 갔다가 올라오는데
2: 네.
0: 마음이 좀 헛헛한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야, 진짜 인형 뽑기가
2: 네네.
0: 기사가 됐어요? 아니, 나 처음 봤네?
2: 네네.
0: 아, 아니 근데 너무 헛헛하고 그래서 정말 인생과 같은 인형 뽑기 수많은 도전과 시도 끝에
2: 네.
0: 딱 인형을 뽑아내는 그 성공했을 때 짜릿함 그거를 휴게소에서 좀 느껴봤죠. 사실 휴게소에서 잘 안 뽑히거든요.
2: 그렇죠.
0: 근데 성공했을까요?
2: 성공했어요?
0: 성공했습니다.
2: 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 쓰셨어요?
0: 저 3,000원밖에 안 썼어요.
2: 3,000원
0: 미쳤죠. 미쳤죠. 그런데 원래는 정말 많이 돈을 넣어야지만 하나 겨우 뽑고 이러는데
2: 맞아요.
0: 그날따라 기운이 좋았는지 이렇게 3,000원만에 뽑았어요.
2: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뽑혀 그러면서 막 1,000원, 2,000원만 한두 번만 해보고 그다음에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2: 진짜 고수들은 그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시스템에 이게 결국에는 뽑기잖아요. 이 집게에 힘이 들어가는 것도 확률이에요.
0: 맞아요.
2: 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막 이제 한 15,000원, 20,000원 이 정도 넣어놓고 그거를 약간 탑쌓기해서 막 이렇게 더 많이 뽑는 사람들도 있고 집게가 힘이 딱 잡힐 때가 있고 힘이 갑자기 탁 풀릴 때가 있고 그것 또한 운이다.
0: 전 가만히 기다립니다.
2: 아, 기다려요?
0: 제가 몇 안 되는 취미인데 네. 한 구석에 기다리고 네. 한 기계에 많이 좀 늦는다. 네. 다른 분들이 좀 돈을 많이 늦는다 네. 하면 그때 탁 느낌 봐서 그 기계를 제가 딱 들어가죠. 아. 그러면은 어김없이
2: 돼요.
0: 딱 되죠. 힘을 좀 줍니다.
2: 근데 만약에 딱 하다가 안 됐어. 너무 좀 안 풀려. 그러면 약간 좀 괴성을 지르시는 막 으아 이러면서 놓쳤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0: 그렇죠. 인생과 같아요.
2: 인생과
0: 끊임없이 들어가. 돈도 들어가고 막 노력도 들어가. 아우 막 짜증나.
2: 짜증나.
0: 그런데 결국에 하나
2: 마지막에
0: 그 쾌감.
2: 아 이게 쾌감이 또 있고 그리고 지나간 일들이 기억이 안 나요.
0: 그래요?
2: 약간 내가 앞에 막 몇 천 원 넣은 게 기억이 안 나고 다 치유가 돼요.
0: 근데 저희 엄마 깜짝 놀래요.
2: 왜요?
0: 통장 정리하면 네. 천 원. 엄마가 통 뭐니 이거 막 걱정했어요. 엄마 통 하필 또 그때
2: 이거 또 어디로 뭐 새어 나가는 거 아니냐.
0: 괜찮냐고 정신 괜찮냐고 엄마가 네. 이러다 큰일 난다고 아하. 통장 정리하기 힘들다고 새 통장 계속 갖고
2: 다니고 다음에는 넉넉하게 한 5천 원 넣어서 그러면 플러스 하나 또 올라가니까
0: 근데 천 원 넣고 감을 봐야 돼요.
2: 감을 봐야 돼요.
0: 요게 좀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여튼
2: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또 이제 인간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0: 고맙습니다.
2: 우리 오늘 함께하는 부글부글 내 인생 손타라 살롱 여러분들의 열받고 어이없고 속상한 일들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얄밉고 짜증나는 그 사람 그 인간의 이름은 저희 이름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남자면 야 손태진 여자면 어이 윤수연 뒤끝 없이 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0: 그리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손님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잡잡잡잡잡 짜라 잡잡 잡곡 세트.
2: 이야 착착 감기네요.
0: 야 이거 고민하셨나봐. 네 박자로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2: 그러니까
0: 직접. 착착 감기게 저희가요 이 잡곡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우리 근데 딱 오늘 받는 예. 사연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0: 정립식으로다가
2: 정립식으로 저희가 하나하나씩 지난 사연들도 소개할까 하는데요.
0: 자 6709님께서 20년 만에 내 집 장만하고 이사 갈 생각에 설렙니다. 가구는 어떤 스타일로 살까? 침대와 소파, 쇼핑 계획 세우고 있는데요. 남편이 새 것 산다고 아주 잔소리예요. 지금 쓰고 있는 20년 된 가구들 그냥 가져가자고 하는데 이거 말이 안 통합니다.
2: 아하... 참 그런 게 있어요.
0: 이거 다 바꾸시려면은 근데 꽤나 좀 금액이 들어가시겠네요. 그렇죠?
2: 꽤나 들어갑니다. 꽤나 들어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사하는데 나가는 돈 많은데 굳이 거기다가 왜 막 이렇게 쓰냐 조금 그거를 아끼자 하는 남편의 마음과 또 아내분은 그래도 드디어 20년 만에 내 집 장만하고 하는데
0: 맞아.
2: 아니 이거는 저는 한번 욕심을 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새로운 데 갔을 때 약간 그 딱 그 내가 원하는 내 꿈의 인테리어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면
0: 아 기분 좋죠.
2: 너무 좋죠.
0: 최고죠. 최고. 20년 네. 만인데 네. 뭐 정말 쓸만한 것은 가져가지만 좀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거는 또 교체해도
2: 맞아요.
0: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2: 저희도 지금 그 저희 소파가 지금 한 20몇 년 거의 30년 된 소파거든요.
0: 본인 지금 살고 있는 집의
2: 네네네네네네.
0: 소파.
2: 근데 저희 부모님. 네. 근데 그 소파가 이제 저희가 옮기면서 이번에 싹 그 밖에 가죽을 다 바꿨어요.
0: 가죽을 바꿨어요. 네. 잘했네요.
2: 거기에다가 또 연락을 하면 거기가 그걸 해주더라고요.
0: 그렇지.
2: 그런 식으로 약간 적어도 그 정도의 변신이라도. 한번 진짜 새 가구인 느낌이라도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0: 맞아요. 그리고 또 오래된 가죽이나 뭐 소파에서요, 그 뭐 중금속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 물질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2: 맞아요, 맞아요.
0: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2: 그리고 그 침대 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배웠는데 몇 년 안에는 무조건 뭐 빨든지 아니면 어디 맡기든지 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에요.
0: 네. 그렇군요.
2: 자 우리 6185님께서 엄마가 백화점에서 제 옷을 사오셨어요. 신나서 어깨 춤추면서 입고 나왔는데 엄마 한마디 이상하다 마네킹이 입고 있을 땐 예뻤는데 엄마 혼잣말 다 들려.
0: 아이 어머니가 재미지시네.
2: 아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뻤는데 일부러 좀 짓궂게 그러신
0: 그렇지.
2: 게 아닌가.
0: 아유, 뭐 그리고 다 이쁘지 뭐 딸이 입으면.
2: 일단 그리고 따님이 신나서 어깨춤을 춘 거 옷이 예뻤다는 얘기예요.
0: 맞잖아요. 마음에 들었네요.
2: 네. 아, 만약에 윤수연 씨 어머니께서 많이 옷을 사왔어. 근데 이건 도저히 못 입겠어.
0: 아, 엄마 이런 거 뭐 이렇게 아직도 내 스타일을 몰라?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신나서 어깨춤을 추면서 입으러 들어갔다.
2: 예뻤다는 거예요? 예뻤다는 거예요.
0: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또 뭐 재미있게 말씀하신 거지
2: 맞아요,
0: 뭐.
2: 맞아요. 그런 생각입니다.
0: 자, 5677님은 올해 결혼 30주년이었어요. 남편이 작년부터 30주년 가족여행을 계획했답니다. 네. 막내는 학생이지만 타지 생활 중이고 나머지 4명은 직장인이라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간신히 일정 조율해서 맞춰놨는데요. 정작 남편이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계속 잠깐만. 더 나은 조건을 따지며 미루다가 최근에 비행기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결국 여행 취소했습니다. 야. 작년에 미리 예약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걸. 아유, 대체 왜 그러니.
2: 이야, 이거.
0: 아, 다 조율해서 맞췄는데. 아!
2: 아니, 근데 그래도 어디라도 가셔야죠. 그쵸. 지금 고유가 문제로 지금 비행기도 엄청 비싸졌죠. 엄청 비싸졌거든요.
0: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러니까 몇 달이나 뭐 몇 개월 전에 하여튼 이전에 하면 좀 싼데
2: 맞아요.
0: 급하게 하면 다 비싸지.
2: 맞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이게 그 사이트들이 요새 여러 비행기 티켓 찾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0: 네.
2: 그 같은 항공권을 계속 찾죠. 점점 얘가 내가 여기 보고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가격이 살짝씩 올라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0: 어머, 정말?
2: 네.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0: 네.
2: 이상하게 유독 내가 검색하는 게 그 전에 검색했을 때보다 좀 더 비싸요.
0: 몰랐어, 그래요?
2: 네.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일부러 자기 컴퓨터로 안 하고 막 다른 걸로 뭐 한다든지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제할 때 딱 이제 제대로 로그인해서 하는 거죠.
0: 그렇구나. 그 정도로 하여튼 그러니까. 이 비행기 티켓값이 만만치 않고 비싸죠. 아니, 작년부터 준비하셨는데 이대로 무산되기 아까우니까 우리 어디를 좀 가볼까요?
2: 그래도 그럼? 국내 여행이라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가 잘 안 뭐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갈 곳 정말 많고
0: 맞아.
2: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잠깐만 자녀분들이 다섯 분이에요.
0: 학생, 막내, 맞죠? 네 명은 직장이 다섯이에요.
2: 그러니까 다섯이에요. 그리고 와. 심지어 몇몇 분은 이제 결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약간 큰 빌라 같은 데 있잖아요.
0: 풀빌라.
2: 풀빌라 같은데. 이런 데 숨겨진 데 좋은 데 많으니까 꼭 펜션 같은 데로 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진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속상한 일들 계속 알려주세요. 손타라 살롱에 요거 빠지면 섭하죠. 사연 받는 동안 또 우리 윤수연 씨께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윤수연 퀴즈 내 점수를 맞춰봐. 이윤세현 씨가 노래방 반주로 라이브를 합니다. 과연 몇 점이 나올 것인가? 점수의 끝자리만 맞춰주시면 돼요. 만약 91점이면 1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점이면 0. 이렇게 끝자리만 지금 보내주세요. 아시다시피 우리 노래방 점수, 여기 노래방 점수는 너무 짜요. 너무 짠데 그걸 또 얼마 전에 구수경 씨가 한번 맛봤죠. 근데 또 오늘 과연 0부터 9 사이에 몇이 나올지 정답자 5명 뽑아서 치킨 2마리 쿠폰 갑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세요. 오늘 속풀이송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국내 여행 어디로 갈지, 서른도의 나침반.

0: 김시현 씨의 서른도의 나침반 과연 점수는 아 이은시현 씨 96점이 나오면서 끝자리 6위 정답이었습니다.
1: 또 이 그 다음 주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일번지 종로부터 싹 훑는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못 뵙기 때문에
0: 예, 예. 아유 좋네요.
1: 선거 방송 또
0: 아유 또 그런 의미 있는 선곡까지 아니 6위라고 맞춰주신 분들 다섯 분 뽑아서 치킨 두 마리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우리 손트라 홈페이지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 이게 치킨 쿠폰이 바로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게 아니어서 우편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점
1: 더 좋네요.
0: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럴까요?
1: 기다림이 허기지요?
0: 약간 딱 기다리다가 어 이게 왔네 할 때 기분이 더 좋아요.
1: 진짜 좋겠다.
0: 그리고 아까 지금 아직도 항공권 때문에 가족 여행 무산된 가족 사연 소개했는데 국내 여행지 추천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9408님께서 저희도 6월 말에 가족 여행 간답니다. 태안으로요. 국내 여행도 좋은 곳이 많답니다. 각자 시간을 내셨으니 국내로 꼭 가셔요. 그리고 또 6496님도
1: 국내 여행은 여수가 좋아라 라고
0: 네,
1: 해주셨고
0: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1: 저는 좀 순천도 좋고요. 순천 네. 그 정원 네. 네, 국제 정원도 참 좋았고 혼자서 제가 네일로라는 그 프로젝트 그런 어떤 걸로 해가지고 쭉 전국을 혼자 돌았었는데 네. 그때 좀 감명 깊었던 데가 또 순천이었고 또 그런 데는 추천해 주세요.
0: 아니 뭐 저야 갑자기 문득 근데 생각이 든 게 국내 여행을 추천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꼭 해외를 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끊어도 그래도 큰 가격 차이가 없는 저는 크루즈 어떨까요?
1: 아, 아까 전에 뭐 막 검색하는데 그거 혹시 보신 거예요?
0: 아니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부산이나 이쪽으로 가서 크루즈 딱 타고 한 2박 3일 갔다가 돌아오는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어디 해외에 안 가고 아니면 뭐 일본으로 가서 이제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왠지 이번에 좀 특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크루즈 티켓은 막 계속 막 뭐 때문에 막 더 비싸지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시간이 그렇군요. 다가갈수록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할인된 걸 구하실 수 있다. 갑자기 문득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1: 기리지요?
0: 아 그렇습니다.
1: 왜 기리지요? 네. 0854님은 안동으로 오세요 해주셨네요.
0: 아, 이 와중에 자 여러분들의 속상한 이야기 4부에서도 함께해요.
1: 이따 봐요.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왕
3: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4: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2: 열받고 억울하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속 좁아 보일까봐 아무 말도 못했다고요? 그럼 여기로 모이세요.
3: 손트라 살롱입니다. 이 집의 마담입니다.
2: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아우 정말 이런 속상한 일들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쵸. 근데 이건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4: 그렇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튼 좀 사람이 맞아요. 좀 달라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4: 이렇게 속상하고 좀 억울한 사연 접수할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잡잡잡잡
2: 자라 잡잡 잡곡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꾸 저한테 넘겨요.
4: 예, 이런 거 한번 보고 싶으시지 항상.
2: 그래요?
4: 진행자시니까 이렇게 보여줄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다들 항상 이제 게스트만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던져보는 거죠.
2: 아유 고맙네요. 그런 깊은 뜻이. 자 오늘도 손님 많습니다. 정말 풀어드릴 게 많아요. 바로 출발해 볼게요. 우리 4703님께서
4: 제가 아침을 미국식으로 빵과 커피로 먹는데 그걸 본 엄마가 아마 너는 영어도 못하면서 입맛은 서양식이네. 아이고 수십 년을 그렇게 먹으면 이거 미국 사람 절반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네요. 엄마.
2: 왜 어머니들은 이거 방금도 마네킹에 입혀진 게 예뻐 보이네. 더 예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어떤 의도일까요?
4: 친구 같은 거지 뭐 이제
2: 친구인가요?
4: 딸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친구 같아요 그냥. 엄마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재미지게.
2: 우리 7028님은 수연아 너는 네 손주들 자랑하며 매번 사진 찍어 보냈는데 제발 그만 보내라. 아들 장가 못 보내고 있는데 입장 좀 생각해라.
4: 친구인가 봐. 친구가 자기 손주들 사진을 맨날 찍어 보내나 봐요.
2: 근데 아드님이 지금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4: 이런 거 좀 생각해서 보내야지 친구분들은.
2: 그러니까 이게 아니 굳이 옆에 친구 만날 때 사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봐. 이거 내 손주야 예쁘지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왜 다른 사람들한테 사진을 계속 보내는지
4: 그 용량 차는데 괜히 핸드폰 용량 차고
2: 그렇게 되면 단톡방 점점 더 얼어버립니다. 점점 더 안 들어와요.
4: 그렇지. 근데 뭐 마음은 알겠어. 그쪽 마음 너무 예쁘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음도 다 알아야지. 친구 지금 장가 못 보내고 있는데
2: 그게 안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못 가는 게 아니고
4: 안
2: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
4: 맞아요.
2: 우리 3120님
4: 와 수연아 주머니에 립스틱 넣고 세탁기에 던져놔가지고 엄마가 그냥 돌렸다? 와 이거 환장하겠네. 이걸 어떻게 수습하니?
2: 정말.
4: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립스틱이 녹아가지고
2: 립스틱 넣고 세탁기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4: 다 그냥 녹아가지고 그 세탁이 다
2: 빨갛게 물드는
4: 거예요? 빨래들이 다 그 립스틱 색깔로 물들겠죠?
2: 이왕이면 그냥 딱 그 바지나 그 주머니 들어간 그 옷만 좀 붉게 올라오고 나머지는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4: 그리고 휴지 넣는 거. 주머니에 이제 휴지 넣잖아요. 온 휴지가 다 풀려가지고.
2: 맞아요. 이런 다 찢어져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여기저기서 흰색 막 붙어 있고
4: 먼지 막
2: 그럴까요?
4: 있고 항상 이거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이 주머니에 있는 건 꼭 빼야 합니다. 아버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508 하나님은 제가 새 차를 뽑고 비닐을 그대로 두고 타는데 부장님이 외근 나가자 하면서 제 차를 타자고 하더니 비닐 커버를 푹푹 찢어버리는데 대신아 왜 비닐이 찢는데 왜 내 차 내 비닐 돌리도 응따 이거 진짜 화나는 일이
4: 이런 분들 계세요.

0: 아, 먼지 먼지 약간 붙여 놓을 때까지 놓는 건데 오히려 그 길에 잘 됐지 뭐.
1: 특히 그 LED 스크린 같은 데는 붙어 있는 필름 있잖아요. 네. 그 그냥 솔직히 둬도 되거든요.
0: 맞아요.
1: 어 근데 왜 그걸 떼버리는 건지 그 발판 그거 계속 발판 쪽에 그 스티커 있잖아요.
0: 네.
1: 그 언제 떼면 되는지 알아요? 약간 계속 밟혀가지고 약간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 빼면 돼요.
0: 아 그러니까.
1: 그때 빼면 약간 새 거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0: 어떻게 이렇게 남의 차에 비닐을 막 뜯나?
1: 아 정말 이거는. 참 본인 차도 아닌데 물어보지도 않고.
0: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뜯었겠죠. 야 그리고 1698님은
1: 네.
0: 야 손태진 너는 날 핑크 돼지라 부르면서 너 보고 흑돼지라고 하니까 왜 삐져? 나도 핑크 돼지란 말 듣기 싫어. 나도 삐진다. 핑크 돼지라고
1: 잠깐만요.
0: 핑크 돼지 흑돼지. 흑돼지는 제주도가 유명하고 핑크 돼지.
1: 핑크 돼지는
0: 뭐 약간 저거 캐릭터고. 이게 무슨 상황이고 무슨 사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 툭 이걸 이렇게만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1: 한번 이분은 모셔볼게요. 모셔서 어떤 상황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군산에 살고 있는 꽃돼지. 핑크돼지 아니고 꽃사슴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아니 네. 근데 잠깐만요. 이 상대방 이 손태진 누군가요?
2: 남편이에요.
0: 아 남편분은 이제 흑돼지라고 이제 부르신 이유가?
2: 남편은 검은색 옷을 많이 입고요. 저는 핑크색 옷을 많이 입거든요.
1: 아하.
2: 핑크 옷 입은 모습이 좀 통통하거든요, 제가.
1: 네네.
2: 핑크 돼지라고 놀리고,
1: 네.
2: 저는 몇 년 듣다가 이제 한번 흑돼지라고 해봤더니 남편이 삐졌어요.
1: 아니, 아. 잠깐만.
0: 어이, 블랙핑크인데?
1: 그럼,
0: 딱 조화가 좋다.
1: 아, 블랙핑크 돼지라고요?
0: 아니, 조화가 두 분이서 이게 블랙핑크. 오, 의상 딱이죠. 조화가 좋잖아요.
1: 네. 아니 네. 블랙핑크 부부라니 잠깐만 근데 이거는 그래도 사이가 좀 좋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아니 얼마 전에 그냥 흑돼지라고 한번 얘기했더니 갑자기 아니 수년간 핑크돼지라고 계속 놀림을 받다가 한마디 했다고 지금 이렇게 삐져버린 거예요?
2: 네 삐졌어요.
0: 근데 왜 삐지셨을까?
1: 아니 근데 일단 삐지면 약간 어떻게 변하나요?
2: 말을 안 하고
1: 그냥
2: 뭐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뭐 먹을 거 좀 이렇게 풀어주려고 해도 그냥 안 먹는다 그러고 삐지더라고요.
0: 진지하게 삐졌네요.
1: 좀
2: 네, 진지하게 삐졌어요.
1: 한 며칠 정도 갔나요?
2: 가기는 한 3-4일 정도 갔는데.
1: 3-4일.
2: 네, 그냥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0: 어떻게 풀어주셨어요 좀?
2: 아, 좋아하는 고기 사주고 그랬더니 삐.
1: 혹시 제주산이었나요?
2: 어떤 군내산이었어요.
1: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본인한테 아니 나는 맨날 이렇게 핑크돼지라고 놀리는 거에 대해서 막 뭐 얘기한 적은 없어요?
2: 남편 말이 핑크돼지는 귀여워서 하는 소리인데 흑돼지는
1: 네.
0: 맛있잖아요.
2: 귀여운 별명이 아니라고 삐졌더라고요.
1: 이거는 약간 조금 세긴 해요. 그러니까 흑돼지 하면 진짜 그 돼지 중에서도
0: 왕돼지
1: 강력한 좀 카리스마가 네. 다르잖아요.
0: 예, 근데 난 좀 멋있는데 흑돼지.
1: 뭐 멋있게 본다면 그럴 수 있는데.
0: 그러니까 왜?
1: 약간 그게 조금 큰 상처였던 거죠.
0: 그런가. 아유 근데 남편을 부르는 원래 따로 애칭이 혹시 있었나요?
2: 남편 그냥
0: 자기?
2: 소시거든요. 그래서 소나. 그냥 그렇게 불렀거든요.
0: 소씨.
2: 손씨. 손씨하고 같은 성이에요.
0: 아, 손씨. 그래요?
1: 아, 소나 이렇게 부르는구나.
2: 네네네.
1: 아니, 근데 혹시 그러면 다음에 이 우리 그러면 블랙핑크잖아. 약간 농담으로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없을까요?
2: 한번 해볼게요.
0: 아직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죠. 약간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1: 근데
0: 그쵸?
1: 내가 봤을 땐 두 분 다 약간 좀 워낙 친해서 약간 이렇게 삐져도
0: 넘어가고
1: 이렇게 풀어준다는 게 그러니까 본인의 불만을 약간 얘기하시기보다는 아니 아니 남편은 어 나 이렇게 맨날 핑크 돼지라고 놀렸는데 내가 그거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속이 좁아서 되게 싸 막 이러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0: 그러니까
1: 그냥 아 괜찮아 아 미안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맞죠?
1: 네.
2: 그럼
1: 네.
2: 지금 남편분을 소나라고 부르셨다고 했는데 좀 불리고 싶은 좀 닉네임 같은 거 있어요? 뭐라고 좀 불렸으면 좋겠어요? 핑크되지 말고.
1: 제가요?
2: 네.
1: 제가요?
2: 네.
1: 꽃사슴이나 아니면은
2: 꽃사슴
1: 그냥 아 핑크보다는 그냥 꽃꽃꽃이 뭐 이런 식으로 꽃
0: 예.
1: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2: 아, 꽃을 좋아하시는구나. 요즘 또
0: 그렇죠.
2: 꽃 구경 꽃이 예쁘거든요. 네. 그러면은 같이 손 붙잡고 꽃 구경 가셔서 나는 이렇게 꽃으로 불렸으면 좋겠다, 자기야. 자기는 뭘로 듣고 싶어?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달달하게 어때요?
0: 근데 그럼 남편분은 어떤 칭찬 들었을 때 가장 좋아해요?
1: 뭐든지 잘한다, 오빠 진짜. 이 현관등도 잘 갈고 뭐 있고 뭐 이러면 좋아해요.
0: 아 우와, 진짜
2: 칭찬 머신이시네. 근데 귀엽다, 그렇죠?
0: 아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금 정답은 다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때로는 약간 좀 그렇게 안 그러고 싶은 거였죠. 근데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뭐
2: 아유.
0: 다시는 흑돼지라고 안 부르시겠지만 네. 다른 좀 귀여운 애칭으로 서로의 애칭들을 더 약간 좀 정이 쌓이게끔 하면 좋겠네요. 뭐가 됐든.
2: 아유 근데
1: 좀 네, 감사합니다.
2: 너무 부러운데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
0: 남편들 칭찬 좋아하고 그리고 아내분도 칭찬 좋아해요. 근데
2: 내가 화가 난 제가 너무 알콩달콩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뭐 좀 이렇게 쌓이신 마음 남편한테 네. 세게 시원하게 한마디 할까요? 가볼까요?
1: 남편 너무 잘 삐지는 것 같아.
2: 자 시작.
1: 남편 너무 잘 삐지는 것 같아. 별일 아닌 걸로 자꾸 삐지고 말 안 하고 그러는데 나처럼 성격이 좋아야지. 삐지고 그러면 안 돼.
0: 아 알겠습니다.
2: 지도 않네요. 예.
0: 지금 이것도 약간 애교가 섞여 있는데.
2: 맞아요. 아유 성격이 좋으시다.
0: 지금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1: 지금 일하러 갔어요.
0: 아 일하러 갔어요. 손트라 들으시진 않겠죠?
1: 아 이제 다시 듣기로 들려주거나 아니면 상황 봐서 하려고.
0: 우리 이제 더 삐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거나 이거야. 야 이제는 하다 전 국민한테 이제 나부로 흑돼지라는 거를 다 알려가지고 이러면서.
2: 아 근데 또 익명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0: 익명입니다. 우리 군산의 꽃사슴 우리 블랙핑크 부부 오늘 함께 연결해봤는데요. 그래도 제가 선물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칭찬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어떤 거 보내드릴까요?
2: 잡곡 세트 드리고요. 김치 세트 탈모 샴푸까지 아주 제대로 전해드릴게요.
1: 김치가 실비인가요?
2: 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0: 매운 실비 김치를 드릴지 아니면 그냥 김치 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예.
2: 저희 배추 김치.
0: 아 배추 김치.
2: 배추 김치.
0: 아 갑자기 이 노래를 우리 손트라에서 듣게 되네요. 블랙핑크의 불장난. Let's go.
2: 행복하세요.

0: 블랙핑크의 보이잖아. 여기서 보이잖아.
1: 오, 여기 트로트라.
0: 보이잖아. 아니, 근데
1: 아무 중국어 같고 재밌었어요.
0: 중국어 같고
1: 보이잖아.
0: 보이잖아. 아니 우리 김미숙님께서 네. 제 남편도 잘 삐치고 말하는 게 주특기였는데 50대 후반 되니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1: 하면서. 아 이게 삐치는 경우도 많군요, 근데.
0: 아 근데 남자도 삐져요.
1: 어때요? 좀 삐지면은 말을 하는 편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계속 안 하는 편이에요?
0: 말 안 하는 편이 되는 스타일이죠. 네. 그리고 약간 오히려 근데 저만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삐지고 이러면.
1: 김미라님은 아유 그래도 애칭이 있네요.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0: 그러게.
1: 애정이 맞아. 있는 거라니까.
0: 애칭이라도 있는 거 자체가. 7373님 두 분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네요. 라면서 오히려 이런 문자들 보면서 조금 위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되게 유치하게 너 나 핑크돼지라고 불렀어. 그러면 너 그럼 핑크돼지 남편이야. 그래서 일부러 그 남편 이름 앞에다가 그걸 넣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안 좋으라고 괜히. 그러니까 흑돼지보다는 그냥 핑크돼지 남편으로. 아니 괜찮으시다.
1: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자기가 부른 애칭의 남편이니까 기분 좋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좀 불리고 싶은 애칭 있어요?
0: 저요?
1: 네.
0: 저는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는데.
1: 저는 겸둥이.
0: 어? 귀염둥이요?
1: 겸둥이. 둥이 겸둥이.
0: 겸둥이.
1: 겸둥이 이런 거 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0: 다음 소개 멘트 때 꼭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쓰지 마세요.
0: 겸둥이와 겸댕이.
1: 둥이 좋아요. 둥이.
0: 저는 약간 그 댕댕이라고 해서
1: 네.
0: 댕댕이가 이제 멍멍이 그래서 강아지 개를 표현을 하는데 겸댕이 겸둥이.
1: 겸둥이로 저는.
0: 아 겸둥이.
1: 요거 얘기할 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0: 아니요.
1: 애칭.
0: 저는 1도 없었어요.
1: 아, 알겠습니다.
0: 전혀 생각 안 하고. 뭐 딱히 뭐 그냥 제 이름만 기억해줘도 얼마 감사합니까? 라고 생각. 아 우리 부글부글 사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좀 소개할게요. 5974님께서 아들이 저보고 아빠 공부 잘했어? 묻더라고요. 글쎄라고 했더니 옆에서 아내가 걱정 마. 넌 엄마를 닮아 똑똑하잖아 이러네요. 그럼 저는 안 똑똑하단 말인가요?
1: 아 아들이 그러면은 그렇다는 거군요.
0: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이
1: 네.
0: 아 걱정 마, 넌 엄마를 닮아 똑똑하잖아.
1: 그러니까 이 아들의 지금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빙빙 돌려서 이야기한 걸까요?
0: 아 그거보다. 그 너가 머리 좋은 거는 아빠 닮은 게 아니야.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은연중에 약간 그걸 얘기하니까 아니 나도
1: 아유 지금 독해 능력이 부족해. 그렇죠. 이제
0: 나도 똑똑하고 엄마도 똑똑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1: 같이 좀 그래야지.
0: 같이 그러면 좋은데 괜히 일부러
1: 잘하는 건 나 닮고 못하는 건 자꾸 상대방
0: 맞아,
1: 탓하고
0: 맞아.
1: 반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
0: 반대로
1: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0: 내가 부족한데 너가 좋은 엄마를 만났어. 그래. 그럼 엄마도 아니야. 너가 그렇지. 좋은 아빠를 만나서
1: 훈훈하네요.
0: 그래. 아 이게 얼마나 훈훈해요. 우리 8325님은요.
1: 지인 주말 농장 밭에 다녀왔는데요. 글쎄 누군가가 상추랑 고추를 군데군데 뽑아갔더라고요. 제가 지은 농사는 아니지만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제발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0: 이게 아무리 땅에서 자라는 거라고 해서
1: 이거 걸려요 이거?
0: 이거는 그냥 범죄예요.
1: CCTV 같은 거 설치해 두고서 호박을 맨날 따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벽에. 그래서 그거 CCTV를 달아놨는데 잡았어. 맨날 이게 따가시는 분이.
0: 네.
1: 그래서 그거 이렇게 문제된 적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0: 솔직히 절도예요. 절도나 다름없고 단지 이제 뭐 나무에서 난다 해서 그냥 뭐 누구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주우면 임자지 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1: 그쵸.
0: 우리 8140님께서는요.
1: 수연아 가방 빌려달라는 네 부탁 한 번 거절했다고 일주일 동안 깨톡해도 안 익십하고 전화도 안 받더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10년 우정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어? 참 속상하다. 야 가방 좀 빌려줘라고 했는데
0: 아 그거 좀 힘들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랬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안 읽씹이라는 얘기는 읽지도 않고 그리고 씹 그러니까 안 읽고 씹은 거예요.
1: 아 읽고 씹은 게 나을까 안 읽고 씹은 게 나을까? 난 안 읽씹이 나요.
0: 안 읽씹은 그냥
1: 아닌가?
0: 그냥 내가 내 위로차 아니야 얘가 못 봤을 거야 얘가 핸드폰을 잊어버렸을 거야 뭔가 어떻게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읽씹은 읽었다는 게 확실히 티가 나잖아요.
1: 그게 더 화나죠.
0: 그러니까.
1: 근데 좀 이게 가방 빌려달라는 게 또 그 친구가 좀 불편했었나?
0: 조금 무리한 부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방 빌려달라고 했는데가 아니고 조금 뭐 엄청 고가. 그리고 또 이게 뭐 친구들끼리도 돈 빌리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본인이 아끼는 가방일 수도 있고 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막 안 빌려줬다고 삐진다?
1: 근데 가방은 사실 조금
0: 쉽지
1: 좀 쉽지 않아요. 만약에 뭐 고가의 가방이야 내가 정말 애지중지 맨날 이거 가방 만질 때마다 이거 장갑 끼고서
0: 장갑 끼고
1: 만지고 그 안에 넣을 때도 막 먼지 맨날 이런 가방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쉽지 않죠.
0: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분명 명품일 거예요. 자 우리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0: 넘어.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9: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0: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8월 고향 가구박람회.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애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트롯 폭주 기관차 한류스타 홍삼 여인 겸둥이 윤수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네. 우리 이제 2주 뒤에 만나는데 그것에 다음 주 수요일이 손트라 2주년입니다.
2: 아,
1: 미리 좀 축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2: 정말 축하드려요. 야. 2주년 이야, 진짜 하루하루 매일매일 데일리로 정말 고생한 손태진 씨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이거 방송 감사합니다. 들어주시는 또 많은 여러분들, 또 무엇보다도 또 제작진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쭉 좋은 방송 보내주세요.
1: 저도 수연 씨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3: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 안전.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4: 잠시 후 2시 5분부터는
3: 배윤호, 이남희의
4: 확 깨는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흑산탄두를 장착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올 들어 8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전략 수립 과정에서 물가 안정, 양극화 완화 등에 힘쓰겠다며 적극적 재정 집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며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 원년이 되도록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선발을 맞출 정원호 서울시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대표는 여의도역 앞에서 정 후보 등과 출근길 유세 차량에 올라 오세훈 후보가 시장을 3번 넘게 했는데 잘한 건 기억 안 나고 한강버스, 세빛둥둥섬, GTX 철근 누락만 생각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쟁 한복판에 설 오세훈 후보 말고 민생 한복판에 설 정원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스타벅스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로 재미봤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스타벅스를 희생양으로 또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공포정치라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공격하고 정부와 경찰이 달려드는 건 대통령 재판 취소 특검에 대한 국민 분노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커피 선택 자유까지 빼앗길 판이라며 주취 폭행 정원호, 까르띠에 전재수, 드루킹 김경수 등 의혹이 많은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재명 독재 도우미가 될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고 아이폰을 판다면서 물건은 보내지 않고 환불도 하지 않는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UN 아이폰과 리올드 운영업체 두 곳에 대해서 4개월 반 영업정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중고 아이폰 4주 안에 배송해준다라고 광고하고 수개월째 보내지 않거나 환불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공정위는 피해 규모가 약 6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통산 두 번째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 아티스트를 수상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브루노마스, 레이디 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 후보들을 제치고 올해 아티스트로 호명됐습니다. 불법 영상물 85만여 점을 온라인에 유통한 헤비 업로더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범죄수사대는 영화, 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85만여 점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제주와 전남부터 시작한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중부지방 10에서 60, 호남은 30에서 80mm입니다. 영남과 제주 일부 지역엔 150mm 이상이 예보됐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2에서 29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MBC 2시 뉴스 엄주원이었습니다.
1: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지금 시각은 2시 5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2: 화제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2: 방금 전 뉴스에서 들으셨죠?
1: 오, 네.
2: 예, 그룹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1: 와.
2: 이로써 2021년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은 두 번째 대상을 수상하게 됐네요.
1: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데요. 심사위원단이 아닌 일반 대중투표로 수상자를 가리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2: 그렇습니다. 아, 미국의 대중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얘기 참 기쁜 일이죠.
1: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수상에 더 의미가 큰 게 수상 후보 라인업이 쟁쟁했다는데 브루노 마스,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아, 우리가 알만한 9명의 팝스타들을 제치고
2: 예.
1: 이 대한민국의 방탄소년단이 아, 미국 사람도 아니고 수상했다는 거 K-POP 이상 진짜 무섭네요.
2: 그렇습니다. 게다가 방탄소년단의 신곡 스윔이 올해의 여름 노래로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K-POP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드는 올해의 노래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1: 아, K-POP, K-트로트를 넘어 K-라디오, K-화깨라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원하면서 같이 한번 춤을 춰볼까요? 방탄소년입니다.
2: Permission to dance.
1: 갑니다.

0: 화케는 라디오 퍼미션 투 댄스로 출발했습니다. 예. 연휴 잘 쉬셨나요, 여러분?
1: 예. 아마 먹느라고 정신없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0: 아, 제가 우리 배윤 아나운서한테 아주 그냥 토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식비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로. 자, 유튜브에서 예. 울산 MBC 뮤직 검색

0: 선택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1: 32848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아, 5월의 마지막 고민 있으신 분들
1: 벌써 마지막이에요. 5월
0: 진짜 빠르네요. 많이 남겨주세요. 샵2848번으로 고민만 남겨도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잘한 고민들 많이 보내주세요.
1: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3: 밥알 찹쌀떡의 원조.
4: 100년 앞변.
3: 첨가물 없이 건강한
4: 100년 앞변.
3: 30년 전통
4: 100년 앞변.
3: 떡 선물 세트는
4: 100년 앞변.
3: 1588-5678.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7: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9: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2: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13: 도와줘요. 화끼라.
12: 자,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 뭐든지 다 털어놓으십시오.
13: 네, 화끼라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2: 시시콜콜한 사소한 고민.
13: 아하.
12: 만 봤습니다.
13: 예, 큰 고민 안 됩니다. 이사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땅을 사고 싶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12: 뭐 다음 주에 있을 선거 어떻게
13: 모릅니다,
12: 될 건지.
13: 모릅니다.
12: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13: 우리 울산이 제일 재밌어요.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고민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잘한 고민 남겨 주셔도 선물 드리고요. 이 고민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해결해 주셔도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고민들 받아볼게요. 7732번 님의 신청곡이네요.
12: 이분은 버터떡을 구우셨대요.
13: 진짜 이웃에게 버터떡을 네. 구워서 선물하셨대요.
12: 아, 진짜요?
13: 아니, 집에 이 틀도 있어요.
12: 야.
13: 저희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12: 저희한테는 안 보내주시나요?
13: 너무 맛있겠네요.
12: 예, 이분이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13: IOI가 부릅니다.
12: 갑자기.

0: 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1: 듣고 왔습니다. 네, 샵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고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니 어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비가 보통 비도 아니고 한 200에서 300mm가 내릴 수 있다. 조심해라. 네. 산사태가 위험하다. 뭐 이런 문자도 많이 날라오고 그랬거든요.
1: 전 심지어 점심 약속이 취소됐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비가 너무 올 것 같다고 만나지 말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0: 그래서 오늘 아침에
1: 해가 떴네.
0: 오늘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는데 울산에는 비가 6시에 잠깐 내리고 저녁 6시에 잠깐 내린답니다.
1: 네.
0: 그리고는 비가 안 온대요.
1: 지금 3621번님이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0: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세요. 45살에 직장도 있고 연봉도 받을 만큼 받고 집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결혼해서 둘이 깨가 쏟아지도록 사는 게 보고 싶어요.
1: 아드님이 아드님의 장가를 보내달라고 하시면서
0: 그렇죠.
1: 노래는 얘야 시집 가거라. 얘야 장가 가거라가 없었나 보다 어머니. 아 3621번님 한 명 괜찮은 처자가 있습니다.
0: 이분은 예. 직장 있고 연봉도 받을 만큼 받고 집도 있잖아요.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1: 우리 화계라 양지영 작가님 어떠세요? 아직 미혼이신데. 양 작가님 갈 준비 됐습니까? 준비됐답니다. 어머님 저기 라디오 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중신 서겠습니다.
0: 양 작가도 급하긴 급했나봐요.
1: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예.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네요. 예. 세차게 끄덕이고 있어요. 깨가 쏟아지게 살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0: 원래
1: 가능해요.
0: 이렇게 늦게 결혼한 집이 진짜 깨가 쏟아지거든요.
1: 그쵸. 예. 자, 과연 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0990번님.
0: 병원을 가야 되는데 차를 가야 할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할지.
1: 아, 고민이시다.
0: 얼마나 먼데요?
1: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0: 얼마나 먼지를 알아야.
1: 그리고 거기 뭐 주차가 뭐 아니면 좀 교통체증이 있는 곳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 근데 요즘 저거 있잖아요.
1: 어떤 거요?
0: 이부제.
1: 병원은 없지 않을까요?
0: 병원은
1: 되지 않을까요?
0: 병원은
1: 병원을 모르겠네. 궁금하네.
0: 근데 요즘 기름값도 오르는데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병원 가신다고 하면 몸이 좀 불편하신가?
1: 그러면 타고 가셔야 되는데
0: 그러니까.
1: 그리고 2305번님도 예. 고민을 주셨거든요.
0: 이거 진짜 고민되겠는데요. 아버님이 점백 고스톱을 치시는데요. 저녁밥 먹고 나면 시작을 하시는데 2시간만 하고 집에 빨리 오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1: 몇 시간을 치신다는 거예요?
0: 그럼 2시간 이상 치신다는 얘기잖아요.
1: 그 정도면

0: 타짜입니다. 그만 치셔야 돼요. 아.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 정도면 중독이다. 한 시간 치고 알람을 맞춰놓는 게 어떨까.
1: 타짜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네요. 오래 치면 타짜인 거예요?
0: 아니, 너무 과하게 장시간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투죠 이거는. 100점백이라도 모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너무 오래 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1: 계속 따시나 봐요.
0: 아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재밌잖아.
0: 그리고 재밌게 잘해주시나 보다 2305번님이.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더 재밌게 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마음은 쳐드리고 싶지만 이게 2시간 그렇게 아빠다리 하고 앉아있는 거 힘들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빨리 조금 집에 올 수 있을지 여러분의 좀 해결책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밑장 빼기를 배우세요.
0: 진짜 타짜로 거듭나고 있네요.
1: 그래서 계속 예. 계속 이르시면 예. 재미가 없어서 그만하자고 하시지 않을까요?
0: 아 지금 1019번님도 봄 대신에 여름이 됐네요. 딸기는 1년 13달 일을 하거든요. 이제는 모종을 심어야 하는 시기인데 하우스 안이 벌써 40도예요. 와. 어떻게 일할지 진짜 고민이 됩니다.
1: 아니, 1년 13달을 일해요? 그러니까
0: 그만큼 딸기가 일이 많다는 일이 말씀이시네요. 많다는 얘기겠죠. 특히 하우스니까 요즘은 거의 많이 먹으니까 1년 내내. 아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맛있는 딸기를 이렇게 해야 먹을 수 있는 거군요. 근데 또 일을 안 하실 순 없으니까. 40도를 어떡하죠. 비 오는 날 하셔야 되나?
1: 저도 하우스에서 한번 일해본 적 있거든요.
0: 진짜 어지러워요.
1: 정말 힘들어요.
0: 맞습니다. 아까 그 결혼시키고 싶다고 하신 분 예. 중에 또 다른 분이 7927번님이
1: 우리 집에도 꼭 같은 아들이 있어요. 이분 둘이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0: 아들이라니까요 둘 다.
1: 아 둘 다 아들이에요?
0: 아, 무슨 그렇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다지만.
1: 아, 아까 시집 가거라.
0: 되게 열려 있는 분이야. 우리 배윤 아나운서.
1: 아니, 그게 아니라 시집 가거라 신청하셔서 딸인 줄 알았죠.
0: 자, 지금 또 3283번 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1: 45살 아드님 위아래 몇 살까지 가능하신지요?
0: 이거 직접 뭔가 중매를 해 주시려나 봐요.
1: 돌싱도 되는지 아드님 가실 의향이 있는지 제일 궁금하네요. 작가님 눈이 높으실 것 같은데 아드님 잘생겼는지 키가 180 이상인지도 궁금하네요.
0: 여러분 자세하게 남겨주십시오. 양 작가님 외에도 아직도 못 가신 분들이나 안 가신 분들이 있다면 화계라가 중매쟁이가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쟁률이 되게 높은데요?
0: 우리 숙박권도 있어요.
1: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0: 아니 사귀고 나면
1: 뭐 하자는
0: 교제를
1: 거야,
0: 하고 나면 주겠다
1: 여보세요?
0: 이런 거죠.
1: 여보세요?
0: 아니 데이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1: 지금
0: 아이고 45인데 빨리 그
1: 대낮에 공중파에서
0: 45인데 놀러도 가고 해야지 지금
1: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숙박권 얘기라고
0: 자,
1: 그래요.
0: 여러분 눈만 맞으면 좋죠. 예, 자 샵2848번으로 간절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우리 그러면 저 노래 들을까요?
1: 신청곡 예. 네. 예야 시집가거라 들어야죠.
0: 같이 예. 듣고 올게요.
1: 정혜리입니다.

0: 예, 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제가 싫습니다.
1: 아, 굉장히 우아하게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0: 정혜리의 예야 시집가거라.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1: 예.
0: 이게 가사가 다 생각이 나네요.
1: 아, 근데 여전히 참 뭐랄까 좀 경쾌하면서도 귀여운 노래네요.
0: 요즘 뭐 부잣집 맏며느리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1: 왜요? 예? 난 되고 싶은데.
0: 아, 그래요?
1: 누가 아니, 받아요?
0: 시집을 가놓고선 뭐가 되고 싶어?
1: 아니 뭐 드라마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드라마 보고 좋아할 순 있잖아요. 대리만족.
0: 아니 3일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1: 제가 밥을 몇 개 했는지 혼자, 몰라요 진짜.
0: 아니 혼자 숙박권 얘기를 하지 않았나?
1: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제발 출근해라 학교 가라. 안 받아준다고. 휴일이라서. 예,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네. 좋네요 나오니까. 네. 자, 샵2848번으로 또 다른 고민 오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있어요. 제가 좀 젊은 시절에 눈썹 정리를 한 뒤로 눈썹 끝부분이 안 나요. 외출할 때 눈썹 그리다 보면 약속 시간에 늦어요.
0: 하하.
1: 몸도 좀 아파서 화장하는 것도 귀찮고 눈썹 문신을 하는 게 맞느냐. 음흠. 펜슬로 끝부분만 그릴까.
0: 예.
1: 더워지는 요즘 땀도 많이 나는데 눈썹이 지워지고 없습니다. 딸은 그냥 끝부분만 좀 그리면 되는데 문신까지 왜 하냐고 하네요. 아,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0: 예.
1: 좀 편하게 지내시려면 또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잖아요. 이쁘게 되는 분들도 많던데.
0: 저도 했어요.
1: 가쁜 고백.
0: 예. 아니 근데
1: 되게 자연스럽네요. 몰랐어요. 그리신 건 줄 알았어요.
0: 아, 그랬어요?
1: 우와.
0: 아니 저는 이제 분장을 하잖아요.
1: 아니 머리숱이 많으시니까 눈썹도 이렇게 진한 줄 알았어요.
0: 분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거의 30년을 그렸거든요.
1: 와.
0: 왜 제가 왜냐면 눈썹이 반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를 아. 저희 어머니를 닮았고 저희 어머님이 눈썹이 반이 없으시거든요. 약간 환자 같아요. 이거 안 그리면
1: 하시니까 어때요?
0: 너무 편하죠.
1: 아~
0: 그러니까 분장할 때 그리긴 그리거든요.
1: 예.
0: 약간 좀 이렇게 다듬는 형식으로 이제 그리긴 하는데
1: 하지만
0: 문신을 하고 나서는 훨씬 짧아졌죠.
1: 시간이
0: 쓱쓱 한 이렇게만 예. 한 예전에는 정말 정밀 묘사처럼 그렸는데
1: 근데 요즘은 뭐 완전 영구적으로 파랗게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0: 요즘은요 눈썹을요 한꺼번에 이렇게 시커멓게 칠하는 게 아니라
1: 맞아.
0: 한올 한올 눈썹 문신을 해요. 그래서 진짜 저 눈썹 같아요.
1: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고민이시라면 저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
0: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예. 왜냐하면 이 여름에 땀 나서 괴롭기까지 하시다고 하면
0: 예.
1: 저는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0: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들은 눈썹이 진짜 진하거든요.
1: 아, 안 하셔도 되겠네.
0: 거기는 안 해요. 안 그리고 주로 이제 다듬고 깎고 하는데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했거든요. 했는데 너무 편합니다.
1: 여러분 이게 하신 분이 편하다고 하니까 예. 우리 바로 6422번님도 하세요. 너무 편하다.
0: 예,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1: 좋아하시는 분들 많네요. 예. 네,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대신 이제 잘하는 집을 찾으셔야 돼요.
1: 그렇지 그렇지 맞죠. 워낙 요즘, 많으니까.
0: 요즘 SNS에 그런 광고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한 사람들 눈썹을 보시고 마음에 네. 드는 데를 찾아가시면 돼요.
1: 예, 여러분들의 또 의견들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또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2305번님과 그리고 우리 4718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마침 오늘 또 그날이네요. 잠시 후 양지영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MBC
2: 라디오. 얼쑤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0: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3: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문제 많은 작가 양 작가의 문제적 작가 시점.
1: 없던 문제도 일으키는 화개라의 문제 덩어리 양지영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양지영입니다.
1: 아, 오늘 소개팅 나온 것 마냥 굉장히 또박또박 말씀을 하고 네. 계십니다.
0: 목소리를 가다듬고 들어오셨나요?
2: 기호 1번 양지영입니다.
1: 2번도 3번도 없습니다.
2: 어머님들 잘 봐주세요.
1: 혼자예요, 후보가. 혼자예요. 우린 다 갔어요. 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시고 보이는 라디오로 양정 작가님을 검색하시고 자, 많은 또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오늘의 문제.
1: 네.
0: 아, 장르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2: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1: 세 가지? 무리하셨네요.
0: 네. 네. 자, 장르 뭡니까?
2: 네. 투표.
0: 투표.
2: 투표.
1: 네.
2: 투표.
1: 진짜. 자, 이거 아무거나 가세요.
0: 40까지도 가능하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2: 그럼요.
1: 주시죠.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2: 네, 첫 번째 투표 문제입니다.
1: 네.
2: 자, 6.3 지방선거 앞두고 있죠.
1: 네. 그렇죠.
2: 그렇다면 사전 투표일 언제인지 아십니까?
1: 목금.
2: 목금. 큰일 날 사람이네요.
1: 금토? 아.
2: 이 투표 지금 동료 캠페인까지 찍으신 분이
0: 보통
2: 이래도 됩니까?
0: 보통 사전 투표는 하루는 휴일, 하루는 평일 아~ 이렇게 하잖아요.
2: 아, 정확히 아시네요. 네.
1: 그거 이관연 아나운서 멘트였거든요. 제 멘트 외우기도 제가 여력이 없었습니다. 너무 멘트가 자, 길어가지고.
0: 아니, 기표소 들어가서 투표도 하고 막 그런 장면 찍었더만.
1: 진짜 오래 찍었어요.
0: 아, 진짜 네. 오래 찍었어요.
2: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예,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저도
1: 아,
2: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1: 진짜 투표지 많이 받아요.
2: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한 김에 이제 네. 문제로 한번 준비를
1: 아,
2: 해봤습니다.
1: 바빠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네. 테니까.
2: 자, 지방선거는 이게 대통령 선거랑 다르게 뽑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0: 많죠.
2: 네, 네, 투표 용지도 많은데요.
0: 예.
2: 자, 보통 투표 용지 몇 장 받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1: 7장.
2: 어, 공부하셨네요.
1: 그거 제 멘트였어요.
0: 울산 남구는 8장.
1: 아,
2: 정확히 하시네. 자, 뭐 시장, 교육감, 시도지사 3장을 먼저 받아요. 네. 1차로. 그다음에 투표를 한 다음에 뭐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등 이제 4장을 추가로 받아서 2차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총 7장이고 아까 배은호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셨듯이 울산 남구 중에서도 갑. 남구 갑 지역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1: 8장.
2: 그래서 요런 지역은 뭐 다른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예. 한 장을 더해서 최대 8장을 그쵸. 받는데요.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1: 네, 주세요.
2: 다음 중 남구 갑에 해당되지 않는 동네는 어디일까요?
1: 아.
2: 남구 갑. 남구 갑 했을 때 저도 저 남구 주민인데 남구 갑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1: 헷갈릴 수 있죠.
2: 그렇죠. 자, 1번 신정동, 2번 야음동, 3번 무거동, 4번 옥동.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0: 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자 신정동이냐 야음동이냐 무거동이냐 옥동이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전화합니다.
2: 아, 아시죠?
3: 이거 힌트 드릴까요?
0: 아, 힌트 모르시는 주세요. 분들을 위해서
3: 세속적인 힌트 드릴게요.
1: 세속적인 힌트.
3: 자 울산에서

0: 저는 갑이 아닙니다. 남구 주민이지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갑에 속하지 못해서 저도 을 말고 갑하고 싶습니다. 갑을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1: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정동, 야음동, 무거동, 옥동 중에 정답 지금 남겨주세요.
2: 힌트곡인가요?
0: 네, 힌트곡입니다.
2: 이게 어떻게 힌트지?
0: 대성의 대박이야 대박나세요.

0: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힌트곡이 되는 거예요?
1: 그 대박이야.
2: 아야.
3: 그렇죠.
2: 아니 지금 야. 다른 지역에서 들으시는 분이 많잖아요.
0: 야.
1: 그러시구나.
2: 그러니까 막 뭐야 이게. 울산 안 사는데 진짜 작가님 결혼하시면 축의금 할게요.
1: 어? 아, 고맙습니다.
2: 전북 사는데 찍어봅니다. 힌트 들어도 모르겠네요. 야.
0: 이거는 나도 모르겠네. 나도. 야.
1: 원래 야야야를 준비했다가
0: 대박이 야.
1: 이게 지금 여당 야당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야로 가면 또 제가 또 뭔가 이게 그럴 것
2: 그럴
1: 같아서 대박 이하로 정도로.
2: 근데 헷갈리셨나봐요. 진짜 다양한 동네가 다 왔어요. 각 네 가지 다 왔어요.
1: 부동산이 가장 비싼 동네들. 최고
2: 그게 갑이고요.
1: 네, 갑이고 그 다음이 을입니다.
0: 그러니까
1: 네.
0: 해당하지 않는 동네 하나를 고르시면 네. 되는데
2: 갑이 아닌 동네.
0: 아니 근데 이거 울산에 살아도 헷갈리는데 네. 울산 안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지?
2: 다 찍으셨어요 지금.
1: 다 비싸요 사실.
2: 예, 그럼요.
1: 다 비싸지만
2: 너무 비싸지.
1: 그 중에서 또 네.
2: 네, 정답은
1: 2번 야음동이었습니다. 야.

0: 야음동 맞춰주신 1336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0: 자, 빠르게.
2: 야음동은 남구 을이 되는
0: 그렇죠.
2: 거죠?
0: 그렇죠. 갑이 아닙니다. 네.
3: 그렇군요. 갑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0: 갑을. 네. 네.
2: 자,
0: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네.
4: 자, 지금 그 보면은 네. 후보 뒤에 뭐 가, 나, 다 요렇게 붙잖아요.
2: 그렇죠.
4: 네, 그게 정말 어, 저는
0: 어려워요.
2: 그 진짜 어려워요.
0: 우리도 몰랐잖아요.
4: 뭐 구의원, 뭐 2번 가, 2번 나, 뭐 다.
2: 그 어떻게 나누는
4: 거예요? 가나다는 대체 누가 정했나? 뭐에 따라서 나눴나? 어. 제가 찾아봤어요.
2: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에요?
4: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문제가 바로 갑니다.
0: 우와.
4: 기초의원 가나다는 무슨 순으로 정했을까요? 자, 1번 아까 배윤호 아나운서가 얘기한 가위바위보 순.
0: 재산 아니야 재산?
4: 재산. 아 재산 좋네. 2번 재산순 후보자의 재산. 자 3번 정당 의석수.
0: 아.
4: 4번 후보 이름의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
0: 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4: 자
0: 김씨면 무조건 가예요.
4: 그렇죠. 강씨가 더 앞이네요.
0: 양씨 너무 안 좋은데?
4: 양씨 너무 뒤에네요.
0: 허씨 최악인데?
2: 가씨도 있어요. 가씨.
0: 아 맞네.
4: 어 가씨. 자 1번 가위바위보 순, 2번 후보자 재산 순, 3번 정당 의석수 순, 4번 후보자 이름 가나다 순.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선거 공보물 지금 다 받으셨을 겁니다. 보다 보니까 가도 있고 나도 있고 다도 있고 이거 뭘까? 오늘 맞춰볼게요. 가위바위보로 했냐 재산으로 했냐 정당 의석으로 했냐 후보 이름 가나다 순이냐 지금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힌트 곡 있습니까?
4: 힌트는 아닙니다.
2: 힌트 아니에요?
4: 네. 이거 어렵나요?
2: 교란곡이에요 그러면?
4: 교란곡도 아닙니다.
2: 그럼 뭐야?
0: 그냥 정말 그 제목 그대로네요.
4: 그대로.
0: 가나다.
4: 단순하게.
0: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릅니다.
2: 가나다. 가나다.

0: 네, 장기화와 얼굴들 가나다 함께
1: 네.
0: 들었습니다.
1: 아.
0: 이게 너무 어려워요.
1: 1번 가위바위보, 2번 재산, 3번 정당 의석수, 4번 후보 이름의 가나다 순입니다. 그렇다면 가나다 어떻게 정하는 걸까? 작가님, 요거 네. 풀이를 좀 해주시겠어요?
2: 정답은 그 3번이었죠?
1: 네,
2: 정당 의석수.
1: 근데
2: 기본적으로 예. 정당 의석을 많이 가진 정당이 가를 가져가고 나다 그 다음을 가져가는데 요게
0: 같은 정당 그렇죠. 내에서도 가나다가 있을 수
2: 그렇죠.
0: 있잖아요.
2: 그렇죠. 헷갈릴 수 있어요.
1: 많이 나오더라고요.
2: 만약에 뭐 민주당에서 가나다, 국힘에서 가나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네, 정당 내에서
1: 정하시는 거.
2: 그렇죠.
1: 정당 안에서.
0: 이게 네. 소선거구제가 아니고 중선거구제이기 네. 때문에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같은 정당 내에서 여러 명이
2: 그렇죠.
0: 나왔을
2: 여러
0: 경우에 가나다를 정하는데 그 순서는
2: 그렇죠.
0: 어떻게 정한다고요?
2: 그 같은 정당일 경우에는 정당 안에서 정한다.
0: 그러니까 아. 정당이 네. 알아서 정하는 거죠.
2: 알아서 정하는
1: 거. 하지만 다른 당일 경우에는 정당 의석수.
2: 그리고
0: 따라서.
2: 만약에 의석이 없는 정당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어떻게 정할까요?
1: 돼요?
2: 그거는 정당 명칭이 가나다순.
0: 아, 정당 명칭이
2: 명칭.
0: 가나다.
2: 아~ 그리고 정당이 없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후보들도 있잖아요.
1: 많죠.
2: 그분은 그러면 또 어떻게 정할까요?
1: 번호나 이런 거?
2: 요거는 선관위에서 추첨.
1: 아, 와서 추첨하는구나.
2: 추첨, 뽑기. 네, 아~ 그렇게 됩니다.
1: 그러면 살짝 세 번째 문제 바로 문제만 주실 수 있습니까?
2: 바로요.
1: 아무 말도 하지 말고요.
2: 그럴 순 없습니다.
1: 아, 그럼 넘어갑니까?
2: 자, 47번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1: 네. 문제만 될까요?
0: 문제만 안 된대잖아요.
1: 문제만 내주시죠.
0: 안 된대잖아요.
2: 자, 그러면
1: 아쉬워서
2: 자, 문제 예. 나갑니다.
1: 네.
2: 자, 투표용지 7장을 봤잖아요. 예. 각 후보들의 이름이 보통 가로로 표기가 돼 있죠?
1: 네. 예.
2: 근데 하나의 투표용지만 세로로 이름이 표기돼 있습니다.
1: 오, 뭘까?
2: 과연 어떤 선거 투표용지에 세로로 이름이
0: 우리가 투표용지를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
1: 상상
2: 시장, 교육감, 시의원, 구의원 있죠.
1: 네.
2: 요 중에서 한 명의
1: 후보만 세로다.
2: 그렇죠. 이름이 시장, 세로로.
1: 1번 시장, 2번 교육감, 3번
2: 시의원, 4번 비례대표.
1: 자, 정답하시는 네.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장, 교육감, 시의원, 비례대표 중에 세로로 써있는 후보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0: 광고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합니다.
3: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4: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3: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고향의 맛 추억의 맛 전통 민물고기 원조집 북구 매곡동 현진 민물 매운탕에서 식사권, 가족 외식도 중요한 회식도 최상급 재료로 만든 깊고 진한 샤브샤브 울산 동구 샤브안에서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모든 이제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세 성원 에드피아.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헬스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시키미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앞서 나간 그 저희 퀴즈의 정답은 정당 의석수였잖아요.
3: 그렇죠.
2: 6254번님께 선물 드리고 이번 정답 작가님 발표해 주셔야겠습니다.
3: 이번 정답은 이제 유일하게 세로로 이름이 기재된 투표용지는
2: 지금 비례대표냐 교육감이냐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하셨어요.
3: 이건 좀 어려웠습니다.
4: 저는 비례대표라고 생각했는데.
2: 그렇죠. 저는 교육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3: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정당을 뽑는 거거든요.
4: 그렇죠.
3: 아. 후보자가 아니라. 자, 정답은
2: 바로
3: 교육감이었습니다.
2: 교육감.
3: 자,
2: 그렇군요.
3: 교육감은
2: 예?
3: 정당이 표시가 되지 않아요.
4: 그렇죠.
3: 그 교육의
2: 맞네.
3: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교육감만 세로로 표기가 되니까.
4: 그렇습니다.
3: 그 이게 왜 보통 본인들이 후보자를 공약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잘 모르면 그냥 정당 순서나 막 이런 걸로 보고
2: 그쵸.
3: 그냥 아, 두 번째니까 이거 뽑지. 이게 안 된다는 거.
2: 아하.
3: 교육감은 세로입니다. 네. 다르다는 거.
2: 네.
3: 네, 잘 보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2: 한번 발표할게요.
3: 네.
2: 교육감 맞춰주신 분.
3: 7865번님
2: 축하합니다. 아, 정말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 울산 교육감 토론회가 내일 열립니다. 아. 울산 MBC에서.
3: 자, 배윤호 아나운서가 진행하십니다.
2: 네. 여러분 많은 시청 오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오늘은 중구청장
2: 아.
4: 토론회가 있습니다.
2: 아, 바로 보고 뽑으실 수 있네요. 앞에서 만나보시고.
3: 그렇죠.
2: 좀 부럽다. 우리도 청장
3: 그렇죠.
2: 가야 되겠다. 끝나고.
3: 저희도 공부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2: 여러분 열심히 공범을 확인하시고 올바른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4: 자, 마지막 곡은 여러분 선택 잘하시라고
2: 네.
4: 요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3: 달라질 게 있어야 할 텐데요. 터보의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7: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8: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7: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3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박맹우 후보에게 보수 울산시장 후보의 단일화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박성민 시당 위원장은 당협 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분열의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단일화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맹우 후보 측은 단일화 협의는 국민의힘의 잘못으로 끝난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시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시내버스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경영 서비스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 대상은 경영관리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 버스 정류소 정시성과 버스 운행시간 현황 등으로 버스 탑승 현장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순위별로 재정지원금 일부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대형 건설 현장에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위한 영업활동을 벌입니다. 울산시는 건설주택국장 등 공무원 3명과 건설협회 관계자 등 7명으로 영업팀을 꾸려 오는 28일까지 대형 건설사 6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 올해 하도급률 목표는 37%로 참가 건설사에는 최대 20%의 용적률 혜택과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울산교육청이 원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안전자람 유치원을 운영합니다. 올해 안전자람 유치원에는 공사립 유치원 50곳이 참여하며 앞으로 3년 이내에 모든 유치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건강과 안전 분야의 전문위원이 유치원을 방문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개선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울주 군립병원이 15병상 규모의 인공신장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병원은 인공신장실의 운영을 위해 영남대 신장내과 교수 출신인 윤경우 과장을 영입했습니다. 울주군에는 신장장애인 454명이 거주하지만 인공신장실이 두 곳에 불과해 진료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평년을 웃도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까지는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과 번개 치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18도에서 21도의 분포로 비가 오면서 낮 기온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울산지방 현재 기온은 25.8도입니다. 박성원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아이들이 반대말 대기 놀이를 해요. 핑퐁핑퐁 말을 주고받더니 한 아이가 놀다의 반대말은? 하고 묻습니다. 놀다의 반대말은 공부하다? 일하다? 아니고요. 상대 아이의 대답은 재미없다 였어요. 놀다의 반대말은 놀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재미없죠. 시를 20년 써도 여전히 시를 모르는 저에게 어린이는 언제나 가장 큰 스승입니다. 스승님들, 이 초록 세상이 재미있나요? 이 말은 마음껏 놀고 있냐는 뜻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덥다 더워 시원한 물 좀 다오.
1: 어머머 어르신 대체 어딜 다녀오시길래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세요?
0: 내가 오늘 태화강 둔치에서 등치기를 해서 학성도까지 걸어왔잖아.
1: 네? 아니 태화강에서 학성도까지요? 아이고 그 먼 길을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아이고, 택시를 타시죠.
0: 돈이 어딨냐 돈이 어딨어.
1: 아니 그럼 버스라도 타시죠.
0: 교통카드 깜빡했다 이 나이 대박.
1: 아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더운 날 힘들게 걸어다니지 마시고요 고령자 바우처 택시 이용하세요.
0: 그게 뭐냐?
1: 어르신 80세 넘으셨죠?
0: 어제 넘어서 어제 생일이었거든.
1: 아니 제가 그
0: 생일 파티 왜 안 와서? 뭐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1: 초대를 하셨어야지 가죠. 예.
0: 문자 줬잖아.
1: 아니 근데 80세
0: 이상 초대로 받아야 되냐? 아니,
1: 어르신 좀 들으세요. 예. 80세 이상은 고령자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대요.
0: 택시를 공짜로?
1: 아니 공짜는 아니고요. 3km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 1,000원에 최대요금 4,500원이고요. 나머지 비용은 모두 시에서 지원해준대요.
0: 와우.
1: 월 최대 4번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0: 아 그래 최대 4,500원이면 어딜 가도 부담 없고 좋네.
1: 그러니까 어르신 이런 땡볕에 힘들게 걸어다니지 마시고요. 택시 이용하시라고요. 고령자 바우처 택시 이용자 만 8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나서 택시 이용자가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대잖아요.
0: 아 그래? 그러면 그 택시 신청을 어디서 해야 되나?
1: 울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앱이나 팩스로 주민등록 등본이랑 신분증 지참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신청 후에 심사 승인까지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네요.
0: 아이고 석 달이나. 나도 빨리 신청해서 택시 타고 편하게 다녀야 되겠다. 아 택시! 택시! 아 나도 데려가!
1: 배째는 퀴즈 드립니다. 다음 중 울산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의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0: 1번!
1: 임산부.
0: 2번!
1: 0세에서 12개월 영아.
0: 3번!
1: 만 80세 이상 어르신.
0: 4번!
1: 만 80세 이상 부산시민.
0: 광안대교나 건너라!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세요.
1: 현진우가 부릅니다.
0: 빈손!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사이언스.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알랑 카몰라.
5: 어린이 속담 퀴즈.
4: 알랑가 몰라.
5: 책보다 SNS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은 어휘력을 키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재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4: 매주 하나의 속담을 아이들에게 물어보는데요. 아이들은 이 속담을 제대로 알고 있을지 아니면 기상천외한 대답을 내어놓을지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속담부터 드리겠습니다.
5: 자, 이 속담은요.
4: 네.
5: 뭐죠?
4: 짠! 네, 예. 주시죠.
5: 본인과 관계없는 일에 끼어들어
4: 아.
5: 이래라 저래라 하는 행동을 비판하는 뜻으로 씁니다.
4: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결혼한다는데 요건 요렇게 해라,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라, 자기가 갈 것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스타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5: 바둑이나 장기 둘 때
4: 네.
5: 꼭 옆에 서서 아, 요 요렇게 두면 되는데 요렇게 막 훈수 두는 사람도 있어요.
4: 네. 남의 그 제사상 앞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간섭하는 상황을 비유해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훈수를 두거나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아 그게 낫다니까. 뭐 옷 사고 싶은데 저 옷 사, 저거 저거 이 옷은 안 어울려. 뭐 이런 거죠.
5: 비슷한 속담 중에 그 싸우는 뭐죠?
4: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5: 아, 그런가? 말리는 신우이가 더 얄밉다.
4: 아, 약간 비슷하네요. 네.
5: 그런 것도 있죠.
4: 자, 여러분, 요 속담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그 남의 그 일에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속담이 좀 길어요.
5: 예. 아, 길어요?
4: 그리고 그 과일이 울산에서 유명한 과일도 나옵니다. 예.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속담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5: 자, 힌트곡 드리겠습니다. 힌트곡.
4: 이재성이에요.
5: 촛불 잔치.

0: 네, 촛불잔치 함께 들었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1: 근데 정답이 의외로 적어요.
0: 좀 약간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예. 감나라 배나라 맞죠?
1: 예, 감나라 배나라는 맞는데요.
0: 앞에 뭐가 붙어요?
1: 어디다?
0: 콩나라 대추나라.
1: 어디다 어디다 감나라 배나라 할까요?
0: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1: 예.
0: 네, 남의 제사상에 배 까지만 왔습니다. 예. 아, 자, 요 정답은요.
1: 제사상이냐 잔치상이냐.
0: 아, 그렇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사상이 아니었더라고요. 정답이
1: 남의 잔치에
0: 감나라 배나라 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저도 제사상인 줄 알았어요. 정답은
1: 남의 잔치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
0: 아, 자. 정답이
1: 물론 제사상도 뭐
0: 돼요,
1: 돼요, 수, 돼요. 예. 있을 것 같긴
0: 자, 한데. 정답이 정확하게 온 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 이분 너무 안타까워요.
1: 네요.
0: 남의 잔치에 감나라 배나라 상관하지 마라. 너무 아쉽다. 거의 다 왔는데. 아, 너무 슬퍼요, 이분. 너무 아깝죠. 아, 마지막에 상관하지 마라. 아, 이게 너무 진짜 아쉽네요. 거의 다 오셨는데. 네. 사돈집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라. 귀때기 한대 맞아야 정신 차리지. 귀때기라뇨. 왜 우리는 이 뭐라 그러죠? 뺨 맞는 걸 갖다가 귀때기라고 할까요?
1: 그럼 귀싸대기라고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0: 귓방망이.
1: 귓방망이.
0: 아, 참 표현도 많아.
1: 표현 많아요.
0: 노랗다, 노릇끼리 하다, 노릇스름하다.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지만.
1: 자, 한번 뽑아야죠.
0: 아, 진짜 어려웠습니다. 네, 보내주신 분 중에 5499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남의 잔치에 감

0: 놔라 배 놔라 한다를 네. 우리 어린이들은 과연 어떻게?
1: 아 이거 알겠어요 이거 감 배를 왜 놓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0: 생각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남의 잔치에 밥 다 빼서 먹는다.
3: 남의 잔치에 안 간다. 그냥 안 가고 놀고 싶어서요.
4: 남의 잔치에 상 없는다.
5: 상 없는다?
4: 네.
6: 남의 잔치에 국수 넣는다.
1: 어?
0: 국수를 넣어요?
1: 아니 지금 과격하네요 오늘 친구들이 엄마 아빠 따라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는 거 싫었나 봐요 남자한테 그냥 안 간다 이런 친구도
0: 그래도,
1: 있었고
0: 그래도 그냥 먹게 놔두지 상을 왜 엎어요
1: 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좀 약간 과격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했을지 여러분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갑니다
7: 남의 잔치에 바보도 먹는다
8: 남의 잔치에 쳐들어간다
9: 남의 잔치에
1: 수줍어하면서 남학생이 남의 잔치에 라고 말했습니다. 자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초등학생 생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감이랑 배 쪽은 가지도 못한 것 같아요. 남의 잔치에 뭐라고 했을지.
0: 감을 들고 갈 수도 있죠.
1: 선물로.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힌트 곡 드릴게요.
0: 멜로망스입니다.
1: 선물?

0: 네. 멜로망스의 선물 함께 들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했을지 지금 정답이 많이 왔는데요. 네. 남의 잔치에 선물을 들고 간다. 남의 잔치에 선물 보낸다. 착한 학생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되게 착하게 들렸어요, 목소리가. 왜요?
1: 근데 좀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반전이에요?
1: 자, 정답을 들어보겠습니다.
2: 남의 잔치에 선물 안 들고 온다.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1: 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말을 했네요.
0: 그 저런 얘기 저렇게 착하게 얘기하니까
1: 이거 보세요. 다 속았습니다. 남의 잔치에 선물을 가져간다, 보낸다 막 이런 거였는데요.
0: 꼭 가져간다도 있어요.
1: 초딩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
0: 남의 잔치에 선물 뺏으러 간다. 남의 잔치에 선물 던지러 간다. 남의 잔치에 선물이 내 선물이다. 남의 잔치 내 선물이 내 거보다 좋다. 뭐지?
1: 네, 정말 초등학생 같은 2312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어떡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너무나 순수한 남자 윤일동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MBC
3: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3: 문의 052-204-1812.
5: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에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6: 청취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 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7: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7.5 MBC 라디오.
8: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9: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10: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어마어마한 꼰대력으로 어디까지 선을 넘을지 조마조마한 남자.
1: 울산 MBC 대표 선 넘는 남자. 이 개콘 윤일돈 선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돈 들어둔 윤일돈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저희가 또 아니,
3: 오늘 울트라도 없어서.
2: 그러게.
3: 이거
2: 사실 저는 울트라 때문에 오진 않는 거 알잖아요. 배윤호 보러 오잖아요. 나 울산 MBC 오는 거 배윤호 때문에 오는 거야.
1: 픽미업.
2: 나 원픽이야 배윤호.
3: 이번 주도 사람은 매기는
2: 형수
3: 분이야.
2: 알아야 돼.
1: 노래 픽미.
2: 우리 형수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 형수가 알아야 돼. 모르면 형수 진짜 지옥 가요.
3: 오늘 제 아내가 방송을 했어? 들을 시간이 없어요.
1: 아, 사람을 1초 만에 지옥 보냈네요. 자, 샵2848번으로 여러분들 같이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에? 저희가 오늘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떠들어 볼 텐데요. 네. 아, 윤일돈 씨 말이 딱 그 마음입니다. 아니요, 배윤호 아나운서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이나

0: 선미가 제 마음이에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또 민감한 주제 안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글거리에 나가보면 알아요. 요즘에 각 색깔별로 지금 운동원들이 나오셔가지고
0: 다 열심히
2: 운동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0: 일부러 또 여러 가지 색깔을 센스 있게 입고 오셨네. 네.
1: 사실 제가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냐면 선명한 색깔 그런 색깔 좋아하고
0: 쨍한
1: 색깔 좋아하는데 요즘 두려워.
0: 오늘 빨강 파랑 흰 거 검정 다 있네.
1: 다 있어 나 지금 빠진 옷 파란 뭐야.
0: 오색이 있는 남자. 오늘 주제는요
1: 가족이랑 정치 얘기 한다 안 한다입니다.
0: 요거 많이 싸우십니다.
1: 그러니까 투표할 때 나 누구 찍는다 안 찍는다 이런 얘기.
2: 주로 명절 때 명절 때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0: 맞아. 요거 때문에 싸워서 집에 가는 분도 봤어요. 저 진짜. 싸우고 얘기하다가.
2: 집에 간다고요?
0: 친척들끼리.
2: 아, 친척들끼리.
0: 고향이 다르시면 이런 문제로 다투시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너 그쪽으로 가더만 좀 바뀌었다. 이러면서
0: 뭐 이런 것도
1: 싸우기도
0: 있고.
1: 하고.
0: 네.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일돈 씨의 30초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윤일돈 씨는 안 할 것 같아요.
0: 엄청 하실 것 같아요.
2: 엄청 할 것 같아요.
0: 갑니다.
1: 가족 간의 정치 이야기는 뜨거운 감자이자 밥상의 시한폭탄 같은 주제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고 비난하거나 비난받기 쉽죠. 그러나 애장이 담긴 존중이 바탕인 가족끼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마주하고 설득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신념만 강요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의견을 구시대적으로 치부하기 쉽기 때문에 수평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몇 마디의 대화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론 없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기 때문에 하지 말자.
0: 아 오늘 최초 30초 안에
1: 하지 말자.
0: 절대 하지 말자.
2: 하지 말자입니까? 하고 있는데 하지 말자입니까?
1: 내가 이거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
0: 아 오히려.
1: 오히려.
0: 견해가 달랐을 때.
1: 아빠 진짜 꼰대다. 마, 네 사람 얼마 살아봤어, 마? 뭘 알아, 너가 마? 찾아보니까.
0: 아니 사실은 식구라고 정치 성향이 다 같을 순 없어요.
1: 그래요.
0: 예, 다 아니, 다르기 때문에.
2: 근데 하면 안 된다지만. 근데 만날 때마다 하죠.
1: 내가 원래 아내하고 자고는 정치 성향 비슷해서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반기를 말. 아빠 왜 그렇게? 근데 아빠는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소리가 자꾸 올라가? 아빠 불편해. 그래서
2: 그러니까
1: 안 하는 게
2: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1: 나는 많이 해.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선거 홍보물 나왔잖아. 막둥아를 놔봐라. 막둥이가 이제 고3이야. 이제 선거권이 나왔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얘가 투표를 하는 거야.
0: 첫 투표네요.
1: 그래서 내가 선거문을 좀 가져봐. 아빠 왜? 아빠 나 고3이야. 피곤해요. 마. 6월 3일 너 첫 번째 선거인데 이걸 보고 해야지. 앉아봐라.
0: 되게 바람직한 아버지시다.
1: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인 그거를 가족들이 먼저 해야 하려고 하는데
0: 네.
2: 바람직한 거 맞아요?
1: 이러는 순간 애가 갑자기 아 아빠 진짜 피곤하네 하면서 가 지나가.
2: 진짜?
1: 오 이렇더라고 애들이.
2: 그런데도 계속 한다고?
1: 아니 못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말은 내가 하고 싶더라도 이거 참아야 된다는 얘기야.
0: 그러니까 본인은 못 참으면서 나는 못 참으래.
1: 그래서 참아야 돼. 내가 내부터 참아야 돼.
2: 아니 이거. 본인부터 참아봐요 그럼.
1: 근데 어렵잖아.
0: 아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후보를 찍으라고 말하는 편이세요? 니들 알아서 하라는 아니신 것 같네요. 보니까.
1: 하다 보면은 저 강요를 하죠. 하다 보면 강요를 해. 어 자꾸 내가 소리 높여. 뭘 알아 니가 니가 뭘 알아 살아봐.
0: 요즘은 이제 뭐 20대들도 우리랑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에, 그럴
1: 그렇습니다.
0: 수 있습니다.
1: 자기 색깔이 분명한 또 시대잖아요. 아이들이.
0: 네. 아, 자 의외로 식구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으시네. 아니 왜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세요. 배윤 아나운서.
2: 아니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모이기만 하면 얘기한다는 거잖아.
1: 하게 돼. 아,
2: 이런 분이
1: 그럼 왜냐면 애들이 들어오면서 아빠 거기 그 무슨 색깔 아저씨가 무슨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또 그거 요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면
0: 10분 동안 풀어 설명해.
1: 그러면 얘기 잡아 나 아빠 나 씻고 올게
0: 가구 없어.
1: 가구 없어 애들이.
0: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배인우 아나운서는 왜냐면 또 이제 이번 선거 때 또 개표 방송도 하셔야 되거든요. 밤 12시까지 퇴근 못 하시거든요.
1: 어쨌든 이 그 마이크를 잡으신 분들은 중립적인 그런 걸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0: 거예요. 울산이 최고 접전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1: 이번에는 또 장난 아니잖아.
0: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2: 뭐가 궁금해?
0: 자, 과연 집에서는 유일한 청일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요. 하시는지 30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 저희 집에서는 정치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0: 진짜?
2: 그리고 저희 본가에 가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설득하려고 엄마가 많이 얘기를 하시죠.
1: 엄마 정치 성향 압니다.
2: 그런데 저는

0: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명절 때도 모이면 절대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 진짜 다 다른 지역에 사시잖아요.
0: 다 다르죠. 그래서 안 합니다.
1: 누굴 찍었는지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0: 안 합니다.
1: 누가 됐는지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0: 그냥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혼자.

0: 그런 얘기를 한다고?
1: 아, 왜냐면 막 이거 그
2: 저희 아들이 그
1: 아들이 굉장히 관심 많아.
2: 표도 없는 주제에.
1: 표도 없는데.
2: 유권자도 아닌 주제에.
0: 가끔 제 아내가 그렇게 물어보니 누구 찍어야 돼? 그럼 알아서 찍어. 아,
1: 어 진짜?
2: 왜냐면 남편의 성향을 네. 따라갈 수 있거든요.
0: 알아서 찍으라고 그냥 그러죠. 그렇죠.
1: 남편 성진 성향 따라가야지.
2: 근데 월급? 아내랑 남편이랑 이게 안 맞아서 싸우시는 분 되게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2: 전 많이 봤어요.
1: 에, 우리 형수님 남편분의 그 재력에 의해서. 그 우리 집안이 가까잖아요. 그러면 남편분이 찍자고 한 사람 찍어줍시다.
2: 아, 내가 찍은 사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0: 자 그럼 여기서 이남미 네. 씨는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 아, 윤일동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밖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가 어렵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싸움이 될 수 있고 워낙 좀 극으로 치닫는 때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집에서마저 이 얘기를 못한다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싸우더라도 서로를 조롱하면서 이 후보가 잘못됐을 땐 네가 지지하는 후보 그런 흠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 어머. 또 상대가 야 네가 지지하는 후보도 만만치 않구만
1: 야, 실드 쳐주고
2: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줘라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이해해주노 아, 예. 라고 하면서
1: 서로
2: 얘기를 해야 된다고
0: 그래서
2: 봅니다.
0: 초등학생인 아들이 공보물 읽는 게
2: 저의 취미예요. 진짜로 네. 어제 왔는데 그걸 안고 있더라고요.
1: 어머.
2: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누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1: 그러니까.
2: 이 사람은 왜 낮장으로 보냈는지 이 사람은 왜 두 장인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구에 기여를 했는지
1: 맞아, 맞아.
2: 이걸 보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좀 같이 열심히
0: 그러면 봤죠. 얘기가 되겠네요.
2: 그렇습니다.
1: 오히려
2: 그러면서
1: 편하네.
2: 이제 서로 흠을 같이 얘기하고 이 부분은 이 당이 잘못했다. 이 부분은 네. 또 저 당이 잘못했다.
1: 요거는 이제 아들이 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해요.
2: 무가당 설탕 뭐 이런
1: 표가 얘기. 없기 때문에. 아.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20세가 넘어가잖아. 이게 18세죠. 아. 18세가 넘어가잖아요.
2: 유권자니까.
1: 유권자가 되면 괜히 얘가 다른 사람 찍는 거에 대한 약간 불만이 생깁니다. 부모로서.
2: 아, 그럼 배우나 아나운서는 전혀 따님들하고는 아예 얘기 안 하세요?
0: 그 알아서 찍어야죠.
2: 너 누구 찍었니 이런 얘기도
0: 그런
2: 안 하시고.
0: 안 해요.
1: 와.
2: 진짜 아예.
0: 아예 안 해요.
2: 와.
1: 그래서 이제 안 해야 되는 이유는
0: 대충 네. 누가 찍었는지는 아는데 네.
2: 알지만
0: 그런 얘기를 하진 않죠.
1: 가족의 본질이 뭐냐면 이게 휴식과 무조건적 지지가 필요한 공동체잖아. 왜냐하면 아빠 말 절대적으로 옳아요. 너 말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응원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담아줘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 정치 얘기가 나오면 내 얘기가 맞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나온다.
2: 아니 보듬어 주려면은 그 후보도 보듬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집에서 다 같이?
1: 아니 그러니까. 근데 걔가 못 보듬어 줘. 아빠 아니야. 그 사람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가 뭘 알아 인마.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답답해져.
0: 아니 근데 보통 20살 저는 전생 생각이 그리고 20살이 넘어가면 설득하는 그쵸?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2: 맞지. 맞지.
0: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얘기 생각이기 때문에
1: 맞아, 맞아.
2: 우리 양 작가님 의견은 웬일로 지금 윤일돈 씨가 너무나 훈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진짜?
2: 하지만 속마음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니, 근데 너무 지금 터뜨리고 싶은데 식구들이 안 받아주는 거죠.
0: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
1: 아니 근데 이제 아내하고 자하고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아이가 나타나면 갑자기 안 하려고 그래요.
2: 왜냐하면 두 분은 성향이 맞으시니까.
1: 네, 둘이는 성향이 좀 비슷하고
2: 이건 다행이다.
1: 왜냐하면 아내하고 자하고 이제 맞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야구 좋아하는 팀하고 정치적 성향이 비슷해. 근데 돈 쓰는 습관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뭘 하면 좋아한다 이건 좀 너무 달라. 그런데 이 두 가지 얘기할 땐 대동단결이니까 요 기간이 되면 아니랑 되게 친해진다.
2: 아 집에서 이 얘기만 하면 되겠네요. 야구랑 정치만.
1: 야구하고 정치 얘기만 하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다른 얘기하면 돈 씀씀이가 어떠니 뭐 약간 돈 쓰는 방법이 이런 거 하면 약간 너무 달라.
2: 아.
0: 그럼 이제 선거철에 윤일돈 씨가 좋아하는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 그리고 야구가 연승하고 있다. 그럼 분위기 되게 좋겠네.
1: 장난 아니지.
2: 하지만 지금 연승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1: 집안에 깃발이 나요. 깃발이.
2: 빰, 빰, 빰, 빰. 집안이 반은 어둡겠네요.
1: 여보 여보 여보 여보. 하이라이트.
2: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아우 저는 진짜 종교도 정치도 너무 깊이 빠진 사람은 좀 피하고 싶어요.
1: 종교 얘기도 그럴 수 있네.
2: 얘기하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1: 맞아요. 깃발이죠.
2: 무슨 대변인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흥분해서요 친구가요. 라고 하셨고 지금 3283번님 대금 많이 하신다네요.
0: 가족이랑 투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들 선호하는 후보가 달라서 얘기를 하다 보면 과격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1: 있는데
0: 그때 족발이랑 보쌈 시켜서
2: 어머
0: 아빠가 살게 하고 끝맺음을 합니다.
2: 윤일돈 씨 사셔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 그 가족이잖아요.
2: 네.
1: 그러면 정치 청정 구역이라고 아예 집에 선거 기간이 되면 정치 청정 구역 편말을 하나 편말을 하나 닦는다. 그래가지고
2: 청정구역.
1: 누가 정치 얘기 나오면 보라고 여기. 정치 청정 구역이.
2: 아 여기선 하지 마라.
1: 여기선 하지 마라. 그래야지. 아니면 뭐

0: 특정 그 바나나라든지 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막 정책이 바나나 이러면 바나나 알았어 알았어 그만할게.
1: 아,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요?
0: 그러니까 바나나나 딸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 바나나 이러면
2: 그만
0: 그만 말이라는 얘기잖아. 아~ 아빠 그만해 하면 기분 나고 이 자식이 아빠 말하는데
1: 이거 좋다. 근데
0: 아빠 바나나 아빠 바나나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2: 그 사실 생각해보면 정치가 우리 인생을 구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0: 그러니까.
2: 근데 너무 빠져서 식구들이 진짜 다 막 명절에 싸우시고 먼저 가고 이런 경우들이 진짜 있긴 하더라고요.
0: 진짜.
1: 아니 근데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 건데.
2: 아 그렇죠 그렇죠.
1: 좋은 건데 상대방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걸 인정하고
0: 설득시키기 위해서
1: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
0: 그러니까 설득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해. 아,
1: 나 말고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0: 인정
1: 되는데.
0: 인정 좋다 인정.
1: 근데 그걸 바꾸려고 들면 그게 싸우게
0: 아니고,
1: 되고
0: 아니 그 사람이 그게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런데
2: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 그런, 아버지하고 아드님하고 싸우시다가 아드님이 아버지 그 후보만큼 제 인생도 좀 걱정해 주신 적 있어요. 아버지 제 걱정이나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싸웠다는 얘기 들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0: 그럴 수 있네.
2: 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0: 마 내가 너 지금까지 있는 게 다 내가 너 보태서 이렇게 된 거야 임마 이러면서 이런 말 하고 싶지 아빠는.
2: 그거 아세요?
0: 네가 혼자 큰 줄 알아 임마.
2: 연애하다가 선거 시즌 되면 헤어지는 커플도 있답니다.
1: 아 진짜?
0: 아, 이런 얘기하다가
2: 진짜?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0: 아, 그럴 수 있네.
2: 우리 남편이랑 제가 사이는 별로라도 응원하는 정당만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0: 아 이런 분들 이런 분들.
1: 아니 어떤 요즘 그 커피 전문점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2: 그랬죠.
0: 한동안 그랬죠.
1: 그것 때문에 지금. 헤어진 커플 봤어요.
0: 아 근데 왜냐면
1: 생각이 달라.
0: 우리가 다 둘이. 쿠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
1: 아니
0: 아, 진짜로.
1: 아니
0: 나는 누구 생일 때 누구 뭐 있다면 나 그거 많이 보냈거든.
2: 만만하지.
0: 어, 그러니까.
2: 가족이랑 정치하기 합니다. 시아버지부터 신랑까지 모 후보를 찍으라고 입 튀기며 말하면 맨 입으로라고 하면 용돈을 줘요.
1: 아 진짜?
2: 그걸 받은 다음에 다른 후보를 찍습니다.
1: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0: 아 일단 바꿔.
1: 그래야지.
0: 일단 바꿔본다.
1: 네. 신랑은 네. 남의 편 이렇게 돼 있어요.
2: 아 근데 실제로 진짜 뭐 누구 찍어라 하고 용돈도 주시거나
0: 아, 일부러
2: 누구를 찍을까봐 오늘 투표하지 말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2: 집집마다
1: 누구를 찍든 누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든 그 인정하면 되죠. 그냥 존중하면 되죠.
0: 그 되게 왜 그 부모님들 계시니까 특히 대선 같은 게 있을 때는
2: 엄청나죠.
0: 모두 다 하잖아.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누구 정말 아이고 야야 내가 여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찍는다고 가는데 내만 다른 사람 찍으면 나는 웃잖아. 나 좀 살리도
2: 표준말로 해.
0: 우리 이쪽은 또 이쪽도 성향이 있잖아.
2: 어미 나도 성향이 있은게
0: 그러니까
2: 성도 났으니까 전라도
0: 그러니까,
2: 나와야죠.
0: 전라도 나와준게
2: 어미 네가 뭔 상관이야 내 맘이지.
0: 충청도에 따라 달라주는구만 뭐 이렇게.
1: 와 참.
2: 아 저희는 예 중립적입니다.
0: 그렇습니다.
2: 여러분.
0: 특히 배윤호가 중립적이다. 와.
1: 아니 선거 때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2: 그래, 맞아 엄마가. 전화하시는 부모님이
1: 전화를 해갖고
2: 아. 뭐라 그러세요?
1: 이 사람 찍어라. 이렇게,
2: 그럼 뭐라고 답하세요?
0: 특히 대선
1: 뭐라 그래요? 그럼 네.
2: 오 착한 아들이야.
1: 그러자고 아니 그러면 뭐 엄마하고 싸워요?
2: 아 그런 자기야. 분들도 있더라. 엄마
0: 맞다.
2: 이제 좀 뭐 다른 사람 좀 찍어봐 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0: 그러니까.
2: 있더라고요.
0: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한테 선거 기간 때 전화가 오는 거 부모님 중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
1: 아니 생각해보세요. 네. 80 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얘기한다고 바뀌겠어요?
2: 근데 이거 굉장히 두 분 다 현명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보신 선배들이 말씀해주시는
0: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거든. 아. 자기 나름대로
1: 자기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오산이 오산.
2: 그래도 내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한번 바꿔보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0: 근데 평소에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2: 아, 그렇죠. 친구들
0: 그러면
2: 중에도.
0: 친구들이 전화가 와. 야 이번에 누구 찍어야 되노?
1: 그러니까 그건 물어보는,
0: 전화가 와.
1: 그건 물어보는
0: 물어보잖아?
1: 거잖아.
0: 네. 그럼 신나게 또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어? 그런 얘기를. 그래서 요맘때 만나는 친구들끼리는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2: 근데 또 친구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긴 있겠네요.
0: 그렇죠.
1: 아 있죠.
2: 다르구나.
0: 그럴 수도 있죠.
1: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하다가 막 서로 막 술잔 집어던지고 싸우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0: 술자리는 또 괜찮은데 상가집에서 이런 얘기가 많냐.
2: 맞아.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0: 오, 상가집에서는 진짜 이거 진짜.
1: 상가에서는 그 저 진짜 고인에 대한 추억을 얘기를 해야지.
2: 저 어제 문상 갔는데 어떤 후보에 대해서 다 알았어 내가. 옆자리 아버님 말씀하시는
0: 그러니까.
2: 거 듣고.
0: 아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적 한 시간 이상 앉아있잖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다 보면 다양한 얘기가 나오다 보면 정치관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
2: 어제 확실히 알았네요.
1: 윤일돈 씨 야구 어느 팀 응원하냐고
2: 네.
1: 궁금하시다고.
0: 사실 저는 이제
1: 5499번
0: 삼성 라이온즈 응원하다가 제가 이제 그 부산 쪽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다니면서 그쪽에 야구부가 있었어. 걔들이 다 이제 롯데 자이언츠로 많이 갔었어. 그래가지고 롯데 자이언츠의 응원이

0: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하다가 글로 넘어갔어.
1: 지금 울산 LG
0: 지금 울산 LG 지금은
1: 매일 울산. 단체 톡에 글 남기시거든요.
0: 울산 LG 이길 때마다 내가 단체 톡에 남기거든. 아이 근데 와 울산 LG가 나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1: 그러게 말입니다.
0: 너무 신나요.
2: 어쩌다가 정치 얘기하다가
1: 야구 얘기하면 덜 싸우는데 야. 진짜 정치 얘기가 그러니까. 무섭긴 하네요. 그러니까. 자 그럼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 어떤 분이 선물 받으실지 잠시 후에 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4: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깨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3: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4: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3: 진짜 최고다.
4: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천점에서 식사권,
3: 와우!
4: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3: 우후!
4: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3: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4: 가족보다 화깨라가 낫네.
3: 진짜네.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넘어.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골뱅이.
6: 네, 정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네. 봉사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7: 아, 그러게 말입니다.
6: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7: 이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싸우거나 멀어지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6: 그럼요.
7: 물론 견해가 다를 순 있지만 이것 때문에 서로 부글부글 하면은 이것만큼 또 속상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6: 대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치 성향이든 간에 국민을 무시한다든지
8: 맞아요.
6: 국민한테 봉사하지 않는다든지 뭐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렇죠. 용서할 수 없죠.
8: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모든 후보자들이 만나면 다 인사를 하잖아요. 국보.
6: 그렇죠.
8: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선거 끝나면 바뀌어요.
7: 그러니까 말입니다.
8: 인사 바뀌를 원하는.
6: 바뀌어요.
7: 진짜 계속 좀 똑같아주면 안 될까요?
6: 그러니까.
7: 네. 아니 근데 이렇게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오히려 또 좋다는 생각도 드네요.
6: 맞아요, 맞아요.
7: 그래서
6: 맞습니다.
7: 여러분들 꼭 투표 잊지 마시고 사전 투표도 있으니까요.
6: 외국
7: 꼭 투표하시기
6: 보면
7: 바랍니다.
6: 아예 무관심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7: 그렇죠.
6: 그런 나라들은 발전이 없어요.
8: 그렇죠. 네. 우리 뭐
7: 7777번님이 가는 곳마다 공짜 인사 많이 받네요.
8: 아 맞습니다.
7: 이 말씀이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요즘 너무 인사들을 열심히 하시니까.
8: 그래서 악수할 때 진짜 내 이야기를 조금 하세요. 정치인들한테 그 이야기가 사실 쌓이면은 그분들도 바뀌거든요.
6: 지역의 네. 일꾼들을 뽑는 선거 잖아요. 그러니까
8: 맞아요.
6: 지역의 현안 같은 거 있잖아요.
8: 맞습니다.
6: 꼭 고쳐줬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다. 그런 얘기 하시면 되죠.
7: 네. 그리고 또 후보자님들도 지금만 듣겠다고 하지 마시고 꼭 뽑히고 나서도 많이 좀 제대로 좀 들어주시길.
8: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시대가.
7: 바라겠습니다.
8: 예, 예.
7: 네. 헤어지는 커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이야기였습니다.
8: 뭐 또 다른 사람들 만나니까 응원합니다. 아마 헤어졌다고 끝이 아니잖아. 알잖아 우리.
7: 아니 다시, 근데 다시 진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틀 지나면은 사전투표인데
8: 그러니까
7: 유현도 씨 이틀 지날 때까지 가만히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집에서?
8: 저는 이제 얘기한다니까 와이프랑.
7: 아니 아이들
8: 너무
7: 아이들.
8: 신나.
7: 아이들.
8: 그리고 우리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전체를 또 다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6: 애들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8: 안 합니다.
6: 전화하지 마세요.
8: 아이들 알아서 하겠죠.
6: 자 그러면 오늘 당첨자 발표해 주시죠.
7: 선물 받으실 분은요
8: 7929번님 축하합니다.
7: 네 7929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우. 축하합니다. 네.
6: 아무튼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7: 네
6: 투표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7: 맞습니다. 차선이라도 네.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요.
8: 그때 선거방송할 때 또 멋있게
7: 선거방송은 MBC와 함께
8: 배우는 엄청
7: 해주세요.
8: 멋있어. 맨만 몇천표 이걸 어떻게 다 그렇게 실수 안 하면서 하는지
7: 맞아요.
8: 몰라.
7: 너무 신기해요.
6: 실수 많이 해요.
8: 진짜?
6: 예.
8: 아니 얼굴이 실수 하나도 안 하는 얼굴이더라고.
7: 얼굴이 실수?
8: 아니 표정이 딱 보면 야
6: 아니 근데
8: 손석희보다 얼굴 더 좋아.
7: 나오면 찍어주시겠는데?
6: 아니
8: 배윤호 정치
6: 실수를 해도 예. 실수 안 한 척하고 해야지.
8: 아 진짜.
7: 아
8: 그게
7: 요게 푸푸푸 프로죠. 자 마지막 곡 0569번님의 신청곡 우리 윤돈 씨가 네. 소개해 주시죠.
8: 자 쿨입니다. 슬퍼지려 하기 전에
7: 네.
8: 투표합시다.
7: 이 곡 들으면서 윤돈 씨와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8: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6: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5분에 다시 봅니다.
7: 여러분 고맙습니다.
6: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있어.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다리 상판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되던 중 상판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등 최소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구조된 부상자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로는 최근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철거가 결정돼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붕괴 사고 여파로 서울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는 경부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후 2시 36분경

0: 서울시에서 발주해 철거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도로가 무너지면서 서울역과 신촌역 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이나 목포로 향하는 KTX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코레일은 추가 피해 상황을 집계 중입니다. 삼성전자 완제품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오늘 삼성전자 DX 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 대응 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1시쯤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으로 확인됐고 군은 발사체 종류와 사거리 등 세부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정 및 공유해왔다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달 19일 이후 37일 만으로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남해안 150mm 이상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10에서 6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강다솜입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조셉 고든 레빗은 스타 배우죠. 그리고 히트 레코드, 즉 녹화 버튼을 누르라는 예술가 모임도 설립했습니다. 사연이 있었죠. 아역 배우를 하다가 성인이 된 뒤에 오디션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연기를 하는 거지 오디션 합격이 아니잖아. 영화에 캐스팅이 안 돼도 연기는 할 수 있잖아. 그날부터 비디오 촬영을 배워서 단편 영화를 찍고 노래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경험과 실력이 쌓여서 결국엔 영화에도 캐스팅. 인기와 돈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예전에 만 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식당을 알려주는 지도가 왜 어플로 나와서 인기란 얘기를 해드린 적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는요, 재밌네, 야장 지도가 나왔답니다.
0: 에? 야장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1: 너무 좋죠.
0: 야외 장소, 그죠?
1: 그렇죠.
0: 뭐 루프탑이나 테라스나 많지 않은데 그런 야외 테이블 있는 식당 맞죠?
1: 요즘 같은 날씨에 진짜 최고다.
0: 아...
1: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야외 장소가 있는 카페나 식당을 알려주고 어떤 메뉴가 있는지까지도 검색할 수 있대요.
0: 야,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정보를 입수해서 계속 올리는 게 아닐 거고,
1: 네네,
0: 여러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죠.
1: 그렇죠.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전문가분들이 분석하기로는 작고 가까운 신뢰가 온라인에서 자라고 있다. 이 표현 참 좋지 않아요?
0: 그러게요.
1: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다른 건 몰라도요, 이런 소소한 소통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혼밥 식당을 찾아도 이런 지도를 통해서 알게 된 식당은 친구가 추천해준 그런 기분이 드니까.
1: 맞아. 네. 왠지 그냥 같이 먹는 거 아닌데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이런 걸 틈새 지도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대기업은 못하는 소소한 사람들의 생활 지도다. 또 그렇게 보고 있대요.
0: 아우, 듣기 좋네요, 그죠?
1: 문천식 씨도 왜 제가 이렇게 나 지금 상암동 쪽인데 뭐 홍대 쪽인데 그럼 쫙 식당을 한 10개 정도 리스트업해서 보내줘요.
0: 저 제가 가본 데 위주로, 맛있는 데 위주로. 네.
1: 이런 친구 옆에 있으면 진짜 든든하거든요.
0: 제가 홍대 각설탕 시절에 총각 때
1: 아유, 언제 쪽이야?
0: 그럴 때 데이트하기 좋은 식당들 지도로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아, 그 시기를 놓쳤네요, 제가.
1: 없어진 식당이 반 이상이잖아요. 20년 전이야. 20년 전인데 어떻게 하려고
0: 엊그저께 그래? 같은데.
1: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흘렀어.
0: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지도 한 장 준비해봤습니다.
1: 에?
0: 첫 곡 투투의 노래예요.
1: 하지마.
0: 그대 눈물까지도.

0: 네. 또 되게 그대 넘을까지도 듣고 오셨고요. 네.
1: 네. 3417님이요. 어후,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소름이 쫙.
0: 너무 좋았죠. 3417님.
1: 노래가 진짜 네. 오랜만에 또 들으니까 더 좋아. 아 노래로 갈래요. 그냥. 네. 아 나는 못 들었어. 난 기억에서 지웠어. 제작진도 다 한패야.
0: 이성민.
1: 애를 망치고 있어.
0: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혹시 노래 나가는 동안 천식 씨 립싱크 하셨나요? 100%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훈 형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1: 네. 네. 다른 얘기했어요. 멀쩡한 척했어요 또. 아유 아까 뭐 언제 뭘 했냐는 듯이 멀쩡한 척하고 얘기를 해요.
0: 제가 지금 투투 시절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네. 네.
1: 지금 문천식 씨보다 더 위중한 분이 계세요.
0: 왜요?
1: 최승래님. 예. 야장 야한 장선줄.
0: 아 최승래님 내 스타일이야. 어 예.
1: 수치심은 승래님 몫이에요. 가져가세요. 문천식 씨와 결을 같이 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야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진짜 야장.
0: 아, 오늘 지도 얘기 나온 김에 가족을 위한 지도를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신혼에서 황혼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1: 네. 네. 우리 이호승 교수님 3부부터 함께합니다. 네. 문자 샵 8001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하이퍼스
1: 백조싱크
0: 신젠타 코리아
1: 유니베라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한국노총
1: 당진시청
0: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1: 열혈 강호 온라인
0: SK 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의자
0: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1: IS 동서
0: 올품
1: 우미 건설
0: 성원 에드피아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제목, 나의 첫사랑들.
7: 첫사랑들?
6: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7: 얼씨구.
6: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7: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8: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7: 아이고 아이고,
8: 당장 써야지.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시원하게 웃겨주소.
6: 제목, 생애 내 첫 차와 썸. 부산에 주신 사연인데요.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써니언니 천식오빠.
6: 네.
10: 제가 생애 처음으로 자동차를 샀던 시절 얘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하철 한 번, 버스 세 번을 갈아타야 하는데 차로 가면 한 시간 거리인 회사에 입사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엔 자취를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게 돼서 결국 오래된 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6: 네.
10: 하지만 그때만 해도 면허 취득 후 운전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출퇴근을 하려면 운전 연수라는 게 필요했어요.
6: 맞아요.
10: 아, 그래서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회사 선배가 말을 걸었죠.
6: 아, 정희 씨, 무슨 고민 있어?
10: 아, 이 선배로 말할 것 같으면 항상 친절하고 매너 있어서 제가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6: 아, 무슨 고민인데?
10: 아, 네. 제가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도로 연수해줄 사람이 없어서.
6: 아, 그래? 그럼 어떻게 내가 해줄까? 찡긋.
10: 어? 뭐야? 그때 저는 딱 감이 온 거예요. 어, 이 선배도 나한테 호감 있다. 응? 이런 거야.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는 막, 응? 내 연습 끝나는 날 사내 커플 될 거고 몇 년 후에는 막 결혼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야?
6: 네?
10: 아! 머릿속에 딱 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배한테 도로 연수를 딱 받게 됐고요. 드디어 도로 연수 첫날. 저는 어설픈데 운전 실력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샬랄라 원피스를 입었고. 왜 고개를 그렇게 절레절레 흔들어요? 청취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 뭐지? 왜 저러지? 어, 너무 싫어. 선배는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6: 자.
10: 어, 뭐야? 어, 선배 편지 썼어요?
6: 편지? 아, 그래, 뭐 뒷차들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도 있겠다. 우리 이거 차에 붙이자.
10: 어, 이게 뭔데요? 선배가 준 총이를 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6: 왕초보.
10: 어, 우리 선배 너무 자상하지 않아요? 선배는 차 뒷창에 그걸 붙이고 동반자석에 앉았어요.
6: 자, 안전벨트는 맸어? 브레이크 밟기는 어때? 편하게 운전석 조정해줄게. 자, 사이드미러 잘
10: 어머.
6: 보여? 신발은 낮은 거 신었지? 어어, 잘했네. 어때? 많이 떨리지? 괜찮아. 옆에 내가 있잖아. 초보라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정희 씨, 파이팅. 징긋. 왜 이렇게 뭐 강아지예요? 왜 이렇게
10: 사랑해봤어? 사람 다 이렇게 끙끙거리는 거야.
6: 참.
10: 사랑도 못해보 어? 결혼만 하고 말이지. 이런 선배가 있기에 저는 두려운 게 없었답니다.
6: 자, 여긴 외곽이라서 차가 별로 없으니까 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배운 대로만 하면 될 거야.
10: 네.
6: 어디? 오, 생각보다 운전 감각이 있는데? 아, 이번에는 저쪽에다가 주차를 한번 해볼까?
10: 네.
6: 우와. 아, 보통 초보들은 주차를 엄청 힘들어하거든. 정희 씨는 꽤 잘한다. 어, 그래. 그렇게 운전하면 돼. 좋아 좋아. 자 그럼 좀 더 큰 대로로 한번 나가볼까?
11: 아 네.
6: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11: 천천히.
6: 자 굿 굿.
11: 그렇게 저는 선배의 칭찬을 받으며 운전을 했고 연수를 마치면 우리는 근교에서 식사를 하며 마치 데이트하는 연인처럼 보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연수를 하던 날이었어요.
6: 아 주말이라 오늘은 차가 많이 막힐 거야. 하지만 도로 사정이라는 게 복잡할 때도 있는 거니까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드라이브 하듯이 천천히 다닙시다.
11: 뭐야 천천히래. 선배도 너랑 더 같이 오래 있고 싶구나. 응?
6: 자 그럼 출발해볼까?
11: 네. 그렇게 또다시 연수가 시작됐는데 역시 주말은 초보에겐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뭐야 뭐라는 거야 왜 저래. 차가 너무 많으니까 막 제가 당체 끼어들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6: 이번에 끼어들었어야 했는데.
11: 아 네.
6: 아이 뭐 괜찮아. 가면 또 우회전길 나오거든. 거기 가서 우회전하자.
11: 죄송해요. 이게 이렇게.
6: 아니야 죄송은 무슨. 자 여기서 깜빡이.
11: 아, 네. 뒤에 차가 와가지고.
6: 그래도 앞머리를 이렇게 들이민다 생각하고. 깜빡이.
11: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6: 아니 차가 저 뒤에 있는데 왜?
11: 그래도 너무 가까워.
6: 아니야 들어봐. 차선 바꿔도 돼.
11: 바뀔 것 같은데. 못하겠어요. 어떡하지? 우회전길 놓쳤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선배 화났어요?
6: 아니야 뭐.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11: 어떡하지?
6: 자 정신 집중하고. 네네, 자 저 끝에서 네네. 유턴을 해야 돼. 차선을 왼쪽으로 네네, 옮겨봐.
11: 네네, 왼쪽. 왼쪽.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들어가. 차들이
6: 왜?
11: 계속 와가지고 못 들어가겠어.
6: 아니.
11: 어떡하지?
6: 그래 그럼 일단 직진해서.
11: 네네.
6: 어디서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
11: 자 네.
6: 저기 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11: 저 건물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또 주차 자리가 없더라고요.
6: 아이고 주말이라 차들이 많네. 그냥 다시 나가자.
11: 그런데 그때였죠? 주차장에서 올라가는데 앞차에 너무 바짝 붙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섰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르막인데 이게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제 차가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오르막은 브레이크 페달에서 이게 밟을 때 차가 살짝 뒤로 밀려요.
6: 뭐 하는 거야? 브레이크.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마자 악셀을 밟아야 차가 올라가지.
11: 네.
6: 자 봐봐 브레이크 지금 밟고 있지?
11: 네.
6: 여기서 떼자마자 악셀로 옮기는 거야.
11: 악셀로 떼자마자.
6: 떼자마자 밟아.
11: 잠깐만요.
6: 자 화이팅.
11: 지금 떼요.
6: 차분하게.
11: 떼. 선배 차 뒤로 밀려.
6: 악셀 밟아. 이 똥멍추아.
11: 잠깐만. 제가 뭘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겠죠? 나 뭐 똥 이런 거 들었는데. 네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급하다 보면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6: 밟으라고!
11: 밟은 것 같은데.
6: 밟은 게 아니... 밟으라고. 이 오징어야. 그 왜 못해? 닭대가리야?
11: 닭...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6: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을 가르쳐서 뭘 배운 거야 도대체?
11: 아니...
6: 내가 돌대가리한테 연습시킨 거야 뭐야. 진짜...
11: 와씨!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맞나? 그동안 내가 짝사랑하던 그 자상하고 스윗한 선배 어디 갔어요? 제 차 안에는 화가 잔뜩 난 다혈질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6: 죽을 뻔했네 진짜. 야 너 앞으로 운전하지 마.
11: 예?
6: 그딴 운동신경을 무슨 운전을 하나?
11: 선배...
6: 너 달리기도 하지 마. 이 차 6개월 안에 똥차 된다 해서 사표를 건다네.
11: 그 후에 저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간신히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선배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후 말했죠.
6: 아까는 내가 많이 놀래서 사고 날까봐.
11: 네.
6: 이제 다시 집 방향으로 가자.
11: 네.
6: 그리고 가는 길에 지하철역 보이면 나 좀 내려줘. 왜?
11: 나는 그럼 어떻게 집에 가요?
6: 대리 불러.
11: 그렇게 선배는 저를 길에 버려두고 지하철역에서 내렸어요. 그래도 그동안 받은 연수가 헛되진 않았는지 집까지 조심조심 혼자 오긴 했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우리는 회사에서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6: 아하.
11: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 짝사랑과 썸을 끝내준 선배. 하지만 선배 저는 이해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제가 닭대가리나 오징어나 똥멍충이는 아닌지 이제는 운전 잘해요. 선배 덕분입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똥멍충이 오징어 닭대가리 나왔으면 끝난 거죠.
6: 네, 둘의 관계는 네,
11: 이제 끝났어요.
6: 끝난 거죠.
11: 네. 배윤영님이 부부 사이에도 운전 연수는 이용각이에요.
6: 그렇죠.
11: 그것도 좋아하는 썸 타는 선배랑 운전 연수라니 실수죠. 참 그 선배 많이 참았다.
6: 네, 보니까 많이 참았어요. 네. 호감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많이 참았어요.
11: 그래도 방송에 낼 수 있는 요구를 순화해 준 거지. 육두 문자가 아마 목 끝까지 기관지까지 치고 올라왔을 거예요. 네. 식도 옆에서 막 메롱메롱 했을 거야. 네.
6: 방수영님이 앞머리를 들이민다고요? 아이 너무 착한 표현이다.
11: 그럼요.
6: 저는요 무조건 대가리부터 넣어, 대가리부터 이렇게 배웠거든요.
11: 좀 시게 배우면 오래 남긴 해요. 예, 좀 이렇게 젠틀하게 배우면 오래 안 남고 이게 몸에 찰과상처럼 촥 하고 배듯이 그렇게 날카롭게 배운 거는
6: 그쵸.
11: 몸이 기억하더라고.
6: 예,
11: 저도 머리를 들이민다라고 표현을 예, 그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6: 그렇죠. 그리고 운전 연습 때 외래어를 많이 배워요. 그죠? 가득 가득 많이 많이 안 하고 이상한 말들 많이 배우죠. 그죠?
11: 예. 화사의 노래 준비해봤어요. 예, 예. 이만한 게 없잖아요. 또 예. 멍청이.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2-204-1812
3: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8: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9: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9: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미끄러진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0: 브레이크 발을 떼자마자 엑셀을 밟아 올라가지. 떼자마자 밟는 거야. 자, 지금 밟아.
1: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0: 엑셀을 밟으라고.
1: 안 되는데 밟은 거 같은데.
0: 엑셀 밟아 이 똥멍충아. 아이 진짜.
1: 똥멍충이에요?
0: 운전 연수 받다가 썸이 끝나버렸죠. 썸이 불타오르다가도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아니면 또 이유 없이 갑자기 식을 때가 있어요.
2: 야, 그래도 똥은 좀 그렇지 않나? 멍충이는 난 이해하는데 똥멍충아는 좀 별렀던 똥멍충. 것 같은데 좀 벼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고소당하지 않을 만한 말 중에 가장 센 말을 고른 것 같아요.
2: 그렇지, 방송을 해서도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죠.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썸이 끝났다 하는 사연을 오늘 주제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0: 그렇죠.
2: 예, 이렇게 썸이 끝난 사연. 뭐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정말 사소한 거 아니면 그쵸? 나의 실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썸이 끝났어요. 제보해 주시면 돼요.
0: 정말 사소하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데 그 나도 모르게 삐져나오는 코털 때문에 썸이 끝났다든지.
2: 직모야. 코털 나풀나풀.
0: 그렇죠. 아니면 썸 타던 남자가 다정하고 막 어깨도 넓고 외모 다 마음에 들었는데 키스하다가 자꾸 다른 여자 이름 불러가지고.
2: 다섯 명이야 이름이. 오인도.
0: 에이 말도 안.
2: 다 달라. 그때 달라.
0: 아이고 저런.
2: 자,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포토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네.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면 문어크림 얹을게요.
0: 문자 보내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2: 왜요? 썸 파토나는 거 생각났어요?
0: 옛날 생각나죠.
2: 그죠? 옛날 생각나죠? 지금 여러분 옛날 생각나시죠? 고스란히 문자로 옮겨주세요.
0: 보내주세요.
2: YB입니다. 잊을게.

0: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가 조금 씁쓸하죠. 이렇게 썸이 끝났다인데요.
1: 예. 네. 누구나 다 진짜 아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0: 그렇죠. 있죠.
1: 자 올립니다. 김태경님. 친누나의 친구가 저희 누나와는 달리 여리여리하고 말도 예쁘게 해서 네. 친누나 몰래 만나면서 썸을 좀 탔어요.
0: 어, 태경씨 지금 좋아요. 그래서요.
1: 근데 이 누나가 음식 먹을 때 혐하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0: 아하.
1: 혓바닥 100태부터 음식물이 붙어있는 것까지 보니까 아, 나 썸 타기 너무 싫어져서 끝내버렸죠.
0: 아,
1: 아 이렇게 그렇구나. 쩝쩝 이렇게
0: 아니, 음식 먹을 때 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1: 아 이게 혀에다 올려놓는구나 앞접시처럼.
0: 네네 앞접시로
1: 아, 혀를 앞접시처럼 쓰는, 거, 쓰는 분이구나. 네. 나도 그거는 좀 김치 같은 거 먹을 때 혀를 쭉 빼가지고 올리는 거 보면은 나도 좀 아 조금 저거는 친구랑 먹을 때 저렇게 하지.
0: 저도 그래서 태경 씨 같은 한번 충격 있었어가지고 저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혀를 많이 내밀지 않아요.
1: 저는. 저도 네. 남자 소개팅 할 때. 카푸치노가 너무 심해가지고
0: 아 여기 입꼬리에
1: 가로
0: 열고 거품
1: 가로 꽃게인 줄 알았어.
0: 어
1: 제 얘기를 할 때 한 번씩 점검을 했으면 좋은데 아 내가 이걸 지적을 못 해주는 거야.
0: 우리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1: 네 그게 이게 거품. 입이 마르니까 자꾸 이렇게 백태가 이렇게 끼는 거죠. 하여튼 아 뭔지 알겠다. 네, 참 이게 그래요. 뭐라고 그죠? 우리는 참 얕아 보면
0: 그렇죠. 왜냐면 태경 씨는 에휴. 이제 그 너머의 것들을 또 상상한 거예요.
1: 그렇지. 네. 저기 위에 음식물이 또 얹어져 있는 것까지 봤으면 저기에 내가 같이 또
0: 그렇죠.
1: 아유, 어떻게 할 수 없. 동참할 예. 수 없다. 한계를 느낀 거지. 내가 동참할 영역이 아닌 거지.
0: 네네네.
1: 이슬기님 가요.
2: 소개팅 담가 썸 타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 손금을 보여달라 그러더니 M자가 뚜렷하지 않다면서.
0: 아 미안해요. 나는 재물은 이 가한 여자 찾고 있어요. 이러고 앉았는 거야. 참나. 너 왜? 아 그래서 썸이 끝났어요. 아 미안해요. 저는 슬기 씨. 저는 그 재물은 이 가한 여자 찾고 있어요. 지금 슬기 씨는 보면 손금이 흐리멍텅이.
1: 단명 단명. 재물은커녕 단명 알겠습니다.
0: 지금 보시면 돈도 없고요.
1: 중간에 끊어졌죠 이거
0: 예,
1: 한번.
0: 예, 끊어서 뭣도 없어요 지금. 예.
1: 금만 본 거야. 손 금만 보고 온 거야 그냥.
0: 남자도 참 나. 진짜, 너도 참
1: 너도 너다 아유. 진짜. 누군지 에이. 모르니까 너라 그렇게.
0: 그래.
1: 너도 아유. 너다 진짜. 아유.
0: 여자분한테 이렇게 무슨 말이야
1: 그게. 진짜. 아유. 말이니 말이니.
0: 지가 벌 생각 안 하고 여자한테 아유
1: 업혀가려고.
0: 아유.
1: 야 그래도 뚜렷하다 목적은.
0: 아이고 그래. 지금 행복하니? 그럼 됐다 얘. 아유.
1: 누구 등이 업혀니 지금? 어? 그 등은 튼튼하니?
0: 샷다맨이니? 아이고 참.
1: 1549님. 대학 다닐 때 소개팅한 여자분하고 서로 호감이 있어가지고 애프터 신청해서 두세 번 더 만났는데
0: 네네.
1: 갑자기 여자분이 다음 주 주말에 자기 외할머니 49제인데 따라가자는 거예요.
0: 에?
1: 부담스러워서 썸을 끝낸 적이 있어요.
0: 그렇죠.
1: 49제는 좀.
0: 그렇죠.
1: 그게 뭐 엄마랑 식사도 그렇고 다 부담스러워. 아니 두세 번 더 만났는데 갑자기.
0: 그렇죠. 네 번째 만났는데 오빠 우리 외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갈래요?
1: 어?
0: 49제인데
1: 어?
0: 아직 할머니 못 잊었어. 내가 오빠가 가면 할머니 좋아할 것 같아.
1: 여보세요? 아 엄마 오늘 제사예요?
0: 오빠? 오빠?
1: 아 그랬구나. 아 진짜 오빠? 나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다.
0: 좀 무섭다 그죠? 49제 하자고.
1: 외할아버지로 잊어야지.
0: 좀 그렇다. 그냥.
1: 굉장하다. 네. 그래 보면은 세 달 정도 만났는데 2세 사진 합성한 사람이 있었어.
0: 아,
1: 예전에.
0: 그것도 좀 그래. 네,
1: 예전에 나 아는 그 남자 후배가 네. 누나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사진을 합성해왔대 2세 사진.
0: 아이고야.
1: 그런 거 해주는 데 있었잖아 옛날에.
0: 있었어요.
1: 네, 아유. 약간 소름
0: 벌써 마음으로 막 결혼 다 했네 그죠?
1: 그러니까 무섭다 그러더라고. 최승래님.
0: 예.
1: 20살 시절 회사 대리님이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는데
0: 네네.
1: 자꾸만 나한테 관심 보여서 저녁 먹기로 하고 매운 갈비찜 먹었어요.
0: 네네.
1: 근데 이걸 물에 헹궈 먹더니 제 것도 물에 헹궈주려고 그랬는데 기겁했어요. 아니 미친 거지. 매운 갈비 매운맛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헹궈? 썸에서 끝났어요.
0: 아 승래 씨는 그런 거 싫어하는구나.
1: 승래 씨도 엄격하구나. 이런 거 되게 엄격하신 분 계는데 승래 씨 지금도 그러면은 그냥 혼자죠?
0: 하지 마요.
1: 매운 갈비 먹으면서.
0: 하지 말라고.
1: 바퀴행 다니고. 아니 언니 그랬거든. 언니 엄격했어. 언니는 신발 꾸겨 신는 남자도 싫어했어.
0: 아. 그렇죠.
1: 그러게 모든 게 엄격하다가 몇 개를 오려내고 도려내고 이렇게 반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오려내지 못하면 엄격하게 혼자 살더라고요.
0: 그건 맞아요. 내 취향을 몇 개 도려낼 필요가 있죠.
1: 네, 엄중하게 혼자 살더라고.
0: 근데 그 헹궈 먹는 건 좀 그렇다 그죠?
1: 그래 난 이건 좀 그렇다. 근데 봐봐 조금 궁해지면 이런 게 용서가 돼.
0: 와.
1: 매운 갈비 나를 위한 배려 아니야?

0: 야? 입에 놓다 빼준 것도 아니고 헹궈 먹는 게 뭐 대수야? 미친 거야? 그 남자를 왜 깐 거야? 이러고 있다.
1: 스스로?
0: 어, 스스로.
1: 그랬구나.
0: 그게 그렇게 돼. 절박하면은 과거의 나를 소환해서 막 혼꾼형을 내.
1: 진짜 웃기다. 겁나 잘생겼는데 아, 승혜 씨 미안해요. 나 이거 헹궈 먹어야 돼.
0: 어, 극혐 너무 싫어. 우린 안 맞는 것 같아요.
1: 아, 왜 10년 후에. 승혜 씨 헹궈 줄게.
0: 네가 미쳤지?
1: 그렇지, 그렇지.
0: 아. 매운 갈비랑 사귈 거니? 매운 갈비랑? 막 이러면서.
1: 에휴, 난 일입니다.
0: 예. 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네. 씁쓸한데. Fly to the Sky의 노래입니다. Sea of Love.

0: 같이 밥 먹고 네네. 2차 가서 닭발 메뉴 시켰다가 썸남이랑 연락 두절됐었어요.
1: 왜요?
0: 어떻게 징그럽게 닭발을 먹냐고 질색한 얼굴 보고 어차 싶었는데 야만인 같았는지 끝나버렸네요. 어?
1: 에이.
2: 나 이거 너무 알 것 같은데.
1: 이거는...
2: 저도 예전에 네? 그 회 있잖아요.
1: 네.
2: 조그만 거 뭐지? 자리.
1: 아무튼
2: 그 뭐 하여튼 그런데 그 꼬리 지느러미가 내 입에 걸렸어. 이렇게 끝에 끝부분이.
1: 네.
2: 화장실 간다더니 안 오더라고.
1: 아.
2: 이게 딱 그 느낌이잖아.
1: 그럴 수 있죠.
2: 혐오스러운 어떤.
1: 아니,
2: 어?
1: 고춧가루든 뭐든 낄 수 있죠, 뭘. 아이.
2: 그러니까 닭발 자체를 되게 무서워하는 분이었던 거야.
1: 아. 네.
2: 닭발이 빨간 양념이 들어갔다 또 하얀 양말 신고 나왔나 보지.
1: 아.
2: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간 거지.
1: 그래요.
2: 자, 이분한테 좋던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1: 네.
2: 남 같지 않다, 정말. 닭발 통신원?
3: 네, 안녕하세요.
1: 네.
3: 안녕하세요. 장성에 있는 닭발 통신원 고지영입니다. 결혼 전에 만났던 썸남이랑 2차로 맥주를 먹으러 갔는데요. 제가 닭발을 시키자마자 그분 표정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심지어 못 뵈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닭발 통신원이었습니다.
1: 네, 고지영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심지어 무뼈였어요?
3: 네, 무뼈 닭발이었어요.
2: 발골도 아니었잖아요. 혀로 발골하는 그 섬세함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3: 그렇죠. 그냥 주문을 한 순간부터 얼굴이 어떻게 이런 걸 먹을 수가 있어? 라는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그 닭을 키우셨던 분인가 보다. 반려닭. 아,
3: 그랬을까요?
2: 그렇게
1: 아니, 그건 닭발은 혐오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잖아요. 취향이 좀 나뉘긴
2: 그러니까,
1: 하지만.
2: 그러니까, 네. 이 얄리가
3: 그렇죠.
2: 있었어. 이 남자의 마음속에.
3: 시켜 먹는 메뉴였는데.
1: 그치, 그러니까 그치. 저도 좋아하는데 지원 씨. 그 특이한 분이에요. 네.
2: 왜냐면 제 동생이 닭발을 못 먹거든요. 남동생이. 아. 남동생이 닭을 키웠었어요.
1: 그러면 뭐.
2: 얄리가 있었어. 굿바이 얄리였던 거지.
3: 네.
1: 어, 지영 씨, 그 같이 드신 저녁 메뉴는 뭐였어요? 뭐 파스타 이런 거 먹었어요?
3: 아니요. 저는 이제 고기 먹는 줄 알고 갔더니 비빔밥을 네. 사주더라고요.
2: 비빔밥이요?
3: 네, 그 저녁 시간에 되게 바쁜데
2: 채식주의자인가?
3: 굳이 비빔밥을
1: 비빔밥 잘 안 먹어.
2: 그러면 사찰 음식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럼 닭발 힘들지. 비빔밥이니까.
1: 아니, 전 그러시면 기회를 받으시고 산으로 들어가시지 왜 여기 소개팅 나오셔가지고 그죠 남편 남자분. 네.
2: 근데 분위기는 좋았어요?
1: 좋아해.
3: 네.
2: 닭발 전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3: 네, 아주 정말 재밌게 잘 이야기 티키타카 잘 맞았는데
2: 네.
3: 닭발이 문제였나 봐요.
2: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오늘 고지영 씨랑 키스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작전 들어가기 전에 닭발을 넣은 거지.
1: 하이 참.
2: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야. 들어가서 네. 닭발 만날까 봐.
1: 지영님 그분이 누구 닮았는데요?
3: 그 제가 그때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2: 네.
3: 지금 연예인으로 따지면 약간 차은우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2: 닭발을 왜 시켰어요, 근데?
1: 강아지 쓰라고요.
2: 아니, 그러니까
3: 제가 너무 업이 돼가지고
2: 왜 시킨 거야?
1: 아, 너무 업이 돼서.
3: 네네. 네.
2: 아, 그래서 제가 문천식 씨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천식아 들뜨지 마. 들뜬 망해.
1: 맞아요.
2: 들떴어, 차은우.
1: 그러면 네. 지영 씨 지금 남편분은 닭발 드세요?
3: 잘 먹어요. 저랑 아주 잘 먹고 있어요.
2: 그래요.
1: 그게 최고예요.
2: 그럼요, 그게 행복이죠. 네. 차은우 씨 닮은 그 분한테 어떻게? 한마디 하실래요?
1: 아, 남편분께도 괜찮고 편하게. 네.
3: 아 그러면 그 전 썸남에게.
2: 네, 좀 아쉽네요.
3: 네. 지금 잘 지내고 있지? 닭발 싫어해서 나랑 안 맞았는데 나 지금 나 닭발 좋아하는 남자랑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오.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래.
1: 아, 지영 씨 착하다.
2: 아마 그 남자분도 그때를 회상하면 내가 참 어렸다 싶을걸요. 우리가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서 너무 기준이 철저하고 엄중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3: 네.
2: 그러니까 고지영 씨 이젠 잘 맞는 사람이 차은우예요. 나랑 네. 나랑 닭발 같이 먹어주는 내 남편이 차은우 씨인 거예요.
1: 맞아요.
2: 그죠?
3: 네, 지금 남편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1: 아, 그러니까 훌륭합니다, 지영 씨.
2: 얼굴 보시는구나.
1: 네. 오늘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3: 네네. 네,
1: 퀴즈 부탁드릴게요.
3: 네. 제가 닭발 다음으로 좋아하는 맥주 안주는 무엇일까요? 1번 멸치, 2번 먹태, 3번 오돌뼈.
2: 아, 다 좋다, 다 좋다.
1: 닭발 다음으로 좋아하는 맥주 안주. 저는 먹태인데 지금 보기가 멸치, 먹태, 오돌뼈 중에 맞춰주세요.
2: 되게 다 좋아, 근데.
1: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간편식 세트랑 문어 크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 네, 항상 라디오 너무너무 매일매일 잘 듣고 있고요.
2: 진짜?
3: 항상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3: 네, 너무 사랑합니다.
2: 아우,
3: 네.
2: I love you. 감사합니다.
1: 아, 멋진 분.
2: 네, 멋진 분이에요. 차은우 씨 닮은 남편분과 닭발 오래도록 뜯으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잠시 광고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사이언스.
6: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7: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7: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9: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 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 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0: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9: 아하.
1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8: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7: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9: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11: 네, 닭발 통신원의 닭발 다음으로 좋아하는 안주는요?
12: 아, 2번 먹태였습니다. 오, 먹태 좋죠. 네. 자, 경현정님, 1023님, 5899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1: 문자 좀 더 볼게요. 이렇게 쌈이 끝났다. 8584님. 쌈 타고 있던 남자 우연히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화장실 다녀온 후 바지 앞서풀 폐 한 방울 흘려서 묻은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마음 접었습니다. 남자가 술 마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왜 그렇게 그렇게도 칠치지 못하고 지저분해 보이는지 크크. 영문도 모른 채 주고받던 카톡 갑자기 끊어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네요. 이후로 설명도 못하고 썸 타다 끝내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거 개의치 않는데 사람이 없어요.
12: 그럼요. 그럼 한 방울이 그 무슨 한 방울?
11: 그 물일 수도 있는데. 그죠? 손 씻고 털어서 이렇게 물.
12: 그 한 방울을 못 참은 거예요?
11: 그럴 수 있어.
12: 지금 그냥 똥오줌만 가봐도 되는데. 저기요. 사람이 없어. 뉴스 듣고 네. 5시 5분에 올게요.
13: 네.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4: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15: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 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울산 MBC 캠페인 삼양사 협찬입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 입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5시 뉴스입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다리 상판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철거 도중 고가도로 상판 구조물 일부와 공사 잔해가 무너져 내리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차량과 작업자들을 덮쳤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6명으로 사망 3명, 부상자 3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소방 브리핑에 따르면 당초 사고 현장에는 12명이 있었고 6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는데 나머지 6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은 사고 접수 6분 만인 오후 2시 38분쯤 구조를 시작했는데 11분 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서대문역과 경찰청 앞 도로는 현재 통제됐습니다. 서울역과 신촌역 간 열차 운행도 중단됐는데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이나 목포로 향하는 KTX 열차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로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335m, 폭 14.9m의 도로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철거가 결정돼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초로 8000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9포인트 2.55% 상승한 8047.51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208만 7천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205만 2천원으로 거래를 끝내며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한때 30만 2천원을 기록하며 장중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29만 9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98% 오른 1172.52로 마감했습니다.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허가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의 평균 420일이 소요됐던 허가 심사 기간을 24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남해안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도 최대 100mm,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10에서 6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8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훈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아이들이 반대말 대기 놀이를 해요. 핑퐁핑퐁 말을 주고받더니 한 아이가 놀다의 반대말은? 하고 묻습니다. 놀다의 반대말은 공부하다? 일하다? 아니고요. 상대 아이의 대답은 재미없다 였어요. 놀다의 반대말은 놀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재미없죠. 시를 20년 써도 여전히 시를 모르는 저에게 어린이는 언제나 가장 큰 스승입니다. 스승님들, 이 초록 세상이 재미있나요? 이 말은 마음껏 놀고 있냐는 뜻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V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바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

0: go.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지요.
2: 그렇습니다. 잠시 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함께 듣고 고민해드리는 신혼의 소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국민상담사 이호선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국민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지 상황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2: 자, 먼저 코너 속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들도 괜찮습니다.
1: 예를 들면 제 생일은 한 번도 제대로 안 챙기면서 자기 생일에는 뭔가 해주기를 대놓고 기다리는 남편. 얄미워 죽겠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 그렇죠. 네. 자,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릴게요.
1: 지금 라디오 시대에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죠.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이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동국제약, 회라민 Q,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저축은행 중앙회,
1: 신젠타 코리아,
2: 환인제약,
1: 한국 MSD 캣박시브,
2: 청호 나이스,
1: 샤브 올데이,
2: 빅토스,
1: 웰템,
2: 삼성증권,
1: 데이펙,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황금 진사과 선물세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참을인자 세 번이면 꼭 한번 만나뵙고 싶은 분. 상담계의 공자맹자.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의 놀자 먹자 이호선입니다.
0: 나 이 스승님을 따르려다. 네.
1: 좋다 좋다.
0: 나는 놀자 먹자 스승님을 따르려다.
1: 그렇죠. 아 근데 교수님 앞으로 이런 문자 왔습니다. 5201님이 교수님의 똑 부러지시는 한마디와 카리스마 있는 명언들 아주 좋아하는데요.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0: 진짜 막힘없이 너무너무
1: 교수님 잘하세요. 어린 시절부터 이 전문가가 되기 전부터 말씀을 잘하셨는지.
2: 아 그런 얘기는 정선이 문천식 씨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
0: 아 근데 저희는 네. 헛소리가 반이고 네. 정말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 와 그 문맥상에 필요한 그 어휘와 그 적절한 표현들을 어쩜 저렇게 퍼즐 맞추는 걸 만피스 퍼즐을 한 번에 맞추실까? 뭐 이런 생각. 버퍼링이 없어요.
2: 그거 할 때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헛소리예요.
0: 근데 말이 좀 빨랐죠. 어릴
2: 말은,
0: 때.
2: 말은 그렇지 않아.
0: 그래요? 말 빨리 하셨을 것 같은데.
2: 저는 그냥 막내인데다가 약간 좀 더딘 애였고요. 그리고 그냥 너무 평범하네요.
1: 그냥 진짜?
2: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다고 막 뭐 전교생에 나서가지고 그래서 운변대 대회 나갔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 하면 기절.
0: 진짜 약간 긴장해서
2: 약간 사회공포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애들 앞에서 옛날에 어렸을 땐 전지에다가 막 이것도 써가지고 발표할 때 있었잖아. 저 오줌도 쌌어요.
1: 진짜 너무 긴장하셨나
2: 보다. 창피해서 저 전화 갔어요.
0: 그런
1: 그랬던 이호선 교수님이요.
0: 근데 그런 마음들과 기억들이 있어서 공감을 잘해주시나 봐요. 아마도 그런 거 전혀 없이 승승장구하고 진짜 발표력 완전 쩔고 이랬으면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2: 그럴 수 있죠. 근데 여하간에 지금은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나서는 걸 일단 좋아하고요. 누가 뭐래도 다 비켜. 내가
0: 좋아하겠어. 그런 거 좋아요.
2: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좀 좋은 말 그리고 힘 있는 말 또 의미 있는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중연설을 잘하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저희 아버지는 늘 만취. 근데 이제 만취돼서 들어오셔서도 설교를 하시는.
0: 네. 그러셨구나. 네,
2: 이제 지금 이제 장로님이십니다.
0: 그 항상 연설을 듣고 자라셨군요.
2: 네, 그렇죠.
0: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1: 그러니까요.
0: 자, 첫 번째 상담 사연 들어갈까요? 길을 막고 물어봐!
1: 지금부터 잠시 길 좀 막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들어보시고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0: 오늘의 길막 사연은 문자로 784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해서 여기 좀 여쭤볼게요. 우리 남편은요. 제 말이라면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머, 먹구름 몰려오는 것 좀 봐. 여보, 오늘 비 올 것 같으니까 밭에 나가지 마.
3: 아이고, 작업복이 어딨더라.
0: 아니, 하늘 시커먼 게 금방 비 쏟아질 것 같다니까. 봐봐, 일기예보에도 오늘부터 장대비 온대잖아.
3: 다녀올게.
0: 어머, 여보, 내 말 들었어? 아니, 비 온다고! 기어코 남편은 밭에 가겠다고 집을 나섰는데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머쓱해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는 한다는 말이 이봐 이봐 내가 뭘 했어? 비 온다고 나가지 말랬지?
3: 아유 배고프다. 밥!
0: 밥 먹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밥 타령이야.
1: 아 그러면 저 국수
0: 나 정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배고프다는데 또 어떡해요? 밥은 또 줘야지. 근데 남편이 이번엔 또 콩국수 만들어놨으니까 와서 먹어. 소금간 미리 했으니까 먹어보고 간 맞추고.
3: 소금이 어딨더라.
0: 아니 여보 먹어보고 넣으라니까. 내가 소금 넣어다. 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넣으면 짜서 못 먹어.
3: 아이 거참. 아우 짜. 아우 물 좀
0: 아 왜 저러죠? 아니 왜 내 말 안 믿지? 듣지도 않고 콧방귀 끼면서 무시하는 거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잖아요. 정말 이럴 때마다 더 욱하고 더 짜증이 치솟습니다. 제 말이라면 일단 무시부터 하고 보는 남편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라고 사연 주셨어요.
1: 아버님 왜 그러시지?
2: 이게 이제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소심한 가부장의 심리적 반발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뭔가 있어 보이지만 네. 아내의 잔소리는 늘 그 배경소음.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제 일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건데 아, 이거는 뭐 이분은 당해봐야 돼요. 계속 비를 맞고 그렇게 뭔가를 자꾸 빠뜨리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드시면 그냥 아내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걸 알고 또 깨닫는 순간이 오죠. 네.
4: 아직까지는 약간 고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많이 후회하시면서 왜 자꾸
4: 덜 당하셨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런 분들은 들리는데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쵸. 상대방 정말 뚜껑을 열어놔요. 그런데 이런 집이 또 여기만 있는
1: 많죠.
4: 많습니다. 그래서
1: 오늘은요. 네. 그 내가 배우자의 말을 안 듣는 이유를 좀 자유롭게 열어놓고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4: 예, 예. 나는 이래서 우리 남편 말 잘 안 들어요.
1: 우리 아내의 말을 잘 안 듣는다.
4: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다면 자유롭게 보내주시고 이 댁보다도 더 꽉 막힌 벽과 산다 하시는 분들도 제보하시면서 네. 만풀이 소풀이 해주세요.
1: 문자 샵 8001번으로 좀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4: 여러분 의견 기다리는 사이에 현진영 씨의 노래 소리쳐봐 듣고 올게요.

0: 자, 길을 막고 물어봐. 일단 사연자분께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1: 네, 7344님. 아, 우리 신랑 얘기네. 더럽게 안 들어. 보통은 이제 깨끗한 수식어가 네. 없어요. 더럽게 안 들어. 지금도 밖에 비 오는데 기어코 쓰레기 버린다고 나가. 아유, 우산도 안 쓰고. 아우, 속 터져.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0: 그래서 네. 남편분 아버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유 내비둬 내가 알아갈게 내비둬
1: 맞아.
2: 그냥 비 맞아야죠 뭐.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비두고 나한테까지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 어머님들 입장은 뭐냐면 네. 당신이 아니라 이걸 똥 치우는 게 나라고 나라고 이거 이 마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계속. 9144님 아 우리 집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줄 아 쭉 짜증나고 약 올라요. 그러고 나면 나도 몇 날 며칠 입국하고 살아요. 내 속 뒤집으려고 저러는 것 같아 일부러. 하고 우리 어머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0: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교수님 네, 오래 사시다 네. 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시고 네. 그 내 말 좀 들어요 제발 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러시니까 그렇죠. 남편분들은 더 안 들으시고
2: 더 안 듣는 거죠. 네. 이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네, 건데 맞아요. 또 이게 또 이분들의 사랑의 방식이기도 해요. 아, 안 들으면서 네. 사랑하는 그 역설.
1: 이제 인간이 심리적으로 누가 나를 되게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은 약간 엇나가고 싶나 봐요. 약간 믿고 아 난 돌아갈 때가 있어. 아 나 조금 비빌 언덕이 있어. 그런 것 같아. 잠깐.
2: 뭐 사랑과 보호라고 하지만 역으로 하면 통제와 압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1: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어. 네. 맞아.
0: 맞아요.
1: 자 6422님.
0: 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거면 죄송하지만 사연자분이 계속 무시하도록 뭔가 원인 제공하신 행동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저는요 남편이 항상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더 못 들은 척하기도 하거든요.
1: 표현 방식에 혹시 모서리는 없는지 살펴보자.
0: 사연자분이랑 반대시네요. 여기는요. 여기는 사연자 어머님께서 말을 잘 안 들리는 척 하신대요.
1: 그러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좀 약간 뭔가 좀 짜증이 섞인 목소리를 튕겨내거든요.
2: 저도 저희 남편이
1: 그런가?
2: 반복을 많이 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가지고 환청이 들려요.
1: 잘 안 들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
2: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귀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막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잖아. 뭐라고? 하고 잘 봐.
1: 살려고. 네. 살려고 셧다운.
0: 맞아요.
1: 약간 그런가?
0: 실제로 전 남자 입장이니까 어렸을 때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잔소리 하셨고 결혼하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안 들려요.
2: 잘 안 들리죠. 그리고 못 듣는 사람들 그 협회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귀는 열려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잘 안 듣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 갖춰야 되잖아요.
0: 이마에다 써놔야 될 거. 반복적인 얘기는 삭제해버림. 이렇게 써놔야 될 거.
1: 새겨. 문신으로 하트 눈썹 위에다가 바코드처럼
0: 그러니까.
1: 아 그럴 수 있어 진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봄직한데 일단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나한테 무슨 원인이 있나라는 것보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저러면 무시당한 느낌에 오히려 좀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0: 6251님 네. 소개해 주실래요?
2: 네. 한 마디 들으면 10마디 100마디가 콸콸 쏟아져 나와서 안 들어요. 듣기 시작하면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 문제까지 연대기로 나옵니다. 계속 듣고 있다가 반응하다 보면 목 부러져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올라가요? 거슬러서?
2: 이게 이제 미해결 과제죠. 그래서 결혼 초부터 잘못한 게 순서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미해결 과제이긴 한데 초분부터 했던 숙제 해야 될 숙제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다음 생에까지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점심 때 있었던 얘기인데 4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쵸?
0: 내가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혼 때부터 당신 그랬잖아. 왜 시어머님 편만 드냐 글쎄. 자 자는 거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1: 그래서 피쭉 나고.
0: 이런 식인 거죠.
1: 5811님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해 주셨어요. 나는 아내보다 학벌에 밀려서 안 듣는다.
2: 이럴 수 있어요.
0: 그럴 수 있어.
2: 이건 정말 이건 자격지심인데 이 얘기를 솔직히 이렇게 하신다는 거 보면 이미 이분은 이미 초월하신 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나보다 가방끈 내 아내의 말은 나한테 나의 자격에 그 자격지심의 버튼을 누르는 거죠.
3: 우리 마누라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내가 중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
1: 참 극단적이야. 보면 얘가. 근데 좀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좀 또 진짜 가르치듯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자들 원하고.
2: 이해했어? 그 알아들은 거야? 내가 한 얘기 하더라도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봐.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1: 선생님처럼 알아는 듣겠어? 알아듣고 오케이 한 거야 지금? 뭐 이렇게.
0: 알았어.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다시 말해봐.
1: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어느 한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0: 그렇죠.
1: 5208님.
0: 와이프 말 안 들어요. 틀린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이랄까 뭐 어떤 질투 그런 겁니다.
1: 아 너무 맞는 말하니까
2: 반발이 안, 있다니까요.
0: 반발.
1: 귀여우시다. 근데 이렇게 인정이 들어갔다는 건 이분의 자존감도 높고 귀여우신데요. 저는 그렇죠.
2: 약간 뭐랄까 이렇게 늙은 사춘기 같은 느낌이죠.
0: 아, 그런가 보다.
1: 팔춘기 정도 되는 거죠.
0: 한 30년 40년 되면 듣기 싫은가 봐요.
1: 그러니까. 아 2534님은 남편 말 그냥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효선 교수님과 결을 같이 하시네요.
0: 그러게요.
1: 그냥 귀등에서 막 튕겨나가는 기분이랄까? 그런 거.
2: 그렇죠.
1: 우비를 입고 비를 맞는 느낌?
0: 여기서 남편분이 말씀 많이 하시나 보다. 여보 부장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되게 섭섭했거든.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올리는데
1: 튕겨나가. 다 튕겨나가. 방탄이야 방탄.
2: 도청기가 아니라 항청기.
0: 아 항청기. 예,
2: 듣기를 거부하는.
0: 소리를 튕겨내버리네.
1: 아, 내장돼 있나 보다 그거는. 빌트인이야. 네. 9474님은요. 안 듣는 이유요? 그냥. 그냥 듣기 싫어요. 아내의 말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듣기 싫습니다.
0: 와 9474님 진짜 솔직하시다.
1: 느낌표를 한 30개를 때려 넣어주셨습니다. 문장 사이사이.
0: 교수님 상담 와서 교수님이 조언을 했을 때 그분이 아 난 그냥 싫어요. 아 그냥 하기 싫어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제가 사실 그런 부분보다 이제 평소에 전혀 아내 말 똑 안 듣다가 제가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변해. 그러면 정말 왜 내가 30년 얘기했는데 안 됐다가
0: 똑같은 얘기인데
2: 왜 저 여자 말 듣고 얘기하느냐.
0: 그게 네.
2: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분노가 치솟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1: 돌지. 네.
0: 그렇지.
1: 근데 전문가시니까 또 그런 건 좀 빨리 오잖아요. 효과가.
0: 진짜 열받겠다.
1: 9490님 왔어요. 저희 집하고 똑같네요. 제가 40년 동안 살면서 내린 결론이 제가 한 말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0: 그럼요?
1: 그 말을 내가 했다는 게 문제인 거야.
0: 그거네. 이효선 교수가 하면 들리는데 와이프 하면 안 들려.
1: 아주 짜증나. 들고 치사해 진짜.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야? 그러면서 고민 중이신가 봐요.
2: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면 첫째 이제 유료냐 무료냐. 이 차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늘 해오던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짝. 같은 주제를 얘기한 거죠.
0: 그게 전문가네요. 교수님이죠.
1: 9408님 거 너무 웃겨요.
0: 왜요? 왜요?
1: 우리 집 얘기네요. TV에서 퀴즈가 나와. 그러면 내가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0: 네.
1: 아니야! 라고 합니다.
0: 네?
1: 지는 정답도 모르면서. 지는 개뿔 아무것도 몰라. 가부장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정답을 말했는데 정답이라 그런데도 무조건 아니래.
2: 그 외 남자들 내비게이션 있어도
1: 저희
2: 그냥 가잖아요.
1: 저희 오빠 가족 모임에 20분씩 늦어요. 내비를 안 봐요.
0: 내비키면 되는데.
1: 안 봐요. 자기가
2: 아내가 이게 맞다 그래도 절대 안 가.
0: 아니야. 아니야.
1: 하트 안 들어. 다 아니래.
0: 아니야.
1: 정답도 모르는 인간이.
0: 권순표가 맞대잖아. 아니야. 아니야.
1: 권순표랑 살아라 그러면.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아니야.
1: 최태영님이 뇌과학적으로 남편의 뇌에서는 아내의 말을 소음으로 인식하고 필터링 해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끄려면 낚싯대를 사준다던가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0: 우와 천재시다.
1: 이거 무슨 과학적인 접근인데.
0: 야 천재다.
1: 자 광고 듣고 저희가 두 번째 사연 또 만나봐야죠.
0: 네.

0: 네 어제 또 달렸나?
1: 와 진짜 죽겠다.
0: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1: 어디? 진사골 감자탕?
0: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1: 속이 확 풀리네.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1: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2: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라디오 시대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신혼에서 황혼까지 부부 상담 최고 전문가 이효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자,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셔서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대학교 2학년 된 딸이 있어요. 혼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또는 짐 정리는 잘 해놓고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딸 집을 찾아간 날이었어요.
4: 선이야, 엄마 왔어. 아직 자니? 엄마가 반찬 싸가지고 왔거든. 문 좀 열어봐.
5: 아, 정말 그냥 놓고 가면 되지. 왜 배를 자꾸 눌러?
4: 아니, 엄마는 너 잘 있나 궁금해서 왔지.
5: 아, 시험 공부하느라 나 방 꼴딱 샜단 말이야. 아, 나 더 잘 거야. 엄마 가, 빨리.
4: 아, 너무 속상했지만 꼭 참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에 같이 밥이라도 먹자 싶어 카톡을 남겼는데요. 딸아이가에 일집을 하더라고요. 자꾸 냉랭하게 구는 딸에게 서운하고 눈물도 나서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옛날 일이 하나 떠올랐어요. 딸이 고1 때 저랑 어떤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5: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비 오는 날 우산 한 번을 안 갖다 줬잖아.
4: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 뜬금없이 다 커서 그때 얘기를 하지? 황당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그 뒤로 더 잘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둘이서 여행도 가고요. 그때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5: 엄마, 나 우울해.
4: 사람은 다 우울해. 엄마도 우울하고. 그래도 그냥 사는 거지 뭐. 우리 딸은 근데 왜 우울해?
5: 아, 됐다. 어?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말이 안 통해. 아, 말 안 해.
4: 그 뒤로 입을 꾹 닫아버린 딸을 보면서 저 혼자서는 방법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딸을 데리고 상담소에 찾아갔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조언도 들어보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 선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상황이 더 나아지진 않았어요. 이게 다 엄마인 제 잘못인가 싶어서 아이가 더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니까요. 마음에 걸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애가 앵무새처럼 말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6: 엄마, 엄마, 이거 뭐야? 어? 엄마, 저건 뭐야?
4: 아, 엄마 바쁘니까 저기 가서 놀아.
6: 엄마, 엄마, 난 엄마랑 얘기하고 싶은데.
4: 지금 바쁘겠지, 엄마? 다음에 말해, 다음에.
3: 제가 많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이가 크고 대학생이 되면 부모 마음을 이해해주고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딸이 아예 저를 안 보려고 해서 속이 상합니다. 숨막히는 딸과의 관계,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아이고, 따님하고의 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고민 중인 우리 어머님께서 상담을 요청해 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부부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녀분하고 갈등이 깊어진 분들이 그쵸? 사연이 참 많이 도착하는데 일단 자세한 이야기 전화 연결해서 상담으로 바로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 그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까요?
7: 네.
2: 네. 자, 일단 이호승 교수님과 인사 나누시고 바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7: 네.
8: 네, 정희님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네. 우리 정희님 목소리가 힘차시네요.
2: 아, 그리고 너무 젊으셔서 따님이 전화하신 줄.
7: 아, 제가
2: 아이고.
7: 네, 교수님 만나서 좋아서 그렇습니다.
8: 아유, 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우리 어머니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아이가 지금 대학생인 거죠?
7: 네.
8: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퇴직을 하신 건가요?
7: 취직이요?
8: 퇴직.
2: 퇴직.
8: 직장 혹은 일을 이제 그만.
7: 하시는지? 네, 쉬고 있어요.
8: 쉬고. 예, 예. 이제 일을 완전히 퇴직하신 건 아니고 잠시 쉬고 계신 거군요.
7: 네.
8: 그러시구나. 근데 따님이, 최근 들어 엄마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도 좀 쌀쌀맞나 봐요. 어떤가요?
7: 네, 맞아요. 쌀쌀맞고 네. 자꾸 이렇게 저도 안 보려고 하니까.
8: 안 보려고?
7: 네.
8: 안 보려고 한다. 딸은 왜 엄마를 안 보려고 하는 걸까요?
7: 저만 보면 그냥 화가 난대요.
8: 엄마만 네. 보면
7: 네. 그리고 저기 웃음이 나오기보다 제가 한탄을 많이 했나 봐요. 신세 한탄. 그래서 그랬는지 저만 보면 그냥 깊은 일보다는 좀 안 좋은 일이 막 떠오르나 봐요. 그런 얘기를 이전에 한 적이 있어요.
8: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주 구체적인 과거의 이야기들이 몇 개나 나왔었나요, 그때?
7: 일단 그 우산 사건 네. 하나랑 또 두 번째는 네. 우리 집에서는 내가 필요 없다.
8: 내가 필요 얘기.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7: 언니랑 아빠랑 엄마랑 너무 재밌게 잘 지내는데 자기 혼자 딴 사람 좀 왜 이렇게 따당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든다.
8: 아, 그 얘기가 줄을 이루었던 거네요.
7: 네, 그리고 이제 좀 결정적인 게 네? 저희 애가 원래 제가 상대독자여서 어머니가 아들을 네?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애가 아들이 아니어서 딸이었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네가 아들이었어야 했는데 그 말을 계속 하셨어요.
8: 네.
7: 그래서 상담 선생님하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들로 꼭 태어났어야 했냐.
1: 시대고는 시대인데.
7: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들었을 때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어머니가 계속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네. 그게 아이가 그렇게 큰 상처가 됐을 줄은. 근데 그 이제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이 가정에 좀 별.

0: 우산 사건, 또난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다. 사실 아들로 태어났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어쩌면 나는 좀 잘못 태어난 애인 것처럼 그렇게 따님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정희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1: 그 얘기를 이제 상담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엄마는 그게 너한테 그렇게 큰 상처가 됐는지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0: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래요?
1: 그냥 뭐, 우리 거 그냥 말로 하고 지나치는 거지. 진심이, 그냥 막 그렇게 진심으로 많이 안 느껴져. 약간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0: 진심으로 안 느껴진다.
1: 그리고 제가 이런 상담,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고 문득문득 미안한 생각이 들었을 때 애기한테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아까 너가 앵무새처럼 애기, 얘기하고 싶었을 때말다 들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어. 이런 거나 또 엄마가, 그냥 화를 많이 내서 너한테 미안했어. 막 이런 것들 그냥 문득문득 생각할 때마다 한몇 번, 한세번 정도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좀 뜬금없었다. 그냥,
0: 갑자기.
1: 갑작스러웠다. 그리고 그게 진심인가? 약간 의아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심이라고 했는데 아이는 또 그렇게 느껴서 또 저는 또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0: 제가 우리 정희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과정에 제가 몇 가지 좀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따님과 관련해서는 별로 첫째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딸은 본인의 인생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묻는 과정에 핑계가 필요했던 거지, 정말 엄마가 큰 잘못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 탓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탓할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마침 임자를 만난 것 같아요. 엄마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산 얘기하는데, 물론, 딸이 비가 오는 동안에 엄마가 우산을 주면 참 좋았겠지만 엄마가 일을 한다는 것도 딸은 알고 있었을 거고요. 지금 그 둘째 딸에게만 우산을 가져다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첫째 딸에게도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건난 우리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이 둘째 딸은 지금 난 첫째 딸이 받은 사랑만큼을 받지도 못했고요. 또 할머니는 내가 아들이었으면 하고 늘 마지막까지도 네가 뭔가를 달고 나왔어야 되는데 네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건 엄마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와 이 둘째 딸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해서 이 딸은 나는 아들이었어야 했어라는 것에 꽂혀서 일종의 가족 내에서 약간의 부적절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는 둘째라서, 그러나 똑같이 딸이라서 내 언니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 내가 아들이 아니라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사실은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인생이 지금 뭔가 잘안 풀리고 있는 그 시점에 엄마가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미안하다고 뜬금없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 갑자기 이게 왜 미안하지? 그리고 나랑 같이 함께 엄마가 상담을 하러 갔을 때에도 엄마가 사과를 했더니 진정성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해야 진정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딸이 지금은 나는 심통이 났어. 그래서 엄마가 했던 그 사과를 제가 볼 때는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딸도 살짝 자기의 불행을 엄마한테 조금 떠넘기고 자기의 지금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을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는데 속상함도 있긴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근데 이제 엄마도 보면 약간 뜬금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희님도. TV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애한테 좀 미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한테 막 문자를 보내. 애는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약간 갑툭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2: 그럴 수 있죠.
0: 그런 걸 보니 어머니도 꽤 즉흥적인 분이다. 감정적으로 꽤 즉흥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미안하지만 옛날에 조금 힘들고 약간 피곤했던 시점에는 애한테 살짝 짜증을 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0: 생각해보세요. 엄마만 짜증냈을까? 아이도 엄마가 늦게 왔을 때 엄마에게 우산을 갖다 준 적이 있나? 전 역으로 그렇게 생각해봐요. 또 내가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둘째 딸로서 사랑받고 싶었다고 딸도 용기 내어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그만큼의 용기를 딸은 낸 적이 있나? 전 역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첫 번째, 우리 정인님도 보면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고 사과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너무 훌륭한 엄마예요. 그런데 딸 입장에서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나한테 그렇게 살갑지는 않았던 엄마였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나이 드니까 이제 나한테 의존하고 싶은가? 이런 역의존에 대한 생각을 살짝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종이님이 제가 볼 땐 열심히 산 분 같아요. 큰애에게나 둘째에게나 큰 차이 없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분 같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 애한테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과를 하는 그 부분이 딸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굳이 딸에게 할 필요가 없는 사과를 했던 게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나 그때 그 사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딸에게 용기 내서 한 그 사과를 딸이 사실은 거부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정희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 뿐이거든요.
1: 맞아요.
0: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좀 전략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2: 어떻게 해야 되죠?
0: 왜냐하면 상대가 내가 했던 방식을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거든요.
3: 생각 못했네.
0: 그래서 그건 딸이 나빠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족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 내가 했었던 그 오랜 노력과 최선이 무효화가 되지 않도록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그냥 지금부터는 딸에게 특히 반응하지 마시고요. 반응하지 마시고요. 딸이 오거든 그냥 딸이 뭐 어쨌든 안 오더라도 명절에 놀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오거든 네. 그냥 둘째 딸에게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딸이 좋아하는 음식 뭔지 아시죠?
1: 네.
0: 네. 그냥 그 음식 해놓으세요. 그리고 오거든 우리 둘째 잘 왔어. 얼른 와.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맞아주세요. 맞아주시고 그리고 혹시 기억할 텐데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미안하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야,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좀 부족한 점도 있었지요. 야, 어쩜 이렇게 니네는 그렇게 잘 컸니? 나는 너 이렇게 따로 열심히 그렇게 엄마 갔을 때 시험 공부한다는 얘기 듣고 엄마는 사실 속으로 좋았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역시 우리 딸이야. 넌 어려서부터 독립적이었어. 엄마의 부족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네가 알아서 잘 큰 것 같아. 참 훌륭하다. 엄마는 처음에는 내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하거든. 근데 돌아 생각해보니까 네가 너무 잘 커줬더라고. 야 둘째야 진짜 고맙다. 엄마가 이 둘째 때문에 처음에는 속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 너 훌륭한 애야. 지금부터 그렇게 전략을 좀 바꾸셔야 돼요. 미안하다 말하면 이 아이들은 엄마의 죄책감을 통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낼 겁니다. 그러나 고맙고 기특하고 훌륭하고 독립적이고 넌 참 네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간다. 엄마는 그래도 너한테 배우잖아. 엄마 너한테 정말 많이 배워. 넌 진짜 엄마 선생님이야. 넌 진짜 엄마보다 훨씬 더 강인한 것 같아. 그럼 애가 처음에 콧방귀 끼고 지금 뭐야? 그러면 내 멋대로 또 그냥 나 알아서 살라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딸은 잘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첫째보다 둘째가 불만이 많은 텐데 불만 많은 애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는 잘못 큰 게 아니고요. 잘 크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할 필요 없는 부모의 죄책감을 넣어서 부모의 멱살을 잡게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엄마가 어떤 전략으로 가셔야 되냐면 엄마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지점은 있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나 넌 엄마보다 어쩜 이렇게 넌 훌륭하니. 그리고 난 네가 하는 얘기를 듣잖아. 깜짝깜짝 놀래. 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니? 난 엄마는 네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떨 땐 적어놓는다? 너무 네 말이 좋아서. 물론 맞아요. 아직 우리가 적어놓은 있죠. 분명히 있죠.
4: 아니 진짜 아까 말씀하신 저는 약간 좀 덤벙대고 약간 즉흥적이고 그러는데 저희 애는 계획적이고 예 아주 꼼꼼하고 그래서 진짜 독립적이면서도 자기 일은 또 이렇게 잘 헤쳐나가거든요. 그런 게 정말 훌륭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
0: 너무너무 훌륭하네요.
4: 얘기를 해주시네.
0: 네네.

0: 너무 훌륭한데요. 그래서 그 딸이 선뜻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 아, 그래요, 교수님.
0: 이 딸이 그냥 엄마 원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 발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면 돼요.
2: 네.
0: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오히려 엄마하고 함께 살아가면 사이는 좋은데 들러붙어가지고 엄마 연금에 빨대 꽂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2: 네, 맞아요.
0: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이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앞으로 오거든 그걸 그냥 감탄하세요. 아이의 능력을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최고의 친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여러 친구가 있대요. 하나 적우라는 게 있어요. 적처럼 나에게 등 돌리면서도 계속 내 옆으로 살아가는 때로는 나를 해코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또 일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그냥 뭐 각자 일 해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청하는 그러나 나에게 크게 뭐 이렇게 막 도움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도움 나한테 청하면 나도 또 받아들이는 이런 친구가 있고요. 환우라고 나를 늘 환대해 주는 친구도 있대요. 근데 저는 이 세상 최고의 친구는 와우라고 말해요. 감탄해주는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부터는 어쩌면 둘째 딸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나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 딸이. 그런데 엄마가 했던 그 사과의 말 때문에 오히려 내 노력이 인정받고 싶었던 그 욕구가 오히려 마치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는 그 에너지로 약간 변질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애한테 두 가지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엄마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엄마 나름 최선을 다했어. 엄마 모질란데 그래도 이게 엄마의 최선이야. 좀 봐주라. 이게 하나 하시고요. 또 하나는 딸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주세요. 야, 엄마 가끔 네가 그런 얘기하잖아. 깜짝 놀래. 너 어쩜 이렇게 똑똑하니. 나는 상상도 못할 얘기를 해서 엄마는 네가 한 얘기 막 받아 적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깜짝깜짝 놀래주시고요. 그래서 미안하다보다 의미 있는 딸로 살아가는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너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 최선을 다하는 엄마 하나 또 하나 둘째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엄마 이 두 가지 면모로 가시는 게 제가 볼 땐 미안함으로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 그 죄책감과 이 수치심의 역사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창조적으로 의미 있는 모녀지간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임자님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2: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전부 다 맞는 것 같아요. 아이의 행동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항상 뭔가를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이게 부모는 이거 당연한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생각이 많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내가 좀 그 부분도 이제 좀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도 좀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아이가 일단 독립적으로 살아가니까 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애가 빌빌대면서 인생도 힘없게 살아가면 그것도 속상한 일인데 애가 보니까 정말 무소의 뿔처럼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걔가 외로운 순간에 엄마를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먹어가면서 야 엄마 너 보면서 진짜 막 어떨 때 막 눈물 나. 어쩜 이렇게 넌 훌륭하게 잘 살아가니 엄마가 도움 혹시 도울 일 있으면 꼭 얘기해. 부족하지만 엄마 이제 늙어서 팔다리 기운도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할게. 이 정도 돌아올 만한 자리 하나는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감사합니다.
3: 아니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효순 교수님 말씀하시면 그게 스펀지처럼 쏙쏙 흡수되는 게 느껴져요.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 저희는 희망적으로 가져봄 직해요.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상담 받으시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어요?
2: 네. 제가 한 몇 년 동안 너무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3: 맞아요.
2: 근데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 너무 명쾌했고 정말 한마디 한마디 제가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3: 진짜 어머니 완전 열려있어.
1: 해내실 것 같아요.
3: 네. 좋은 결과 저희가 중간중간 그 어떤 느낌으로 지금 다가가고 계신지 진행 과정도 좀 듣고 싶거든요. 문자나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세요.
2: 네, 그러겠습니다.
0: 저희님 길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2: 네, 감사합니다.
3: 네, 맞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응원합니다.
1: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3: 네, 화이팅, 화이팅.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9: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캠핑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오르릉 오르릉 물리야 상투나 꽃박시기라. 물리새 가르새 골미새 늙으시 내 노리게.
9: 애주 엽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고령에서 물레질을 하면서 부르던 실 잡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건들을 노리개로 표현했다고 해서 노리개 타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8: 돌미사카 실동스 불렁군에도 노리게 붓대 들고 책가분대 서당선배 노리.
10: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11: 네, 지금 이호선 교수님과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미처 모르고 있다가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2: 뉴스나 재단문자 보셨겠지만 네.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중에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는 뉴스 보셨을 텐데요.
11: 네.
12: 더 이상 나쁜 소식이 없기를 저희도 함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1: 네.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가 뭐 잘 모르겠으나 아 지금 사고 여파로 열차 출발 도착역이 또 변경되고 혼란이 좀 예. 가중되고 있는 것 같죠. 열차 이용 전에 철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교통정보 확인하시고요. 네. 도로도 서대문역에서 경찰청 앞 구간이 부분 통제 중이라고 하니까 교통정보 확인하시고 네. 우회하시면 좋겠습니다.
12: 마음이 곱네요.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1: 네. 네.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1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4: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15: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4: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0: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철거가 진행되던 고가도로 상판 구조물 일부와 공사 잔해가 땅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차량과 작업자들을 덮쳤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도중 생긴 2.9cm 단차의 침하 현상을 정밀 안전 진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오후 2시 안전 점검을 위해 상판 아래 설치돼 구조물을 지탱하는 거더 사이로 들어갔다 거더가 붕괴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1966년 지어진 서소문 고가차로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335m, 폭 14.9m의 도로로 2019년 안전 문제가 불거져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서울역과 신촌역 사이 전차선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경의중앙선 서울역과 수색역 구간에서 양방향 운행이 모두 중지됐는데 문산역에서 수색역까지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KTX는 행신역에서 서울역 구간에서 운행이 중단됐는데 상행선 KTX 열차의 경우 기지까지 운행하지 못하고 서울역과 용산역까지만 운행 중입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하기 전에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국력과 군사력,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올해 안에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하며 국방력 세계 5위, 방산 수출 세계 4위 수준의 군사 강국이지만 전 세계 190여 개 나라 중 전자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의 동맹 36개 국가 중 대한민국만 전자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사태에 대해 정부 여당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 250mm 이상, 남해안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도 최대 100mm,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10에서 6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8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4: 조셉 고든 레빗은 스타 배우죠. 그리고 히트 레코드, 즉 녹화 버튼을 누르라는 예술가 모임도 설립했습니다. 사연이 있었죠. 아역 배우를 하다가 성인이 된 뒤에 오디션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연기를 하는 거지 오디션 합격이 아니잖아. 영화에 캐스팅이 안 돼도 연기는 할 수 있잖아. 그날부터 비디오 촬영을 배워서 단편 영화를 찍고 노래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경험과 실력이 쌓여서 결국엔 영화에도 캐스팅. 인기와 돈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5: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2: 나 울산 MBC 기획특집 공약택배 뜯어봐야 압니다. 5월 26일 화요일이고요. 다섯 번째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울산에서는 단일화를 두고 진보 보수 진영 할 것 없이 후보 간의 이슈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정말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누가 어떤 약속을 하는지 또 우리 동네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비교해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특집이고요. 공약택배 뜯어봐야 압니다에서는요. 시장, 구청장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시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각도로 비교해 보실 수 있게 라디오와 유튜브 멀티플랫폼으로 기획했는데요. 라디오 본방송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각 후보의 공약은 어떤 내용일지 유희정 기자와 함께 살펴보고요. 또 각 당의 관계자들 모시고 유권자는 미처 몰랐던 선거의 뒷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후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번 울산 광역의원 선거에 등록한 64명의 후보 가운데 지역구 후보 50명, 비례대표 5명, 총 55명 후보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지역구는 모든 후보에게 인터뷰 요청이 갔고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각 당의 1번 후보에게 인터뷰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거절 의사를 밝힌 후보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55명 후보의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구별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동네 어느 지역구에 속하고 또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에 따라서 2026년 6월 3일에 치러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돼 편성이 되고요. 공정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3: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7: 저축은행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9: 예금 적금에
10: 행복이 온다.

0: 전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이

0: 지금 시각이 6시 9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특집이고요. 공약택배 뜯어봐야 압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시의원 후보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울산 MBC 유희정 기자와 오늘은 남구 456 지역구 선거구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시면서 들어주시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가능하십니다. 후보들이 직접 전하는 공약과 메시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에서 공약 택배 검색해서 들어와 주셔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 요양시설 등에 머물고 있어서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유권자들도 계시죠. 이분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신고하면 자택이나 현재 머무는 곳으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서 기표한 뒤에 다시 우편으로 보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요. 신체 중대한 장애가 있는 분, 시설에 기거 중인 분, 멀리 떨어진 함정이나 영내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격리 중인 사람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표소가 아니라 머무는 곳에서 참여하는 투표 뭐라고 할까요? 1번 거소투표, 2번 무투표.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O1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드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타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대형 주차장 연중무휴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는 울산에서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전문점 경복궁에서 식사권, 21년 이상의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지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앤아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소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부족하지만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1: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2: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3: 제 공약을 받으시겠습니까?
4: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5: 저의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6: 시민 여러분,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7: 제 공약을 받아주시겠습니까?
8: 네, 지금 들으신 목소리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의원 남구 456 선거구 후보들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신 후보들의 목소리입니다. 후보들이 준비한 공약 택배 유튜브 울산MBC 뉴스 채널에 올라와 있고요. 정말로 유권자가 받을 만한 공약인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비교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MBC 유희정 기자와 남구 456 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종합적으로 짚어볼 텐데 유희정 기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8: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틀 전에 중구 네. 지역 다뤘었잖아요.
9: 그랬죠.
8: 현재 울산MBC 뉴스 채널로 가시면 또 TV 프로그램에서
9: 맞아요.
8: 중구청장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구청장 후보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의원들과 어떻게 또 비교가 되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 관련 정보도 올라와 있고요. 오늘 토론회 역시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죠?
9: 네, 맞습니다. 생중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생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남구 456 선거구 이 지역의 이슈와 또 후보자들의 면면 네. 공약까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후보들의 경력부터 살펴볼까요?
9: 네. 4선거구는 남구 삼산동과 야음 장생포동을 아우르는 선거구입니다.
8: 네.
9: 여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까지 3명이 출마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황주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산업현장 노동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경력으로 시인, 문화예술인 활동을 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었죠.
8: 네.
9: 그 이름이 올라서 피해를 입는 경험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경우에는 민선 7기 울산시의 연설 비서관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남희 후보는 저희가 출연을 거부하셔서 저희 공약 택배에서는 그 후보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지는 못했는데요.
8: 네.
9: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남구장학재단에 이사를 맡다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의 김장호 후보가 있는데요. 현역 남구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의원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8: 네.
9: 5선거구로 넘어가 보면 5선거구는 달동과 수암동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3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황숙 후보도 역시 출연을 거부하셔서 저희가 공약 택배에 담지는 못했는데
8: 네.
9: 예술계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학교 예술 강사로 활동하는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대영 후보는 현역 남구 의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시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입니다.
8: 예.
9: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의 최신성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7대 남구 의원 그리고 지금 8대에도 남구 의원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의원으로 체급을 올려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8: 네.
9: 마지막으로 6선거구를 보면 6선거구는 대현동과 서남동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총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이무철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8: 네.
9: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 활동 그리고 청년 정책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2022년에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는 남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떨어졌었고요. 이번에 시의원으로 재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영혜 후보가 나왔는데 현직 지금 6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이고 재선에 도전합니다.
8: 네.
9: 개혁신당에서는 김소라 후보가 나왔는데요. 대현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장들 하는 등 지역에서 단체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던 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보당의 손상희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이분은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을 많이 했고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부본부장까지 지냈고 이제 노동 관련 활동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이제 남구에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8: 예, 저는 사실은 남구 지역 하면 울산 안에서도 진보 보수 뭐 세를

0: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주로 보수가 강한 지역으로 손꼽힌단 말이죠.
1: 네, 그렇죠.
0: 그런데 유독 후보들이 많아요.
1: 그렇죠.
0: 양당이 아니고 네. 오히려 뭐 진보당에서도 후보를 낸다든지
1: 그렇죠.
0: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모두 남구 쪽에 후보를 맞아요. 냈단 말이에요.
1: 네.
0: 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1: 일단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개혁신당 후보가 유난히 많다는 점 바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전 방송부터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도 예전에는 후보가 없었는데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서 정말 많은 역동과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보수 세력의 분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랑 무소속 박맹우 후보가 최종적으로 지금까지는 단일화에 실패를 한 상태고
0: 네.
1: 그리고 아직까지는 단일화의 어떤 접근을 이뤘다는 신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틈타서 이제 개혁신당이 울산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수진영의 표심을 다른 방식으로 노려보겠다는 후보들이 많이 출마를 해서 남구 4선거구와 5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원래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0: 네.
1: 강인섭 의원하고 김동칠 의원인데 이 두 분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적을 옮겼어요.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출마를 하고 또 이제 시의원 선거에도 대거 개혁신당에서 후보들을 공천해서 내세운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이사항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진보정당 후보가 있네.
0: 그러니까요.
1: 라는 거죠.
0: 예.
1: 자, 어제 저희가 남구 1, 2, 3 선거구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했는데 남구 전체를 합쳐서 진보당 후보가 시의원 후보로 총 3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보수의 우세 지역을 살펴보면요. 중구는 한 명만 출마했고요.
0: 네.
1: 울주군에는 진보당이 아예 한 명도 후보를 안 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보통 진보당은 진보 표심이 강하다고 그리고 노동자의 표심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동구와 북구 위주로 후보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0: 그렇죠.
1: 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보당이 의외로 꾸준히 남구에 후보를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단일화에서 경선 결과 이제 민주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진보당의 김진석 후보 같은 경우에 남구청장 선거에 꾸준히 출마를 해서 면전 전 지방선거에서는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의 보수정당 후보랑 굉장히 적은 표차로 탈락했지만 많은 지지율을 얻기도 했고요. 이제 진보당 입장에서는 동구와 북구에서 노동자 위주의 표심을 가져간다면 나머지 지역 중에 젊은 층이 많아서 진보 표심을 그나마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 남구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남구 4, 5, 6 지역구에 후보 등록을 한 인물들을 먼저 살펴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 지역의 이슈는 무엇인지 네. 그래서 이 시의원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네.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4: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5: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6: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7: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8: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9: 화재 사고,
3: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

0: 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97.5.
2: 네, 지금 시각이 6시 22분 43초 막 지났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공약택배 뜯어봐야 압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동시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특집은 그동안 비교적 관심도가 낮았던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의원 후보들의 공약 인물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있는데요. 후보가 직접 전하는 공약과 메시지가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공약 택배 클립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 선거구별로 편집이 돼서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 요양시설 등에 머물고 있어서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유권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신고하면 자택이나 현재 머무는 곳으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서 기표한 뒤에 다시 우편으로 보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건데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시설에 기거 중인 사람, 멀리 떨어진 함정이나 영내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격리 중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표소가 아니라 머무는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투표, 뭐라고 할까요? 1번 거소투표, 2번 무투표.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희정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남구 456 지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역구 분석을 좀 해볼까요?
3: 네. 오늘 456 선거구를 다루는데 다른 듯 비슷한 듯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2: 네.
3: 먼저 4선거구는 삼산동하고 야음 장생포동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도를 띄워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산동과 야음 장생포동은 지리적으로는 붙어있는 곳입니다.
2: 네.
3: 그런데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2: 그렇죠.
3: 예, 삼산동은 사실상 울산의 가장 크고 가장 규모가 넓은 도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상권을 가지고 있고 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주거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특징, 그러니까 전형적인 대도시 도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음장생포동의 경우에는 일단 바다부터 생각나는 곳이죠.
2: 그렇죠?
3: 그리고 산업단지가 먼저 생각나는 곳입니다.
2: 네.
3: 저 바다라고 하면 일단 울산항과 장생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상 물류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미포 국가산단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물류 같은 것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바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어업산업인데 여기는 전통적인 어업은 사실상 사라졌죠. 그러니까 장생포항 같은 경우에 예전에 포경산업을 중심으로 한 어업이 자소 활기를 띠긴 했지만
2: 네.
3: 그게 쇠퇴를 하면서 이쪽의 전통적인 어업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거지도 야음장생포동에 있기는 합니다. 그동안은 여기가 미포국가산단의 배후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공단 직원들의 베드타운처럼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나마 대규모 재개발이 여기저기서 진행되려는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2: 네.
3: 아직까지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많다는 특징이 있고요. 야음장생포동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1인 가구의 비중이 52.8%가 된다는 겁니다.
2: 오,
3: 굉장히
2: 꽤 많네요.
3: 높죠. 이게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2026년 올해 상반기까지를 본 기준인데요.
2: 예.
3: 남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고요. 보통 우리가 고령화를 얘기하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지역이 울주군이잖아요.
2: 네.
3: 울주군에서 가장 높은 곳이 두서면인데 거기 1인 가구 비율이 53.4%입니다.
2: 오.
3: 남구 야음장생포동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가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32%나 됩니다.
2: 이게 취업 때문에 중장년층들이 일자리 때문에 와서 1인 가구가 많은 게 아니라
3: 네.
2: 고령층 1인 가구가 많으신 거군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산업단지의 배후 지역으로서 베드타운 역할을 했다면
2: 예.
3: 말씀하신 것처럼 4, 50대, 30대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인구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은 고령층이 노후된 중심지를 위주로 남아있으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2: 예.
3: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도심지에 붙어있는데 이 인구의 구성은 약간 농어촌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야암장생포동입니다.
2: 보통 울산분들이 우리 네. 시내 가자면 삼산동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산동과 야암장생포동은 지금 말씀하신 특징만 짚고 보자면 전혀 상반된
3: 예, 굉장히 분위기네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인 거죠.
2: 예.
3: 자, 다음은 오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선거구는 달동과 수암동을 어우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붙어있는 곳인데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 달동은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곳이죠.
2: 네. 네,
3: 유흥이나 아니면 식당 같은 외식 관련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울산 남구 지역 백화점의 배후 상권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 지역입니다. 또 대형마트도 있어서 상업의 중심지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인구 분포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보입니다. 여기가 아까 야음 장생포동에 이어서 1인 가구 비중이 남구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여기는 1인 세대 비율이 전체 세대 수의 48.6%나 해당이 돼요.
2: 예.
3: 그런데 여기가 노인 인구가 많아서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죠. 여기는 반대로 20에서 39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2: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3: 그렇죠. 네, 남구 절체 인구의 31%가 20에서 39세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인구의 등록 비율이 이 정도로 되는 건 남구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달동을 생각해 보시면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 네, 그렇네요.
3: 예, 그러니까 인근 공단이든 아니면 인근 직장이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교통이 편하고 그다음에 도심지인 곳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달동에 많이 자리를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수암동으로 가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는 수암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미 많이 들어선 곳이에요. 이미 지어진 지 10년이 지난 곳도 있고 새롭게 개발된 곳들도 있어서 달동과는 다르게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보니까 정주 인구가 달동과는 다르게 40대, 50대의 인구 분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 분포를 봤을 때 0에서 19세,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이나 학생, 그러니까 미성년자로 볼 수 있는 인구가 20% 정도가 되고요.
2: 네.
3: 40에서 50세 인구가 38%가 넘습니다.
2: 아. 그러니까
3: 이 둘을 합치면 거의 절반 이상이 된다는 거는 중장년층과 그들의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들의 특징은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클 거고요.
2: 네.
3: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이겠죠.
2: 청소년 자녀를 둔 가구들이 네, 많다는 뜻이니까
3: 네.
2: 그만큼 아이들 학습 환경이나
3: 그렇죠.
2: 또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겠군요.
3: 네. 그리고 또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고 아직까지 또 남아있는 주거지역들이 좀 있어서 남은 지역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에도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2: 예.
3: 마지막으로 육성거구로 가보면 여기는 대현동과 서남동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동 이름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름이 이렇게 많은데 왜 두 가지지? 이게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2: 그렇더라고요.
3: 예, 그래서 이제 행정동,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행정동으로는 대현동을 제외한 모든 동들이 다 서남동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현동, 서남동으로 하지만 우리가 뭐 여기 동으로 알고 있는 뭐 용잠동, 용현동, 뭐 상계동 이런 곳들이 다 지금 서남동에 해당 되는 곳인데요.
2: 네.
3: 뭐 이름만 보시면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역시 산업단지의 배후지 역할을 했던 곳이죠. 여기가 역시 미포 국간사당과 붙어있기 때문에 이곳도 공단 직원들의 주거지로서 기능을 했었는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특히 대현동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로 들어서기 시작했죠.
2: 네.
3: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단지 입주가 많았고 서남동에도 아파트들이 재개발되거나 재건축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새로 들어오신 곳들의 분들의 인구 특성을 보면 공단의 배후지로서 기능하는 분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산다기보다는 남구 거주를 선호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주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 예.
3: 울산에 새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2: 네.
3: 네, 그런데 이제 중구에 한번 대단지 공급이 있었고 남구에도 몇 년 전에 대단지 공급이 있다 보니까 남구에서 신규 아파트를 구하고 싶은데 삼산동이나 옥동이나 선호하는 곳에는 그동안 분양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현동까지도 젊은 인구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 육성거구 같은 경우에는 보수세가 강하다고 할 때 남구에서도 늘 국민의힘 지금 보수정당 계열의 후보들이 많이 이기는 곳이었는데 지금 신규 유입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들이 선거 때 어떤 표심을 보일지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 이게 신도시가 갖춰지고 지금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가요?
3: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선거에서 계속 이제 이 인구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았고요.
2: 예.
3: 그 이후부터 결과적으로는 소선거구제 1대1 선거를 치렀을 때 국민의 후보가 이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2: 네.
3: 득표율을 보자면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진보 중도 계열의 표심들이
2: 낮진 않았고요.
3: 그렇죠. 낮지는 않다는 특성이 예전에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다면 그 표 차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표심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향방이 갈릴 수 있고 투표율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고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다루진 않습니다만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하는 구의원 선거구에서는 네. 예상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해서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2: 지금 거의 선거구가 인구 수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2: 네. 지금 대현동과 서남동을 이렇게 묶어서 다는 선거구가 지정이 된 거는 네. 대현동 인구가 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뜻인 거겠죠?
3: 그렇죠. 사실 역시 또 지도로 보고 계신 분들 또 명칭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서남동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지역이 공단에 해당이 돼서 주거지역이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2: 인구 밀도가 높진 않군요.
3: 예, 그러니까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서남동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고 나머지는 인구수가 많지 않아서 여기에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남구 4, 5, 6 선거구의 지리적인 특성 그리고 인구학적인 특성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3: 네.
2: 그래서 각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아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3: 네.
2: 이제 후보들을 좀 들여다볼텐데요.
3: 네네.
2: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일단 4, 5, 6 선거구 이제 저희가 묶어서 후보들의 이제 영상을 올린 걸 아시겠지만 정말 후보마다 각양각색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3: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2: 저희가 어제까지만 해도
3: 네.
2: 이 선거구별로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3: 그렇죠.
2: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키워드를 고르기가 힘들 정도로
3: 네.
2: 정말 다양한 경력만큼이나 다양한 안을 제시했고요.
3: 그렇죠.
2: 후보들이.
3: 네.
2: 그리고 지역마다 겹치는 얘기가 없었어요.
3: 별로 없습니다.
2: 예.
3: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선거구마다 좀 특징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4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삼산동하고 야음장생포동이 섞여 있으니까 도심지와 전통적인 농어촌의 인구학적 특성이 완전히 섞여 있는 곳이라서
2: 네.
3: 삼산동의 표심과 야음장생포동의 표심이 다르고 어느 한 곳을 우선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다음에 달동하고 수암동이 형성된 5선거구의 경우에도 달동은 1인 가구 위주로 생활권이 구성돼 있다면 수암동은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 구성의 형태를 띈 경우들이 유권자가 훨씬 많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거나 공약으로 내세웠으면 하는 점이 굉장히 정반대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2: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선거구를 다 통합해야 되다 보니까 후보가 한 방향으로 딱 이 정책 위주로 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동에서 달동과 수암동을 내가 선거구로 두고 있는 후보인데 달동을 생각하면서 청년 정책 열심히 펴겠다고 하면 우리 아이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수암동 후보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삼산동과 야음장 생포동을 둔 후보가 야음장생포동이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하면 삼산동 주민들이 우리 공약은 없습니까라고 물어보겠죠.
2: 그러니까요.
3: 예, 이렇게
2: 이쯤 되면 선거구를 좀 조정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3: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구는 인구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2: 네.
3: 한번 설정된 선거구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잘 변경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삼산동과 야음장생포동이 원래부터 이렇게 성격이 다른 건 아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지금 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 것 같지만 삼산동이 지금처럼 도심지로 완벽하게 구성된 거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2: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 하셨어요.
3: 맞아요.
2: 삼산동 예전에 논밭이었다.
3: 그렇죠. 그러면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선거구를 처음 구성할 때 삼산동과 야음장생포동은 그다지 다른 곳 아니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고.
2: 그럼 만약에요.
3: 네.
2: 도시 개발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3: 네.
2: 인구 유입이 타지에서 굉장히 많이 됐어요.
3: 네네.
2: 그러면은 남구 4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쪼개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3: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게 이제 그 지역구별로 인구의 격차가 어느 이상이 나면 그 한 투표가 가지는 가치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한 투표가 가지는 가치를 인구수 대비 몇 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인구를 넘어가게 되면 선거구를 나눠 해야 됩니다.
2: 네.
3: 그래서 사실 남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가 많지 않았는데 남구는 선거구가 6곳이나 되네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남구의 인구수가 그만큼 많아서 쪼갰기 때문이고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국회의원 선거 울산에서 진행할 때 우리 행정구역은 중, 남, 동, 북, 울주 5곳인데
2: 네.
3: 국회의원은 6명이죠.
2: 그렇죠.
3: 남구에서만
2: 남구, 갑, 을
3: 2명을 뽑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이 투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선거구는 나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네. 뭐 선거구가 나눠지더라도 개발이 잘 돼서 인구 유입 좀 됐으면 좋겠네요.
3: 사실 그러면 더 바랄 게 없겠죠.
2: 다시 이야기를 좀 돌아오면요. 네. 오늘 남구 4, 5, 6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공통된 그런 키워드로 꼽을 만한 이슈들이 없기 네. 때문에 네. 각 선거구별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3: 네.
2: 오늘은.
3: 네. 4선거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삼산동과 야음 장생포동입니다. 네. 여기서 후보들이 어디를 딱 타겟을 하고 둔 거는 아닌데요. 그나마 겹친 부분이 주차장 얘기였어요. 사실 주차 문제는 울산 어디 에서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서 사실 삼산동이라고 주차가 편한 것도 아니고 야음장생포동이 특별히 더 불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주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접근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삼산동의 경우에는 도심지에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특성이 있고요. 네. 야음장생포동은 구형 주거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애초에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곳이 없는데 차량들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구시가지의 전통적인 도시 주차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여기 저희가 공약특배를 통해서 나오신 후보가 두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개혁신당에서 두 후보가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삼산동이든

0: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주차장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지에 이제 공용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공약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음장생포동에도 경우에도 결국은 공용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지를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구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중구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지금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방치되고 있는 부지들을 위주로 공영 개발을 해서 작지만 주차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겹친 부분이 요거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 두 후보님의 관심사에 따라서 주요 공약이 좀 많이 갈렸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1: 네. 저는요, 이게 전 후보가 네. 55분의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 공영주차장 네. 이야기를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전국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아닌 지역이 있을까?
0: 그렇죠. 사실은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울산에서 유독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 이게 내 문제라고 많이 이제 실감하시는 이유는 울산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덜 발달해 있고요. 대도시 치고는 예, 대중교통이 많이 부족하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요. 그리고 그만큼 자가용의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도시고, 전체 이동수단에서 자동차, 승용차, 개인이 보유한 차의 비중이 굉장히 높 다 보니까 내 차의 주차 문제, 내 가족의 주차 문제를 굉장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뭐 공약을 어떤 걸 내세우시겠습니까 하면은 어떤 뭐 지하철에 어떤 노선을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무슨 역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트램의 경우에도 사실상 노선이 고정돼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어떤 노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뭐 버스를 더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사실 버스 노선의 개편 형태로 다시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자가용 주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일단 1차적으로 관심도가 더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1: 또 울산이 자가용 보유 비율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니까
0: 그렇죠.
1: 더 체감적으로 느끼는 불편이다.
0: 네.
1: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은 이제 5선거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0: 예, 여기는 달동하고 수암동입니다.
1: 네.
0: 근데 여기도 좀 겹치지를 않고 다양한 공약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동의 경우에는 청년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청년 관련된 어떤 뭐 시설을 한다거나 뭐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공약도 있었지만 한 분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셔서 뭐 공통된 사안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나마 좀 겹쳤던 게 수암동 지역에서 편의시설을 조금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곳의 특징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공단의 배후 지역으로서 기능을 하다가 계속해서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도심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 구성이 좀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전통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형태의 인구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아, 도시라면 이런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수암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암동에 이제 많은 주민들이 평생교육시설 같은 걸 원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그런 것들이 모자란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수암동에다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으로 공공의 체육시설이 지금 수암동에 부족하다라는 걸 문제로 삼으면서
1: 네.
0: 본인이 당선된다면 이걸 건립해보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개혁신당의 최신성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이제 편의시설, 그러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거나 체육시설이라거나 어떤 휴게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그 방식으로 지금의 수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낡고 오래됐고 작으니까 이걸 증축하자. 그래서 그 남는 공간을 문화 시설이나 편의 시설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른들이 이제 뭐 퇴근하고 누릴 수 있는 시설이라거나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누릴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찾는 거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런 공약이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특히 5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달동의 먹자골목에 대한 이야기도 두 분이 하셨어요.
0: 맞아요. 그 달동의 먹자골목에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거나 여기를 좀 더 특화골목으로 조성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달동의 지금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것도 맞고요.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말이나 뭐 금주말 뭐 휴일 같은 때 저녁에는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기는 한데 체감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다고 하고요. 또 자영업자들의 업종이 빨리 폐업하고 주기가 바뀌는 것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니까 경기가 완전히 좋다고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뭔가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울산의 지금 달동 먹자골목은 전형적인 유흥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깃집을

0: 중심으로 한 예, 회식 문화에 가까운 거라거나 우리가 소위 2차 간다고 할 때 뭐 호프집이라거나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상권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달동의 먹자 골목에만 와야 먹을 수 있는 어떤 특화된 먹거리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 수암동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 한우 야시장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한우 시장으로 유명하고 또 야시장이 나름대로 명성을 갖고 있으니까 달동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먹자골목의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유동인구가 확 떨어지는 면이 있으니까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대안을 제시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그곳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던 분들이 뭐 네. 불법 건축물에 단속이 된다거나 했을 때 네. 조금 유예하는 방안
0: 그렇죠.
1: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겠다. 이런 공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울산 MBC 뉴스 채널로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에는 남구 6선거구 가보겠습니다.
0: 네. 여기가 대현동하고 서남동이 해당되는 곳이죠.
1: 네.
0: 여기서는 사실 그렇게 겹치는 공약이 정말 많지가 않았는데 후보별로 그나마 겹치는 거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현동 얘기입니다. 대현동에 행정복지센터가 대로변에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겉으로 보면 꽤 넓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일을 보러 가면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워낙 작고 오래됐거든요.
1: 예.
0: 그래서 대현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물도 노후화됐고 면적도 작고 주차난도 심해서 제대로 업무를 볼 수가 없다라는 불편이 많아서 국민의힘 이영애 후보랑 개혁신당 김소라 후보 같은 경우에 이 대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증축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이전을 해서 아예 넓은 부지에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른 선거구의 케이스인데 4선거구의 삼산동의 행정복지센터가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굉장히 작고 건물도 노후화돼서 편의시설도 드릴 수가 없고
1: 네.
0: 주차 공간도 없고 주변에 주차할 곳도 없어서 민원 업무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셨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이거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 삼산 배수장 쪽 부지를 이제 매립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옮겨가면서 건물도 증축을 해서 커지고 신규 건물을 만들고 주차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만들면서 삼산동 주민들의 편의성이 좀 높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아마 대현동도 비슷한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후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지역에서 조금 그나마 이슈가 됐던 게 홈플러스의 폐점 문제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지금 홈플러스가 이제 지역에 이제 소위 매출이 안 나오는 지점들을 대거 폐지를 하는데 남구 육선거구에 해당되는 남구점도 폐점이 결정됐죠. 자 일단 결정된 폐점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점돼서 이 없어지는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겠죠. 일단 남구점이 폐점해서 건물을 매각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주주 쪽에서 활용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무철 후보랑 진보당 손상희 후보가 이 폐점되는 건물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나중에 이제 뭐 철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로 남았을 때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공공의 목소리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뭐 대현동이나 이제 서남동 같은 경우에 여기 특징이 원래 공단의 배후지로 시작했다가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심 공간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들이 조금 모자라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보당 손상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애초에 그냥 주민들이 생활 문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아예 리모델링을 했었으면 어떻겠냐 라는 제안도 했고요. 또 이무철 후보도 주민들의 편의시설 위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홈플러스 건물이 어떤 식으로 매각이 진행이 될 것이고 건물이 남아있을 것이냐 없어질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향후 진행되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게 민간 부지인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예. 그 땅주인이 흔히 말해서 땅주인이 어떻게
0: 그렇죠.
1: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0: 예.
1: 활용이 달라질 겁니다.
0: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부지가 이제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주변에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민간 개발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리고 이미 상업지적으로 지정된 곳이니까요.
1: 그 민간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0: 네.
1: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 들어선다는 뜻인가요?
0: 지금은 상업지구로 분류가 돼 있는 곳인데요.
1: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상업 위주의 건물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주거 건물을 갑자기 지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후보들이 기대하거나 계획하는 것처럼 당장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탈바꿈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거기를 당장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뭐 임대를 해서 뭐 지자체가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거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니면 산다거나 해야
1: 네.
0: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문제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 후보들이 당선됐을 때 그 폐점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 갈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걸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각

0: 선거구별로 네. 후보자들이 낸 주요 공약들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이외에 좀 네. 요거는 좀 특이합니다. 네. 이색적입니다. 한 네. 내용이 있었을까요?
1: 사실 특이하다, 이색적이라고 할 만한 걸 있을까라고 찾아보다가 아 그러네, 왜 이게 없었지라고 한 게 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4, 5, 6선거구를 쭉 설명드리면서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단의 배후지로 시작이 됐는데요 라는 얘기를 했다면 네. 자, 미포 국가산단이 근처에 있다는 얘기는 환경오염이나 예, 각종 재난 사건 사고의 안전 문제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지역인데 생각보다 이 공약이 그렇게 후보들한테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에 후보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다른 지역의 민원이나 어떤 개발 문제들이 위주로 이제 공약을 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삼산에나 야음장생포의 4선거구 그러니까 야음장생포동은 공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요. 삼산동도 일부 지역의 경우 이제 공단의 악취나 이런 걸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연동이랑 서남동에 있는 6선거구는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선거구에서는 아 이제 악취 관련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통합 관리 시스템이 지금도 있긴 한데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보통 악취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해서 나갔는데 어디서 발생한 악취인지 못 찾고 끝나는 경우가
0: 아무래도
1: 굉장히
0: 후각 이다 보니까 정확한 그렇죠. 지점도 찾기가 힘들고 예. 또 검사 측정치가 예.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때만큼
1: 안 나오는
0: 세지가 않죠.
1: 네,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적발되는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어떤 지점이라고 듣나만 특정하기 쉬운데 만성적으로 발생한다고 나오는 민원의 경우에는 이게 어디가 문제이지라고 예측하기가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분명히 악취에 대한 얘기나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네. 라는 얘기는 늘 있는 동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으로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니까 다른 시스템을 좀 구축해보자라고 제안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육성거구는 대연동이랑 서남동이라서 공단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악취 수준이 아니라 뭐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뭐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위험도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단 인접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환경권을 조례 차원 에서 한 번 더 보장을 하자. 네. 원래 환경권은 법에서 보장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긴 하지만 여기는 지역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보호하고 좀 더 강화된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한 후보도 있었습니다.
0: 네. 자, 울산 MBC 유희정 기자와 남구 456 광역의원 후보들의 공약과 쟁점 지금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모든 인쇄 가능한
11: 성원 에드피아.
1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1: 성원 에드피아.
1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2: 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0: 국민 인세 성원 에드피아.
1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4: I love you.
1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4: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5: 유유 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0: 전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0: 깜빡 말고 쾌팍시부.
9: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0: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9: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1: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거소 투표였습니다. 4398번님께 비비푸드에서 드리는 맛간장 세트, 5677번님께 한주소금 한 상자, 1207번님께 바른사진관 촬영권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내일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지역입니다. 동구지역 선거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IOI의 갑자기 들으시고요.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유희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12: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C 캠페인 S.O.1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1: 울산 MC 캠페인 S.O.1 협찬입니다.

0: touching you.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엔 뉴스입니다. 오늘 낮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다리 상판 일부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곽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오늘 낮 2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하부 도로로 차량 몇 대가 지나간 직후 서소문 고가차도 상판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상당한 양의 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거가 진행되던 고가도로 상판 구조물 일부와 공사 잔해가 땅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차량과 작업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도중 생긴 2.9cm 단차의 침하 현상을 정밀 안전 진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앞서 현장 브리핑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오후 2시 안전점검을 위해 거더 사이로 들어갔다 거더가 붕괴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거더는 건설 구조물을 받치는 보로 주로 다리 상판 아래 설치돼 구조물을 지탱합니다. 당초 사고 현장에는 서울시 관계자와 감리단, 안전진단업체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이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중 3명은 고가도로 아래, 2명은 고가 위에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고가 아래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1966년 지어진 서소문 고가차로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335m, 폭 14.9m의 도로입니다. 노후화로 2019년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등 안전 문제가 불거져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철도 운행의 차질도 빚어졌습니다. 서울역과 신촌역 사이 열차 운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고 사고 원인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1: 한편 사망자 3명과 부상자 3명의 인적 사항이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인 60대 이모 씨와 감리단장 60대 안모 씨,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 씨입니다. 이들은 추락 또는 붕괴한 구조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상자 3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서대문구 주민센터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각각 30대와 40대, 50대 남성으로 허리나 머리, 갈비뼈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대문구 고가도로 붕괴사고

0: 선거 이후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당내에 차분한 선거운동을 지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관계 당국에서 최선을 다해 구해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안동 유세를 취소하고 상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오늘 서울 마포 유세 중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할 것이고 사고가 잘 수습되길 빌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 8일 만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직접 공개 사과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 등으로 기획의 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혜정 기자입니다.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을 일일이 호명하며 신세계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저를 포함한 신세계 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1: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해 5.18 폄훼까지 다른 생각이라고 옹호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5.18 민주유공자 단체들은 즉각 정 회장이 평소 자신이 보여온 정치적 성향과 행보에 대해 이런 반구조차 없었다며 사과는 했지만 경영진 책임으로만 돌린 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휴대폰,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검증과 교차신문을 한 결과 해당 직원들과 임원진이 고의성을 갖고 마케팅을 기획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탱크데이란 이름을 제안한 직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그룹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5명 직원 모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향후 경찰 조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밝혀지면 직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도 지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오회장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사태에 대해 정부 여당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스타벅스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올리고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사과했고 본인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이 정도 선에서 그쳤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회장이 사과했으니 정부 여당도 이제 국민을 믿고 지켜봐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1시쯤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근거리 탄도미사일은 8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 당국은 발사체 종류와 사거리 등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함께 방사포 등 다중의 발사체를 섞어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자폭형 무인기를 시험했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국력과 군사력,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며 올해 안에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하며 국방력 세계 5위, 방산수출 세계 4위 수준의 군사 강국이지만 전 세계 190여 개 나라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의 동맹 36개 국가 중 대한민국만 전작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초로 8000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9포인트, 2.55% 상승한 8047.51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208만 7천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205만 2천원으로 거래를 끝내며 종가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한때 30만 2천원을 기록하며 장중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29만 9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98% 오른 1172.52로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은 250mm 이상, 남해안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도 최대 100mm,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10에서 6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3: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호,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원,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7: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이번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역시 서울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앞서던 선거 초반과 달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정원호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경기도인데요.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한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 4부에 만나보겠습니다.
8: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자, 따라해보세요.
11: 이카운트 ERP
12: 4만원
10: 회계관리.
11: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0: 재고관리.
11: 이카운트 ERP
10: 4만원 생산관리.
11: 사업성공
13: 함께해요.
1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1: 이카운트
10: 가입비 부가세 별도.
14: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7: 네, 예고해드린 대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안녕하세요.
7: 예, 요새 바쁘시죠?
15: 네,
7: 여러 가지 맡고 계셔가지고요.
15: 네, 직감이 좀 꽤 많습니다.
7: 예, 선거 지금 D-8일입니다. 8일 맞나요?
15: 네,
7: 8일 맞죠?
15: 네. 네. 날짜를 계산 안 해봐가지고요.
7: 아, 그렇죠. 네. 이제 정말 코앞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판세?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판세를 여쭤보고 싶은 것도 네, 있지만요. 네. 초반부에 선거 초반에 모든 그 낙관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15: 네.
7: 예.
15: 선거라는 게 네. 원래 치열하게 그리고 또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저희들은 나중에 이제 점점 결선에 예. 가까워지면 예. 박빙의 승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예측에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것은 예.

0: 아니다 생각을 네. 하고요. 어쨌든 겸손하게 지금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그런 게 네. 아니라 정말 뚜벅뚜벅 열심히 네.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 처음부터 후반부에 가면 좀 어떤 결집이 일어나고 그런 예상을 하셨어도 네. 좀 예상보다도 약간 더 붙는 네. 뭐 그런 지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은 뭐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0: 아무래도 네. 이 내란 사태 이후에 네. 사실상 이제 보수들이 네. 굉장히 이른바 샤이 보수라고 하죠. 그래서 좀 숨죽여서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내란 청산과 대한민국의 정상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그런 선거로 규정하고 이제 초반에 네. 출발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네. 못하던 그런 보수 세력들이 네. 후반부에 가면서 이제 서서히 좀 결집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1: 너무 국민의힘 쪽에서 부자 몸조심했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0: 뭐 꼭 그렇게 보기는 네, 어렵지만 네. 어쨌든 이런 이제 보수 세력들이 목소리가 내기 어려운 네. 그런 초반의 분위기가 네. 있었고 후반전으로 오면서 이대로 계속 이제 밀려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판단을 하는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는 게 상당히 곳곳에서 네. 느껴집니다.
1: 제가 전 의원님을 이렇게 선거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는 이유는요. 지금 맡고 계신 게 워낙 많아서 그런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골목골목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경선 낙선한 이들 모임인 오뚜기 유세단 수석부단장이시고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다음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이시고요.
0: 네.
1: 자, 정원호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이시니까요. 지금 서울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0: 생각보다 초기 예. 단계에는 이제 굉장히 거의 한 15% 이상의 차이 예. 격차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많이 이제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제 예측 범위에 들어가는 예. 그런 격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서울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예. 골목에서 느끼는 그 체감 그런 이제 성적은 예. 아직도 우세를 유지하고 그래요. 있다. 네.
1: 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아직도 네. 어떤 체감되는 것은 네. 우세를 네. 점하고 있다.
0: 네. 제가 주로 이제 강남권 네. 그리고 한강벨트권 네. 좀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지역을 좀 네.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도 이번에 바꿔야 된다.
1: 그래요.
0: 네, 그리고 또 정원호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잘할 수 있으려면은 정원호 후보로 뽑아줘야 한다. 이런 예. 분위기가 상당히 아직도 높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영남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등판했는데요.
0: 예.
1: 도움이 됩니까 야당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이 제가 보기에는 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분이 선거에 지금 이제 이렇게 등판을 한다고 해서 예. 그것이 국민의힘 후보나 보수 세력의 후보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저는 뭐 예.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럼 그 어떤 그 골수 보수층의 결집에는 도움이 뭐 되지 않겠습니까?
0: 아무래도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예. 이 보수 세력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오른쪽에 예.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과거에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라든지 예. 이런 걸로 뭐 일정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그 아주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극우 보수 세력들을 결집을 예. 한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그 반대로 그 진보층을 또 결집시킬 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런데 이번 선거판이 막 뒤쪽으로 가는데 예. 스타벅스 마케팅 논란은 사고는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선거의 영향은?
0: 예. 이 스타벅스 예. 사안은 사실은 이건 정치 이슈보다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렇습니다. 영린을 예. 건드린 그런 있을 수 없는 사안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분노라든지 예. 이런 것을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그게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을 한 예. 그런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 쪽이다 생각합니다. 예.

0: 뭐 스타벅스에 가서 네. 이 오늘 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겠다. 네. 스타벅스 커피를 가지고 뭐 선거 투표를 하겠다. 네. 이것은 정말 국민들의 이 분노한 이 그 심정이나 네. 이런 거에 불을 지피는 거다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선거라든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분노를 자극해서 뭘 얻겠다고 하는 것으로 추정되십니까?
0: 또 마찬가지로 네. 박근혜 마케팅을 네. 하는 거나 비슷한
1: 극단적 보수층의 어떤 네. 결집을 유도하려 그런 네네. 것이다.
0: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오히려 역효과가 예. 큰 마케팅이다. 예. 정치 마케팅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1: 그런데 이 대통령 지지율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높고요. 당 지지율도 야당보다는요. 그런데 선거는 쉽지 않습니다.
0: 네.
1: 이 원인을 좀 분석하시면 뭡니까?
0: 아무래도 그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네. 선거의 투표 표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네. 대통령과 뭐 당에 대한 지지율 이것도 영향을 있지만 네. 결국은 자신들의 뭐 삶이나 네. 뭐 이런 그 실질적인 그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 방향으로 후보를 보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실익에 가까운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예. 이런 이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 후보가 과연 나의 삶에 예. 도움이 될까 예. 보탬이 될까 이런 판단을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 예. 투표가 아닌가.
1: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예. 민주당 측에서는 보다 예를 들어서 예. 이 인기 좋은 대통령의 어떤 업적 혹은 앞으로의 어떤 실익적 측면에서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약간 선거 전략이나 방향을 약간 미스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0: 네. 예. 이 분명히 이제 저희들의 네. 초기에는 이번 지방선거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는 예. 그런 의미가 있는 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가 정상화 이걸 이제 표방을 예. 했는데요. 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내 생활이 이제 삶의 예. 민생이나 이런 게 이제 좀 더 중요한 이런 이제 선거 국면에서 그렇게 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 이번 지방선거가 뭐 내란 청산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예. 남은 4년간의 기간 동안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예. 그 지방 권력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진용을 까는 이제 마련하는 게 예, 예.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선거로 조금은 예. 이제 앞으로 집중을 예.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거는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 그냥 즉자적으로 관찰한 건데요. 이건 예. 뭐 깊이 분석한 아니고 정원 후보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대통령이 정원 후보를 일자한다 그러고 그 시작 지점에 네, 네. 굉장히 눈에 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내가 여기서 일해서 일을 잘할 거다 이런 부분이 부각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선거 전략에 있어서 약간의 미스가 있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지금 우리 정원호 후보의 예.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그동안 성동구청장을 12년
1: 예. 성공적으로 성동구청 예.
0: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고 예. 주민들의 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구청장이었다. 예. 그래서 이른바 일잘러 후보다 이게 예. 가장 큰 강점이었고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일잘러 대통령으로서 또 당신이 사실상 예. 정은 후보가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정을 한 셈이 됐고 예. 그로부터 이제 많은 지지를 그렇습니다. 얻었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이미지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예.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선거를 뛰다 보니까 예. 정치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새롭게 대응할 이슈가 예.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약간은 흐릿해지지 예. 않았나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지만 예. 실제로 지금 유세를 한다든지 메시지도 계속 일 잘하는 정원호 예. 이 메시지를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예. 그런 것이 계속 그 바닥 민심에는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1: 앞으로 일주일간 선거 전략 중에 서울이 예. 특히 가장 중점을 두실 부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예.
0: 아무래도 우리 정원호 후보가 일을 잘한다는 예. 그런 검증된 행정과 이것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쉽게 호흡을 맞출 서울시장 후보. 예.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그 지역인데 그 서울의 시장은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힘이 나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서울의 발전을 이 힘차게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여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1: 소송
0: 구가도록 이런 부분도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안전이 매우 강조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삼성역 그 철근 누락 이런 사안에서 보듯이 서울에서 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안전에 관해서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서울시장 후보가 되겠다. 이것도 실제로 또 성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구청장이라는 그런 검증된 그동안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상임선대위원장이시니까 정원 후보를 많이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요.
0: 네.
1: 가까이서 보신 가장 큰 강점은 뭔가요? 어떤 인물입니까? 예.
0: 상임선대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또 같은 지역구에 국회의원이고 구청장으로서 이제
1: 호흡을 좀 맞춰보셨겠군요.
0: 호흡을 많이 맞췄고 또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실제로 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후보 캠프에서 내는 구호가 말뿐이 아닌 결과로서 증명하는 성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동에서 이 주민들의 이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구청장이라는 것은 이미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구민들의 실생활에 스며들었고 그걸 인정받는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소통을 정말 잘합니다. 구민들이 이제 공개된 전화번호를 통해서 민원을 이렇게 호소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결과를 그 민원인에게 전달을 하고 항상 열린 소통 행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고요. 또 구석구석 그 세밀하게 구정을 많이 살피고 새로운 또 획기적인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후보다. 그래서 일 잘한다는 것은 제가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확실히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1: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0: 네.
1: 이 하나만 뭐 이거 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방금 전현희 의원이 언급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들은요. 지난달 10일과 11일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입소스가 SBS 의뢰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실시한 조사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정원 후보의 핵심 공약이 뭔가요?
0: 주로 교통과 부동산 공급에 강점이 있는데요. 교통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이 출퇴근 시간이 뭐 1시간, 1시간 반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을 좀 더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그런 이제 30분 통근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버스 노선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또 개편하고 또 지하철과 버스와 마을버스를 통해서 촘촘하게 교통을 연결을 해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는 지하철을 지금 이제 거의 서울에서 지하철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착공을 시켜서 지하철을 특히 강북 지역에 지하철 공사를 앞당겨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1: 부동산
0: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서울시정은 신통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빨리 단축을 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통기획이 착공에 이르기 이런 사안은 사례가 한 두 세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세훈 재임 기간 동안. 그래서 이것을 신통기획을 통해서 조합 설립 전 단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그대로 이어받되 그 이후에 조합 설립과 또 정비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이후의 단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그럼으로써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공약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방안 정책을 지금 제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라도 사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건축 이런 경우는 그런 사안이라 뭐 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대학생들의 기숙사 공급이 성동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상생학사라고 지역에 또 주민들의 네. 그 함께 힘을 모아서 LH나 SH와 함께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나 아니면 이제 대학가에서 거주할 수 있는 네. 이런 여러 가지 거주시설을 네. 마련하는 이런 걸 통해서 또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늘리는 이런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0: 이 현장 유세 많이 가셨다 그러셨죠?
1: 네네.
0: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뭔가요? 딱 들으시면 그게 가장 어떤 여론을 짐작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텐데요. 예.
1: 아무래도 이 강남권 이야기에서는 네. 재건축 네. 이 사안이 굉장히 네. 많고요. 또 세금 문제가 예. 굉장히 이제 이슈입니다. 예. 재건축의 경우에는 혹시나 민주당 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은 재건축이 좀 더
0: 위축될까 봐요.
1: 예, 예, 그게 대해서 좀 적대적이지 않겠냐 예. 이런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예. 많은데 이 지금 정은호 후보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예. 재건축을 획기적으로 당기고 규제나 예.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겠다 예.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1가구 1주택의 네. 장특공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그런 것이 줄어 혜택이 줄어들지 네. 않겠냐 이런 이제 걱정들 많이 네. 하고 계신데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은호 후보가 계속적으로 1가구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장특공 폐지는 없다. 네. 보호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강남까지 특히 그런 네. 우려가 많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강북 지역이나 우리 당 우세 지역은 예. 아무래도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고 예. 이 부분에서 정은호 후보가 같이 그 서울시장이 돼야 힘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예.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강북 지역은 이제 재개발 이슈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재개발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신데 이 부분도 정은호 후보가 정말로 그 획기적으로 네. 재개발을 시속히 하겠다 이런 공약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0: 강남권 돌아다니시다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많이 듣는 얘기는. 네.
1: 강남권이 네. 굉장히 저도 많이 바뀌었다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네. 생각보다 일을 잘하네 예.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
0: 예.
1: 그리고 이 민주당 후보 이 선거운동복을 하고 강남을 거닐면 과거에는 예. 굉장히 좀 약간은 싫어하는 분위기 예. 좀 호의적이지 않다 예.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예.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1: 그래서 뭐 따뜻하다까지 예. 아니더라도 뭐 적대적인 이런 분위기는 없고요.
0: 예.
1: 과거보다 제가 강남에 예. 과거에 출마했을 때 예. 그때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따뜻하고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예. 그런 것이 좀 체감이 됩니다.
0: 전 의원님은 그 민주당에서 강남을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1: 아무래도 네. 친숙하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선거를 뛰었고 또 승리를 한 뭐 거의 당에서 유일한 후보이기 예. 때문에 강남의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0: 그러면 예. 예. 정은호 후보에 대한 강남의 민심을 좀 이렇게 취약해서 말씀하시면 어떤 겁니까?
1: 아무래도 강남에서는 예.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예. 좀 기대나 지지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칭찬하신 또 정은호 후보에 예. 대해서 또 더구나 성동의 성수동을 예. 세계인이 찾는 그런 명소로 바꾼 예. 그런 행정력에 대해서는 예. 강남 주민들도 상당히 높이 사고 기대를 하고 있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예. 같습니다.
0: 마지막으로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유권자들한테 한 말씀 하시면 딱 시간 끝날 것 같습니다. 예.
1: 네, 이번 지방선거 선거는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으셨고 예. 또 어제 오늘 보면 주가도 8,000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 힘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은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예.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정말 모든 것을 잘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민주당 후보를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MBC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2: 문의 052-204-1812.
4: 6월 가장 아름다운 초여름 밤이 시작됩니다. 울산의 밤을 감성으로 물들이는 문라이트.

0: 페스티벌 6월 20일과 21일 이틀간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 달빛 아래에서 만나는 라이브 공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볼빨간 사춘기 따뜻한 감성의 폴킴 그리고 깊은 울림의 홍이사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달빛 아래 펼쳐지는 낭만 가득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6월 20일, 21일 문라이트 페스티벌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5: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서쪽과 남쪽에서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에 또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예상기온은 아침에 서울이 20도, 낮기온은 서울, 대구 23도로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때문에 지금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부터 수색역 사이 양방향 그리고 KTX 행신역발이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서소문로도 경찰청 교차로부터 아리수 본부 앞까지 양방향 도로 전면 통제되어 있고요. 교통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북권 시내버스 53개 노선 집중 배차하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채희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7: 네, 오늘 6월 3일엔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감을 뽑는 선거도 함께 열립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지역구 경기도인데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안민석, 임태희 후보를 이번 주 차례로 만나봅니다. 먼저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7: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8: 제가 어제 뉴스공장 출연했고요.
7: 예.
8: 내일 매불쇼 출연하기로 했는데요. 그 두 개 프로그램보다 근수표의 뉴스 아이킥이 더 좋고요. 뉴스 아이킥을 나와서 이제 대세가 결정되는데 큰 기회를 할 것 같습니다.
7: 다른 프로 나와서 또 거기서 고맙습니다. 똑같은 말씀 하실 건 아니시죠?
8: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7: 예. 자, 안 후보님 하면요. 중진 국회의원이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떠올리는 분들 많은데요.
8: 최순실은 잊어주시고요.
7: 예. 잊으셨습니까, 이제? 예.
8: 제가 스승인 날 때 제가 스승으로 모시는 딱 한 분이 계셔요.
7: 누군가요?
8: 도울 선생님이시죠.
7: 예, 예. 예.
8: 찾아뵙더니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안민석이가 경기도 교육감 단일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한국 교육개혁의 신호탄이 올라간 것이다. 그 말씀. 두 번째는 자네는 교육감을 위해서 태어났다. 본투비 교육감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도울 선생님하고

0: 30년 가까운 그런 인연이 있어요.
1: 아,
0: 오랫동안 네, 모셔왔는데요. 네, 네. 그리고 저의 생각의 상당 부분을 제가 도울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네, 받았고요. 네. 도울 선생님이 저한테 호까지 지어주셨어요.
1: 예, 네, 뭔가요?
0: 보국.
1: 보국. 그럼 우리가 아는 그 보국.
0: 나라를 지켜라.
1: 예. 네, 네.
0: 그 호를 받은 이유.

0: 박사를 교육학 박사로 받았고 예. 그리고 30대 때는 공군사관학교 중앙대 교수를 했어요. 예. 이걸 모르시죠?
1: 예, 몰랐어요.
0: 이걸 아는 분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1: 나오신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0: 왜 안민석이가 예. 교육감 나오고 그러시는데 예. 그래서 교수를 하다가 예. 야, 이 교육을 바꿔봐야 되겠다. 예.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40살에 출마를 했어요.
1: 예.
0: 뭐 돈도 없고 조직도 없었지만은 교육을 한번 바꿔보자.
1: 예.
0: 그래서 출마를 했는데 얼떨결에 출마했는데 예. 60%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1: 예.
0: 그래서 팔자에도 없던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하면서 예. 제가 기록이 하나 있어요.
1: 뭡니까?
0: 해방 이후 예. 최장수 교육위원 활동을 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0: 그러니까 이 정도의 네. 저의 이력을 아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 외계를 걸어온 교육 예. 전문가죠.
1: 예.
0: 그러니까 도울 선생님께서
1: 예.
0: 야, 안민석 너 정말 잘한 결정이었고 예. 교육감 출마 결심 잘했고 이제 교육을 한번 바꿔봐라.
1: 예.
0: 아, 너는 본투비 교육감이다.
1: 아, 그래요.
0: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 자, 근데
0: 최순실을 잊어주십시오. 이제.
1: 아, 알겠습니다.
0: 교육 전문가 안민석.
1: 최순실 얘기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무엇인가 한 분야를 오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하는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안 후보님이 하는 교육은 뭐가 바뀝니까? 어떤 교육입니까? 만드는 교육의
0: 저는
1: 그림은.
0: 저는 예. 첫째로 낡은 교육 체제를 이거 바꿔야 된다.
1: 예.
0: 우리 아이들이 암기식, 주입식, 예. 오지선다
1: 예.
0: 이런 교육을 바꿔야 된다.
1: 예.
0: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AI 시대예요.
1: 바뀌었습니다.
0: 예.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로 전환시켜야 된다. 예.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AI 도구가 아니라
1: 예.
0: 인간이 중심이 되는 AI 시대 교육을 만들어야 예.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모델을
1: 예.
0: 만들어 보겠다.
1: 예.
0: 정부에서도 하고 싶, 정부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속도가 느려요.
1: 예.
0: 그래서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AI 시대 교육 체제를 만들겠다.
1: 예.
0: 그래서 AI 교육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령 아이들의 12년 동안의 성장이라든지 뭐 운동 기록, 뭐
1: 예.
0: 음악 활동했던 예. 그 기록들을 성적도 마찬가지고 예. 그게 초, 중, 고등학교 다 단절돼 있어요.
1: 네.
0: AI 데이터에 집어넣으면 다 해결해 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AI 이연 플랫폼도 만들고 네. 그리고 AI 캠퍼스를 만들려고 네. 해요. 그 캠퍼스는 초, 중, 고등학교하고 대학하고 기업까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 네.
0: 특히 경기도에는 삼성, 하이닉스, 네. 현대자동차,
1: 네.
0: 네이버 이런 네. 아주 그 IT 기업들이 많잖아요.
1: 네.
0: 반도체 기업들이 많고요.
1: 네.
0: 그래서 이것을 초중고등학교와 함께 연결시키는
1: 예.
0: AI 캠퍼스를 온오프에서 이제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1: 예.
0: 그다음 중요한 거는 AI 시대에 맞는
1: 예.
0: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1: 예. 그게 뭡니까?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0: 그러니까
1: 예.
0: 제가 지금 말씀드린
1: 예.
0: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통해 가지고
1: 예.
0: 아이들이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이제 내는
1: 예.
0: 것이죠.
1: 예.
0: 사실 이거 아무도 지금 가지 않은 길인데
1: 예.
0: 카이스트의 HBM의 우리나라 대부 김정호 교수님이 혹시 아세요?
1: 모릅니다.
0: 여기 한번 예.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1: 예, 예.
0: 김정호 교수님이라고.
1: 김정호 교수님이요.
0: 네네.
1: 예, 예,
0: 우리나라
1: 예.
0: HBM의 대부예요.
1: 예.
0: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1: 예.
0: AI 시대는
1: 예.
0: 딱 세 가지다.
1: 예.
0: 수학을 재미있게 잘 배우도록 하고
1: 예.
0: 그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가르치고
1: 예.
0: 그다음에 아이들 독서를 많이 시켜야 된다.
1: 예.
0: 요 세 가지다.
1: 예.
0: 요 세 가지를 교육 체제를
1: 아.
0: 요 세 가지 중심으로 다시 한번 경기도에서 짜서
1: 수학 운동하고 하나가 뭐라 그러셨죠?
0: 독서.
1: 독서. 예. 예, 예.
0: 저는 그 말에 그분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1: 예.
0: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HBM의 대부 김종호 교수님을 처음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들어봐.
0: 아니 금수표 우리
1: 아니
0: 대기자께서
1: 아니 지금
0: 이거 굉장히 이거는
1: 알겠습니다. 예.
0: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1: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0: 예.
1: 이 수학, 운동, 독서 굉장히
0: 네.
1: 좋고 원래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0: 플라톤이 옛날에 했던
1: 얘기예요.
0: 네.
1: 그런데
0: 네.
1: 못하는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0: 그러니까 입시
1: 예.
0: 경쟁이기 때문에.
1: 예. 입시랑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이렇게 이 수학, 운동, 독서를. 입시랑 연결해야 또 구분하는 게.
0: 제가요.
1: 예.
0: 오늘 마침
1: 예.
0: 라스라는
1: 예.
0: 경기 라스 문해체 교육 공약을 발표했어요.
1: 예. 라스요.
0: 예. 네. 한번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L.
1: 오늘 별거 다 시키.
0: L.
1: L.
0: 리트러시.
1: 예.
0: 문해력 교육이요.
1: 예.
0: 아이들이 독서하고
1: 예.
0: 읽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1: 예.
0: 이 교육이
1: 예.
0: AI 시대 굉장히 중요하지
1: 예.
0: 않습니까?
1: 예.
0: 그다음에

0: A는 예. 아르떼 교육이에요. 예. 아르떼 교육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 예술 교육인가요?
0: 그렇죠. 예. 문화예술 교육이죠. 예. 전문가들이 많아요.
1: 예.
0: 뭐 음악 전공하고 미술 전공한 분들이 청년들이 예. 취직을 잘 못해요.
1: 예.
0: 이런 인재들을 이용해가지고 예. 학교에서 예. 아이들에게 예. 전문 강사를 활용을 예. 해서 예. 특히 저는 아이들이 학교 12년 동안에
1: 예.
0: 악기 하나는 평생 즐기서는 악기
1: 좋습니다.
0: 하나는 갖게 된다고 봅니다.
1: 아주 예, 예. 아주 동감합니다. 예.
0: 악기 할 줄 아세요?
1: 뭐 하나하나
0: 합니까?
1: 예, 예.
0: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1: 예,
0: 그다음에 학교마다
1: 예, 예. 저도 늘 그런 비슷한
0: 오케스트라를 예. 많이 만들자는
1: 예, 예.
0: 거예요.
1: 예.
0: 이게 선진 교육이에요.
1: 예, 예.
0: 그죠? 그다음에
1: S요?
0: S는 예. 스포츠 교육입니다.
1: 예, 좋습니다.
0: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예.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다는 예. 사실 스포츠 클럽 법을
1: 예.
0: 제가 13년 13, 4년 전에
1: 예.
0: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1: 예.
0: 근데 이게 좀 제대로 활성화 안 되고 예. 있어요. 이걸 경기도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1: 아,
0: 하고요.
1: 그래요.
0: 그래서
1: 예.
0: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은 예. 졸업할 때 3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 아,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평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0: 그렇죠.
1: 분이 그겁니다.
0: 그리고
1: 제가. 예.
0: 경기도 모든 아이들은 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 수영을 25m 할 수 있어야 된다.
1: 아주 뭐 훌륭하십니다.
0: 네, 그렇잖아요. 예.
1: 그런 시설이 되나요? 근데 배울 수 있는.
0: 아, 그래서 제가 예. 경기도에 학교 수영장을 100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1: 아, 그래요?
0: 지자체에 시청과 협력해가지고 예. 학교 안에 부지가 여유가 있는 학교들이
1: 예.
0: 있어요.
1: 예.
0: 인구 10만 명당 한 개씩 주어지면은 예. 10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1: 안 후보님의 공약이 말입니다. 제가 정말 평소에 잘 모르지만
0: 네.
1: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많이 담고 계십니다. 분명히.
0: 이게 예. 선진 교육이고요.
1: 예.
0: 일본 아이들이나 미국 아이들이나 영국
1: 예.
0: 프랑스 애들은 이미 20, 30년 전부터 이런 교육을
1: 좋은데요.
0: 받은 거예요.
1: 예.
0: 그리고
1: 예.
0: 이런 교육을 열심히 받은 아이들이
1: 예.
0: 대학을 잘 가도록
1: 예.
0: 입시 제도가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1: 아, 그렇죠.
0: 세상이 우리나라처럼
1: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0: 세상이
1: 예.
0: 우리나라처럼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이 없어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이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들이 대학을 우리나라 대학을 많이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0: 예.
1: 좋은 대학교라는 이른바 그,
0: 그렇죠.
1: 그 규범 규정 안에 있는. 근데 거기랑 연계가 안 되면 이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0: 당연하죠.
1: 예.
0: 네.
1: 예.
0: 역시 역시 예리하셔요. 제가
1: 예, 예.
0: 이 라스
1: 예.
0: 인증서를
1: 예.
0: 학교 다닐 때 책도 열심히 읽고
1: 예.
0: 그다음에 음악도 열심히 하고
1: 예.
0: 예술활동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이런 아이들 기준을 만들어서
1: 예.
0: 경기도에서 객관적인 그리고
1: 예.
0: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졸업할 때 한
1: 예.
0: 손에는 졸업장
1: 예.
0: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
1: 예.
0: 손에는 라스 인증서를 줄 겁니다.
1: 라스 인증서 평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 체력이나 예를 들면
0: 그렇죠.
1: 예술,
0: 예, 라스 그게 다
1: 예.
0: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서
1: 예.
0: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총장님들에게
1: 예.
0: 협약을 맺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1: 예.
0: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장수 교육위 활동을 했으니까
1: 예.
0: 대부분의 총장님들하고 다 네트워크 있어요.
1: 아, 그래요. 예.
0: 총장님들하고 경기도
1: 예.
0: 교육감하고 협약을 맺을 겁니다.
1: 예.
0: 협약을 맺어서
1: 예.
0: 라스 인증서를
1: 예.
0: 대학 신입생 뽑을 때
1: 예.
0: 가산점을 줘라.
1: 아, 그래요. 예.
0: 아이들은 그래도
1: 예.
0: 대학 들어가는데 1점이라도 도움이
1: 그렇습니다.
0: 돼야지 열심히 하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서울대 총장님도 이걸
1: 예.
0: 원하실 거라고 봐요.
1: 예.
0: 제가 계속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0: 객관적으로 서울대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전국의 총장님들하고 협약을
1: 예.
0: 맺어서
1: 예.
0: 이 라스 인증서가 대학 가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1: 예.
0: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1: 예.
0: 이게 사실은 선진국의
1: 예.
0: 홀리스틱 리뷰라고
1: 예.
0: 하는 대입 신입생 선발 제도예요.
1: 예.
0: 총체적 평가라고 하는데요.
1: 예.
0: 제가 정치를 간두고 UC버클리에서 1년 동안 있었어요.
1: 예.
0: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 AI 시대에 어떻게
1: 예.
0: 그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1: 예, 예.
0: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1: 예.
0: 그런 걸 제가 1년 동안 쭉 이제 관찰을
1: 예.
0: 쭉 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게
1: 예.
0: UC 버클리가 미국에서
1: 예.
0: 주립 대학교 중에서 거의 가장 좋은 대학이거든요.
1: 예.
0: 그 대학에서
1: 예.
0: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되는
1: 예.
0: SAT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 SAT 성적을 재작년부터
1: 예.
0: 입시 사정에 반영을 하지 않아요.
1: 예.
0: 왜냐?
1: 예, 기사 봤습니다.
0: 왜냐?
1: 예.
0: 보셨어요?
1: 예.
0: 아니 SAT 성적하고
1: 예.
0: 학생들 학부모들의
1: 예.
0: 학부모들의 소득을 비교해
1: 예.
0: 보니까 이게 비례하더라.
1: 예. 예.
0: SAT 성적은 부잣집 아이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예. 따라서 주립대학교가 예. 이 부잣집 아이들에게 유리한 SAT 성적을 대입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결단을 내려요. 예. 재작년에. 예.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고등학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예. 뭐 물론 이제 뭐 학업도 줘야 되겠죠. 예. 예.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예. 운동도 열심히 했는지 오케스트라 활동을 열심히 예. 했는지 토론 서클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예. 특히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서울대학교가 예. 공부만 잘하는 이기적 엘리트를 만들어내니까 예.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타난 예. 거 아니겠어요.
1: 하나 좀 궁금증이 드는 게요. 예.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되려면 아까도 말씀하신 어떤 대학이랑 연계가 있어야 되고요. 경기도 교육감의 어떤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많은 것 같아서요. 그건 어떻게
0: 저는요. 예. 제가 이제 벽계기 철학이라는 걸 예. 주장하고 있어요. 예. 초중고등학교가 대학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대학은 이 초중고등학교의 손난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 대학이 필요한 인재들을 예. 초중고등학교에서 길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게 단절돼 있어요. 예. 벽을 깨자. 예. 벽깨기를 하자. 예. 그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역과 예. AI 시대에 학교 안에서 어떻게 AI 교육을 제대로 다 가르칠 수 예. 있겠어요. 특히 경기도에는 예. AI 반도체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대학도 좋은 대학들이 성대, 경희대 뭐 많아요. 예. 그래서 학교하고 대학하고 기업하고 예. 연계시키자. 벽깨기를 예. 하자. 예. 저의 벽깨기 교육, 벽깨기 철학이 예. 우리나라의 그런 철학이 아까 말씀드린 라스 예. 이걸 제가 생각을 했고요. 예. 개념을 시켰고 이 라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여쭤보라고.
0: 강사들도 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예. 지역에 예.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평일에 다 놀고 있어요.
1: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질문하겠는데요. 예. 이게 스포츠 분명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술 중요하죠. 그렇죠. 인성을 예. 함양하는데. 예. 그런데 이게 혹시 부잣집 애들만 유리한 제도가 되는 거 아닌가요?
0: 예. 이것을 성공하면은 예. 사교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좋은 시설에서 예. 지역에 좋은 시설들이 많아요.
1: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0: 무상이죠. 무상 아이들 교육용으로. 예. 그리고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협약을 하는 거예요. 예. 학교 시설도 주민들 위해서 개방을 하고 예. 지역 시설도 학생들 위해서 개방하고 예. 서로 다 무상으로. 예. 그걸 제가 경기도 제 지역구 오산서 예. 오랫동안 그렇게 실험을 해왔고 예. 성과를 내고 있어요. 예. 무상입니다.
1: 아, 그리고 지역에 가르치는 분들은요?
0: 가르치는 분들 지역에 예. 다양한 인재들이 차고 넘쳐요.
1: 그분들에 대한 비용은 가능합니까?
0: 그렇죠. 예. 예산을 교육청과 예. 시청이 함께 만드는 거죠.
1: 예. 그래서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거는?
0: 만들어내야죠. 예. 아르떼라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예. 많이 축소가 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은 예. 철학의 문제고요. 예. 철학과 인식이 서 있으면 예산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벽계계 예. 예산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죠. 예. 이게 무슨 예산이 크게 들겠습니까?
1: 예. 그런데 그 안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교육부 장관의 영역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교육감의 영역이 더 많습니까?
0: 저는 교육감이 되면은 예. 최규정 교육부 장관님과 자주 소통을 요즘도 예. 하고 있어요.
1: 소통하고 그래서 예.
0: 대한민국 교육을 예. 교육개혁을 견인하는 역할을 예. 경기도 교육 에서 예. 하려고 하고 예. 경기도 교육을 바꾸는 게 첫 번째 저의 소원이고 예. 두 번째 소원은 경기도 교육을 바꿔서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내는 게 저의 꿈입니다. 예.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이 일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1: 예. 중학교 1학년 때 시간 거의 다 됐는데 100만 원 지급하는 시아 펀드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 중학교 1학년 때 예. 100만 원을 펀드로 지급하고 예. 고3 때 찾는 거예요. 예. 그 6년 동안
1: 자기 누가 굴립니까? 굴리는 건?
0: 펀드 회사에서 전문 회사에서 예. 그래서 예. 이제 이자까지 찾고 중간에 예. 용돈도 더 지불 예. 넣을 수도 있고 세뱃돈도 넣을 수 있고 예. 그러면 한 3,400만 원 될 거예요. 예. 그래서 AI 시대 청년들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회 출발하는 첫 출발선에서 있는 우리 그 20살 청년들에게 예. 최소한의 그 목돈을 지어주자는 예. 것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예. 학자금도 보태고 뭐 방세도 보태고 그러자는 예. 것인데요. 예. 그걸 통해서 실제로 예.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경제 금융 교육이에요. 예. 이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자기 돈이 펀드로 지금 운영되고 있으면은 예. 살아있는 경제 금융 교육이 되는 것이죠.
1: 펀드 회사가 굴린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죠.
0: 아니 관심을 갖게 되겠죠. 예.
1: 관심을 갖게 예. 될 것이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0: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넘어? 크림비야.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 우리 엄마 예쁜데?
2: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3: 알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6: 내일은 MBC 이정은 기자,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옥임 전 의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서강대학교 허준용 교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7: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8: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들은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잡곤 하는데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강제로 운전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죠. 운전대 옆에 있는 측정기를 불어서 수치가 정상일 때만 시동이 걸립니다. 잦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올가을부터 이 장치를 달아야만 운전할 수 있는데요. 설치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무사히 정착돼서 안전이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 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 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철거가 진행되던 고가도로 상판 구조물 일부와 공사 잔해가 무너져 내리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차량과 작업자들을 덮쳤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도중 생긴 2.9cm 단차의 침하 현상을 정밀 안전진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오후 2시 안전점검을 위해 상판 아래 설치돼 구조물을 지탱하는 거더 사이로 들어갔는데 거더가 붕괴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1966년 지어진 서소문 고가차로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335m, 폭 14.9m 도로로 2019년 안전 문제가 불거져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사망자 3명과 부상자 3명의 인적 사항이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인 60대 이모 씨와 감리단장 60대 안모 씨,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 씨입니다. 이들은 추락 또는 붕괴한 구조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상자 3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서대문구 주민센터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각각 30대와 40대, 50대 남성으로 허리나 머리, 갈비뼈 등을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와 과학수사팀 등이 참여하는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수사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이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교섭 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봉쇄사태 장기화에 따른 8월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유 카드를 아껴두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지 많은 곳에 250mm 이상, 남해안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도 최대 100mm,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10에서 6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19도를 보이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부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6: 문의 052-204-1812.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지난 연휴 동안 늦잠도 자고 집에서 뒹굴뒹굴 잘 쉬어졌는데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피로가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피곤함이 지속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쩌면 뇌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파리 뇌연구소에 따르면 뇌의 피로감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전신이 무겁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뇌 피로 관리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뇌 피로를 해소하려면 일단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뇌는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 시청각 자극을 끊임없이 처리해야 해서 피로가 가중되니까 이 스마트폰을 덜 보는 것이 좋고요. 멀티태스킹보다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것. 또 가끔은 창밖 풍경을 보면서 멍하게 앉아있는 것도 뇌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첫 곡 나가는 동안 잠깐 멍하니 계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김현철의 원더풀 라디오 전해드렸습니다. 이현주님 안녕하세요. 젠디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저는 너무 힘들었네요. 오늘 아침에 비 온다고 걱정했는데 비 대신 열대야가 찾아온 것 같더군요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아 그러게요.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오후 늦게까지 비가 안 오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비 오기 시작한 것 같고 엄세현님은 출석합니다. 오늘 2시간 잘 들을게요. 저는 오늘이 연차여서 함께해요. 오 오늘까지 연차 쓰셨군요. 그럼 주말 쭉 이어서 쉬셨나 봐요. 세현님은 7190님 푹 쉬고 출근했더니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상쾌한 하루였어요. 2847님은 젠디하고 수다 떨어야 되니까 멍하니 있을 수가 없어요 하셨는데 6365님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저는 걷기 운동할 땐 라디오나 음악 등 음성 매체에만 집중해요. 하면은 잠시 쉬는 게 좋아요. 오늘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뇌도 좀 쉬어줘야 된다. 뇌 피로를 해소하려면 일단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각 자극 끊임없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피로가 가중된대요. 그래서 스마트폰 덜 보고 뭐 한 번에 여러 가지 일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가끔은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 창밖 풍경 보면서 또 아니면 뭐 하늘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멍 때리면서 라디오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사이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신청곡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전주영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치과에서 일하다 보니 대기 환자 얼른 접수하고 진료실 안내드려야 돼서 빨리빨리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가끔은 멍 때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하셨는데 주영님 일하실 때는 멍 때리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일을 그렇게 바쁘게 또 빨리빨리 하셔야 되니까 쉬는 날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 멍하니 있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당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하루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연휴 동안에 뭐 하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답답한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 언제든 저희 오당제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들러서 사연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강호 온라인,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현장 관리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숨졌고 3명은 부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붕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총 13명으로 파악됐지만 7명은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붕괴는 안전진단 중에 발생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철거 작업의 일환으로 슬라브 절단을 진행하던 중에 구조물의 단차가 확인됐고 작업을 중단한 뒤에 안전진단 과정에서 상판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6년에 지어진 서소문 고가차도는 노후화 문제로 철거가 결정됐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철거하기 시작했고 다음 달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철거가 89%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과 관련해서 오늘 논란이 된 지 8일 만에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사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남식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 회장은 형식적인 사과에 그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구체적인 조치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는데요. 2030 직원들의 역사 인식을 탓한 지점을 두고도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20대, 30대 직원들의 역사 인식이 사회가 느끼는 역사 인식과 동떨어진 것 같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마케팅이 기획되고 인용된 업무 체계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2030 역사 인식을 언급하면서 타자화하는 행위가 꼬리 자르기처럼 느껴졌다면서 오히려 거부감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전남과 경남에서 30에서 80mm,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으로는 최대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내리고 돌풍이 불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도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과 영남, 제주도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날의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전국이 19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고 기온도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 듣고 왔습니다. 신효나님이 야근할 때는 팝송이 좋네요. 비 오는 날 함께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구예찬님, 여기 산청은 비가 옵니다. 아침에 나올 때는 비가 안 와서 우산 안 챙겨갔는데 퇴근길에 비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우산 샀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비가 안 와서 우산 안 가져갔는데 퇴근길에 비가 오네 하면서 이렇게 예찬님 처럼 편의점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우산 사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경인님은 오늘 구미 날씨도 후텁지근했네요. 꼭 장마철 같은 날씨였어요. 아 오늘 날씨 더웠나 봐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회사 안에 있었어가지고 날씨가 어떤지 몰랐거든요. 근데 비 오기 전이라서 좀 습하고 더운 날씨였나 봐요. 많이들 그런 이야기 남겨주시네요. 신지연님도 오늘 낮에는 너무 덥더라고요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가 지금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서쪽 남쪽에서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전국의 곳곳에서 비 내리고 있고 제주도 남해안 지역은 호우특보 발효 중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들은 20에서 50mm 시간당 강한 비 집중된다고 하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 제주도 오후까지 비 이어진다고 하니까 호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의하셔야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해요. 제주도 남해안 중심

정도로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서 내일은 그래도 좀 더위는 덜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더우셨다고 하셨는데 내일은 그래도 서울을 전해드린 것처럼 기온이 조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씨 이렇게 살펴봤고요.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관련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 보고 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지대 설치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수색은 현재 종료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전담 수사팀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민영님이 신청해 주신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민영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김영훈님이 젠디 저는 예전부터 멍하게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창밖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지하철보다는 시간이 더 걸려도 버스를 이용합니다. 주말엔 아무 생각 없이 한참 걷고요. 아 맞아요. 저도 지하철보다 버스 타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게 버스는 이제 바깥 풍경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 영훈님의 이야기까지 만나봤는데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의 나의 오늘은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0: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한치성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모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와 일상을 위협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명쾌한 치료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TV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바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드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9531님이요. 저는 오늘 경북 군위군에 있는 동생 집에 가서 자두 과수원 접과해주고 왔어요. 팔, 허리, 다리가 아직도 뻐근해요 하면서 최희경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희경님은 오늘 과수원에 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셨군요. 자두, 오, 이제 곧 자두 나오는 거예요. 군위 자두가 또 유명한가 봐요. 그렇군요. 7011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일찍부터 드라이브를 다녀왔는데요. 충남 서산을 지나다가 너른 초원에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광경을 보았지 뭐예요. 지도를 다시 보니까 목장이었어요. 목장 둘레 산책길도 잘 조성돼 있어서 한 바퀴 걷고 왔습니다. 5월을 제대로 만끽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드라이브였어요. 평화로운 모습 젠디도 같이 봤으면 해서 사진 보내요. 소들이 저 멀리 작게 보였지만 사람들과 떨어져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에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우와 사진 너무 멋지다.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산이 넓은 그 산 뭐라고 해야지 언덕이 이렇게 세 겹이 이렇게 겹쳐져 있고 저 멀리까지 그 위에 정말 작게 보여요. 그 소들이 풀을 열심히 뜯고 있는 그런 너무나 평화로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오 이거 그림 같은데요. 너무 멋진 사진 보니까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진짜 보기만 해도 평화로워지는 멋진 작품 같은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영님, 젠디 조카 의빈이가 공기업에 취업해서 내일부터 근무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요. 중학교 때부터 혼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잘 커준 우리 조카 축하해주세요. 하늘에서 동생도 기뻐할 거예요. 우리 선영님한테 조카 의빈이가 굉장히 더 이렇게 애정이 가는 그런 조카분이신가 봐요. 애틋하게 느껴지는. 근데 이렇게 또 잘 자라서 또 취업도 하고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선영님도 진짜 저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8387님은 응암동 대림 전통시장에서 가죽나물이 한 묶음에 3,000원 하길래 사와서 장떡을 만들었는데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그 맛이 나더라고요. 참 맛있게 먹었어요. 오 사진도

또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가죽나물, 가죽나물이 참죽나무의 여린잎을 가죽나물이라고 한대요. 5월이 제철인데 봄나물 중에 가장 늦은 시기에 채취된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게 맛있게 노릇노릇 장떡 부치셨는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느낌이 깻잎전 같기도 하고 그 겉에 보여지는 초록초록한 빛깔의 그 가죽나물의 빛이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 최윤금님은 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밀가루 반죽해서 손칼국수 해 먹었어요. 애호박에 부추 넣고 양념장 만들어서 두부로 뚝딱 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네요 하면서 신청곡 김범수의 집밥 신청해 주셨어요. 집에서 직접 손칼국수 해 드시는 윤금님 대단하십니다. 애호박 넣고 부추 넣고 양념장 넣고 집에서는 뭐 많은 게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만 해서 먹어도 국물도 맛있고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아이들도 좋아했다고 하니까 뿌듯하셨겠네요. 집밥이 최고죠. 김밤수의 집밥 전해드릴게요.

김범수의 집밥, 최윤금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서산의 목장 사진을 소개해 드렸더니 방수영님이 서산 사람입니다. 서산에 목장 있어요. 전 안 가봤어요. 하하하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아, 곳곳에 이렇게 목장들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가면은 뭔가 그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게 마음이 되게 평화로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펼쳐진 초원.

있으면 괜히 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뇌도 쉰다는 느낌을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목장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화로운 매력을 느껴보고 싶어요, 저도. 유은영님은 라인 댄스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가요. 강릉은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오, 라인 댄스 하고 계신 우리 은영님. 또 라인 댄스의 매력이 있죠. 이게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댄스 하시는 분들이 그게 또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몸을 또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운동도 많이 되고 또 음악 들으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또 기분 전환이 되고 여러모로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손민수님, 젠디 출석합니다. 오늘 저는 울산 동구 방어진이라는 마을에 다녀왔어요. 바닷가 풍경이 얼마나 멋지던지 행복했습니다. 오, 울산에 있는 방어진 다녀오셨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다, 아까, 뭐지, 우리 목장도 얘기했지만, 바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탁 트인 바다야. 가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그 풍경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 들잖아요. 방어진은 어떤가요, 민수님? 약간 항구 느낌이죠, 여기는. 항구 느낌의 그런 정겨운 풍경들 같이 있을 것 같은데, 바닷소리, 파도소리 듣다 보면 뭔가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힐링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8354님, 내일 모내기 하러 퇴근하고 시골집에 갑니다. 지난 주말 연휴 내내 시골에서 일하고 어젯밤에 올라왔는데요. 모내기 일정이 잡혀서 내일 또 갑니다. 오, 요즘 안 그래도 모내기 얘기 많이들 보내주시잖아요. 지난 연휴 내내 일하고 오셨는데 또 내일 퇴근하자마자 가시는군요. 모내기 철이라 이게 그 철을 또 맞춰야 되니까 미룰 수 없는 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내기가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그 계절에 따라서 쉴틈 없이 움직이시잖아요. 진짜 제일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모내기 잘하고 오시고요. 먼 길도 가셔야 되는데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그리고 1696님은 저는 어제 놀이공원 다녀와서 오늘 사진 정리했어요. 나 러바오도 만나고 왔답니다. 젠디도 판다 좋아하나요? 하셨는데 오, 여기 가면은 그 놀이공원 가면 여기 꼭 가야죠. 판다들 보러. 진짜 매력 있잖아요. 판다들이. 그냥 혼자 놀고 있는 거 한동안 한참 바라만 봐도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데 아시죠? 이 유명한 이 놀이공원의 이 판다가 판다 이거 뭐라고 하지? 판다 집 판다의 집 거기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도 계속 보고 싶어도 한 10분 뭐 지나면 다음 분들 보셔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멍 때리면서 판다가 뭐밥 먹는 것도 구경하고 자는 것도 보고 싶고 막 여기저기 이동하고 막 노는 거 계속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싶은데 이거를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판다들이 인기가 진짜 최고예요. 1696님이 또 사진도 공유해 주셨는데 누워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대나무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있는 건가? 대나무 가지고 뭐 놀면서 먹고 있는 러바오 사진을 열심히 구경하고 계시는 우리 1696님의 귀여운 뒷모습. 호랑이 모자를 쓰고 가셨네요. 사진 이렇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너구리인가요? 너구리인지 호랑인지, 아, 너구리네, 꼬리가. 그렇네요. 우리 작가님 예리하십니다. 노래 두곡 듣고 올게요. 김연수님이 신청해주신 별과 나윤건이 함께한 안부, 그리고 이어서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전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광주 FC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섬마을 작은 학교 조도초등학교를 찾아서 특별한 체육대회를 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FC는 학생 수가 줄면서 운동회조차 열기 어려운 작은 학교에 사단법인 광주를 위한 사람들, 구단 홍보대사 노라조의 조빈 씨, 그리고 서포터즈와 함께 레츠 샤인 조도초등학교라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조도초등학교 거차 분교에 학생 한 명, 교사 한 명만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행사 덕분에 거차 분교 학생인 이예향 양과 조도초 본교 학생들은 프로축구단이 준비한 놀이를 즐기면서 또래 친구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냈고요. 마지막에는 노라조의 조빈 씨가 축하 공연까지 하면서 작은 섬마을 학교 운동장이 함성과 이것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운동장을 가득 채운 아이들의 함성과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웃음, 2번 눈물, 3번 한숨. 주로 기쁠 때, 웃길 때, 즐거울 때 나오는 표정이죠. 1번 웃음, 2번 눈물, 3번 한숨.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 건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노라조가 만든 광주 FC 응원곡입니다. Let's fly, let's shine, 광주.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세이세이.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상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0: 모닥불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10시 9시 뉴스입니다. 코레일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열차 이용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일 새벽 1시 50분까지 심야 임시 전동 열차를 총 4회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열차는 경부선과 경인선, 경원선과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에서 모두 4번 운행합니다. 운행 시간표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각 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의혹을 언급하면서 낙마한 이해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와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병원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 후보의 경우 세 자녀들이 대부업체에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15%의 이자를 받았다며 김 후보와 연관된 대부업체의 7억 5천만 원 이상의 차입금은 소유자인 김 후보의 내부 관계자가 입금한 돈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차명 대부업체 의혹에 대해 예금 거래 내역서를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주식회사 만사무 사대부의 농협은행 예금 거래 내역서를 직접 공개하며 그동안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 급여, 수익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을 기준으로 대부업체 계좌의 입출금 내역 가운데 김용남으로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 관련 거래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행 9호 선박 프로틸라의 탑승자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비방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것이었다며 학대 주장은 현재까지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사관은 프로틸라에 탑승했던 한국인 활동가 2명에 대해선 아슈도드항 도착 직후 수송을 마치고 신속 절차를 통해 추방됐다며 구금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활동가들이 한 이스라엘 간 우호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 3부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개발 사업을 벌일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서 짧은 기간만에 주먹구구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예컨대 두루미는 겨울철새라 한여름에 찾아볼 수 없고요. 개구리는 동면을 해서 한겨울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이 같은 습성을 외면한 채 동물이 살지 않는다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나무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어리석음. 자연의 이치를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광주 FC가 준비한 특별한 체육대회 덕분에 작은 섬마을의 학교 운동장이 함성과 이것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2826님 1번 웃음. 운동회 때 시끌시끌한 아이들의 웃음, 함성 소리만큼 듣기 좋은 백색 소음이 없죠. 초등학교 운동회는 꼭 필요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당첨자 2826님 축하드립니다. 렌틸콩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샵 8001번으로 성함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평생 기억에 남을 하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한국 MSD 캡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웰템, 삼성증권,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캡박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캡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5: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0: 환인제약.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아직 신에게는 12가지의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있어옵니다.
6: 뭣이 중헌디? 고민 해결 말고 뭣이 중헌디?
7: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8: 오늘만 남의 편!
7: 나는 환상의 작곡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MBC 김주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7: 두 분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어요?
9: 저는 그냥 일을 해서 연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7: 아유, 예. 그러니까
9: 대체 휴일이니까 조금 애매하게.
10: 저는 어떻게 사실 시간이 나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7: 어디 갔다 왔어?
10: 짧게 그 교토하고 고베 뭐 이 지역에서 갔는데
7: 다니네.
9: 대단하다.
10: 아 근데 되게 느낀 바가 많았던 게 오늘 날이 흐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실 하늘이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

0: 한국 쪽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맞아, 미세먼지가 맞아. 껴있을 때가 많은데 네. 아,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완벽한 일상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미세먼지가 있고 흐린 날이 있기 때문에 맑은 날이 오히려 행복하게 여겨지고 여행 갔을 때 기분 좋은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오늘 복귀했을 때도 굉장히 즐겁게 회사에 왔습니다.
1: 그랬어요.
0: 와. 청취자들을 또 만난다는 그 설레임으로 와, 오늘 어떤 사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2: 훌륭해서
0: 왔습니다.
2: 훌륭해요.
1: 진짜 네. 훌륭한 훌륭한 친구예요. 어, 훌륭한 분이에요.
0: 아, 정말이에요. 근데 정말
1: 좋아, 좋아. 진짜
0: 진짜 긍정적으로
1: 그래요. 네. 오, 오늘 굉장히 평소보다 눈이 또 반짝반짝하는 게
2: 신나 있습니다.
1: 그쵸,
0: 그쵸. 그 메이크업 받아서 아까 녹화도 또 하나 하고
1: 아 그랬구나. 어쩐지 예. 자 김명자님 젠디만큼 지은 변호사님 준상 아나님도 기다려줘요. 김경준님 두 분 오늘 텐션이 좋으신데 마치고 회식하시나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0: 저희도 회식 한번 하나요?
2: 회식 한번 해야 되는데 회식하게 되면 맞아. 연장자인 제가 다 와. 알고 와. 근데 요즘 회식을 안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1: 그쵸.
2: 저희 회사도 그렇고 거의 9시 이후에 회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1: 맞아. 예. 오,
2: 그래서 하게 된다면 제가
1: 와,
0: 저녁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방송 전에 오히려.
1: 방송 전에? 예. 오, 변호사님 방송 전까지 방송했어요. 아, 지금 제2 뭐 방송 하고 계시고요. 아,
2: 죄송합니다.
1: 아, 바쁘신 분이에요. 예. 자, 두 분은 그 궁금하게 선풍기 개시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왜냐면 날씨 더웠잖아요.
2: 전 아직 아닙니다.
1: 아직?
2: 예.
0: 진짜요? 저는 그냥 선풍기는 1년 내내.
1: 1년 내내?
0: 왜냐면 빨래 말릴 때도.
1: 오, 네.
0: 그게 좋아요.
1: 네. 오,
0: 정말로.
1: 네.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혹시
2: 더워요?
1: 이제 네.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건데 이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남의 편도 될 수 있고 나의 당신 편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 오늘만 남의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 귀한 선물 챙겨드릴게요. 오늘의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0: 네, 경기도에 살고 계신 여자분이네요. 이고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네. 오늘도 저는 남편이 늘어놓은 물건들을 치우느라 하루에 반 이상을 날려버린 듯 합니다. 우리 남편은요, 집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온 물건은 정리 정돈도 안 하고 내다 버리지도 않고 계속 베란다에 쌓아두는 스타일입니다.
2: 자기야, 베란다에 저 서류들 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분리수거하면 좀 넣든지 어떻게 좀 해. 몇 달째 베란다에 쌓아두면 어쩌자는 거야?
3: 아이, 그래도 회사 서류인데 분리수거하면 넣기는 좀 그렇지.
2: 아, 그러면 회사에 가져가서 파쇄기로 좀 갈든지.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야?
3: 아이, 알았어. 다음 주에 가져갈 거니까 가만 냅둬.
2: 아이, 저번에도 가져간다 해놓고 안 가져가서 내가 치웠잖아.
3: 아이, 이번에 진짜 가져갈 거야. 아이, 주말에는 좀 쉬게. 나 좀 가만 냅둬.
1: 이렇게 치워라 얘기를 해도 남편은 다음으로 미루기만 하고 전혀 손을 대지 않으니까 답답한 제가 어쩔 수 없이 치우고 있어요. 남편이 베란다에 쌓아두는 물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남편이 최근에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 회사에서 쓰던 물건들을 큰 가방 3개에 담아왔다는데요. 그 가방들이 몇 달 동안 베란다에 방치돼 있길래 결국은 제가 정리를 했고요. 새로운 회사에서는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영업할 때 써야 되는 사은품이란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베란다에 몽땅 처박아 둔 거예요. 그래서
2: 자기야, 저 사은품들 다 필요한 거 아니야? 정리 좀 해. 어디 상자에 담아서 보기 좋게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찾기도 쉽고 좋잖아.
3: 오늘은 피곤하니까 주말에 할게.
2: 아, 주말에는 또 쉬어야 된다고 하잖아. 안 하잖아 그때는 또.
3: 그러면 공휴일에 할게. 6월에 현충일에 하면 되겠다.
2: 현충일이 토요일이야? 토요일은 너 쉰다고 꼼짝도 안 하잖아.
3: 그럼 다음 연휴에 할게. 8월 광복절에 하면 되겠네.
2: 저 짐을 8월까지 쌓아두겠다는 소리야? 진짜 당신 짐 때문에 베란다 빨래 넣을 자리도 없어.
3: 알았어. 아유, 광복절 연휴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치울 거니까 좀만 참아. 아, 혹시 광복절에 못 치우면 추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치운다 내가.
1: 이렇게 치우라고 재촉을 했더니 또 다음 연휴 때 치우겠다는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또 정리를 해줘야 하나 고민 중인데요. 솔직히 정말 치우기 싫거든요. 근데 눈에 거슬리는 걸 못 참는 성격 때문에 억지로 계속 치워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 물건도 아닌데 내가 언제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나 우라가 침입니다. 제가 손을 안 대면 남편의 집은 분명히 저 상태로 평생 널브러져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모른 척하고 있어볼까요? 아니

0: 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치워줘야 될까요? 너무너무 치우기 싫어요. 제 고민 좀 해결해주세요. 이 고민님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이상형님이 남편분 한석규
1: 닮았어요. 목소리 깜짝 놀랐어요.
2: 약간 보들끼. 아, 나 제가 치운다니까요.
1: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2: 한석규.
0: 뭐 최준에 이어서 한석규 요즘 밀고 있나 봐요.
2: 아니 뭐 원래 할 수 있었습니다.
0: 어 진짜?
2: 아나운서 시험 볼 때.
0: 아 그랬어?
2: 예.
0: 와.
2: 원래 한 4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0: 4개? 그 다음 누구 있어요?
2: 뭐 이정재.
0: 어 해보세요.
1: 어 이정재.
3: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종아리
2: 뭐 이런 거.
1: 와 잘한다.
0: 마지막으로.
2: 어 정우성 씨.
1: 정우성 돼?
0: 어.
2: 그 요즘 그거 있잖아요. 그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 뭐 아 그 대사가 있는데 네. 갑자기 시키시니까 당황해가지고 뭐 여러 개 있습니다.
0: 오, 아 너무 어, 최고네요. 잘한대요. 진짜 한석규 씨 어떠세요 두 분은 방송이라고 좀 지어내지 마시고 솔직하게 자기 물건 자기가 잘 정리하는 스타일이신데.
1: 예, 저는 잘 치우는 편이에요.
2: 잘 치우실 것 같아요.
1: 예.
0: 아 근데 변호사님이 서류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막 한 번.
1: 서류 절대 집으로 안 가져가고요. 저 사무실에도 제가 좀 네. 생긴 거 깨끗하게 안 생겼는데
2: 아니에요.
1: 딱 그대로. 그대로 다 있어요.
0: 오,
1: 거의 안 어지럽힙니다.
0: 그러면은 만약에 서류 다 쓰신 거
1: 네.
0: 이렇게 버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언젠가 볼지 모르니까 이렇게 놔두시는 편이세요?
1: 아 거의 버려요.
0: 아 그냥 깔끔하게.
1: 저 같은 경우는 약간만 좀 그 이면지 쓰는 것도
0: 네.
1: 글자 한자 쓰고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가급적이면 다 버리려고.
0: 아 다 버리려고.
1: 예.
2: 오, 와. 대단하시다. 저 잘 못 버려요. 근데 정리는 잘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0: 네.
2: 그래서 되게 극단적이에요. 공간이 넓으면 엄청 깨끗한데요.
0: 네.
2: 공간이 좁으면 좀 지저분해요. 예를 들면 차는 엄청 깔끔하게 쓰거든요. 차에 물품을 아예 안 두니까. 근데 집이 지금은 집이 좀 넓은 데로 가서 좀 나은데 원룸 살 때는 좀 답답하긴 했어요. 물건을 잘 못 버려요. 제가.
0: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류 여쭤본 게 저도 이제 방송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고 막 이런 거 그거를 언젠가 다시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신문 쌓 놓고 이 신문 언젠가 다시 볼 것 같고.
2: 근데 결국 한 1, 2년 뒤에 버리지 않으세요?
0: 1, 2년도 아니고 1년 안에 그냥 한 방에 다 버려요.
2: 그러니까.
0: 그렇게 되더라고.
1: 거의 다 못 봐요. 저는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못 버리면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인식했을 때 거의 버립니다. 그 뒤에 딱 팟에 그 용기 있어요, 넣는 걸 해놨어요.
0: 좋다 좋다.
1: 딴 거는 없어도 그건 빨리 없애버리려고.
0: 와.
1: 서류가 가장 그 쓰레기로 많거든요.
0: 맞아요. 네. 진짜 제일 쓰레기로 많이 되는 게 서류 막 이런 건데 그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 물건을 왜 밖에서 해결 안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또 베란다에 쌓아둘까요? 이거 무슨 심리인지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1: 잘은 몰라도 약간은 네. 저장강박증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 맞아.
1: 약간은
2: 아마 회사에도 자리가 없을 거예요.
1: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어떤 습관 같은 거고
0: 네.
1: 고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저는 본인이 해주시든가 아니면 내버려 두든가
0: 그러니까
1: 남편한테 시켜서 될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남편 약간 게으르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저는 저장강박증의 일부가 있다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쓰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린다는 가정하에 사무실에도 그렇게 돼 있고 집에도 갖고 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0: 그래서
1: 제 생각에는 미룬다기보다는 안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0: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그럼 만약에 치워주면은 아내가 막 내가 치워줄게 하고 싹 다 버려버리면 좀
1: 그거는 처분권을 넘기는 거거든요.
2: 네.
1: 그래서 그건 또 괜찮아요. 자기가 치우기가 싫은 거지. 저 치워주면 어쩔 수 없네. 어차피 저장 아유 그래 치웠으면 됐다. 이렇게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0: 아 그래요? 또 그건
2: 근데
0: 그래요?
2: 근데 괜히 또 그랬다가 이거 어디 갔어 이러면서
1: 그럴 수도 있죠.
2: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버렸냐고. 당신이 우리 회사 일을 알아?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면서 화내면 어떡해요?
1: 화낼 수도 있겠죠.
0: 그러니까
2: 이거 너무 심각한
0: 혹시 거기에 몰래 모아둔 비상금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아닐까?
1: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비상금은 그런데 안 두고요.
2: 절대.
1: 비상금은 차량에 있어요.
2: 변호사님 얘기인가?
1: 저도
0: 대체로 차량이.
1: 차량이 제일 편해요. 제일 좀 어설픈 사람들이 뭐 책 같은 데 꽂아놓고 그래서 어딘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0: 못 찾죠. 네, 어떤 책인지.
1: 저도 사실은 얘기 좀 하기 그런데 뭐 책에 넣어놨는데 아직도 어딘지를 몰라요.
0: 진짜요?
1: 너무 고통스러워.
0: 어떡해.
1: 큰 돈 들어 있는데.
0: 어 진짜. 집에 집 서.
1: 집에 있는. 집에. 예, 집에 책 좀 있긴 한데. 아 분명히 저 책에 넣었는데 없더라고요.
0: 우리 사모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 책입니다.
2: 벌써 그 가져가셨.

0: 있을 수도 있어요. 어,
1: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0: 아니 근데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든 버릇을 좀 고쳐놓을 필요가 저는 맞아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남편한테 뭐 물건을 그 원하는 대로 그냥 버리시는 것도 좋은데 그냥 버리면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데드라인으로 좀 경고를 주는 거죠. 진짜 뭐 이날까지 안 지우면 내가 싹 다 버려도 한마디 더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1: 그거 괜찮아요.
0: 아니면은 그냥 그 베란다 구석에다 그냥 진짜 안 보이게끔 일단 보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맞아. 좀 안 보이게끔 좀 밀어두고 날 정해서 이날까지는 꼭 치워야 된다.
2: 그 지금 우리 사연자 말씀은 본인도 버리기 싫다는 거거든요.
0: 아, 그렇죠.
2: 저는 이건 조금 다른 아이디어이긴 한데 네. 요즘 청소하는 그런 어플이나
1: 맞아.
2: 있어요.
1: 있죠. 있죠. 잘
2: 그리고
1: 되시죠.
2: 아니면 가족분들이 있으면 아들이나 용돈 주면서 그 경고 시점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폐기시켜버리면 어떨까 싶어요.
1: 오, 괜찮다.
0: 좋다.
2: 본인도 싫다고 하시니까.
1: 네.
2: 그러니까 말미는 줘야 되겠죠. 뭐 강복절이면 강복절, 얼마 재원절이면 재원절 해놓고 그때까지 안 하면 폐기할 거다라고 경고하고 정말로 폐기를 하는데 본인이 싫으니까 업체라든지 가족들, 자녀들한테 용돈 주면서 하라고 하면 어떨까?
0: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에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너무 물건을 잘 못 버리고 냉장고에 막 냉동실에 막 1년 전 막 2년 전 양념들 쌓아놓고 이거 언젠가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혹시?
1: 아 부모님이 그러시면
0: 네, 만약에 그러면
2: 전 외면합니다.
0: 아 외면이야.
2: 그 저는 근데 열어보기가 무서워요.
0: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음식 못 버리는 그 뭔가 식재료 못 버리는 어르신분들이 되게
1: 맞아요,
0: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많죠.
0: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2: 아깝다고 생각해요.
0: 되게 안타까워요. 아니 이거 뭐 언제 먹겠어?
1: 그러니까 언젠가 먹을 것 같으니까.
0: 그러니까. 막 떡이 막 한 1, 2년 전 냉동실에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믿고.
1: 네.
0: 약간 그런데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해요?
1: 근데 또 이렇게 혼자 정리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0: 아 그것도 그래요.
1: 네. 같이 아까 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잘해주시니까 같이 뭐 청소할까요?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한번 뭐 안 먹는 거는
0: 오늘 뭔가 청취자분들한테도 많은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2: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청소. 그러니까 요즘은 그 냉장고 청소 도와주신 분들도 있어요.
0: 오. 네. 냉장고만.
2: 예.
0: 신기하네요, 진짜.
2: 시간 딱 정해서 다 가능해요. 그걸 또 우리 어른들이 보면 어떻게 누구를 시키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네.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0: 오, 아 이용해 보셨어요?
2: 저는 뭐 아주 다른 이유 때문에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1: 예. 아니 냉장고 청소도 그렇고 요즘 청소 진짜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깨끗하게 깔끔하게 맞아요. 정리도 해주잖아요.
2: 다 해줘요.
1: 주기적으로.
2: 그것도 알려줘요 방법도.
1: 방법도 알려주시고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도 이 고민님께 도움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임창정의 널 버릴 거야.

0: 임창정의 널 버릴 거야 듣고 왔습니다. 일단 냉장고 정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1: 네. 5539님, 그 냉장고에 있는 거 먹고 식중독 한번 걸려주면 다 버리시더라고요.
0: 너무 극단적이다. 진짜.
2: 신은희님은 우리 집 냉동실에도 무기가 들어있어요. 떨어지면 발등이 찍혀요. 이렇게.
1: 이형희님, 이사를 자주 다니면 철로 해결되는데.
0: 이사 갈 때마다 정리해야 되니까.
2: 문갑수님은 몰래 버리셔야 됩니다. 부모님 밖에 외출하셨을 때.
0: 몰래.
2: 맞아요. 몰래 하셔야 된다.
0: 그러니까 냉장고 치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리미리 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마음 먹고 아까 말씀하셨던 업체 불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고민님 사연 앞으로도 청취자분들 의견 보내주셔서 하나씩 만나볼게요.
1: 네. 3649님. 저도 이래요. 저장강박 특히 서류가 어느샌가 쌓여있어서 집에서 버려줘요. 언젠가 쓸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가져갔는데 집에 누가 다른 사람이 버려준다는
2: 그런
1: 거죠.
2: 거네.
0: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뭔가 이거 언젠가 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2: 거의 안 되는데.
0: 거의 안 쓰긴 하죠.
2: 신은희님도 애구 정리 안 하는 게 딱 우리 아들하고 똑같네요. 저도 늘 보다 못해서 제가 치워주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1: 이연숙님, 싹 다 버리세요. 한 번쯤은 과감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0: 네, 맞아요. 과감해야 돼, 버리는 거. 그렇죠?
2: 네, 네, 네. 4313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버리지 않으면 남편을 버리겠다고 하세요.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남편을.
1: 0106님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고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남편을 버리세요.
0: 이런 의견이 또 있네요.
2: 5279님인데요. 저도 올해 겨울에 누나에게 혼나고 큰맘 먹고 청소 업체 불러서 정리했습니다. 안 그러면 버리기 힘들어요. 이제는 웬만해선 2, 3일 안 넘깁니다. 청소 업체 얘기를 하시네요.
0: 그렇구나.
1: 남승희님, 아내분이 치울 때마다 남편분에게 물어보고 1회당 돈을 받으면 어떨까요?
0: 아까 괜찮네요.
1: 네. 안 주시지 않을까. 네.
2: 범진호님은 근데 남편분께서 다른 엄한 물건도 아니고 먹고 살자고 생계를 위해서 가져오신 물건들인데 아내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단 한 번 정리해 주실 때마다 얼마 요익비 받는 계약서를 쓰는 걸로 남편분과 합의해 보시미.
1: 합의. 좋네요.
0: 약간 남편분 입장에서도 얘기해 주시고.
2: 이해해주고.
0: 네.
1: 최선영님, 우리 집 남편도 못 버리게 하는데 말 안 하고 야금야금 하나씩 버리면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찾으면 그런 거 모르는데 라고 잡아떼면 그냥 넘어가지고요. 별로 중요한 것도 없어요. 이것도 좋다.
0: 그럴 수 있겠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2: 근데 결국은 사실은 버려야 돼요.
0: 그렇죠. 어쨌든 버려야 돼요.
2: 어쨌든.
0: 네. 광고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엔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땐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만 남의 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고민님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많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5248님도
3: 네, 누가 우리 집 와서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못 버리는 병이 있어요. 대부분 이러신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2: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갖는 게 뭔가
4: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선택할 때 그때 빨리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2: 그치, 그치.
3: 그거 어떻게 돼요?
2: 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말 것인가
4: 네.
2: 이거를 선택하는
4: 대부분 버리는 걸로
3: 후회해 본 적은 없으세요? 버린 거
4: 저는 별로 없었어요.
2: 아 진짜? 오, 이거 괜히 버렸어요. 생각한 게 별로 없으셨던 거죠?
4: 기억이 안 나요.
2: 네. 와 원혜숙님 소중하면 사진 찍어놓고 버려요.
4: 그것도 괜찮네요.
3: 좋다, 좋다.
4: 사진 찍는 것도 방법인 것
2: 그렇겠네.
4: 같아요.
2: 그렇겠네. 네. 와 그래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고민님께 오늘 나온 얘기들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염색약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4: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리라. 남편을 설득해야 된다. 예, 네. 버릴 수 있도록.
2: 버릴 수 있도록 설득.
4: 미니멀리즘이라 하나요? 뭐
2: 맞아요.
4: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 진짜.
4: 편해요 살다 보면.
2: 맞아.
4: 갖고 있는 것보다.
2: 그러니까.
5: 저는 저희 음악 나가는 사이에 저희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는데
2: 네.
5: 청소 업체 한번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2: 네.
5: 한번 저희 집 냉장고도 좀 청소 업체 불러서
4: 우와.
5: 어머님 좀
2: 깨끗하게
5: 냉장고 좀 청소 도와드릴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2: 역시 진짜 효자예요.
5: 저에게도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2: 그러니까요.
5: 것 같습니다. 이고민님 감사합니다.
2: 진짜 어머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
5: 그러니까
2: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 또 속상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오당재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4: 고맙습니다.
2: 9호 2호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이수영의 라라라.

이수혁의 라라라 9525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4111님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인데요. 오늘을 뷰티데이로 정해놓고 퇴근하고 머리도 다듬고 내일도 하려고 예약해놨어요. 지금은 시간이 잠깐 비어서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비도 내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좋네요. 이 문자를 아까 8시 반쯤 보내주셨는데 지금쯤이면 한참 하고 계시겠네요. 퇴근하고 머리도 다듬으시고 네일도 하고 아주 기분 전환 제대로 되는 하루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날이 필요해요. 오직 나만을 위한 그런 날. 그렇죠. 그리고 우리 0776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올해 23세 청주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정동영이라고 합니다. 3일 연휴 쉬고 다시 학교 생활하려니까 피곤합니다. 오늘 오후에 햄버거집 주말 알바 면접 다녀왔어요.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우리 동영님, 그쵸. 보통 이렇게 연휴 지나고 나서 학교 가려고 하면은 피곤하다. 더 피곤한 것 같고 좀 더 쉬고 싶고 이런 기분 들지만 기쁜 소식 이제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수요일 이틀 3일만 더 있으면 또 주말이 금방 오거든요. 좀만 더 힘내고 오늘 오후에 또 면접 다녀온 알바 햄버거집 꼭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발표가 나나요? 결과가 내일이나 뭐 모레쯤이면 알 수 있겠죠. 주말이면은 주말에도 그러면 일에 바쁘겠네. 쉴 수 있는 게 아니겠네요. 황봉규님은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라디오에 사연을 보냅니다. 일 때문에 함양에서 지내다가 집에 방문했는데 제비 집 안에 새끼 제비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있네요. 오랜만에 이 모습 보니까 어릴 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집에 제비 집이 있나 봐요. 우리 봉규님 댁에는. 그 요즘에 그 도시에서도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비둘기 집 이런 거 지어놓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시골이나 이런 나무나 뭐 이런 그 마당 있는 주택 같은 데는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이런 경우에. 그쵸? 보기만 해도 뭔가 우리 봉규님이 그랬던 것처럼 옛날 생각나고 뭔가 자연의 한복판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들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남지혜님은 안녕하세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어쩐지 젠디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어서 MBC 아이디를 찾아서 로그인을 해봤어요. 오늘도 라디오를 통해 밝은 밤 만들어

이렇게 글 남겨서 소식도 전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혜님 덕분에 저의 밤이 더 밝아지는 것 같고요. 1938님은 오늘 우리 동네도 우리 동네도 너구리 살아요. 제가 봤어요. 너구리는 금슬이 좋아서 암수 쌍으로 주로 다닌다더니 이 녀석들 둘이 다녀요. 새벽 출근길 주차장에서 찰칵 도망도 안 가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허, 진짜다. 진짜 너구리예요. 와, 너구리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이게 뭐 숲속이 아니고 그냥 도로인데요. 도로? 아스팔트? 누굴 잘 괜찮겠죠? 어디서 지내는 걸까? 이 친구들은 궁금하네요. 쌍으로 다니는 거예요. 보통 너구리들은 그렇구나. 새벽에 주차장 조심해야 되는데 차 조심히 잘 다녔으면 좋겠네요. 너구리들이. 그리고 최윤성님은 이번 연휴에 5살 첫째와 6개월 둘째 아이 그리고 아내와 함께 영덕에 다녀왔어요. 4시간 넘게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맛있는 영덕 대게도 먹고 바다도 보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와서 피곤한 건 금방 다 날아갔네요. 와, 좋으셨겠다. 영덕 그 대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대게도 드시고 바다도 보고 행복한 시간 보내신 것 같네요. 윤성님. 7445님은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자매인데요. 넷째는 서울, 셋째는 수원 탑동, 저는 수원 연무동에 사는데 광교산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광교산에서 반갑게 만나서 보리밥에 막걸리도 마시고 재미있게 힐링하고 있는데 동생네 아들 며느리가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귀엽고 예쁘던지 한층 더 즐거웠어요. 또 광교산에 다녀오신 우리 7445님 보리밥도 드시고 또 즐겁게 주말을 보내신 것 같아요. 오늘 주말 또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니까 좋네요. 6001님은 오늘 날씨가 습해서 괜시리 기분이 다운돼 있었는데 저녁에 마라탕 먹었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은 거 있죠? 완전 업됐습니다.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마라탕을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나 봐요. 계속 드시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 확실히 기분이 업되죠. 기운도 나고 잘하셨네요. 자, 이렇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 차례인데요. 내일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오당제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전해드릴게요.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그리고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Anything for You 두 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큐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원혜숙님이 내일은 산모인 딸이 퇴원해요. 아가 쌍둥이들은 아직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한 달 있다가 온대요. 내일 따님 퇴원하시는군요. 아이들은 아직 좀 더 인큐베이터에서 지내야 한다니까 일단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혜숙님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크기 위해서 또 시간 보내고 있는 거니까요. 몸조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따님. 그리고 신지연님은 내일은 제가 좋아하는 꽃 수국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신림동에 가볼까 해요. 꽃 보고 신림동 순대타운도 들를까 생각 중입니다. 오, 수국 보러 가시는구나. 신림에 수국 볼 데가 있나 봐요. 요즘에 그 장미가 이곳저곳 많아가지고 장미 볼 수 있는 곳 막 이런 거 많이 뜨던데 신림동은 수국이 많이 피나 봐요. 수국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난 꽃들이 뭔가 되게 귀엽고 예쁘고 그렇잖아요. 순대타운까지 또 들렸다가 오신다고 하니 아주 완벽한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순대도 맛있게 드시고 오시고요. 김영자님은 내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7번째 딸기 육묘하는 첫날이에요. 매 이맘때쯤 육묘를 하는데 할 때마다 항상 처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한답니다. 행운의 숫자 7처럼 이번 작기도 대박나길 젠디의 응원으로 길을 받고 싶어요. 내일 또 딸기 중요한 날이네요. 육묘하는 벌써 7번째며 뭔가 익숙해지실 법도 한데 다시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신다는 마음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농사 지으실 때 항상 정성을 다하시고 책임감을 다해서 이렇게 임하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육묘 작업 무사히 잘 마치시고 올해 정성껏 키운 딸기들 건강하게 자라서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주님 비오는 화요일 비오는 날 수채화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거든요. 김현식 권이나 강인원이 함께한 비오는 날 수채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Starry, starry night.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0: 네, 울산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10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한 개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의 문을 열어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예명 소지라 불리는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전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오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1부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 12-1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육군부대에서 남성 하사가 동성 병사를 강제 추행하고 부대 간부들은 사건을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육군은 경기 서남부의 한 군부대 소속 하사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부대 상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경기 남부경찰청에 넘겼습니다. 피해 병사는 지난 1월 군부대의 사건을 처음 신고했지만 중대장 등 일부 간부들이 이를 무마했고 그 사이 가해자에게 또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방송 촬영이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국민참여재판 과정 전부 혹은 위증사건에 한해서라도 재방송을 통해 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1000곳에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은 시원한 물과 냉방 장치, 휴식과 보냉장구 지급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온열 질환 예방 조치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호우특보나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부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늘면서 코스피 1만 시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선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 사이의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장기 국채 시장에서는 투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이런 불안감이 지나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환호 이면에 자리 잡은 불안 요소, 과연 실체가 있을까요? 잠시 후 이선혁 AFW 파트너스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4: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기에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3: 유유 제약.
4: 6월 3일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 방송이 시작된다.
5: 선거 방송은 결국 누가 더 정확하게 읽느냐의 싸움입니다.
6: 누가 더 빠르게 흐름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5: 정확하게 읽어야 흐름이 보이고
6: 빠르게 전해야 순간이 살아나죠.
5: 한 수 앞선 분석,
6: 깊이 있는 해설.
5: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권순표의 뉴스사이킥 출구조사 결과 가장 먼저 전달합니다.
6: 오후 7시부터는 최욱의 라이브룸 마지막 한 표까지 분석합니다.
5: 2016 전국 동시지방선거.
6: 당신의 선택은?
7: 난 둘다.
8: 말은 남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남면 서울로 보내는.
9: 아! 그럼 언제 때 얘기를 하노?
10: 됐다. 우리 지역 인재는 우리가 키운다.
11: 6월 20일 토요일 연세대 김현철 교수와 함께하는 지역 명문대 부활 프로젝트 직어국 리턴즈. 신청은 6월 7일까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12: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0: 오늘의 플러스 증시의 뜨거운 분위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우리 증시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1: 8천이 넘었네요.
0: 예, 8천이 또 넘었습니다. 사실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었다면 벌써 이거 만 찍었겠는데 이런 그냥 제 호기어린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진짜 전쟁이 뭔가 타결이 되거나 종전 나는 아니면 의미 있는 수준의 휴전으로 가면 우리 주식시장도 많이 달라지겠죠?
1: 그럼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높은 금리 그리고 이 금리는 사실 물가와 관련이 있었고 이 물가는 국제유가라는 그리고 이제 그 원초적인 걸 보면 미국과 이란 전쟁이 촉발한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이란의 뭐 종전으로 치닫고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리면 뭐 물가 자체는 어느 정도 낮아질지 알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아 지금의 물가가 지금의 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간다가 아니라 네. 여기가 끝이니까 네. 여기보다는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진다라면 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워낙 이게 좀 요즘 주가가 좋으니까 이런 우려까지 하시는 것 네. 같은데 이런 거죠. 아니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이렇게 고착화돼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 곧 전쟁이 끝나겠지라는 그 사실이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일부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이 정도면 트럼프가 타코를 할 수도 있다. 즉 예. 이제 겁을 먹고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가능했을 거고.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미국에서 일고 있는 AI 투자와 관련된 그로 인해서 그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 게 훨씬 더 컸습니다.
0: 예.
1: 사실 이번에 물가 때문에 또 금리 때문에 시장이 일부 쉬어가긴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AI 투자와 관련된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큰 흐름을 막기에는
0: 네.
1: 사실상 조금 이제 역부족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쉬어가는 역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었겠지만 뭔가 이 큰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물론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던 이 물가가 조금 저희들이 볼 때 뭐 그러니까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5 정도가 아니라 뭐 5.5나 6 정도 된다라면
0: 네.
1: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0: 예.
1: 그러나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뭔가 이제 큰 물꼬에 방향을 바뀔 정도는 아니었던 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지금 뭐 들려오는 미국에서 국내 쪽이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엔지니어분들
0: 네.
1: 그러니까 뭐 구글이라든가 여러 빅테크 기업들 엔지니어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청취를 해보면
0: 예.
1: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도체 수요나
0: 예.
1: 또 관련 기업들의 실적의 개선폭이 더 크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금리가 회방뿐인 것도 맞고
0: 예.
1: 나중에 놓고 보면 두려운 부분들도 맞지만
0: 예.
1: 아직까지 뭐 시장에 뭔가 큰 그림을 가로막을 정도는 아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0: 네, 진짜 AI의 이 큰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생각들을 여기저기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미국 먼저 말씀 주셨으니까 미국 분위기 지금 추가로 여쭤보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여러 졸업식 졸업 연설에서도 그 주립대학이라고 하면 사실 다들 명문대학이라고
1: 그렇죠.
0: 할 수 있는데 졸업생들이 야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축사나 환영사 뭐 이런 걸 해주는 뭐 연설해주는 분들이 AI 대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질 기회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지금 경기 상황이 상당히 녹록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종합해보면 AI를 중심으로 한 전후방 업종 특수 산업 부분은 여전히 투자 중심으로 앞으로의 기대감이 부풀어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산업과 업종들은 야 이거 경기 너무 안 좋다라고 완벽하게 이게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양극단의 분위기가 주가 전반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1: 오늘 놓고 보더라도
0: 예.
1: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을 놓고 보면
0: 예.
1: 한 70% 정도 종목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올 때 기준으로 보니까 한 260개 종목 정도는 오르고 있고 800개 정도는 빠지는 걸로 봤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워낙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다 보니까
0: 예.
1: 뭐 몇 종목만 끌어올려도 지수는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기업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온도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그 온도 차이는 지금 말씀 주신 것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뭐 특히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미국은 더하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AI 투자도 미국 기업이 더 수혜를 받기보다는 네. 그 수혜가 한국이나 대만, 일본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받고 있고 예. 되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AI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가 빅테크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관련 기업들의 해고라든가 아니면 채용이 줄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 보니까 사실 이런 지금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은 우리보다 지금 미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 최근에 발표됐었던 지난주에 발표됐죠.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예. 미시건데 보면 뭐 최근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그래서 지수와는 너무나도 괴리가 보이고 있고 우리도 아마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일부 대형 대기업들
0: 네.
1: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받아서 뭐 긍정적일 수 있는 반면에
0: 네.
1: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0: 네.
1: 이게 정말 경계가 좋은 게 맞느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이런 인식들이 있다라고 본다면
0: 네.
1: 지금 뭐 이로 인한 어떤 양극화 또 산업별로의 어떤 차별화 이런 양상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요. 중동 전쟁이야. 요즘 다시 트럼프 입에서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금명간 나올 것도 같긴 한데
1: 네.
0: 그 중동 전쟁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민들의 물가 생활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이것들을 부양하기 위한 이 부분을 부양하기 위한 재정 지출을 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국제적인 불안감도 높아져서 방위 산업과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도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지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미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벌충을 해야 될 지출도 확정된 것도 있고 그럼 과연 이런 과정에서 물가가 잘 잡힐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1: 쉽게 잡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이게 단순한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0: 예.
1: 글로벌에서 뭔가 우리가 옛날에 흔히 세계화라는 단어가 있었었잖아요.
0: 네.
1: 그 세계화 때는 글로벌이 역할을 나눴었어요. 효율적으로.
0: 네.
1: 예를 들면 생산 제조 같은 경우는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중국이 담당을 해서 좀 더 싸게 들여오고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또 원자재 같은 경우는 중남미 이런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에 뭔가 가격적으로
0: 예.
1: 효율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역할을 나눴다라면
0: 예.
1: 미중 간의 갈등 이후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최근에 이란과 관련된 전쟁 이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병목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전보다 에너지를 들여오는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
0: 예.
1: 원자재를 조달하는 비용도 높아지고 있고 또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의 제조 갈등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0: 네.
1: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나 2010년대 봤었던 그런 저물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0: 네.
1: 상당 수준 이 물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시 AI와 네. 관련돼서 세부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지금 AI, 피지컬 AI, AI 에이전트, AI 안에서도 다양한 신규 테마들이 막 넘쳐나고
1: 네.
0: 있고 그 과정에서 진짜 미래지향적인 큰 화두를 던지면서 주가나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진짜 한껏 받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회사들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오픈 AI라든가 이미 나름대로 매출을 견실하게 찍고 있는 뭐 그게 적자든 흑자든 간에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아직 그런 거 없이 기술 가지고 우리 이런 거 시제품 나옵니다 보여주고 유튜브에서 보여주면서 열광만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과연 이 고물가 기조 감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지금 각종 국채들 금리 올라가면서
1: 네.
0: 회사채 금리도 아마 올 하반기부터 이제 코로나 때 0%로 회사채 발행했던 회사들 다시 연장하면서 추가 발행해야
1: 네.
0: 되는데 지금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이 회사들 다 이거 감당 가능하겠느냐 고물가 또 고금리를 그래서 AI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희비가 갈릴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AI라는 게 말이 좋아 AI지 사실 금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0: 예.
1: 너무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0: 예.
1: 그래서 나중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AI 성능 자체가 누가 더 많은 메모리를 갖고 있고 누가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엔 돈이 있는 기업과 또는 수익이 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차별화가 조만간 저는 크게 벌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0: 네.
1: 그래서 미국에서는 네. 이런 관련 기업들의 M&A가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아, 벌써요?
1: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국 그래도 기술력은 있다라고 하니 이 기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 그렇겠죠. 같고 그리고 큰 기업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들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고 아마 조만간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AI에 대해서 서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래도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들이 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호실적에도 네.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로봇 만드는 회사가 지금 100개 정도가 있는데 네. 조만간 이게 M&A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100개에서 한 50개, 20개로 줄어들 것 같으니까 호실적인데도 주가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1: 그렇다라기보다는 예.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엔비디아도 처음에 실적 좋을 때는 뭐 10배 이상 계속 올랐습니다.
0: 예. 예.
1: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자들도 당연히 그러니까 전교 1등으로 보시면 되겠죠.
0: 예.
1: 뭐 99점 맞던 애가 100점 맞는다라고 해서 뭐 충분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라고 해서 일단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게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 예.
1: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대단하지만 예. 앞으로도 대단할 거고 사실 탈 엔비디아 움직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PU라는 게 학습할 땐 굉장히 유용했는데
0: 예.
1: 이젠 추론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 걸 갖다 쓰면 성능은 최고입니다.
0: 예.
1: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적으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전기도 너무 많이 먹는다던가 아니면 메모리도 너무 많이 차지한다던가 물론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도 여러 가지 뭐 TPU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완화하려는 모습들은 보이지만 뭐 구글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사실 자기네만의 어떤 추론칩을 만들면서 효율화를 되게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범용칩입니다. 그러니까
0: 네.
1: 모든 분야에서 추론을 할 때 유용한 칩인데 뭐 기업별로는 나는 뭐 법률만 따로 할 수도 있고 나는 뭐 또 경제만 따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0: 네.
1: 거기에 맞게 칩을 디자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저전력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거든요. 이런 어떤 탈 엔비디아 추론 시대에 걸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걸 줄이려는 노력들이 많아진 것도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 주가에 좀 발목을 일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0: 그렇네요. 반도체 산업뿐만 네. 아니라 산업 전방위적인 역사가 한 회사만 쳐다보고 있는 구조 계속 만들지 않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엔비디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기조도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 지금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예.
1: 메모리가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메모리를 덜 쓰는 방법이 없을 것 그래서 우리가 그때 메타콘트라고 기억나시죠?
0: 예, 예.
1: 그런 움직임도 이제
0: 그렇네요.
1: 불발에 그치긴 했지만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순히 주가만 좋을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예. 자, 그러면요. 앞서 이런 분위기들 속에서 이제 AI와 관련된 기업들 M&A가 많을 거다 말씀을 주셨는데
1: 네.
0: 이 오늘 대표님 오셨으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당연히 네.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M&A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확보한 회사를 그때부터 그냥 재투자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요즘 냄새가 보니까 어느 회사가 현금이 많아서 이 회사가 기술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잔뜩 인수할 것 같아 지금 투자하는 게 좋은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 이게 쉽진 않은 것 같고요.
0: 예.
1: 그러니까 저는 투 트랙으로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AI가 아직까지는 투자 관점이에요.
0: 예.
1: 아직까지는 지금 AI 쓰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특정 AI만 무조건 고집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0: 그렇죠.
1: 또 앞으로도 뭐 예를 들면 오픈 AI가 됐든 클로드가 됐든 아니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제미나이가 됐든 어느 한 엔진이 또 되게 성능이 좋아지면
0: 예.
1: 우리는 충성심 없이
0: 예.
1: 또 여기가 더 빠르대 여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면 옮겨갈 수 있는 거잖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그런 어떤 경쟁 속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성능 개선을 위해서 투자 관점에서 이 투자 관련주들
0: 네.
1: 반도체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엔 분명 우리가 나중에 이 AI와 관련해서 이제는 엔진들이 있는데
0: 예.
1: 야, 이쪽은 정말 확실해. 그리고 이쪽은 이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이야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이제는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적인 영역 또는 경쟁력을 갖춰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AI 관련된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럴 때는 그 관련주로 제가 볼 때는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야 누가 도대체 돈을 벌 것 같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여전히 AI 에이전틱 시장에서 놓고 보면
0: 예.
1: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시각들이 많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젠순왕도 그렇고 지금 수많은 어떤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래서 결국 돈 벌 수 있는 건 피지컬 AI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휴머노로이드 즉
0: 네.
1: 로봇 쪽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쪽이 진짜 돈이 될 것 같 올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관련 기업들이 일부 주가가 이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아 이제는 시장이 조금 뭔가 비즈니스 모델 쪽에서도 관심을 두는데 그게 이런 쪽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AI 안에서도 AI, 피지컬 AI, 뭐 AI

0: 에이전트까지 네. 흘러가는 여러 경로 속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모멘텀들은 상당히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태계가 바뀌어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한켠에는 너무 고민이 돼요. 너무 많은 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전개되니까요. 하드웨어적인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분야 또 플랫폼 기업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얄팍한 생각을 하나 한 게 네. 가만히 보니까 이들 회사들이 서로 또 무슨 같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오픈 AI에도 아마존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또 다른 회사에도 또 아마존 이름이 들어가 있고 구글 이름도 또 같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얘네들이 다 한 통속인 것 같으니 그냥 빅테크 중심으로 AI에서 리드하고 있는 회사들 전부 다 담겨있는 ETF 사는 건 어떠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1: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놓고 보면 그 지금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을 많이 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과연 대부분 지수만 놓고 봐도 네. 우리가 2500부터 시작된 지수인데 지금 8000까지 왔다는 지수가 몇 배입니까?
0: 그렇죠.
1: 그 정도 수익도 제대로 내신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종목까지 왔다 갔다 하셨다라면 아마 반도체라든가 AI에 특화되어 있는 일부 기업들이 아니었다라면 네. 대부분 못 따라가셨을 거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ETF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왜냐하면 지금 이 기술의 발전이 사실 전문가분들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좋지만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한 건 반도체 기업조차도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0: 맞아요.
1: 새로운 기술이 갑자기 나오는 거니까.
0: 그렇죠. 예.
1: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보면 이런 ETF를 통해서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저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5, 6년 전부터 내가 엔비디아만 샀을 텐데 이런 후회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또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게 다음 엔비디아 같은 회사 사면 되겠다 하면서 쳐다보는데 마침 최근 상장한 세레브라스 예. 이 회사가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러면 반도체 시장이 자꾸 다 커지고 앞서서 우리 대표님도 말씀 주신 시기를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럼 이런 회사들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둬야 됩니까?
1: 지금 그런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되게 재밌게 돌아가는 게 제가 네. 좀 큰 그림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어느 게 되게 많이 올랐어라고 하면 AI 투자와 관련해서 병목이 있는 네. 관련 기업들이 오르는데 네. 그 산업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
0: 네.
1: 그죠? 메모리 쪽. 두 번째는 전력과 관련 기업들이 같이 많이 이루고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게 에이전틱 시장이 되면서 즉 AI 비서 시장이 되면서 단순하게 메모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AI 에이전트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실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0: 예.
1: 옛날에 학습할 때는 뭔가 우리가 서치를 했다라면 찾아본다라면 야, 너 이걸 해봐라고 하는데 이 일을 시켰었을 때 그 AI가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0: 네.
1: 그 순서대로 일을 하는 걸 또 교통정리를 해주는 게 요즘 GPU, CPU라고 해서
0: 네.
1: 인텔이 또 오르기 시작을 했고
0: 예.
1: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는데 여기 하나씩 더 나갑니다.
0: 예.
1: 야, 반도체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되면 반도체를 좀 덜 쓸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
0: 네.
1: 그래서 지금 오르기 시작한 게 광과 관련된
0: 아, 그렇네요.
1: 그렇게 돼 있고 예. 또 하나 지금 전력도 너무 부족하거든요. 야, 그러면 혹시 전력을 효율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런 것들이 최근에 삼성전기 같은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하니까 효율하는 쪽도 같이 오르고
0: 예.
1: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메모리를 효율할 수 있는 방법도 오르고
0: 네.
1: 이런 식으로 부족한 건 부족한 거대로 오르고
0: 네.
1: 또 효율하는 효율화 관점에서 오르고
0: 예.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쳐다보시면 저는 더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진짜 말씀 주시니까 지금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올라가는지가 확 들어오네요.
1: 맞습니다. 세레브라스도 그런 차원에서 오른 거잖아요.
0: 그렇네요.
1: 네.
0: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자,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0

0: 201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모시고 증시가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전반적인 AI 투자의 흐름 이런 것들 쭉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직도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4: 네.
3: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너무 올라버려서 주저주저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런 분들 그냥 그 질문을 좀 달리 표현하면 메모리 계속 더 필요할까요? 메모리 가격 더 올라갈 거예요? 이 질문과 가위 맥을 네. 같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4: 현재는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3: 예.
4: 최근에 이제 지난주였었습니다. 외국에 이제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쪽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메모리가 그동안 되게 좋았다라면 앞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CPU도 네. 대단히 이제 병목이 된다. 그런데 결론이 뭐였냐면 CPU 들어가려면 거기에 메모리가 또 더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게 첫 번째고요.
3: 예.
4: 두 번째는 이번에 지금 젠순왕이 베라 루빈이라 그래서
3: 예.
4: 블랙웰도 있고 베라 루빈도 있고 신제품을 내놨잖아요.
3: 네.
4: 그 신제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D램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4배가 더 들어갑니다.
3: 그렇다면서요. 메모리 네. 잡아먹는 하마름서요.
4: 그러면 이제 뭔가 기술이 발전을 하려면
3: 네.
4: 훨씬 더 좋은 것들 가지고 메모리를 덜 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성능 개선을 위해서 보니까 덜 쓰는 게 아니라 곱하기 4 아니면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필요해지다
3: 예.
4: 보니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메모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보다는 메모리를 더 많이 써서 성능을 개선하는 쪽으로 아직은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3: 네.
4: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려보다는 아직까지는 기대가 더 유지되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3: 네. 그래서요. 그런 비슷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여러 전망들이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외인들의 흐름입니다.
4: 네.
3: 외인들도 비슷한 전망치를 우리 대표님 같은 전문가들에게 들었을 텐데
4: 맞습니다.
3: 그러면 계속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더 매수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확 매도하고 어쨌든 또 다시 들어오고 이 외인들의 투자 전략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4: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 예.
4: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투자하는데 그 투자할 때 몇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3: 예.
4: 무조건 펀드마다 되게 다르지만 첫 번째 큰 펀드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비중이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상승률 1위가 제 기억 속에 이제 한국이라고 보여지는데
3: 네.
4: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일반 펀드 중에서 미국 몇 퍼센트, 한국 몇 퍼센트 있는데 한국이 한 30%로 잡았다라면 지금의 한국이 한 35% 정도로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3: 네.
4: 그 이만큼 자동으로 덜어내야 됩니다. 이건 외국계 펀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국민연금도 그런 고민이 있었었죠. 국민연금도 자산배분을 해놓고 보니까 한국이 몇 퍼센트 하라고 해놨더니
3: 예.
4: 갑자기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퍼센트가 너무 오른 거잖아요.
3: 네.
4: 그래서 지금 150조 원을 내다 파느냐 마느냐라고 하다가 한국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 물량이 안 쏟아다오는 거지 않습니까?
3: 네.
4: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들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전망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3: 네.
4: 비중을 줄인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규정에 네. 의해서 참고로 대부분 외국계 펀드들은 한국 내에서 삼성전자 비중을 25% 이상 못 가져가게 돼 있는데 지금 기준은 한 28% 정도 된다라고 해요.
3: 예.
4: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이 다 같이 오르면 삼성전자를 안 팔아도 되는데
3: 네.
4: 이 한국 지수가 오를 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중심으로만 오르니까
3: 네.
4: 이 기업들의 비중이 또 너무 높아지죠.
3: 그렇네요.
4: 그럼 그 비중만큼 쳐내야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많이 오르면 또 한국 비중이 저절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비중을 줄여야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
3: 네.
4: 재미있는 건 이 악순환이
3: 네.
4: 시세나 아니면 큰 방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과 그런 점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3: 예.
4: 이건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기금도 비슷한 위치에 있으며
3: 네.
4: 최근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국 비중을 높이는데 이렇게 굉장히 일조를 해서 국민연금 같은 문제가 이제 사라진 것 같고 외국인들은 앞으로도 결국 반도체만 너무 많이 오르면
3: 네.
4: 또 전 세계에서 한국 지수만 많이 오르면 사실 지속적으로

0: 제가 볼 때는 팔아 덜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딱 유리자는 요만큼만 채워놨는데 넘어가면 그냥 이건 덜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무조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외인들이 대거 팔았다라는 걸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나름대로 리밸런싱을 하기 맞습니다. 위한 조치다. 예. 이런 의미시군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외국인의 흐름들은 이해를 좀 했고요. 네. 이거는 뭐 대표님께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업계 오래 계셨던 고수분으로서 여쭤보면 국민연금이 이렇게 우리 증시를 떠받쳐주고 비중도 계속 유지해주는 거 투자자 입장에선 좋기도 하지만 또 국민 입장에선 증시가 무조건 오르기만 하진 않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증시가 곤두박질 쳤을 때 우리 노후 자금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혹시 뭐 해외나 아니면 개인 의견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국내보다 해외 비중을 높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1: 예.
0: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연금은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 네.
0: 인구 구조상.
1: 그렇죠.
0: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1: 예.
0: 후리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고령 사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1: 예.
0: 이게 고령화와 고령 사회는 또 다릅니다.
1: 네.
0: 훨씬 더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많아지는 건데
1: 네.
0: 반면에 우리 젊은 후배분들은 너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1: 예.
0: 결국 슬금슬금 팔 수밖에 없는데
1: 예.
0: 한국 시장에서 너무 비중을 높였다가 그걸 한꺼번에 팔게 되면 시장의 충격이 너무 많아집니다.
1: 그렇겠죠.
0: 그렇죠. 그래서 예. 경쟁력이 굉장히 큰 만큼 일정 부분 높이는 건 맞다 하더라도
1: 예.
0: 제가 볼 땐 그 이상으로 더 높이는 건 사실 미래 관점에서도 쏙 좋은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의 노후자금인 거고
1: 그렇죠.
0: 노후자금을 내줄 때를 대비해서 우리 노후자금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너무 한국 시장이 계속 좋으니까 계속 비중을 올리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계속 봐서 뭐 미국과 한국도 여러 국가들이 비중을 놓고 봐서 수익률 측면에서도 더 좋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돈을 내줄 때 충격이 덜하면서 내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중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번엔 좀 관점을 달리해서 변동성 관점에서
0: 네.
1: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 시총에서 의미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다 묵직한 회사들인데
0: 맞습니다.
1: 뭐 하루에 거의 10% 가까이 왔다 갔다 해요. 이 흐름은 뭘로 이해해야 됩니까?
0: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너무 많은 사이드카가 위도 아래로
1: 예.
0: 걸리는 이런
1: 예.
0: 모습인 거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삼성하이닉스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
1: 예.
0: 이것 때문에 지수도 전 세계에서 제일 등락이 큰데 그만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가
1: 네.
0: 우리가 상사를 초월할 정도로 오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0: 또 이런 중간에 중간중간 어떤 충격들 있잖아요. 예컨대
1: 예.
0: 3월에는 전쟁이란 충격이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는 금리란 충격이 있었고 이럴 때 또 한번 내가 뭐 차익 실현해 볼까라고 하면 10% 내리는 게 거의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나쁘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는 우리의 변동성이 제가 볼 때 받아들여야 되는 또 다른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보통적으로 이 이익의 증가라는 게 완만하고 꾸준하게 증가하면 이런 변동이 없는데
1: 예.
0: 지금 시장은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
1: 예.
0: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이 실적 증가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1: 예.
0: 오르는 것도 속도가 말이 안 되고
1: 네.
0: 여기에 따른 변동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오를 때 10%는 좋았는데 조정받을 때 10%는 아프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냥 산이 높으면
1: 네.
0: 골도 높다. 그러니까 이제는 10% 정도 하락해도 하락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제가 볼 땐 좀 더 안타깝지만
1: 예.
0: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예.
0: 그리고 이 극심한 변동은
1: 예.
0: 제가 보기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더 오르면
1: 예.
0: 아무래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1: 그렇겠죠.
0: 거고 특히 이렇게 변동이 커지는 건 오를 때도 그렇지만 이제부터 오르면 오를수록 아우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아, 나는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0: 그러면 뭔가 작은 충격에도 물량들이 많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변동보다 더 큰 변동은 앞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될 또 다른 숙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그런 관점에서 내일부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
0: 네.
1: 이게 출시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변동성은 더 커지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훨씬 더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런 변동성이 커질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1: 예.
0: 오를 때도 부담스럽고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조종받을 때도 사실 견딜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내리게 되는데 그럼 이제 제일 곤란해지는 분들이 누구냐. 매매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꾸 샀다 팔았다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오늘 잘 팔고 득달같이 밑에서 사면 좋은데
1: 네.
0: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1: 네.
0: 그렇게 보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 있더라도 수익 때문에 한번 견뎌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수익이 내고 팔긴 했어요. 그런데
1: 예.
0: 팔고 나서 다시 샀는데 예. 10% 빠지면 마이너스 10%처럼 보여져요.
1: 예.
0: 사람은 그렇거든요.
1: 예.
0: 그 자기가 보이는 눈에 굉장히 속기 때문에 네. 이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착시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냥 잘 들고 잘 견뎌보는 게 제가 볼 땐 이 변동성에서 그나마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요즘 이제 반도체 중심 또 AI 중심을 말씀을 쭉 나눠봤는데 이제 다른 어떤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테마들이 나올 수 있는 게 뭘지 꿈틀꿈틀 쳐다보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뭐 중동 전쟁 끝나면 중동 건설 붐이 일지 않겠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다른 업종들로 혹시 뭔가 호재들이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에 좀 보이시는 게 있으세요?
0: 확산보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 예.
0: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는 개선 조짐들이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예.
0: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차례대로 놓고 보면 AI란 투자가 글로벌 시장 역대급으로 진행이 됐고
1: 네.
0: 그 역대급으로 진행된 투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역대급으로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성과급도 역대급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그분들이 뭐 할까와 관련된 기업들이 또 긍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 예.
0: 예를 들면 유통업체들 중에서 예.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푸모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예.
0: 푸모가 뭐냐면 아 나도 지금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 예.
0: 나만 주식을 안 해서 뒤처진 거 아닌가?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증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네요.
0: 그러면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도
1: 그렇네요.
0: 사실은 거기에 따른 반사이 어떻게 보면 AI 투자와 관련해서 다시 쳐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업종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1: 예.
0: 뭐 너무 뭐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건 아닌데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그 관련 업종들이 조금씩 확산될 기미는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1: 네.
0: 이제 어떤 거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가 있다는 부분을
1: 예.
0: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대표님처럼 어떤 경제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앞으로 파장이 아니면 파급효과가 어떻게 전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들도 좀 뷰를 갖고 싶은데
0: 네.
1: 이런 거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가장 큰 건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저도 마찬가지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사기는 어렵습니다.
1: 예. 예.
0: 대신에 어쨌든 밑에서부터 어떤 기업들이 올라오면 왜라는 질문을 계속 가져야 되겠죠.
1: 왜?
0: 이 기업들은 왜 올라오지?
1: 네.
0: 혹시 현재 좋아지는 산업과 연관이 없나?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보면 되고
1: 예.
0: 요즘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 고민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1: 예.
0: 그 고민만 가지고 우리가 AI에 물어보면 의외로 좋은 답을 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예.
0: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왜라는 고민을 자꾸 하는 버릇만 들이면
1: 네.
0: 그 정답은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AI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일단 오르면 이 종목들도 거기와 연관이 있나? 이런 식으로 질문해 보셔도 되죠.
1: 그렇네요.
0: 이 기업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혹시 AI하고 연관이 있어? 그리고 오른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아라 물어봐도 그 정답은 아니 지만
1: 예.
0: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뭘 고민하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일단은 첫 번째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1: 네.
0: 이런 변화로 인해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그 수혜를 받는 건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라는 걸 꾸준히 고민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바닥에서 잡는 건 아닙니다.
1: 예.
0: 뭐 그럴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다만 어쨌든 한번 어떤 산업들이 움직이면
1: 예.
0: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1: 그걸 보시는
0: 거예요. 그래서 추세 움직일 때 보통 3년 움직이거든요.
1: 예.
0: 우리 변압기도 한 3년 넘게
1: 그렇죠.
0: 움직였잖아요.
1: 예.
0: 그런 것처럼 그럼 내가 한 5, 6개월 내가 좀 늦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그 큰 추세에서 큰 시세를 못 보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1: 네.
0: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 질문을 던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대표님 같은 고수분도 바닥에서 잡을 그런 욕심, 과욕 안 부린다. 추세를 통해서 3, 4년 동안의 흐름을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시네요.
0: 네.
1: 자, 그런데 앞으로의 그럼 추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게 대형 기업의 IPO 아니겠습니까?
0: 네.
1: 일단 스페이스X는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서도 알고
0: 네.
1: 있고 오픈 AI하고 엔트로픽 여기도 이제 슬슬 거론이 되고
0: 네.
1: 있는 분위기인데 먼저 스페이스X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0: 이게 지금 대형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라는 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1: 네.
0: 일단 어두운 면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너무나도 큰 기업들이 상장이 되다 보니 시장에 부담이 좀 되죠.
1: 예.
0: 그 많은 유동 물량도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상장하는 과정 중에서 그 기업의 주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빨려 들어가서 예. 시장이 일부 쉬어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는 뭐냐면
1: 네.
0: 첫 번째

0: 저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야 빅테크 기업들 투자하는 건 좋은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켜줄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IPO를 통해서 많은 자금을 확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확보된 자금을 또 뭘 할까요? 또 반도체 살 거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그리고 일단 자금이 확보가 됐으니 당장 우리가 걱정했었던 부분들은 조금 뒤로 밀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걱정이 일단은 줄여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올라오는 기업들 대부분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1: 네.
0: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너무 AI 투자와 관련돼서 반도체만 네. 보고 전력만 봤지만 이제는 시장에서는 아 이제 돈 버는 기업들도 올라왔구나. 그럼 돈 버는 기업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 예. 이게 올라가는 기업들의 영역이 넓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1: 예.
0: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냐. 예.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시장을 투자 중심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로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인 거죠.
1: 그렇네.
0: 분명히 어두운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분들도 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1: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스페이스X 상장되고 나서 당연히 또 추가 투자할 텐데 반도체 수요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까지도 되겠네요.
0: 네네.
1: 자 그러면 이 스페이스X와 같은 이 큰 회사가 상장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이번에도 그럼 좀 지난 다음에 한 1년 뒤에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IPO 하자마자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냥 일단 사놓고 기다려보자 이런 회사도 결국 갈 거 아니냐 어떤 전략을 개인들은 해야 됩니까?
0: 지금 반드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1: 예.
0: 일단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수익이 대단치는 않은데
1: 예.
0: 이게 이전 IPO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99년 닷컴 버블 때 저는 몸으로 직접 겪어본 사람인데
1: 예.
0: 99년 닷컴 버블 때도 정말 수많은 IPO들이 있었고 이 기업 공개하면서 물량도 많이 쏟아지고 버블이 형성됐었는데
1: 네.
0: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그때는 작은 기업들이 정말 많이 상장됐어요.
1: 네.
0: 그다음에 경쟁력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냥 네. 카더라라는 기업들이 많았다라면 지금은 너무 큰 기업들 공룡 한 몇 개가 상장되는 게 그때하고 되게 다르고
1: 예.
0: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업들이 세상을 지배할 건 확실히 보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우주 관련 기업들이 있나요?
1: 없죠.
0: 사실 대형마를 찾기 어렵죠.
1: 예.
0: 그다음에 어쨌든 오픈 AI가 되든 나중에 클로드가 되든 이들 기업이 분명히 지금 글로벌에서 한 3강을 형성할 건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이 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파산할 기업이라기보다 나중에 어쨌든 AI라는 게 더 활성화됐었을 때 뭔가 시장을 지배할 기업들이라고 보면
1: 네.
0: 이걸 어떻게 점수로 줘야 될지는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역사상 이런 것들이 거의 유례가 없기 때문에
1: 예.
0: 이 큰 기업들 비록 실적은 지금 부진하지만
1: 예.
0: 그 이후에 시장을 장악할 건 뻔히 보이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주고 가져갈 건지 만약에
1: 예.
0: 만약에 이들 기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후자처럼
1: 예.
0: 야, 이 기업은 지금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글로벌을 주도할 거야.
1: 예.
0: 그래서 점수를 많이 줘서 혹시 많이 오르면
1: 예.
0: 그건 제가 볼 땐 시장의 버블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죠.
1: 오히려.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래 실적에 대해서
1: 예.
0: 미래 지배할 거에 대해서 먼저 점수를 주고 주가를 반영시키는 건 그건 버블의 영역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형 IPO가 주는 건 물량이 어떨 거냐 이런 것보다도 두 가지
1: 네.
0: 측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본다라는 측면에서
1: 네.
0: 하나가 더 있네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예. 측면에서 마지막으로는 이들 기업에 점수를 주면 이제는 미래 성장을 미리 끌어당기는 거니까 이거는 뭔가 버블의 관점에서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사랑했던 회사가 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테슬라의 주주 구성을 보면 이거 한국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애정이 많았던 기업인데 투자도 많이 했고 근데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선 아니 스페이스X 상장할 때 같이 묶어서 상장을 다시 합병해서 상장을 하지 왜 따로 가느냐 이 지적들도 있어요.
0: 네.
1: 이거는 어떤 전략 전술일까요?
0: 뭐 사실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아는 일론 머스크가 뭐 독점적으로 이제
1: 그렇죠.
0: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가 상장돼도 테슬라 주가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1: 예.
0: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거죠. 뭐 이럴 쿠파에는 그냥 스페이스X는 따로 하자.
1: 예.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가 그동안 기업 가치를 되게 높여야 되는 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1: 예.
0: 없다 보니까 그룹도 갖다 붙이고 여러 가지 갖다 붙인
1: 그렇죠.
0: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우주 기업만 볼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편에 해서
1: 네.
0: 이런 움직임이었고 제가 보기엔 또 일론 머스크가 뭔가 이 기업을 더 장악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1: 네. 그다음에 이제 연이어 이어질 것으로 지금 거론되고 네. 있는 오픈 AI하고 엔트로피 이것도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이제 가장 먼저 상장을 하고 나면 지금 많은 AI 기업들이 자금 여력에 대해서 다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럼 숨통이 이 두 기업은 확 트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 주저했던 거나 아니면 부채 문제도 일부 해결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두 회사는 AI 시대를 이어가는 가장 큰 선두에서 이제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0: 현재까지는 그래도 3강이니까 예.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둘러 IPO를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자금들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가 됐고 예. 최근에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유료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정도로 투자하면 기업이 못 견딜 수 있다라는 우려를 반영을 해서 IPO한 그렇죠. 것들도 상당히 이 부분이 있거든요.
1: 예.
0: 어쨌든 지금은 며칠 전에 허사비스라고 알파고를 만든 사람도 얘기를 했지만 조만간 AGI라고 불리는 즉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예. 지능을 갖는 AI가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투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투자의 속도를 늦출 수는 없거든요.
1: 그렇네요.
0: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
1: 예.
0: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1: 예.
0: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AI와 관련된 성능 평가에서는 아직도 예. 1위가 오픈 AI입니다.
1: 아.
0: 어제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점수가 오픈 AI는 60점 정도 되고
1: 예.
0: 클라우드는 57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서 있는 모습들이 특히 이제 굉장히 이번에 최근에 이제 박차를 가하면서 박차를 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메모리를 더 샀다는
1: 예.
0: 얘기가 되는
1: 예.
0: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직은 누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는 어렵고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B2B
1: 예.
0: 그러니까 쉽게 해서 기업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사용료를 더 많이 받고 있고
1: 예.
0: 오픈 AI는 B2C 즉 소비자 중심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유료화가 좀 덜 돼 있는데 여기 수익 걱정하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걱정을 덜 것 같은 게
1: 네.
0: 이거 유료화 전환을 하면
1: 예.
0: 사실상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다만 유료화 할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걸 위해서 지금 점유율에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언제까지 공짜로 쓸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 그렇네요.
0: 분명히 일정 부분 나중에
1: 예.
0: 돈을 내는 날이 머지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3강이 그래도 왜냐하면 이 AI는 어떤 한 기업이 모조리 제가 볼 때는 독점적 구조로 가져가긴 쉽지 않은 구도인 것 같아요.
1: 네.
0: 나름대로 그래서 뭐 한 서너 개 정도가 뭐 글로벌을 쥐락펴락하지 않을까
1: 네.
0: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AI 그리고 투자 시장의 변화 오늘 제대로 또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엽 AFW 파트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변화.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캐박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캐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박시부로 예방합니다.
1: 캐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5: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에일리의 하이어라는 노래입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불안감도 있지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선곡해봤습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고 김새론 씨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씨와 관계되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씨와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대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부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GTX-A 노선 공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구조안전과 품질관리 등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공사 중단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삼성역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 철근이 절반 빠진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공법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봉쇄 사태 장기화에 따른 8월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유 카드를 아껴두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오늘 비축유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수단이라 방출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세 현장에서 후보들이 단체로 엎드려 뻗쳐를 한 행동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권양엽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현장에서 구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모습이 연출됐다며 유세 중에 발생한 돌출 행동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전남 광양 유세 현장에서 사회자가 유세 도중 후보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며 체벌을 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 나왔습니다. 일본 프로농구 나가사키 벨카에서 뛰는 이현중이 팀의 창단 첫 B리그 우승을 이끌며 플레이오프 최우수 선수까지 차지했습니다. 이현중은 류큐 골든킹스와 1승 1패로 맞선 B리그 파이널 최종 3차전에서 양팀 최다인 23점을 기록하며 팀의 72-64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호우특보나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내릴 비의 양은 제주산지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100mm 이상, 수도권과 충청은 10에서 60mm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자꾸 게으름을 피우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모양, 빈둥빈둥인데요. 비슷한 우리말이 더 있습니다. 밴둥밴둥도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꾸 뻔뻔스럽게 놀기만 하는 모양인 번둥번둥도 있죠. 센 느낌의 말로는 빤둥빤둥이나 빈둥빈둥이 있고 거센 느낌의 말로는 판둥판둥, 팬둥팬둥, 그리고 펀둥펀둥과 핀둥핀둥도 있네요. MBC 캠페인 우리말 너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리더였던 릭 오케이색은 1984년에 발표된 이 노래에 대해서 즐거웠다 라고 표현합니다. 뉴욕의 한 스튜디오에서 멤버들과 앉아 키보드와 샘플링 기계들을 가지고 놀던 와중에 그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특이한 소리층을 이 음악에 구현해냈기 때문이었죠.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곡이 완성됐을 때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딱 맞아떨어진 느낌이었다는데요. 고뇌와 고통 속에서 피어난 예술도 아름답지만 순수한 행복으로 만들어진 음악도 충분히 매력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음악입니다.

0: 5월 26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짧지만 그래도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하루였죠. 그래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다시 안녕. The Cars였어요. Hello Again. 전재근님 신청곡이었는데요. 앞서서 이 노래 그냥 만들 때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그 과정을 즐겼던 음악인데 결과물이 나왔을 때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딱 맞아떨어진 느낌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다시 돌아온 일상이 그만큼 즐겁고 재밌었으면 좋았겠지만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이 시간은 우리가 즐길 수 있잖아요. 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만큼은 충분히 즐겁고 행복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도 골든디스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꽉 채워볼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철새의 왕 철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1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2: 유유제약
13: 세금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김진연님, 올리비아 뉴튼 존 트위스트 오브 페이트. 요즘 잦은 야근으로 인해서 힘든 날이 많은데 노래 듣고 힘내고 싶어요 하셨거든요.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힘이 좀 나셨을까요? 이어진 노래는 더 꼭

로커스의 베케이션이었는데요. 전선희 님이 이 노래만 들으면 휴가 가고 싶어진다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연휴 쉬고 나니까 늘 하던 일도 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또 날도 좀 더워지니까 아, 여름 휴가 언제 가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죠. 저는 아직 휴가 계획은 없습니다. 가게 되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9113님, 톰 행크스 주연의 Death in You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가상의 밴드가 나오는 그 영화에서 The Wonders의 All My Only Dreams 신청해봅니다. 음원이 없다면 주제가인 Death in You도 들려주셔도 돼요 하셨는데요. 네, 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사실 이 영화에서는 The Wonders의 Death in You가 훨씬 유명하고 그 노래가 제일 자주 들리죠. 그런데 또 다른 음악을 신청을 해주셨으니까 Death in You는 좀 킵해두고 오늘은 The Wonders의 All My Only Dreams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창정님이 메이지스타의 Fade Into You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같이 이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The Wonders의 노래부터 만나보시죠. All My Only Dreams.

0: KBC.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48년생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케니 로긴스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이 케니 로긴스 1971년에 짐 메시나라는 가수와 함께 로긴스 앤 메시나라는 포크 듀오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 활동이 먼저가 아니었던 거죠. 이 로긴스 앤 메시나로 첫 앨범에서 발표한 첫 싱글 바이팔라라는 노래였는데요. 굉장히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포크 팝인데 바이팔라 V-A-H-E-V-A-L-A를 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그냥 만들어낸 말이래요. 약간 가상의 공간? 자메이카 연안의 가상의 어떤 섬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이 노래의 주인공인 항해사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음악인데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바이팔라. 어쨌든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요. 케니 로긴스 음색이 굉장히 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좀 있거든요. 아, 데뷔 때부터 목소리가 참 독보적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케니 로긴스는 이 로긴스 앤 메시나로 6장의 앨범을 냅니다. 꽤 활동을 했죠. 그러고 나서 1977년에 솔로로 데뷔를 하고요. 솔로로는 지금까지 14장의 앨범을 냈어요. 그 사이에 뭐 Footloose나 Danger Zone 그리고 The More We Try 이런 노래들 본인의 히트곡으로 남겨뒀죠. 그런 케니 로긴스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싱글은요. 2021년에 나왔습니다. Playing With The Boys라는 곡인데 이 노래 원래 원곡은요. 영화 탑건 OST에 사용이 됐었어요. 그 Danger Zone하고 이 노래도 케니 로긴스 목소리로 들어가 있었는데 탑건 속편이 나왔었잖아요. 탑건 Maverick. 거기에는 Danger Zone만 들어갔고 이 노래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따로 싱글로 다시 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기가 약간 겹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탑건 원작 1편에 있었던 그 노래를 호주의 여성 가수예요. 버터플라이 바우처가 피처링한 버전으로 다시 발표를 해서 2021년에 그때 우리에게 내놨어요. 그래서 케니 로긴스의 가장 최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싱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케니 로긴스의 데뷔곡인 로긴스 앤 메시나의 바이팔라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버터플라이 바우처가 피처링한 Playing with the Boys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케니 로긴스의 데뷔곡이었던 로긴스 앤 메시나의 Favela 1971년 곡이었고요. 이어진 노래 케니 로긴스의 가장 최근 싱글 2021년 음악이었습니다. Butterfly Boucher가 피처링한 Playing with the Boys. 이 두 곡 사이에 50년의 세월이 있어요. 예, 네, 좀 놀랍죠? 이재영님, 오늘 제 하루는 유독 길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한숨 푹푹 쉬면서 침대에 누웠는데 역시나 골든디스크 켜니까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네요 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런 날이 있죠. 그런데 왜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그냥 운 나쁜 하루를 보낸 것뿐이다.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라는 노래도 그런 가사고 나이도의 Thank You도 그런 가사예요. 그냥 가끔 그런 날이 있는 거죠. 운 나쁘게 뭐가 자꾸 안 맞는 그런 날. 그런데 그런 하루를 보냈다고 해서 나의 일주일이, 나의 한 달이, 나의 인생이 그렇게 계속 운 나쁘게 굴러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냥 그런 하루를 보냈을 뿐이고 오늘의 기분은 그냥 오늘 털고 딱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재영님의 마음을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어줄 음악들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배선여님, 샘 스미스의 Writings on the Wall 신청합니다. 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뭔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마음의 숙제를 안고 제출해요 하셨는데요. 제가 항상 방송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골든디스크가 채워진다,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게 숙제처럼 느껴지길 바란 거나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꺼이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은 거고 그게 아니고 뭐 진짜 오늘은 너무 할 말이 없고 내가 굳이 막 음악을 찾아서 신청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음악 듣고 싶은 그런 날에는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진짜 숙제처럼은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재영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한테 주는 숙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길고 잘 풀리지 않는 날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골든디스크가 그 무게를 더 얹어드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 그때 참여해 주시면 되죠. 제가 그동안 좀 압박을 많이 드렸나요? 영화 007 스펙터 OST였죠. 샘 스미스가 부른 Writings on the Wall. 이 노래와 함께 2554님이 아델의 Someone Like You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차분하고 또 편안하게 이어서 들어볼까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734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유라이어 힙의 레인.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밤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데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린 울산 문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울산 문화방송은 호출부호 HLAU 표준 FM 97.5MHz로 하루 24시간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방송기기 정비 점검을 위한 계획정파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다음 방송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합니다.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적도입니다.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주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2001년 신문에는 있던 표현이지만 지금은 듣기 힘든 말에 외곽을 때린다가 있습니다. 관용구 외곽을 때리다는 우회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다 라는 뜻인데요.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지만 해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뜻의 속담. 때린 놈은 가로 가고 맞은 놈은 가운데로 간다를 생각해보면 외곽을 때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어제 오후 서울 수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져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으로 잔해 제거 작업이 지연돼 일대 극심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7: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8일 만에 정용진 시세계그룹 회장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말한 것 등으로 인해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6: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중대 분수령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주말 별장에 내각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며 미국이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7: 고 김세로 씨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씨와 관련돼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튜브를 통해 김수현 씨 측을 압박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5월 2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6: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져 내려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7: 사고는 어제 새벽 생긴 단차 치마 현상을 오후에 정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정숙 기자입니다.
8: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 1톤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지나는 도중에 고가차도 윗부분이 무너져 내립니다. 고가차도 상판이 V자 모양으로 휘어지며 땅으로 처박히자 흙먼지가 크게 일어납니다.
9: 공사 소리인 줄 알고 있다가 이제 밖에서 이제 소방차 소리도 들고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가지고
10: 육안으로 보기에도 와 저거는 곧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8: 모두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했습니다. 붕괴는 고가차도 콘크리트 상판인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생긴 2.9cm 단차의 치마 현상을 오후 2시부터 정밀 안전진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1: 공사 바로 중단시키고 14시에 안전진단을 하자. 그래서 14시에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 진행 중 붕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8: 현장 안전점검에는 서울시와 안전진단업체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사망자 3명은 각각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 외부 전문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행신역에서 서울역 사이 KTX 운행이 중지됐고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이 조정 운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고 사고 원인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서대문 고가 붕괴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50여 명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숙입니다.
6: 네, 서울시는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현장 수습에 나섰는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인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12: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서소문 고가차도입니다. 상판 구조물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아직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요. 추가 붕괴 우려에 대비해 안전인력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사고 후 약 2시간 만에 구조작업을 마무리했고 서울시는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새벽까지 회의를 했는데요. 시공사와 감리단이 아침 6시까지 잔해 제거와 철거 계획 등이 담긴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안전성을 검토한 뒤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안전이 확보돼야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노동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늘 중 잔해 제거 작업을 재개할 방침인데요. 노동부의 승인이 언제 떨어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6: 네, 사고 장소가 서울 한복판이라서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잖아요. 안전대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2: 네, 경찰은 현재 사고 현장 바로 근처인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소 본부 앞 삼거리까지 양방향 차량 통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로 통제가 이어지면서 서울역과 서대문 일대에는 출근길 교통 혼잡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경찰청 앞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53개 노선을 집중 배차해 출근길 대응에 나섰습니다. 열차 운행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첫 차부터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생역 구간 운행을 전면 중지했고 서울역과 행신역 사이 열차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일부 KTX와 일반 열차도 서울역, 용산역이나 수원, 대전, 천안역까지만 운행하도록 조정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교통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네,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는 하루에 4만 대의 차뿐 아니라 그 아래로는 KTX와 전철까지 다니던 서울의 중심 교통시설이었습니다. 심강 기자입니다.
13: 지난 1966년 완공된 서소문 고가차도는 지은 지 6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시청역 구간을 잇는 길이 335m, 폭 14.9m의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교각은 모두 18개입니다. 철거 전에는 하루 평균 차량 4만 대가 다니는 서울 도심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철거 작업은 작년 4월부터 들어가 본격 철거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87%가량 완료된 상태로 아직 남아있는 고가도로의 정중앙 지점에서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 바로 아래로는 경의중앙선 철로가 지나가는데 이 철로를 통해 경의선 지하철은 물론 행신과 수색 차량기지에서 출발하는 열차들이 오갑니다. 붕괴 사고로 서울역 서북쪽 철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노후화로 수시로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난 2019년 D등급 미흡 판정이 나왔습니다. 급히 보수를 해야 할 정도라는 건데 그 이후에도 바닥판이 떨어지고 보콘크리트 탈락이나 강선 파손 등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14: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라는 거는 구조물로서 이제 지속적인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거든요.
13: 다음 달 초 철거를 끝낸 뒤 2028년 2월 새 고가차도를 만드는 게 당초 서울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철거 작업 마무리 단계에서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서울시의 도심 고가 건설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심강입니다.
6: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세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15: 짙은 곤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단상에 서기 전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연 뒤 5.18 유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 여러분을 향해 사과했습니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8일 만입니다.
16: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15: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많은 분들이 아픔과 분노를 느낀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자신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15: 최근 스타벅스 직원들을 향한 폭언이 이어진 데 대해선 성실한 직장인일 뿐이라며 책임은 자신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듭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언급했지만 무엇이 잘못인지 구체하고 앞으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만큼은 같다고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6: 오늘의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습니다.
15: 정 회장은 말이 아닌 행동과 변화로 신뢰를 되찾겠다며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문 발표는 4분 남짓 걸렸고 정 회장은 3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계는 정 회장의 광주 방문 여부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방문을 고민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7: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종전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막판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현지 시간 26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가 이란과의 협상이 결정적이고 긴박한 시점에 이례적으로 열리는 거라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2번째인 이번 내각 회의에서는 이란 문제가 논의의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20

15일 이란 남부의 공습한데에 대해 이란 정부가 휴전 합의를 다시 위반한 것이라며 침략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에서 테러리스트 미군은 4월 8일 휴전이 발표된 이후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태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48시간 동안 호르무즈간 지역에서 휴전 합의를 심대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파키스탄이 진행 중인 외교적 중재와 동시에 이러한 침략 행위들이 자행된 것은 미국 행정부가 이란 국민과 영내 민족, 국제사회를 향해 또다시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위반했음을 극명히 드러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 강화를 지시한 이후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남부의 지상전 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 매체들은 현지 시간 26일 익명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군이 최근 옐로라인 너머로 지상작전을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옐로라인은 헤즈볼라에 의한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 이스라엘 군이 지난달 중순 레바논 남부에 설정한 구역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메모리 반도체 급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1% 오른 7,519.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9% 오른 26,656.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AI 산업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20% 가까이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미국이 이란 남부지역을 공습하면서 국제유가는 반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3.6% 올라 배럴당 99.5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8도로 예보됐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0: 야외훈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7: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늦추려면 운동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운동 말고도 독서와 음악 감상, 미술관 관람 이런 문화 활동을 해도 노화 속도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대학의 심리생물학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성인 3,500명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화활동과 노화 간의 상관성을 따져봤더니 문화활동을 월 1회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3% 느렸고 주 1회 하는 사람은 4%가 느렸습니다. 또 문화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면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1년 젊었는데요. 특히 이 연관성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죠. 문화활동을 하려면 일단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하고 정서적, 사회적 자극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몫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의 숨쉴 틈은 필요하죠. 좋아하는 문화생활 일상 속에 짧게라도 넣어보는 걸 추천드리면서 5월 27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2도, 부산 20도, 대구 20도, 대전 20도고요. 광주 21도, 강릉 18도, 제주 21도입니다. 어제에 이어 아직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카업 버블카 샴푸 보내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2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에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여파로 열차와 전철 운행이 조정됩니다. KTX는 서울역에서 행신역 구간이 중단되고 같은 구간 전철 운행도 중지되는데요. 일반 열차의 경우 서울역의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모든 ITX 새마을과 마음 열차는 수원역에서 착발합니다. 무궁화호는 경부선은 대전역, 호남선은 서대전역까지 운행하며 장항선은 익산역에서 천안역 구간만 운행하는데요. 평소와 달리 정차역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지연이 예상되니까 열차 이용 전에 운행 상황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경남 김해 잠수함 사령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핵잠 사업을 장보고 N 사업이라고 명명하며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 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30년대 후반에는 실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료로는 미국이 공급하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기로 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은 내부에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동력을 얻으며 연료 보급이 필요 없어 기존 디젤 잠수함 대비 작전 기간과 반경이 크게 확대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부 기피 신청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하고 그때까지 재판은 중지되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훈 전 정보사령관도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게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유죄 심리를 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분을 이란 내부 또는 제3국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 네, 이전까지는 고농축 우라늄 전량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는데 여기서 한 발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0: 네.
1: 대신에 이란 현지나 제3국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더라도 전후 과정을 사실상 미국에 관리하겠다라는 단서는 달았습니다.
0: 네.
1: 미국 반출에 실패하더라도 우라늄 폐기나 농축 중단을 직접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정치적 홍보 효과를 좀 극대화하겠다라는 계산으로 보이고요.
0: 네.
1: 현재 언론에서는 트럼프 이 행정부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우선 제3국으로 넘긴 후에 다시 미국으로 이전하는 2단계 반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0: 네.
1: 파키스탄이나 러시아, 중국, 튀르키예 이 네 국가 중에 한 곳으로 이란의 그 우라늄을 일단 반출을 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과 이란이 모두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우회로를 제시했다 이런 것 네. 같은데 이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까?
1: 네, 이란 측 보도를 보면 미국과 핵 문제를 60일간 본 협상에서 다룬다. 여기까지는 합의를 했고
0: 네.
1: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라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0: 네.
1: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보유를 주권 사항이다라고 주장해왔던 걸 감안해보면 끝까지 이란이 이제 국내에서 이 희석하겠다라는 선에서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1: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미국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 우라늄이 들어갔던 걸 다시 또 가져오는 그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제3국보다는 차라리 이란 내에서 폐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더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0: 이런 와중에 미군이 이란에 또 군사 공격을 했다고요.
1: 네,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미사일 발사 시설과 선박을 겨냥해 공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군은 이란군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자국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타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란은 미군의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보복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다음 날인 26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국 영공을 침범한 미군의 드론과 전투기를 식별해서 추적하고 이 중 일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격추한 건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MQ-9 리퍼 드론이고요. F-35 전투기에도 사격을 가해서 쫓아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휴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 보복할 권리를 정당하고 확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 그런데 뭐 종전이 임박했다는 보도는 며칠째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협상이 끝나는 걸까요?
1: 일단 미국 내에서는 며칠 걸릴 수 있다라는 굉장히 모호한 이제 말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26일에 카타르에서 일부 대화가 진행 중이니까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합의문의 구체적인 어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고 아마 며칠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0: 네.
1: 그 전날에 이란 대미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 그리고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카타르 도하를 방문했고요. 중재국인 카타르 측과 이란 이 미국의

0: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종전 합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루비오 장관 발언을 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자꾸 지연되는 상황에서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서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1: 근데 원래 중재는 파키스탄이 하고 있지 않았나요?
0: 네, 맞습니다.
1: 중재국이 카타르로 변경된 배경은 뭐였을까요?
0: 일단 파키스탄은 첫 휴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중재했던 나라죠. 네. 이란과 국경을 1000km 가까이 맞댄 이슬람권 국가이고 또 자국 내에 미군 기지가 없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측 국가다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드문 국가였기 때문에 중재국으로서 제격이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파키스탄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 재무부가 협상 때 이제 카드로 쓴 어떤 이란 동결 자금 같은 것들을 받아주거나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하고도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로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고요.
1: 예.
0: 그런데 이번에 중재국으로 떠오른 카타르는 일단 이란의 동결 자금을 직접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1: 네.
0: 2020년에 미국과 탈레반의 19년간의 전쟁을 중재한 경력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카타르에는 이란 동결 자금이 우리 돈으로 9조 원 정도 넘게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1: 네. 또 자원부국이기도 한데 그러면 현재 종전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동결 자금인 건가요?
0: 네, 정확히는 호르무즈 해협하고 핵폭위 문제들인데 이 동결 자금은 이 호르무즈와 핵폭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핵심인 겁니다.
1: 네.
0: 이란은 동결 자금을 먼저 주면 호르무즈를 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해협을 열고 핵물질을 니들이 먼저 치우면 그때 동결 자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뭐 행정 절차나 미국 내 어떤 정치적 반발을 고려했을 때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요.
1: 네.
0: 자국 내에 있는 동결 자금을 이란한테 직접 주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많이 큽니다.
1: 네.
0: 근데 카타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란에 직접 현금을 건네지 않으면서도 어떤 자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우회로인 셈인 거죠.
1: 네.
0: 그래서 카타르가 중재와 동시에 일정의 재정적 완충지대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카타르는 호주와 함께 세계 LNG 수출 1, 2위를 다투는 국가거든요.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굉장히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이자 중재국으로서 떠오른 거죠.
1: 네. 이스라엘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종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은 호시탐탐 확정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요.
0: 맞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군이 이스라엘 남부 그 이란의 남부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1: 네.
0: 이스라엘도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1: 예.
0: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레바논에서는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이 진짜로 전쟁을 끝낼까 봐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협상 중에 헤즈볼라를 친 것도 이란을 자극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종전 협상의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0: 이스라엘이 오히려 보란 듯이 레바논 남부를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휴전도 네. 어기고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종전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던 이란은 당연히 이걸 이유로 또 협상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1: 네.
0: 이런 부분들을 네타냐후 총리가 노리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1: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이 네타냐후 총리를 지칭하는 좀 안 좋은 표현들이 있다고요.
0: 맞습니다. 저희 이제 기사를 작성하다 보면 자주 쓰게 되는 표현인데요.
1: 네.
0: 네타냐후 총리를 딜 브레이커, 그러니까 협상 파괴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1: 회방꾼이라는 얘기네요.
0: 맞습니다. 휴전이나 종전을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까요.
1: 네.
0: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강경 노선은 하루라도 빨리 이란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서 안달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까지 전쟁에 집착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본인의 정치 생명 연장 때문입니다.
1: 네.
0: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수수, 배임 등의 혐의로 이스라엘 현지 총리 최초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제 실각하게 되면 정권을
1: 네.
0: 잃게 되면 곧바로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요.
1: 그렇겠죠.
0: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 역시 지금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의도적으로라도 이 전쟁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1: 네. 전쟁이라는 큰 문제가 이 본인 정치 생명
0: 맞습니다.
1: 때문이라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뭐 실망과 분노가 좀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총리를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5월

0: 3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네. 여름 날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특히 역대급 폭염에 벌써부터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유럽 전역이 북아프리카발 이 열돔의 현상으로 때이른 폭염에 휩싸였는데요. 프랑스는 25일 기준으로 서부 300여 개 도시에서 5월 최고 기온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인 폭염 때문에 파리에서는 전날 마라톤 참가자 한 명이 숨졌고요. 어허. 파리 외곽에서 열린 달리기 경주에서도 참가자 10명이 쓰러지면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0: 아니 5월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1: 그리고 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과 스페인도 예년보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노동 제한 조치까지 5월에 시행이 되면서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는 야외 노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을 달군 열돔 현상은 뚜껑을 덮은 것처럼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지역 전체가 찜통처럼 달아오르는 걸 의미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한여름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네. 올해는 이례적으로 5월부터 발생을 했고 최근에 기후변화로 열돔의 발생 빈도나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0: 네, 지금 상황이 이러면 7, 8월은 어떨까 벌써부터 네. 좀 걱정이 되네요.
1: 걱정이 큽니다.
0: 예. 자 이번에는 바이러스 소식인데 이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또 추가로 나왔다고요?
1: 네.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3명이 나왔었죠. 당시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제 배에서 내려서 각자의 나라로 흩어져서 격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그때 스페인으로 돌아갔던 탑승객 한 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 발생 이후에 한타바이러스 감염자가 뒤늦게 확인된 사례여서 이 스페인 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네. 원래 한타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가 약 3주 정도 되고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최대 한 달 반 정도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0: 잠복기가 너무 기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 크루즈선에서 내린 탑승자들 중에서 이제 증상이 새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원래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와 관련된 감염병인데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크루즈선 감염 사례에서 사람 간의 전파가 있었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0: 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한 달 반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1: 네.
0: 에볼라 바이러스는 또 확산세가 또 심각할 정도로 아주 거세다는 소식입니다.
1: 네, 세계보건기구는 25일에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방역당국의 대응 속도를 능가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는 900명에 달하고요. 사망자는 220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0: 네.
1: 거브리어스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긴급히 대응 역량을 확대는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염병 확산 속도가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의 대응이 뒤쫓아가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 보건당국 대응이 이렇게까지 더딘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1: 민주콩고는 지난 수십 년간에 10여 차례나 에볼라 유행을 겪은 나라고요.
0: 네.
1: 그렇지 않아도 분쟁이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경제난이 심했고 그래서 국제원조가 꼭 필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원조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완전히 붕괴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주민들의 공포나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진이나 의료센터 공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0: 예.
1: 구호단체들도 장비가 부족해서 손을 쓰기가 어려운 사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사태를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습니다.
0: 네. 오늘 아침에 월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스타벅스 사태 관련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죠. 스타벅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8일 만이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네요.
5: 네, 일단 이 사과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정용진 회장,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 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초에서 7초 정도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3: 네.
5: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제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논란이 좀 커진 건데
3: 네.
5: 그 다음 말이 뭐였냐.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이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는다.
3: 네.
5: 이런 말이 사과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이 문장을 놓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건지
3: 네.
5: 여러 지적이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3: 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못인지 그리고 과거의 뭐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으니까요. 신세계그룹은 이제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를 했는데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5: 네. 그러니까 탱크데이 논란이 벌어진 다음 날인 5월 19일부터 일주일 정도 스타벅스 코리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 네.
5: 전상진 부사장이 발표를 했는데 조사 결과 해당 직원 또 임원진이 고의성을 갖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3: 네.
5: 다만 이번 행사를 기획한 직원 5명 중 2명은 핸드폰 제출했는데 탱크데이 명칭을 제안한 직원을 포함해 다른 3명은 사생활을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없었고
3: 네.
5: 또 그룹 측은 사내 메신저의 경우에도 서버 저장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해당 이벤트를 기획했을 당시의 대화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3: 네.
5: 그리고 이제 이 이벤트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결제를 눌렀던 이들도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3: 예.
5: 그러면서 향후 경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찰 조사에서 누구라도 의도를 갖고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 임직원을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3: 네. 그러나 분명히 기획이 됐고 또 실행이 됐는데 책임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얘긴데요. 야당에서는 스타벅스 코리아를 옹호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좀 입장이 엇갈립니다.
5: 네. 그러니까 일단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개별 의원들의 비판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네. 어제 당의 공식 메시지는 좀 톤다운돼 있었습니다.
3: 네.
5: 강준현 수석 대변인 간담회에서 이번 사과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 예.
5: 박지혜 대변인도 신세계 측에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하고 총수도 나서서 사과했다라면서 나름 이제 의미를 평가했는데요.
3: 네.
5: 그러면서 그럼 당 차원의 스타벅스 출입 자제 권고도 해제되느냐라는 질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것이다. 새로운 지침을 내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3: 네.
5: 사실은 어제 뭐 김부겸 후보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이 정도 선에서 좀 그쳤으면 좋겠다. 정부와 여당이 요청한다라면서 사과를 이제 받고 정리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3: 네.
5: 그런데 또 정청래 대표가 오후에 SNS를 통해서 그간 극우적 언행을 봤을 때 소나기 피하기성, 가식적 사과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맨입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라면서 후속 조치를 강조를 한 건데요.
3: 네.
5: 이게 아무래도 좀 엇갈린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가 계속 이 정치 의제로 가져가는 게
3: 네.
5: 중도층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일부 있다 보니까 당에선 조금 톤다운을 하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네. 이번 사과 너무 불충분했다. 조용진 회장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여론도 있다 보니까 또 이걸 반영하는 민주당의 비판적인 목소리 또 있다 보니
3: 네.
5: 톤 앤 매너가 잘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3: 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이제 발행한 유가증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환불을 받으려면은 뭐 2주 동안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6월부터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장이 어제 고개를 세 번 정도 숙이고 푹 숙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랬지만은 쉽게 마무리가 사태가 그렇게 잘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5: 네,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스타벅스를 들고 투표장에 가자라고 네. 뭐 이제 릴레이 인증샷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 네.
5: 정치 의지로 계속 활용되는 한 뭐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네. 자, 그리고 어제 굉장히 좀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 서울 서대문구 서서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가 됐습니다. 그 작업자 3명이 숨졌고요. 또 3명이 다쳤습니다.
5: 네. 그러니까 이 사고는요. 새벽 2시 30분 어제였죠. 고가의 슬라브를 절단하던 중에 생겼던 2.9cm 치마 현상을 오후에 안전진단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3: 아, 이게 좀 위험해 보이니까 안전진단을 하러 간 거였는데 이렇게 됐군요.
5: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멈추고 진단하러 들어갔다가 사고가 들어간 거였는데요.
3: 네.
5: 서대문 소방서 이종훈 재난안전과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면 새벽 작업을 중단을 하고 어제 오후 2시 안전 진단을 위해 이 거더 사이로 들어갔다가 이게 붕괴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3: 네.
5: 이 거더라는 게 일종의 대들보라고 합니다. 슬라브와 공중 비계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 이제 구조를 지탱하는 구조물인데
3: 네.
5: 사고는 어제 오후 2시 33분쯤에 발생을 했고 사망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의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 씨, 감리단장 60대 안모 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 씨였다라고 합니다. 추락하거나 붕괴한 구조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3: 네.
5: 안 씨의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된 뒤에 숨졌다라고 하고요. 안전진단에는 숨진 3명과 함께 서울시 토목 및 도로 담당자, 안전진단 업체, 외부 자문위원까지 9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3: 네.
5: 또 이제 구조된 부상자 3명은 각각 30대, 40대, 50대 남성으로 허리나 머리, 갈비뼈 등을 다친 상황인데요. 사고 당시 현장 부근에는 총 13명이 있었지만 사상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대피했다라고 합니다.
3: 네. 이 해당 고가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위험으로 판정이 돼서 작년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5: 네. 그러니까 1966년에 지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고가차로인데요.
3: 네.
5: 충정로역부터 시청역까지 있는 이제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길이 335m, 폭 14.9m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노후화로 인해서 2019년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등 안전 문제가 불거져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강공사를 추가로 시행해서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드는데 안전은 확보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철거가 결정되었습니다.
3: 네.
5: 해당 공사는 서울시가 발주를 해서 진행 중이었고요. 2025년 7월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도 직접 현장 점검을 하고 서서문 고가차도 도심 교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8월에 시작되어가지고 뭐 올해 7월 29일까지인데 조금 빨리 해가지고 6월에도 끝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3: 네.
5: 서울시는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새 고가차도를 그리고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어제 사고로 서울역부터 신촌역까지 전차선 단전이 발생을 해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가 되었고요. 열차 운행 등의 차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3: 네. 아까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뭐 좀 변경된 구간이 많습니다. 좀 확인을 잘 하고 열차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야는 서울시장 선거운동을 일제히 중단하고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5: 네. 민주당의 정원호, 국민의힘의 오세훈, 개혁신당의 김정철, 정의당의 권영구 후보까지 이 네 후보 모두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사고 현장을 앞다투어 찾았는데요. 정치권은 유세를 잠정 중단하고 사태 수습 그리고 유가족 위로에 전념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 은평구 연서시장으로 가려던 일정을 중단을 하고 사고 현장으로 바로 향했는데요. 기자들보다 먼저 도착한 그는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듣기도 했습니다.
3: 네.
5: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유가족께

0: 있었습니다.
1: 네, 정원호 후보도 어제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고 구조가 빨리 완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왔다라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사고 직후 페이스북에 아 이거 오세훈 시장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참사다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책임을 묻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아 금방 지웠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정원호 후보는 관련 질문에 대해 사고에 대한 수습과 구조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는데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어쨌든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오세훈 시장의 사고 책임을 강조하면서
0: 네.
1: 이번 사고를 선거 호재로 활용하려는 분위기가 순간 감지가 됐었는데
0: 네.
1: 후보 측과 지도부가 나서서 이를 자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리고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기도 평택시 을 후보들 토론회가 어제 오전에 열렸는데요. 역시나 이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대부업체 논란 공방이 거셌습니다.
1: 네. 어제 토론회는요. 초청 기준에 맞춰가지고 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희동, 조국혁신당의 조국,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까지 4명의 후보만 참여를 했습니다.
0: 네.
1: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이제 여론조사 사항의 기준 미달로 인해서 초청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0: 네.
1: 조국 후보. 김용남 후보가 9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농업법인이 문제의 대부업체를 설립하고 그 대부업체 대표가 김 후보의 과거 비서관 출신 한모 씨가 맞느냐라고 꼬집었고요. 지난번 토론회 좌석 순서 추첨에 이 한모 씨가 추첨한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대부업체가 폐업을 하면 자산도 모두 김용남 후보의 자산이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는데요.
0: 네.
1: 유희동 후보도 대부업법의 취지를 보면 과거 고리사채로 인해서 서민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만든 것이다 라면서 녹취록에 직원 이름만 빌려가지고 대부업체 대표이사를 해놓은 거다라고 했는데 운영에 참여한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김용남 후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 네, 김용남 후보는 내가 농업법인 지분을 인수한 건 2020년 이후고 대부업체가 설립될 당시에는 농업법인의 본인 지분이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첨에 이 대부업체 대표를 맡았던 한모 씨가 참여한 건 최근 보도를 보고 알았고 또 대부업체를 폐업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산이 본인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이 직책이 적힌 명함을 파고 싶은 사람은 많다라면서 이 한모 씨가 본인 후원의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김용남 후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인 김용남 후보가 타인 명의를 이용해서 사금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며 이 녹취를 정황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0: 네.
1: 결국 지인들에게 내놓았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본인이 사실상 차명 운영한 것을 자인한 것이다 라고 보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0: 네.
1: 조용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의혹과 가족들의 금전 경영 연결고리는 김용남 후보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 분명히 답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0: 네. 반대로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이 대법법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요?
1: 네. 이제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김 후보를 향해서 김용남 후보의 어머니가 수원에서 사채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고
0: 네.
1: 이 모친인 실제로는 사채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0: 네.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이용해 후보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 공세다라는 게 고소 이유였습니다.
0: 네. 오늘 이유 있는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4: 유유 제약.

0: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6: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전해주세요.
7: 네, 어제 강수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집중됐고요. 그 밖의 지역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내리면서 습한 장마철과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리겠고요. 오늘 오후까지는 5mm 안팎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소강 상태 보일 때도 많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로 많이 후텁지근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24도, 대구 23도, 광주는 27도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내일도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에 비가 약하게 지나겠고 비가 그치고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 네, 지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3669님, 많이 습한 날이네요. 오늘도 안전하게 작업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어제 사고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도 명복을 빌어주셨어요. 이승철의 서쪽 하늘 신청하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카업 버블카 샴푸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갯벌처럼 얕은 바다에서 조개나 소라를 잡는 걸 해루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행동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마다 60건가량의 갯벌 사고가 발생해서 10명가량이 숨지고 있는데요. 밀물이 들어오는 때를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갯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밀물 때보다 1시간 일찍 육지로 향하는 것. 생명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새벽 공기를 가르며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4: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은 전 거래에 대비 19.3% 오른 895.88달러의 거래를 마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급등은 UBS가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535달러에서 3배 수준인 1625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게 배경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2배 ETF 상품이 오늘 출시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ETF가 각각 7종씩 출시되고 주가가 내리면 수익이 나는 인버스 2배 상품이 각각 1종씩입니다. 2배 ETF가 출시되면 수급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커질 거란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 김새론 씨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씨와 관계되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씨와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대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9일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살해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60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피의자 신상을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5mm 안팎이고 부산, 울산 등 경상도 지역에선 최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부산 22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오발단. 오늘 발견한 단어의 줄임말로 제가 만들어본 말이에요. 문득 발밤발밤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어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는 모양을 말하는데 이 말을 소리내 발음해보고 그 몸짓을 떠올려보다가 마침내 봄밤에 발밤발밤 걸어보는 것도 좋겠지요? 처음 보는 단어 하나에 하루를 붙들리는 경험. 이거 꽤 괜찮아요. 하루가 다르게 채워질지도 어쩌면 시가 시작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박현석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웃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두 팔을 들었을 때 한쪽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하다면 뇌졸중을 의심하십시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빠른 대응이 당신의 일상을 지켜냅니다.
2: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내일부터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금지됩니다. 자, 2부에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와 막판 표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 파행과 관련해서 어제 김종훈 진보당 후보 연결했는데요. 오늘은 김상욱 민주당 후보 3부에 연결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폄훼 논란에 대해서 이른바 사과라는 걸 했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 5.18 기념재단의 박강배 상임이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삼십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삼십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삼십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5: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6: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역풍이다님이 오랜만에 인사를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정기검진하러 왔어요. 피 뽑으면서 순서 기다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6: 또 어디가 편찮으시군요. 네.
7: 정기 검진이시니까요. 뭐 괜찮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LOR님은 비 오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학교 안 가고 낭만을 즐기고 싶은데 JB 가야겠죠? 제가 선생님이니까요.
6: 선생님, 이거는 좀 뭐 많이 쓰는 표현과 그냥 쓰겠습니다. 땡땡이는 학생들의 전유물 아닌가요? 선생님들은 이러시면 안 되죠.
7: 네. 가셔야죠. 네. LOR님 가셔야 됩니다. 얼른 네. 준비하세요. 빨리 네. 가셔야 되고요. 박가림님, 비가 아주 조금씩 흩날리는 아침입니다. 사무실 막 도착해서 시선 집중 중인데요. 꿉꿉하네요. 제이비 열 좀 올려줘요. 바싹해지게. 뭐 이런 거라면 저희가 또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받는 뉴스들이 꽤 있거든요. 제이비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8: 서울 서대문구 소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 1톤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지나는 도중에 고가차도 윗부분이 무너져 내립니다. 고가차도 상판이 V자 모양으로 휘어지며 땅으로 처박히자 흙먼지가 크게 일어납니다. 모두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했습니다. 붕괴는 고가차도 콘크리트 상판인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생긴 2.9cm 단차의 침하 현상을 오후 2시부터 정밀 안전진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0: 사망자 3명은 각각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전문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네, 짚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 사고 원인, 거다가 무너진 것으로 지금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일단 지금 이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상판 침하가 발생한 게 새벽 2시 반이라는 거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오후 2시에 안전진단이 시작이 됐고 안전진단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사고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위해서 투입된 분들이 지금 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위해서 투입된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안전진단을 시작을 했던 건가요? 사실은 짚어야 되는 점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안전진단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위한 인력의 안전조치는 선행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됐느냐 일단 이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이게 좀 밝혀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정적인 측면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선거 막바지에 이게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선거와 연결짓는 시각 목소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기자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정원호, 오세훈 후보 등이 현장을 찾았는데 한 기자가 정원호 후보에게 오세훈 후보 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는 정확한 사고 경위 분석이 먼저라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수습과 애도가 먼저고 그 다음이 원인 진단입니다. 책임 규명은 맨 마지막에 하게 돼 있고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참사의 정치 논리, 선거 논리를 먼저 들이대는 건 정도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지금 언행도 조심하라는 지금 어떤 그 주의령까지 내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근데 꼭 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입니다. 어제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포 4년 동안 단 한 건도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참사가 발생한 직후에 지금 이렇게 자랑할 지금 계제냐. 얘기는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 좀 하고 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 네, 민주당 최현일 의원 같은 경우도 사고 직후에 SNS에 오세훈 시장의 안전 불감증이 나온 예고단 참사다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일도 있었죠. 조금 전에 JB가 전해주셨는데 그 기자의 질문 의도는 뭐냐, 이 기자의 질문은 적절하냐 뭐 이런 거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짱구님, 설마가 항상 위험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올려주셨고 그 이상이 생긴 게 새벽 2시 반이라고 JB가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12시간 동안 뭘 했는지 이걸 좀 밝혀야 됩니다라는 댓글이 조금 줄을 잇고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폄훼 이벤트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3: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자, 정 회장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벤트를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부적절했던 것이냐? 이게 궁금한데 이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 등등의 설명이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탱크 텀블러 명칭은 해외 제조사가 물탱크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것이고 책상의 탁 문구는 기존 나수 텀블러 홍보 문구였던 가방에 쓱과 라임을 맞춘 것이고 용량 503ml는 17온스를 ml로 환산한 것이고 미니탱크 텀블러 출시일인 4월 16일은 행사업체 브랜드데이 일정에 맞춘 것이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빠져있는 게 하나 있죠. 그럼 도대체 왜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잡은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인데 네. 종합으로 보면 이런 설명입니다. 작년 12월에 올 여름철 연례 홍보 행사 계획을 세웠었는데 2월 들어서 작년 겨울 행사 경품이었던 가습기 리콜 사태가 터지면서 일정이 꼬였고 그래서 5월에 새 행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급하게 인기 텀블러 3종 행사를 잡았는데 새롭게 색깔이 출시되는 제품을 먼저 그리고 가장 인기인 탱크는 일주일 내내 팔리도록 월요일 행사를 시작하기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것이다. 이게 신세계 쪽의 설명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했던 것이고 우연의 일치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전하고 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타벅스 코리아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논란은 다 뭡니까? 국민들의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라고 결론 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이 사정을 잘 모르고 단정해버린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입장문에 담긴 요 한 대목 마저 들어보시죠.
3: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1: 자, 이 대목에 나오는 각자 다를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라고 하는 규정을 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오해라는 뜻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 색안경 끼고 몰아가지 말고 경의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번 좀 해보세요. 라는 뜻으로 저 대목을 얼마든지 번역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네, 사냥기님이 JB 사과에는 개사과도 있습니까? 사과를 능욕시키는 거짓 사과는 사과를 열받게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김영숙님은 사과하는 듯 하다가 직원 볼모 잡고 국민에게 훈계하는 겁니까? 라고 좀 분노의 댓글 보내주셨고요. 담쟁이 덩쿨님이 그 생각은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다. 라고 꼬집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정용진 회장이 어제 사과할 때 다른 생각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신 생각은 틀린 거다라고 좀 꼬집어 주신 거고요. 홀로움님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말이 많네 라고 올려주셨고 이정단님은 불난데 부채질하는 겁니까? 이게 사과입니까? 뭐라는 얘기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스타벅스 카드 충전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환불해주겠다. 이런 뉴스가 또 뒤따르기도 하긴 했어요.
1: 6월 1일부터 2주 동안 환불해준다고 하던데 뭐 근데 빠진 게 있죠. 기프티콘은 좀 빠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선물 받은 분들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서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자,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해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 참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서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하고 핵잠 원자로의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 건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 짚을 점은요?
1: 미국과의 핵 협상에 진전이 있어서 저런 청사진을 밝힌 건지 아니면 미국과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밝힌 건지를 먼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진단은 후자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를 다른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안규백 장관이 어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대목 한번 들어보시죠.
4: 특히 올해 전제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가을에 있을 58차 한미 안보 연례 회의를 통해서 미래연합사 완전 운영 능력 검증을 완료한 후 대통령님께 전제권 시기를 건의드려서 전제권 회복을 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전제권 전환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촌철님들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딴 얘기를 했다라는 거 기억들 하시죠? 전제권 전환 시기를 2029년 1분기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장관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국 간의 이견이 좁혀져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0: 핵잠이나 전작권 전환이나 모두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공개적인 압박 전술. 그리고 그 압박의 힘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소식까지 좀 마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22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한 말이 또 보도를 탔습니다. 중국 동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심장부에 꽂힌 단검과 같은 한국 그리고 일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을 중국을 겨누는 단검의 비유를 했고요. 필리핀도 언급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배치된 중거리 미사일인 타이푼 이걸 언급을 하면서 그 지역은 사실상 봉쇄돼서 중국으로서는 감수해야 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킬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국가들을 연결한 다층 군사 네트워크를 뜻하는 표현이 바로 킬웹이라고 하는데요. 미사일, 통신망, 지휘체계 등을 하나로 엮어서 그물망처럼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공공연하게 밝힌 셈이 되는 건데 저희 유튜브 연장방송인 세계는 우리론에서 여러 차례 짚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지금 주한미군의 어떤 그 현대화 작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의 역할도 지금 새롭게 미국이 지금 물론 이것은 일방적입니다만 지금 조정,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로? 중국 견제 역할을 떠맡기는 걸로. 지금 그것 하나의 지금 그 파편이 브런슨 사령관의 단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다시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우려가 되는 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르면 전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쟁 구역 이쯤으로 해석을 한다고 치면 이 전구에 한국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는 것 아니냐라고는 우려가 있습니다.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얘기는. 이러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면 전시라고 하는 규정이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도 태평양상에서 어떤 문제가 군사적 충돌이 되는 게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냥 끌려 들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은 어찌 본다면 당위를 넘어서 대단히 긴요하고 매우 필수적인 사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협의와 합의가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이 점도 현실이다.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라이언 킹님이 한국을 전쟁에 쓰겠다는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팔라마님은 브런슨 이러다 정치하겠어요? 라고 또 꼬집어주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 대신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되게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잖아요.
0: 우리 입장에서는 환수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죠. 사실.
1: 네, 그래서 과연 이 의지가 미국까지 설득을 시킬 수 있을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업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 30일 이틀간 치러지는데요. 관련해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 또 나올까 봐 이런 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해드리면 지난해 대선 때 38명으로 구성돼서 수도권에서 활동을 했던 공정선거 참관단이 있는데 이걸 105명으로 늘려서 전국 단위로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행랑 그러니까 자루식으로 되어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의 디자인을 투명 개선을 해서 투명 받침대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 행랑식 관내 사전 투표함은 투표 시에 받침대와 결합해서 설치가 되는데 일부 유권자들이 받침대를 투표함으로 오인을 해서 투표할 때와 그리고 개표할 때의 투표함이 다르다는 이른바 바꿔치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받침대도 투명 재질로 바꿔버려서 이런 오해의 소지, 바꿔치기 주장을 꺼낼 여지를 없애버린다. 이럴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봉인지 부착 지점을 평평한 부위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봉인지를 붙이는 부분에 굴곡이 있어가지고 선거 사무원들이 투표함을 옮기다가 이 봉인지가 간혹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봉인지가 훼손될 여지가 없이 아주 평평한 데다가 봉인지 붙이는 쪽으로 바꿔버렸다고 하고요. 또

0: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하고 사전투표원 보관 장소는 CCTV로 24시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오죽하면 이러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 그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라면 그런 약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오해 소지가 있거나 뭐 억지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면 차단하는 것은 뭐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야차님, 라디오헤드님, 김창면님 등 많은 분들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라고 할 거예요 라는 부정적인 댓글을 올려주셨고요. 이태백님은 부정선거 하도 얘기하니까 내 세금이 엄한데 쓰이네요. 에휴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BTS의 다음 달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요금이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일보 취재에 따르면 부산 서면에 있는 한 호텔의 6월 12일 투숙요금이 74만 5천 원이었다고 하고 같은 날 양정동에 있는 한 호텔의 투숙요금은 55만 7천 원이라고 합니다. 많으면 10배 지금 폭등을 했다고 하는데 자 보다 못한 BTS 멤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냈다고 하는데요. BTS의 리더인 RM이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 라이브 방송 중에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 적당히도 하십시다 진짜로.
0: 네, 일부러 부산 사투리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이것도 오죽하면 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RM 말대로 좀 적당히 좀 합시다. 그러다가 배탈 납니다. 호텔 사장님들 좀 적당히 좀 합시다. 네?
1: 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지만 이건 아닙니다. 라는 꼬집는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부산 출신 멤버죠. 지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에서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하는데 마음이 안 좋다. 몇 배씩 올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전국 역시 부산 사투리로 고마해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좀 부산 숙박업체 사장님들 고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축하할 일도 있죠. BTS가 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 아티스트, 올해 여름 노래, 베스트 남성 K-POP 아티스트 등 3개 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옴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0: you.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간절곶. 푸른 바다와 함께 울주의 맛과 흥이 펼쳐집니다. 싱싱한 간절곶 특산물과 다양한 먹거리, 플리마켓, 체험 행사까지. 감성 보이스 김용빈, 트로티바 서지우, 폭발적인 무대 매너 손비나, 울주의 손자 박성훈. 간절고절 뜨겁게 달굴 특별한 콘서트. 2026 간절곶 특산물 대축제 6월 13일과 14일 간절곶 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0: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 네, 매주 이 시간에 지방선거 민심 살펴보고 있는데요.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이 지나면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죠.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판세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2: 네.
1: 그죠? 한번 총 점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재 판세 크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2: 일단은 뭐 큰 여당 민주당의 전반적인 이제 우세하는 흐름 속에서 좀 허물어져 있던 이제 보수층들의 결집이 상당 수준 이루어지게 되면서 몇 군데 이곳저곳에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형국이라고 일단 좀 추상적이지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워낙 이제 보수층이 이제 와해돼 있던 상황에서 치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 이후에 실시되는 전국선거여서 어느 정도만큼 보수층이 복원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관건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최근에 어떤 민감도가 높은 보수층들 중심으로 일단 1차 결집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야 후보 간의 격차가 뭐 의미 있게 좀 줄어드는 형국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판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서 구도 자체가 이제 바뀐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에서 원래는 중도층에서 진보와 보수 여야가 팽팽한 흐름이 중도층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과거의 균형 잡힌 선거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도층에선 보수보다 또는 이제 여당 쪽에 좀 기울어져 있는 형국이 여전히 있고 또 투표 의지와 관련해서 적극 투표 의향 이제 그것이 상당히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거기서 진보층의 투표 의지가 보수층의 투표 의지보다 좀 높게 나타나는 현상들 있다는 점에서 그런 특성들이 이제 뭐 같이 확인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럼 결국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확인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투표율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죠?
2: 예.
1: 그러니까 만약에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그 투표를 안 할 생각이었던 보수층에서
2: 네.
1: 다시 또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서 투표장으로 나왔을 가능성을 일단 가장 큰 가설로 일단 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아, 이게 이제 옛날하고 좀 일반적으로는
1: 네.
2: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뭐 진보 정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 이런 것이 이제 오랜 명제입니다.
1: 근데 그거 깨진 지도 오래되죠.
2: 아니 그래도 이제 투표율이 낮았을 때 진보 정당이 이긴 경우는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유효한 측면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약간 다르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2030 세대, 그러니까 20대와 30대의 상당 부분 보수 성향층이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2030층에서 투표 의지가 약해요. 반드시 투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투표 의지가 약한 부분인데 근데 투표율이 올라가게 되면 2030층에서 투표 불참하려다가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수층에서 참여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시각이 이번에 이제 나타난 부분인데 그것이 실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 여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투표율은 이제 60%에 가까우면 높은 투표율이다 또 50%에 가까우면 낮은 투표율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한 55% 내외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이 일단 대체적이긴 합니다.
1: 지방선거는 좀 그 총선의 대선에 비해 좀 낮죠.
2: 약간 낮긴 합니다.
1: 네. 아무튼 근데 제가 잠깐 그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는 할 수는 있는데 공표를 못하는 거고.
2: 네, 그렇습니다.
1: 그죠? 근데 이 기간 전에 그 조사한 결과는 얼마든지 공표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2: 네.
1: 아마 막 거의 창고 대방출 수준으로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가 그렇지 않을까요?
2: 네, 근데 뭐 어제부터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 것이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내일 저녁까지 아마 그러니까. 보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막판에 쏟아지는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표심에 영향을 좀 줘요?
2: 그래요. 뭐 영향을 이제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왜냐하면 이제 유권자들이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반드시 뭐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 유권자들이 투표 불참하려다가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은 뭐 상당 부분.

0: 주는 부분이 있겠고 다만 이제 이걸 갖고 요즘에는 어떤 정당에서 그 지지자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것이니까 이걸 갖고 이제 중앙당에서 우리가 지금 뭐 이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접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지자들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접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기고 있다 하더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워졌다. 접전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이제 지도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낙관론에 기반해서 투표를 불참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지지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기 그렇죠. 위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겠고 반면에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접전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지금 어떤 패배주의 때문에 또 해도 안 될 것이다라고 불참할 수 있는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층들에게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접전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목표는 의도는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모두 다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불러 모으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뭐 메시지들을 지도부에서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이번에 지금 그 조사를 보면 너무 들쭉날쭉하거든요.
0: 네.
1: 이런 현상이 왜 빚어진다고 생각하세요?
0: 가장 큰 것은 뭐 조사 방식인 거죠. 사실은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이냐 자동답 방식이냐가 사실 제일 큽니다. 많이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 면접원이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중도층 중간층들이 이제 응답을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여론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또 또 나은 측면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동답 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양쪽 진영에 고정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응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야 후보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줄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1: 그런데 가장 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게 지금 대구 같은데 네. 조사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0: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합리적이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설명에 의하면.
1: 네.
0: 그러니까 애초에는 사람 면접원의 조사 방식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중도층 등에서 호응을 많이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답 방식에서는 뭐 이제 비슷한 흐름들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팽팽해지고 자동답 방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후보 추경호 후보가 좀 잘 나오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1: 네.
0: 그 패턴의 변화는 사실은 이제 비슷한 흐름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성향이 강한 뭐 어떤 보수층들이 추가적으로 좀 최근에 여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활성화된 흐름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나저나 뭐 샤이 진보, 샤이 보수가 있다고 보세요 이번에?
0: 사실은 이제 샤이 한국에서 이 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과잉돼서 사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정가의 보도 같은 건데요. 뭐 막 갖다 쓰잖아요. 샤이 진보도 있고 샤이 보수도 있고 사실 그것은 이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학문적 표현도 아니고 선거가 끝난 후에
1: 그렇죠.
0: 왜 이제 예상과 달랐냐라고 할 때 이제 그 설명할 수 있을 것인 한데
1: 결과론적 분석이
0: 예.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뭐 사전적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측면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뭐냐면 어느 쪽에 투표 의지가 강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샤이 트럼프, 샤이 브렉시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인들의 직장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층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어서 그 층들의 투표 의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 층들이 투표율이 높았던 거예요. 투표 참여율이.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브렉시트를 함으로써 본인의 직장의 일자리를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층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투표한 사람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표의 카운팅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층들이 실제 여론조사 결과보다 득표율에서는 훨씬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그룹이 특성이 다른 그룹들이 있을 수 있고 어느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투표 의지가 많아서 투표장에 많이 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쪽에 득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샤이 층 뭐 이렇게 수문표가 나타났다 얘기하는데 투표 의지와 사실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0: 예.
1: 근데 여기서 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진보당 쪽에서는 어떤 의심을 하고 있냐면 이 조사 데이터가 지금 김상훈 후보처로 흘러간 거 아니냐라는
0: 네.
1: 의심을 하고 있어요.
0: 네.
1: 만약에 이 의심이 사실이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0: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뭐 저도 이제 과거에 이런 경우 참여해 보긴 했습니다만은 절대 이제

0: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밀봉을 해서
1: 그러니까요.
0: 네, 결과 발표할 때 이제 아주 극소수만 아는 상황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이제 단일화 조사라는 것이 이제 엄격한 가운데서 신뢰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추진되는 것인데 예, 예. 그 부분을 이제 깨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그게 사실관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알려지게 되면 상당한 예. 이게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처음에 이제 넣지 않았다.
1: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예, 여쭤보려고 했는데.
0: 근데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해서 그것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그 문항을 얘기해요.
1: 그렇죠.
0: 예, 그러면 이제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 반대쪽 진영에 있는 정당 같은 경우는 아 본인은 당신은 이제 선거 여기 투표에 이 응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1: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하면 그 사람 빼버리는 거죠.
0: 매우 합리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게 사실 약간 이례적이긴 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면은 그것을 모르고 넣었을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 우리 쪽에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김상우 후보 측에서는 뭐 그것이 만약에 몰랐을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땐. 그다음에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국민의힘 지지자라든가 뭐 어떤 층들이 본인을 더 지지하는 선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그냥 용인했을 수도 있거든요.
1: 하여간 그건 뭐 잠시 후에 이제 또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물어볼 텐데 통상적으로 네. 단일화를 위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역선택 네. 방지 조항은 많이 넣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는?
0: 넣지 않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물론 어떤 뭐 이제 약간 정치적 성격이 다른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 알겠습니다. 지금 막판에 김용남 후보 이제 그 대법체 관련 논란이 불거졌는데
0: 네.
1: 이게 지금 실제 포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이게 좀 관심사입니까? 혹시 네.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0: 일단은 영향을 뭐 안 준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1: 예.
0: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표를 놓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보 진영의 표가 이제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 이제 선택지를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진보 성향층에서 그 사안이 실제로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층 같은 경우는 보수 후보로 가기보다는 먼저 뭐 조국 후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것이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망할 수는 있을 것 같고
1: 네.
0: 다만 이제 그것을 뭐 민주당이 당 조직세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그 이탈을 최소화하느냐 이것이 이제 남은 부분의 관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의혹이 이제 최초 보도된 게 지난주 금요일 저녁인가 이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인가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있었느냐 이를 봐야 되는데 아직 네. 별로 없죠.
0: 네, 그거는 충분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뭐 객관적 어떤 그 지금 네. 지표는 지금 나온 게 없다. 이전까지만 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북갑의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론조사가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
0: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북각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보수 두 명의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가 좀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이 한 인구가 유권자가 10만 좀 12만 정도 되는데 공표된 것만 20건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정당과 후보들 측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1: 그러니까 참 이 여론조사 전화 받은 그 지역 주민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제 어떤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5월 초 같은 경우에 조사들을 보게 되면 뭐 이제 진보층의 비중도 제법 많고 또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또 어떤 이제 수치상 어떤 우세한 흐름들을 보이는 것들도 있는 상황인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와 진보의 비중을 보게 되면 보수층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격차가 아주 많이 나거나 또는 정당 지지율도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단기간에 바뀌는 지표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지금 어떤 구도의 흐름의 변화는 있는 가운데 그렇지만 그 조사들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의 어떤 진영 내의 유권자들의 피로감들 네. 이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이 다소간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일주일 뒤면 모든 게 이제 판명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뭐 그거 좀 보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0: 횡단보도 밖이라도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유효하다라는 취지인 건데요.
1: 이거 그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었어요?
0: 그렇죠. 사실 그랬는데 사실 사고가 났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보도가 나오고 온라인에서 그럼 횡단보도 1mm만 벗어나도 운전자 처벌은 없다고 하더니 기준이 바뀐 거냐라든가 약간의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몇 미터냐 혹은 보행자와 내가 눈빛이라도 교환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자칫 운전자에게는 혼선을 줄 수가 있고 또 보행자들한테는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건너도 괜찮다라는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일단 좀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던 거예요?
0: 이게 2024년 서울 서초구의 대로변 그 횡단보도였는데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A씨가 길을 건너던 중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던 승용차에 치여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네. 검찰이 이 운전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선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A씨를 횡단보도 보행자로 보지 않았던 건데요.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이 됐습니다. 핵심은 보행자가 외부 요인이나 걸음걸이, 관성 등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실제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흐름 속에 사고가 났다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A씨가 횡단보도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행위 자체를 통행의 의사로 본다는 거죠.
1: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지금까지는 운전자는 전방주의 의무가 있고 네. 특히나 횡단보도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약간 벗어났더라도 운전자 과실은 어느 정도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0: 그렇긴 한데 그게 항상 법적 다툼이 있었던 지점이라고 합니다.
1: 아무튼 그 네. 운전자가 그 일시정지 의무를 제대로 안 지켰다. 이렇게 혹시 이런 판단인 겁니까 그러면?
0: 그건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이번 헌재의 결정이 이제 횡단보도 근처면 아무 데서나 건너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보호를 받는다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가 바뀌는 걸 보고 마음이 급해져서 차도로 내려서 대각선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경우들이
1: 있죠.
0: 있습니다. 있는데 있죠. 그 현장의 경찰관들은 이런 자의적인 해석이 좀 오히려 더 큰 인명사고를 부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수사계장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이건 뭐 논란이 없습니다. 횡단보도를 보행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의사는 횡단보도 보행입니다. 그런데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본다는 취지예요.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보행해도 횡단보도 보행자다. 그런 논리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야간이잖아요. 요즘에 횡단보도에 투광기가 있어요. 투광기 전후에는 그 보행자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야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특히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보행하는 사람을 칠 경우에 그럼 정말 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고
1: 야간에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도 횡단보도 안에서 건너라 이 얘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그런 습관이 나올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법적인 잣대까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지 그 큰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과거에 도로교통법이 횡단 중인 보행자만 보호를 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차와 사람이 마주치면 항상 사람이 멈추고 차가 먼저 지나가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요걸 좀 바로 잡고자 2022년에 법을 개정해서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이제 보호 범위를 넓혔는데 현실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4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회전 사고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혀 줄지 않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면 10명 가운데 6명이 보행자였고 사고 3건 가운데 2건이 대형 화물차나 승합차였고요.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회전 사고는 잠깐의 일시정지 그리고 시야 확보가 핵심이고 특히 교통약자의 피해가 집중되는 사고라는 점입니다. 정경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3: 우회전하는 통행 방법 자체가 우회전하기 전부터 30m 전부터 반신을 켜야 되고 미리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미 서행 운전 의무가 있습니다. 아예 사람 보이면 조심해야 되고 브레이크 밟을 때도요. 죽자 살자고 밟아야 돼요. 근처 보행자가 있다. 아이고 저 사람이 횡단할지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운전해야죠.
0: 네. 그러니까 결국 현재가 말하는 약간이라는 게 그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느냐의 수치 싸움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운전자가 시야나 속도 면에서 잠시라도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판결이 이제 보행자들에게 무단횡단 면제부로 착각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걸으면서 걷거나 신호에 쫓겨서 횡단보도를 크게 벗어난 지점에서 가로지르는 돌발 행동은 법이 절대 나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1: 특히 스마트폰 보면서 걸으시는

0: 있더라고. 요즘 보면 상암동에도 그 횡단보도에 이렇게 저기 바닥에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게 그 설치 많이 했더라고요. 네. 스마트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설치했다고 하는데 도로 건널 때는 스마트폰 안 보는 게 맞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지 않습니까?
1: 자신의 네. 안전을 위해서.
0: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4: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6: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8: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2020년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우리 동네 내일 누가 만들까요?
2: 바로 여러분의 한 표가 만듭니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2: 선거권자는 18세 이상 국민으로 2008년 6월 4일생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요. 투표용지 7장 모두 신중한 기표 부탁드립니다.
2: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이 같더라도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주세요.
1: 미래를 위한 선택.
2: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하세요.
3: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4: 네, 어제부터 남해안 제주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제주 산지로는 359mm의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대신 내륙으로는 예상보다 적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많이 높아서 힘겨웠는데요. 오늘도 오후까지는 오락가락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는 저녁까지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또 내일도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 대부분 지역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내리는 양도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가 23도, 전주가 27도로 서울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주말 휴일에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5: 교육이 다르다. 책임감이 다르다. 특별한 서울시 교육감 조전혁.

조전혁! 교육이 다르다. 책임감이 다르다. 특별한 서울시 교육감 조전혁!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대세야.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청취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6: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민주당과 진보당 간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 후에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김종훈 진보당 후보 연결해서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상욱 민주당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네. 혹시 밤사이 뭐 좀 그 이야기가 진척이 된 건 없었습니까?
2: 좀 아쉽게도 특별하게 진척된 것은 없고요.
1: 예.
2: 후보 간 공방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역선택 방지 장치를 걸어서 빨리 실시를 다시 해야 할 부분인데 후보 간 공방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1: 근데 어차피 사전투표가 이제 29일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2: 네네.
1: 그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울 것 같은데 혹시 만나자 이런 제안 안 하셨어요? 후보님은?
2: 아, 제가 전화를 많이 드렸죠.
1: 예.
2: 그리고 제안도 저희가 제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1: 예예.
2: 또 아랫게 어제 뭐 계속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제안은 역선택 방지 장치를 걸어서 민주진보의 대표성을 가진 후보를 뽑자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울산은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막강한 곳입니다.
1: 네.
2: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충분히 내려가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세도 막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본선에서 싸우기 수월한 역선택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장치는 울산 여론조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 그런데 그걸 왜 안 넣었어요, 근데?
2: 안 넣은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진보당하고 단일화 협의를 할 때에
1: 네.
2: 제가 되게 간절했고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건을 딱 하나를 걸었습니다.
1: 예.
2: 처음부터 시종 일관 협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 걸었던 조건이 우리 민주시민들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방식의 단일화여야 한다. 자, 이 말이 결국 역선택 방지를 방지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또 조직적인 여론조사 왜곡 시도가 없어야 된다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 근데 잠깐만
2: 여기에 대해서
1: 후보님
2: 진보당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1: 후보님
2: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1: 근데 네.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2: 네네.
1: 단일화 여론조사는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근데
2: 네네.
1: 있는 과정에서 이제 여론조사 네. 업체를 선정을 하고.
2: 네.
1: 그것에 맡기기, 그러니까 보통 복수로 선정을 하잖아요. 단일화 여론조사
2: 네네.
1: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설문 문항이 네. 같아야 되기 때문에.
2: 네네.
1: 그러면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설문 문항을 후보 측, 양 후보 측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2: 그 검토가, 뭐 제가, 일단은 제가 검토를 안 한 제 불찰은 있었고요.
1: 아니,
2: 우선은 제가, 저는 이제 후보자 입장이니까. 후보자 입장이니까 선거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양측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이야기가 진행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후에 실무자로부터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2: 일단 제가 뭐 얘기 듣기로는 22일 날 문항에 대한 서로 간의 협의가 있었고 23일 실시가 됐다 얘기를
1: 예.
2: 들었는데 23일 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서 움직이고 있다. 역선택 방지 장치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역선택 방지 장치가 없을 수가 있나? 확인을 해보니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중단시킨 겁니다.
1: 자, 여기서 이제 갈려지는 네. 부분이 이건데 지금 그 이하나 김종훈 네. 진보당 후보 측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 네네.
1: 김상욱 후보 대리인은 24일 오전 9시 30분경에 김종훈 네. 후보 측에 전화해서
2: 네.
1: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해가며 여론조사 중단해야 한다라는 반복적인 주장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그 한 대목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를 네네. 거론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2: 뭐 제가 직접 통화한 건 아닌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그 구체적 예. 수치라고 하는 것이
1: 예.
2: 뭐 이제 여론이 왜곡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이 기준이면 왜곡인가 저 기준이면 왜곡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론조사 결과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국민의힘 지지자가 이제 특정 후보에게 90% 지지를 하면 이게 왜곡된 거냐 70% 하는 것이 왜곡이냐 이런 기준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1: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역선택 방지 장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자 질문 중에 혹시 그 선생님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집계에서 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응답은. 그렇잖아요. 따라서 역선택 방지 장치가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집계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한 사람의 응답이 표본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지 않고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 그러면 집계 과정에 대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2: 아니요 집계 과정의 정보를 저희가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확대해서 가신 문제가 아니고 문항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제가 일단 여론조사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1: 네네네.
2: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 문항을 만드는 것을 실무자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일 후보 민주 시민들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달라라는 대전제 하에서 세부적인 조항 관련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실무자에게 위임을 했던 것이고요.
1: 네.
2: 그리고 근데 이제 문항을 나중에 보니 뭐 당을 묻고 국민의힘이라 하더라도 조사에 응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1: 혹시 구체적인 문항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2: 그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1: 제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그 질문을 드렸던 취지는 여론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실무적 절차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러면 문항에 어떤 안전 장치가 있었느냐가 먼저 그러니까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2: 저는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역선택 방지 장치가 없이는 울산에서는 자 생각해 보셔요. 역선택 방지 장치 없이 울산에서 민주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이 이루어지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거 들어오고 경우에 따라 조직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누가 뽑힐까요? 국민의힘이 원하는 후보가 민주진보의 단일 후보로 뽑힙니다. 그러면 본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반복될 것 같기 때문에 뭐 다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역선택 방지 문항이 안 들어가 있었다고 지금 후보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설문 문항을 검토 결정하는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되는 건데 안 걸러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실무적으로.
2: 제가 좀 보고를 못 받은 부분은 제가 뭐 재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22일 밤에 제가 그게 뭐 실무자 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3일 바로 실시됐는데 뭐 아시겠지만 공직 후보자 나오면 엄청 해야 될 게 많아요. 유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방식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제 약속 이거는 진보당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대전제 하에서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가 알아서 하기를 부탁을 드렸던 건데 실무진에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물으니 진보당 측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진보당에서는 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했냐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민주진보 단일화의 방향성과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2: 저는 분명히 민주진보 단일화 후보를 우리 민주시민들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이거 한 개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언제 실시하고 여론조사 기한 어디 하고 다 맞춰줄 테니까 우리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게만 해달라. 이거 한 개 요구한 게 단데 그렇게 합의로 하고 합의가 된 건데 근데 그 한 개마저 제가 실무협상장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왜곡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마치 팔아달라고 인감도장을 맡겼는데 집을 팔아버린 느낌인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고 또 이 결과가 이렇게 이대로 진행되면 보여지는 결과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것이
1: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취지는 지금 후보님을 향한 거기보다는 후보님을 대리해서 실무 진행을 하고 협의를 했던 실무 창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캠프 안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걸 걸러내는 과정이 있으니 이걸 못했다라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실무 담당자의 해명이나 그다음에 이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조치 사항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2: 네. 뭐 지금 실무자로부터 얘기를 들은 건 여론조사 실시 이후에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2: 그래서 제가 그걸 듣자마자 여론조사 중단을 얘기한 겁니다.
1: 그러면 지금이라도
2: 오염되는 거기
1: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역선택 방지 장치를 걸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이게 있다고
2: 저희가
1: 보세요?
2: 저희가 우리 당에서 27일, 28일 안심번호를 받아놨고 그래서 25일부터 25일, 26일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장치를 걸어서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는데 진보당에서는 그건 못 받는다는 거예요.
1: 어제 저희가
2: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왜 그걸 못 받죠?
1: 어제 김종훈 후보는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제 그 후보님 측에서 한 업체, 그다음에 진보당 후보 측에서 한 업체, 두 업체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해왔는데
2: 네.
1: 진보당 쪽에서 그 했던 업체는 조사를 거의 완료했고 후보님 네. 측에서 했던 업체도 70% 이상 지금 그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까자 이렇게 주장을
2: 그,
1: 했는데 이거는
2: 그게 문제인 겁니다. 뭐냐면 그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역선택으로 했을 여론조사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 어차피 그
2: 이미 오염된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 혼란만 커지.

0: 되는 거죠.
1: 그건 그 절대로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 말씀.
0: 절대로 아니 그건 자체가 오염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보당의 주장이 의심스러운 게 그겁니다. 역선택 방지 장치를 걸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우리 민주 진보 지지자들이 원하는 후보가 누군지를 확인을 하자라는 제안을 왜 안 받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선택한 후보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지금 저희가 분명히 27일, 28일 안심번호가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장치를 걸어서 네. 새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됩니다라고 제안하고 있지만 안 받고 있잖아요. 그 저희가 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1: 아무튼 근데 그러잖아 이 여파가 지금 울산시장 네. 후보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다른 어떤 그 뭐 단체장이라든지 의원 쪽 네. 단일화 문제까지 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0: 지금 사실은 진보당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동구청장을 사퇴하고 진보당으로 단일화를 해줬습니다. 이미.
1: 예.
0: 이미 다 단일을 해줬고 시장 단일화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1: 마지막하고 다른 예. 단위는 이미 다 끝났다 단일화.
0: 광역의원 단위랑 시장 단위만 남았죠. 기초단체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보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다 얻은 상태예요.
1: 아 그런 거예요.
0: 예, 동구청장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0: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민주진보의 단일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민의가 반영되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의힘 쪽에 국민의힘의 개입이 없게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들어와서 투표하게 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결정을 받겠다라고 고집부리는 것은 그럼 울산의 특수한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후보, 상당히 쉬운 후보 쪽으로 몰표가 나가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면 경선은 국민의힘 지지자의 도움으로 통과하고 본선은 민주당 지지자의 도움으로 통과하겠다는 계획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건 결국에는 민주진보 진영의 이건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왜 진보당이 이 길을 고집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1: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차피 네. 지금 시간 싸움인 것 같은데
0: 네네.
1: 오늘 중으로 뭐가 지금 양당 간의 결정이 안 나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0: 뭐 양당 간의 결정이 안 지금 여론 추이로 봤을 때는
1: 네.
0: 뭐 단일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단일화 안 된 상태에서 차라리 선거를 치르는 것이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 아 오히려 그렇게 보세요.
0: 현재로서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원하는 후보로
1: 네.
0: 국민의힘이 원하는 후보로 단일화돼서 본선을 치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각자 싸우는 게 더 승리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후보로 단일화되면 당연히 알겠습니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려야 될 건데 그렇게 만약에 네네. 그렇게 간다면
0: 네.
1: 그 보수 단일화 가능성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0: 보수 단일화의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는데요.
1: 예.
0: 뭐 파장이 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영향을 판에?
0: 예,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미 사실 울산에서 여론조사가 많이 실시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일정한 패턴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그 패턴 경향성에 따르면 사실 다자구도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를 노력을 했던 건데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이 원하는 후보로 민주진보가 단일화가 되면 질 가능성이 확 올라와 버리죠.
1: 알겠습니다.
0: 더 위험한 겁니다.
1: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어제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폄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연결해서 이에 대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일단 평가 여쭤보기 전에요.
3: 네.
1: 정용진 회장이 어제 입장 밝히기 전에
3: 네.
1: 신세계나 스타벅스 코리아 측에서 혹시 연락해 온 적이 있었습니까?
3: 네, 그 어제 그 기자회견 직후에 5.18 단체장들 회의 때 단체장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1: 예.
3: 그 신세계 그룹인지 아니면 이마트 쪽인지 그쪽에서 자꾸 연락을 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냐면 만나서 사과할 방법을 찾고 싶다. 기회를 달라 이런 유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사건이 있었던 직후인 5월 20일 날 네. 그 신세계 그룹의 어떤 임원이 5.18 단체 건물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0: 있는데 네. 그 단체의 임직원들이 우리는 진상규명 등의 과제를 선결하시라 만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고 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그 진상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선결 과제를 하시지 올바 단체 사과하러 오고 올바 단체 회장을 만난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락하면 그걸 로비로 해석하겠다라고 사회자가 바라는 겁니다.
1: 그러면 네. 그 계속 연락을 해서 사과할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는 건데
0: 네.
1: 그럼 누가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까?
0: 그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냈길래 제가 그 문자를 저를 전달받았는데 그 신세계 소속의 임원이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정영진 네. 회장이 찾아온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0: 그런 취지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1: 그런 건 아니었고?
0: 네네. 네. 네.
1: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어제 정영진 회장의 그 입장 표명 그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 네. 그 사과라는 것을 어제 했는데 우리가 통상 알기로 사과를 하려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됐고 또 관계자가 누굽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누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원들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내 메신저가 다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하면 해임 등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결론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아, 이 사람들 조사 불가를 이야기를 하고 시간 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뭘 변명을 하러 나오신 건지 잘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1: 아무튼 그 탱크라고 하는 이름은 그 텀블러 만든 업체에서 지은 거고
0: 네.
1: 5월 18일 날 탱크데이로 잡은 것은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날이 월요일이어서 그날 그러니까 잡은 건데 그게 우연의 열치였다 이런 주장이던데요.
0: 네네.
1: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또 고의적에 대해서
1: 네.
0: 고의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거의 양심범 수준에 가까운 얘기라서
1: 예.
0: 저희가 바뀔 수는 없지만 다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민일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이런 것을 상처에 소금을 더 뿌려가면서 자신들의 일속을 챙기는 그런 식의 광고나 그런 식의 홍보나 그런 식의 기업의 이윤 추구 방식을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고통받던 역사적인 사건을 희화해서 돈벌이에 하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의적이나 위법하냐는 둘째치고 왜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냐는 거죠.
1: 예.
0: 사측 자체가. 그것이 사태의 본질인데 전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1: 어제 그 정영진 회장의 입장문을 보면
0: 네.
1: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0: 네.
1: 이러면서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0: 네.
1: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네,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마치 그 대통령이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같은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직원들 따뜻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화법을 다시 해석하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직원이 잘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 따뜻하게 해주세요. 총괄 책임은 제가 지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1: 예.
0: 그렇게 이야기하실 일이 아니고 기업도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로서 기업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해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 회사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는 이분이고 관계없던 듯이 그런 사태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무슨 사고가 되겠습니까?
1: 그러면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러면 정영진 네. 회장에 대해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다고 보세요? 네.
0: 저는 어제 기자회견 때 저희들도 밝혔는데요. 당연히 최고 책임자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1: 사퇴?
0: 것입니다.
1: 예.
0: 네네.
1: 사퇴를 해야 된다?
0: 네네.
1: 그에 대해서?
0: 네.
1: 아무튼 이거 지금 뭐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0: 네, 그렇습니다. 이미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서울경찰청에서
1: 예.
0: 어제, 그제 계속 광주에 와서 고발인들과 또 참고인 조사를 했었습니다.
1: 근데 아무튼 또 이제 그 신세계 쪽에서 직접 밝힌 걸 보면 결제 라인을 네 번이나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나
0: 네.
1: 걸러지는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0: 네네.
1: 이거는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서 보더라도 5.18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고려가 아예 없었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남의 회사 결제 라인을 탈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1: 네.
0: 적어도 우리 사회가 금기시하는 것도 우리에게 모두 아픔인 것 이런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5천만 명이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상술, 이런 식의 물건팔이 행태를 보이는 건지 최소한의 금도라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예. 그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려서 가서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 그런 발상 자체가 이런 것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너무 심각하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저는 기업권이나 역사관 또 공동체 의식을 다시 배우고 체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혹시 그 네. 5월 단체는 이런 쪽에서 네. 스타벅스 미국 본사 있잖아요. 네. 혹시 이쪽에도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으세요?
0: 이번 주 중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예. 기자회견 때도 밝혔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더 모아서 고발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뭐냐 이 스타벅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대주주들을 대상으로 이런 걸 당신들이 뭐냐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 중에서 하나로 스타벅스 본사나 이런 데도 연락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이마트에 상당한 주주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국민연금에도 연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스타벅스 본사에도 연락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0: 네.
1: 그러면?
0: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지금 그 스타벅스 코리아 신세계를 넘어서 네.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일부 인사들이 뭐 스타벅스 매장을 찾아가서 커피 마시고 막 하는 사진을 SNS 막 이런 데 올리잖아요.
0: 네.
1: 이런 행위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0: 좀 참 세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 정치인들도 있고 또 연예인들도 있고 유명인들도 있는데 이런 그 남의 상처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비판을 하면 그에 대해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선거치를 했다고 해서 선거 이기고 자기 편이 이기면 뭐 진실이고 사실이고 역사고 뭐 필요 없는 것인가요?
1: 네.
0: 아, 제발 그런 식의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정치인들 중에서 뭐 투표로 스타벅스 들고 투표 가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 뭐 무슨 이야기 5월 달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5월 달 민주화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자고 했다니 그건 반대 국회에서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분들이 이렇게까지 참 너무 심하네요.
1: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네. 이런 데서는
0: 네.
1: 아니 왜 이 문제까지 국가 권력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냐 너무 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0: 국가 권력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요. 국가폭력을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돈벌이 악용하지 말라는 것은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덕이고 상식이고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가져야 될 정도의 생각입니다.
1: 네.
0: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우리 하지 마시게요. 이 정도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다시 정쟁 도구로 삼고 투표장을 나와서 혼내줘야 된다. 더 많이 마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로.
1: 그나저나 광주 지역이 인구 대비수 네. 스타벅스 매장 2위였다고 하던데요.
0: 네, 그런다고 하대요.
1: 지금 광주는 네. 좀 어떻게 시민들 반응이나 움직임은 좀 어때요?
0: 그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네. 신세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 실제 저도 신세계 백화점이 자주 갔던 사람입니다.
1: 그런데 예, 예.
0: 제가 듣기로 이번 사태가 있는 동안에도 이미 듣자 하니 신세계 그룹이 광주에서 수조 원짜리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해요. 누구만 들을만 알만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광주 사람들 상처를 후비파서 돈벌이 쓰고도 광주에서 더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바 단체는 아 신세계가 도대체 왜 광주한테 왜 이러냐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1: 아 네. 그래요? 속 시원하던 네. 좀 대답 좀 듣고 싶은데 또 그것도 못 듣고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0: 네네.
1: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0: 감사합니다.
1: 네, 박강배 네.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한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0: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1: 네, 어제 서선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올여름 폭우와 폭염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 이럴수록 또 안전 문제는 너무나 절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좀 자세히 단단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1: 문의 052-204-1812.
3: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6: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5: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이 지급되면 그 직원들의 건보료가 연간 4조 원가량 더 거칠 거라고 합니다. 매달 한 200만 원 정도 넘는 건보료를 내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소득이 늘어날 때 건보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좀 들여다보죠.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쓰는 법이 통과됐는데,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한두 시간 빠진 인력을 어떻게 메우냐 이러면서 좀 난감해하고 있답니다. 이 소식도 좀 들어보겠고요. 20년까지 거주를 허용한 서울시의 장기 전세주택, 그 20년 만기가 내년부터 줄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 세입자들은 계약을 연장해달라거나 아니면 싼 값에 분양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네요. 서울시는 단호한 입장이라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또 들어보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예,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나오셨고요.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예,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이 이제 역대급 또 성과급으로 이어지고, 네. 역대급 성과급은 또 역대급 세수로 이어지겠고.
3: 네.
1: 여기서 이제 계산 끝난 줄 알았더니 건보료가 또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3: 그렇습니다.
1: 그런 얘기네요. 뭐 얼마나 늘어나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우리가 이제 원장을 차면 원장의 무게라는 게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은 한 1억 정도 평균 연봉을 받는다라고 보는데,
1: 예.
3: 거기에 이제 지금 많이 받는 곳들이 이번 특별 성과금이 한 6억 정도니까.
1: 통상 1억 받던 분들이, 그죠?
3: 네네. 그러면 이제 예. 연간 소득이 7억이 되는 거니까요.
1: 예.
3: 그 7억에 해당되는 세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제 비용 청구서들이 날아들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오늘 좀 나왔는데, 그 중에 예. 하나가 이제 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크게 늘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S 부문 특별 성과급 매 건강보험료율 7.19%를 적용해서 이제 단순 계산을 해보면 예. 올해 이제 전제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300조 원이고 그중에 10.5%인 31조 5천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라는 전제로 보면 삼성전자 쪽에서만 이쪽에서 2조 2,600억 원의 건보료를 지불하게 되는 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개인으로 나눠야 되는 건데요. 전체 규모가. 근데 이게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쪽도 있거든요.
1: 예.
3: 그런 것 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도 한 4조 원 정도는 더 거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1: 1년에 건보료가 4조 원 더 거치면 전체 건보료 대비 얼마나 더 거치는 거예요?
3: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 작년에 총 수입액 건보 보험의 총 수입액이 102조 8,585억 원이었어요. 이 중에 보험료 수입으로 87조 2,776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안에서 보면 한 5% 정도가 넘는 거고요.
1: 1년에 전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87조인데
3: 네.
1: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성과급 더 주는 바람에 추가로 더 걷어갈 수 있는 건보료가 4조 원이면
3: 엄청난 거죠.
1: 크네.
3: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도 그렇고 건보 재정에도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1: 거고. 그런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6억 정도가 보너스로 나온 건데
3: 네.
1: 보너스든 고정 월급이든 관계없이 돈 들어왔으면 이걸 네네. 월급으로 치고 네, 월급에서 소득, 4대 보험 네, 건강보험 떼듯이
3: 네.
1: 그냥 월급처럼 떼는 거예요?
3: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늘면 그만큼 더 내는 거고요.
1: 예.
3: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한 번으로 이 그 성과급 잔치가 끝날 거냐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1: 예.
3: 아마도 2, 3년은 지금 충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정도의 역대급 이익을 올릴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노조 합의도 이제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떼자라고 지금 합의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 한 2, 3년간은 건강보험료 수입이 90조에서 100조 원까지 로 올라갈 거다. 보험료 수입만 이런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 이 정도 벌던 분들은 평소에 이만큼 건보료 세금 냈다는 뜻이니까
3: 네, 네.
1: 많이도 내기도 내고 있네요. 많이도 벌기도 번다는 느낌도 같이 들긴 하는데.
3: 네. 우리가 세금을 뭐 준조세든 뭐 세금이든 뭐 내는 건 다 아까우니까요. 얼마를 벌든지.
1: 그렇긴 한데 네, 네. 건보료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사실상 세금인 거니까.
3: 그렇습니다.
1: 특히 이제 뭐 누진되는 거니까. 아무튼 갑작스러운 소득이 생겨도 그렇다. 그러면 성과급은 내년 이맘때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봄에? 그런 거죠. 올해 돈을 끝까지 잘 벌면 네네. 내년에 계산하신 대로 1인당 뭐 6억 정도 더 나온다 하니
3: 올해 이미 그 작년 소득에 대한 얘기가 그
1: 근데 작년 성과... 소득은 별로 안 늘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과급이 내년에 받죠. 이번에 합의한 성과급 내년에 예, 예. 나오니까
3: 네, 그렇습니다.
1: 내년에 나온 성과급을 바탕으로 후년부터 건보료가 그렇게 거친다 그 얘기겠군요.
3: 그죠. 건보료는 이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4월에 우리가 건보료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4월 달에 건보료 폭탄이 나온다. 뭐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낸 성과 그 건보료에다가 실제 내 소득을 보니까 다음에 4월 달에
1: 네, 후년에 그 다음 해에 나오겠군요.
3: 예, 예. 그러니까 훨씬 많이 벌었네. 그럼 건보료 다시 조정해서 더 매길게 이렇게 하는데, 되는 거거든요.
1: 근데 내년에 받잖아요. 내년 봄에 받으니까 내년 봄에 받는 그 소득은 내후년
3: 2028년도
1: 내후년 봄쯤에나 네. 확정이 될 거고 예.
3: 확정돼서 나올 때
1: 가을부터
3: 이제 굉장히 좀 큰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억 원 연봉자라고 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건보료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7억 연봉자로 생각을 해보면 200만 원을 내야 된단 말이죠.
1: 예.
3: 그럼 4월 달에 그거 정산할 거 아닙니까?
1: 예.
3: 작년에 200만 원 내야 되는데 170만 원씩 덜 내셨네요.
1: 으흠.
3: 이거 그러면 4월 달에 한꺼번에 청구 들어오거든요. 물론 너무 많이 들어오면 10개월에 나눠서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는데
1: 예.
3: 그때 이제 부담이 좀 클 테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당신의 소득은 7억입니다라고 건보료는 인식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러면 그때서부터 매달 한 200만 원 정도의 건보료 그 고지서가 날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1: 그렇군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1년이면 2,400만 원. 대략 한 4% 정도?
3: 그렇습니다.
1: 못 되는
3: 아까
1: 건보료가.
3: 이제 제가 건보료율이 7.19%라고 했는데 이걸 회사하고 노동자가 반반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 뭐 후반대 이 정도의 예. 보험료율입니다.
1: 그렇군요. 1년만 그런 거죠? 만약에 이거 받은 것 때문에 다음에는 또 소득이 줄어들 테니까.
3: 네, 단기성으로 만약에 1년만 그렇게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런 거고요. 내년에도 좀 큰 규모의 성과급을 받으면 다시 4월 달에 조정해서 너무 많이 내셨네요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1: 그렇군요.
3: 것이죠.
1: 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거 산업계에서는 현실하고 좀 안 맞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이죠. 무슨 법이고 어떤 내용이에요?
3: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회사 노사 합의에 따라서 우리가 반차라는 것도 회사에서 쓰지 않습니까? 또는 그거 줄여서 반반차 뭐 이런 걸 시행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3: 그러니까 내가 연차를 쓸 수 있는 거를 한 4시간만 절반만 오늘은 오전에 뭐 집이 일이 있으니까 할게요. 예, 뭐 이렇게 예. 하는데 이걸 좀 더 유연하게 만들자. 시간 단위로 쓸 수 있게 나 오늘 1시간 뭐 내일도 1시간 이렇게 나눠 쓸 수 있게 연차를 만들자
1: 예.
3: 그게 이제 우리가 집에 육아를 해야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집에 좀 빨리 가야 되거나 이럴 때 할 수 있게 만들자 그런 취지거든요.
1: 하루 8시간 근로니까 매일 2시간씩 일찍 퇴근하고 4번 그런 일을 하면 그냥 연차 하루가 사라지는 걸로.
3: 네 그렇습니다.
1: 예.
3: 그게 이제 지난 7일 날 그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고요. 개정법이 통과가 됐고요. 이거 이제 세부 사항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조금은 이게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영자 총협회가 시간 단위 연차 제도와 관련돼서 애로 사항을 좀 취합해 봤더니 이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반차 정도로만 좀 사용 시간을 이상으로 할 수 있게 제한을 하자라는 목소리하고 그다음에 이 연차 반려 요건 그러니까 이거는 연차 사용 안 돼라고 하는 요건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지금 한정돼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넓혀서 다른 것들도 넣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견 모아서 조만간 뭐 제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 현장에서 이 생산 라인이 쭉 일들이 이어지는 생산 라인들 같은 경우에 누군가가 1시간, 2시간을 빼고 나가버리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1: 2시간만 일할 알바 찾기는 너무 힘들다.
3: 예, 그러니까 이 시간 단위 알바 찾기도 힘들고 설령 찾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인력의 이른바 버퍼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도 이제 연차 때문에 약간 가지고 가는데 훨씬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다 이제 비용 부담으로 읽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현대차의 지금 생산라인 노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조 합의에 의해서 반차 제도 자체도 도입을 안 했거든요. 이 업무의 특성상 우리는 반차 그냥 쓰지 말자라고 회사하고 노조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1: 쉬려면 그냥 하루 종일 쉬든가.
3: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시간 이렇게 해버리면
1: 누군가는 왜 법의 권리인데 법이 보장한 나의 권리인데 두 시간만 쉬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3: 네.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 이거 좀 보완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단으로 내려가면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력의 버퍼라는 걸 두기가 아무래도 대기업은 조금 뭐 금전적인 여유나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도 진짜 중소기업단으로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이라고.
1: 시간 단위 노동자를 구하면 비용이 더 든다. 와서 2시간만 일하고 주고 또 가세요 하면 그렇죠. 왕복차비나 시간 생각하면 네. 저 시간당 이 정도 가지고는 못합니다 하겠죠?
3: 네.
1: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뭐 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끄떡끄떡 그렇다고 또 근로자들은 저 한 2시간만 집에 갔다 오면 되는데 왜 연차를 다 써야 돼요라고 하면 또 그것도 또 말 되시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아무튼 새로운 제도 정할 때 좀 잘 좀 생각 좀 해보고 하지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그냥 그때 분위기 맞춰서 우리는 제도 만들고 나서
3: 그러니까요. 법이 통과되기 전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도리어 더 미리 논의하고 제도에 보완을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제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 흥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경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3: 네.
1: 그때 이 사고 때문에 이 제도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얘기를 뻥끗도 못하는 분위기였다가 이제 부재가 나오면 또 그러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라이진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장기전세주택이라고 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전세인가 봐요. 근데 이게 만기가 돌아왔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20년 살았더니 전세금은 매우 낮지만
4: 네.
1: 이 돈 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우리 좀 그래요.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아니 약속대로 20년 있으면 나가셔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하는 또 반대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
4: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요. 2007년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주택 정책 그리고 장기 전세 주택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1: 예.
4: 이 장기 전세의 만기 20년이 내년 2027년에 최종적으로 끝이 나면서 당장 집을 나와야 하는 기존 입주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기 전세 주택은 서울시가 일정 요건을 갖춘 서울 시민들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 가격 으로 최대 20년까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내어준 공공주택인데요.
1: 예.
4: 이때 우선 요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그리고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라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입주자들은 기본 계약을 2년간 하고 그리고 더 거주하기를 희망을 하면 2년마다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장기 전세 주택에 입주를 했는데요.
1: 계속 무주택이어야 되고 계속 가구당 소득이 평균보다 좀 낮아야 되고.
4: 네, 맞습니다. 또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 5% 미만으로만 인상한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 예.
4: 2007년에 처음 입주한 사람들은 현재 시세 대비 2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 전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 예.
4: 그런데 전세로 살 수 있는 최장 기간 20년이 내년이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0년 만기를 꽉 채운 입주 최초 입주자들이 비교적 많지는 않지만 지금
1: 중간에
4: 문제가
1: 들어온
4: 되고
1: 분도
4: 있습니다.
1: 있으니까
4: 네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1: 음흠.
4: 서울시에 따르면 2007년 장기 전세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 중에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사를 해서 나갔고요. 이미 4분의 1에만 해당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전세를 연장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 그러니까 진짜 있습니다. 20년 다 사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
4: 네,
1: 4분의 1 정도는
4: 네.
1: 진짜 20년 다 사시더라.
4: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4: 네.
1: 이때 일단 20년 살았으면 나가야 되고 처음에 계약이 그랬는데
4: 네.
1: 어떤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4: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20년간 살았는데 지금 당장 나가야 되니 되게 힘들다라는 상황인데 기존 입주자들은 재계약 연장 또는 분양 전환 기회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가장 호소하고 있는 부분은 만기 후에 돌려받는 보증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같은 집 그리고 같은 전세로 구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과거 서울시가 설명한 거주의 안정성이라는 약속을 믿고 장기 전세 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더니 결국 다 살고 나니 거주의 불안함만 남았다라는 입장인데요. 가령 20년간 한 동네 그리고 한 아파트에서 살아온 입주민 입장에서는 공공주택을 나가더라도 같은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전세 시세가 10억인 곳에서 이들은 보증금 2억 3천만 원만 이제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암담한 상황입니다.
1: 알겠는데
4: 네.
1: 이게 시세보다 시세가 전세가 10억인 동네에서 전세 5억으로 계속 예를 들면 살게 했다면
4: 네.
1: 집주인 당신 때문에 내가 5억밖에 지금 전세금이 없은 바람에 지금 이 집 떠나면 딴 데로 갈 데가 없지 않느냐
4: 네.
1: 라는 얘기인데 그게 집주인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그렇죠. 동안 그냥 네. 차곡차곡 돈 좀 모아놓으세요 하는 얘기였을 텐데.
4: 네.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제 20년 후에 나는 이제 서울시를 믿고 이제 기다려왔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입장은 이제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재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이제 시세의 80%까지 확 올려서 현실화해서 살겠다. 그리고 또 분양 전환 기회도 모두에게 주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이에게만 달라라는 건데요. 또 만약 이것마저도 어렵다면 만기 세대 대상으로 이주할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서울시가 대출해 줘라?
4: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요구를 이제 서울시 민원으로 계속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지금 시세보다 많이 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처음에는 이 정도 싸지는 않았을 텐데
4: 네.
1: 한 번 올릴 때마다 5% 미만으로 올리는 걸 20년 동안 그 규제를 적용 스스로 하다 보니까
4: 따라잡기가 더 어렵겠죠.
1: 그러니까 시세를

0: 분들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줄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안 나가줘야.
1: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이 주택 정책을 조금 바꿔서 장기 전세 주택의 시즌 2 버전과 같은 미리내 집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시세의 80% 이하의 보증금으로 공공주택을 전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이전과 같지만 제공 대상을 신혼부부로 바꾼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신혼부부 기준은 각 주택 임대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부부인데요. 특히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리내 집은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최대 거주 기간이 10년으로 확 줄었지만요. 만약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을 하면 기존의 장기전세 주택처럼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 분양이 안 되는 기존과 달리 시즌2에는 이제 자녀 둘 이상을 낳고 나면 20년간 전세 거주를 모두 채우고 그 후에 20년 후 시세의 80%에서 90% 수준의 가격으로 우선 매수 청구권도 부여받을 수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지금 바로 봐봐 그 포인트인데
1: 네.
0: 지금 20년 후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양받을지 아직 안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20년 후에 서울시한테 퉁쳐놓은 거잖아요. 그럼 20년 후에 서울시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80% 시세의 80에서 90% 수준이라고 하면
1: 네.
0: 그것만 해도 10%면 지금 서울시 평균 아파트값 생각하면 한 2억 차인데 이것만 지금만 해도
1: 맞습니다.
0: 이걸 80세에 80 해줄 거예요, 90 해줄 거예요.
1: 네, 자녀 둘이면 이제 자녀 셋이면 더 이제 수준이 더 높아지고
0: 한 더 많이 깎아준다는
1: 깎아주고,
0: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많이 깎아준다는 게 불만이 아니라
1: 네.
0: 그러니까 정책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 정책에 대한 논란은 따로 있을 수는 있는데
1: 네.
0: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면 시세는 어떻게 그 당시에 정하며? 80%면 80%, 90%면 90%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1: 네. 그래서 20년 후의 상황에 따라서
0: 든다.
1: 이제. 네.
0: 알겠습니다. 요게 비슷한 데가 뭐 강동구에도 또 있고 이런 장기 전세가 여기저기 많다고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쪽도 영향 줄 것 같고 그러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배터리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0: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4: 네, 오늘은 청취자 이혜련 씨가 오늘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도 상장되고 뭐 거꾸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도 또 거래되기 시작한다던데 그런 건 어떤 원리로 만들어져서 실제 가격에 두 배만큼 오르내릴 수 있는 건지 그 내부 구조도 궁금하고 뉴스를 보니까 똑같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배 추종 ETF라도 브랜드가 다른 ETF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상장된다던데 그럼 소비자들 투자자들은 뭘 보고 선택해서 결정하는 게 좋은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예, 두 배 레버리지 ETF는 그 속이 어떻게 생겼길래 두 배를 먹을 수 있는 거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주식을 두 배로 사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두 배를 사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고객 돈으로 절반을 사고 나머지 어디에서 빌려서 또 그만큼을 더 사서 고객이 낸 돈의 두 배만큼을 딱 맞춥니다. 아니면 이제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사실상 주식을 두 배 정도 사들인 그런 효과를 얻는 방법도 씁니다. 이게 스타일이 다른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냐? 그건 소비자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음식 배달 시킬 때 뭐 배달원이 오토바이로 오시든 뭐 승용차로 배달을 하러 오든 어차피 음식만 잘 배달되고 그 배달료만 동일하면 배달원이 못하고 오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레버리지 ETF도 그 뒷단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두 배를 산 건지 선물이나 옵션을 사서 두 배의 효과를 만들고 있는지는 신경을 뭐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총 수수료와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들을 다 합산해서 MTS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운용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만 공시되고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면 뭐 선물 옵션을 거래할 때의 비용, 주식을 시장에서 사고 팔면서 내는 세금, 돈 빌릴 때 내는 이자 이런 등등의 별도의 운용 비용은 이 별도의 사이트에 가서 따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ETF가 진짜 비용이 제일 저렴한지는 한눈에 비교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뭐 다행인 건 수수료와 비용이 실제로 정말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요 사실은 사자 주문하고 팔자 주문 사이의 공백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할 레버리지 ETF 거래량을 직접 열어보고 호가가 촘촘하게 있고 거래 물량이 충분한지 그거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좋습니다. 수수료나 비용이 저렴하더라도 이제 사자 주문 팔자 주문 사이가 촘촘하지 않으면 살 때는 괜히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괜히 싸게 팔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은 인기 있는 유명한 ETF가 거래 주문이 촘촘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에게도 돌고 돌아서 그게 제일 유리하다. 그런 결론이 뭐 크게 틀린 결론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투자 성공하시고요.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이혜련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편하게 집어먹는 사탕을 어느 날은 3g짜리 작은 걸로 80개를 놔두고 어느 날은 12g짜리 큰 걸로 20개를 비치했습니다. 예상은 이랬죠. 사탕이 작을 때는 여러 개, 클 때는 한두 개만 먹지 않을까. 그래서 총 섭취량은 비슷하지 않을까.

0: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탕이 크나 작으나 먹는 개수는 비슷하더라. 그러니 역시 다이어트를 하려면 개당 용량이 적은 걸 두라. 밥도 그렇죠. 그릇이 작다고 계속 추가 안 하잖아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에세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 융합 1번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지원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주차장 용지, 온비드 입찰로 진행됩니다.
0: 문의 052-204-1812.
2: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뉴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3: 맛집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울산만의 맛은 무엇일까요? 강매호 셰프가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부터 공모전과 인사이트 포럼에서 발견한 새로운 맛까지 울산의 맛있는 순간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만 울산 시그니처 맛집 브랜드를 무료로 맛보고 현장 청중 투표에 참여하면 특별한 경품 기회까지. 5월 29일 금요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울산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내각 회의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려던 계획을 바꿔 백악관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악천후가 예상됨에 따라 내각 회의를 백악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캠프 데이비드 내각 회의는 연기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2번째인 이번 내각 회의에서는 이란 문제가 논의의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마수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분쟁과 긴장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르스 통신 등 이란 매체에 따르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의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군주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전쟁과 현재 지역적 긴장을 종식하기 위한 품위 있는 틀을 향해 나아갈 이란의 준비 태세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상대방인 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이 TV 토론